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유쾌한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지만 어떠셨습니까? 간밤에도 잠 설치시지 않으셨어요? 잠이 부족하다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1: 왜 아니겠습니까? 당당이님들이 추천하신 방법 중에 미지근한과 약간 찬 그 사이의 물을 몸에 끼얹고 잠자리에 들면 좀 낫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잠 못 주무신 분들 오늘 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오늘도 뭐 전국이 덥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인 지역이 많습니다. 양산, 선글라스, 시원한 옷, 부채, 마실 물 잘 챙기고 그늘을 찾아다니셔야겠습니다. 요즘 보면 뭐 휴가 간 댁들도 엄청 많은데 다슬기 잡을 때 주의하시라 하는 소리도 들리네요.
1: 다슬기 잘 알죠. 삶아서 바늘로 이렇게 쏙쏙 빼가지고
0: 네.
1: 된장 풀어가지고 국 끓여 먹으면 시원하다고 당당이님들 편지에도 종종 나왔습니다.
0: 근데 다슬기는 물에 들어가서 돌에 붙은 거를 찾거나 이제 돌을 뒤집어서 찾는데 이 찾는 재미가 그만이라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성취감도 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닥이 쑥 들어간 곳이 나오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끼 낀 돌을 밟으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다슬기 잡으러 갈 때는 혼자 가시지 말고 어두울 때 잡지도 말고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 꼭 챙기시랍니다.
1: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안전수칙이기도 해요. 여럿이 안전하게. 뉴스에는 이 소식이 가장 크게 들리죠. 내년도 세제 개편안.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는데요. 내 집 마련하려고 애쓰는 서민이 절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구석구석 다양한 예를 거듭 살펴주기를 당부하면서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휴원스글로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도드람 한돈, IBK 기업은행, 브람스 안마의자, 빅토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성원에드피

0: 한얼사이언스 타타타,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백조 싱크, 금호타이어와 함께합니다.
1: 으라차차차! 예. 자, 이 기세로 더위를 몰아내면서 양손만세! 어우. 움츠러드는 몸을 활짝 펴주시면서 그러면 이제 마음도 펴져요. 예. 말린 어깨, 원을 그리면서 밖으로도 좀 열어주시고 가슴 쫙 펴고 턱도 살짝 들면서 목을 길게 빼주세요. 우와! 네. 등이 굽어있진 않나, 다리가 꼬여있진 않나 살펴주시면서 바른 자세 유지하시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된답니다.
0: 그리고 외출하실 때는 양산 꼭 챙겨주시고요.
1: 네, 네, 챙겨주셔야 되겠어요. 정말 요새 같은 더위에는.
0: 이 떼약볕을 그대로 받으면 너무 뜨거워요.
1: 네.
0: 그리고 마음의 더위는 여성시대와 수다로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언제든 오셔서 사연 쓰실 수 있게 열려있고요. 방송 중에는 문자 미니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1: 네, 문자와 미니가 소개된 분들께는 시원한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야, 이 긍정적인 문자가 왔습니다. 5755님이요. 우산 아니고 양산. 우리 동네도 이제 35도대라서 살만해졌어요.
1: 어머나, 세상에, 양산이 35도.
0: 야, 시원하다. 왜냐면 진짜 불과 이틀 전만 해도 42도만
1: 네, 맞아요. 7도 차이가.
0: 야, 35도도 무더운데 아유, 42도에 비하면 시원하지.
1: 세상에.
0: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네. 그나마 다행이죠.
1: 9357님. 야, 이분 대단하시네. 새벽 슬로우 러닝 16km 뛰고 왔습니다.
0: 와.
1: 좋은 아침.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0: 야, 그리고 시원한 물로 저 샤워하고 나면 얼마나 와, 상쾌하실까.
1: 그러면 진짜. 네. 네.
0: 그런데 저도 주말이나 휴일에 오전 운동을 한번 해봤거든요.
1: 네.
0: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이게
1: 하루 종일
0: 꾸준히
1: 피곤해.
0: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1: 그게 루틴이 되면 괜찮은데.
0: 와, 오전에 한번 운동을 하고 났더니 그날은 그냥 끝이야. 너무 피곤해.
1: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0: 그러니까. 근데 9357님은. 그러니까,
1: 살던 대로 사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렇게 안 하던 일을 해서요.
0: 야, 대단하시네요. 9357님.
1: 대단하신 분이야. 존경합니다. 진짜. 네,
0: 상쾌한 하루 보내시고요.
1: 이런 투지. 대단한 거죠.
0: 그런가 하면 9067님은 갑자기 알러지가 심해서 응급실 다녀오느라 남편도 잠을 못 잤네요. 남은 여름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1: 웬 알러지실까?
0: 이 새벽에 또 응급실 또 네, 두 분이 부랴부랴 다녀오셨구나. 아이고. 네.
1: 면역력 떨어지기 좋은 때죠, 진짜. 아이고.
0: 그러니까 땀 많이 흘리죠.
1: 네.
0: 실내 들어오면 막 에어컨 때문에 추웠다. 밖에 나가면 절절 끓고.
1: 네.
0: 여러모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1: 그렇다고 뭐 요것저것 만들어서 맛있게 먹기에도 주부들이 좀 기운이 떨어지시니까. 아, 그냥 있는 거 그냥 간단히 잡수시고. 이렇게 되면 주부들이 더 이렇게 좀 쉽지 않아요.
0: 기운 특히 빠지고.
1: 아드님이 군대를 갔더니 네. 엄마가 영양실조 걸리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은 있으나 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0: 여러 가지 실수.
1: 아들을 헤매기든 게.
0: 그렇지.
1: 그 주인공이 이제 군에 입대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는 남편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한다.
0: 아니 우리 집에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 옆에서
1: 남편 나는 뭐야? 나는
0: 아들 덕에 얻어먹었던 거야.
1: 그렇게 되는 거지.
0: 그러니까.
1: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건강 관리입니다. 서로 잘 챙겨요. 예. 남녀 역할 구분 없이 여성 시대에서 수박 주스 보내드릴게요.
0: 예. 자, 화요일 여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경상북도 안동시 노하길의 심경희님이십니다. 어릴 적부터 즐겨 먹었던 안동 음식들을 떠올리며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동은 예로부터 음식에 콩을 많이 활용했죠. 콩국수는 물론 모든 채소에 날 콩가루를 묻혀서 찌면 영양도 맛도 배가 되니 저는 요즘도 날 콩가루 반찬 한 가지씩은 꼭 상에 올리죠. 얼마 전에 산책하면서 뜯은 억센 5월 미나리도 날 콩가루 묻혀서 쪘더니 질기지 않고 부드러웠어요. 콩가루 찜은 조상들의 지혜로운 조리법이라고 생각해요. 장마철에 채소가 다 물러 없을 때는 억센 밑둥 호박잎도 빨래 치대듯 주물러서 초록물 빼고 감자 넣고 날 콩가루 묻혀서 국을 끓였는데 어릴 때는 먹지 않았지 싶어요. 어른이 된 지금은 즐겨 먹죠. 어찌나 부드럽고 구수한지요. 콩국수는 물론 순두부 만드는 것도 습관이 되니까 어렵고 번거로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불린 콩과 감자를 같이 갈아서 배 보자기에 콩물을 짭니다. 콩비지는 전이나 찌개로 먹고 배 보자기에 짠 콩물을 끓입니다. 식초, 물, 소금을 같은 양으로 섞으면 즉석 간수가 된답니다. 시판 두부를 살 때 응고제에 신경 쓰이는데 만든 간수 위에 끓인 콩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두면 식으면서 바로 순두부가 되죠. 아, 여름철 청국장도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뭉개질 정도로 삶은 콩을 녹그릇에 담아서 뜨거운 낮 동안에 햇볕에 뒀다가 서늘해지면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온해두면 끝. 아침에 보면 흰 실이 조금 나고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아요. 저만 즐기는 북어 껍질찜은 아마 한 번도 맛보시지 못했을걸요. 북어 껍질을 씻어서 날 콩가루를 묻혀서 찌면 스르르 오그라듭니다. 콩 단백질은 물론 콜라겐이 많아서 고소하게 먹지요. 식당에서 먹는 북어 껍질 튀김보다 건강하지 않을까요? 또 푹 꼬아서 양념해서 굳히면 북어 묵이 됩니다. 어린 시절 설을 앞두면 저는 안동식혜와 메밀묵, 두부 만드는데 일손을 보태면서 자랐죠. 저는 안동식혜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덜어는 사서도 먹어요. 산 건 제 입에는 좀 달아요. 조금 냉동해서 얼음을 깨고 먹는 맛도 일품이죠. 당장 먹을 식혜에는 무채를 잠길 만큼 더 넣고 실온에 하룻밤 두면 뽀글뽀글 발효돼요. 물김치보다 훨씬 달고 소화제로도 제격이죠. 또 시중에서 파는 238ml 캔음료 식혜에 무와 생강, 고춧가루를 불려 갈아 넣어서 넣으면 짝퉁 안동식혜가 딱 한 그릇 나오죠. 딸도 식혜 음료가 생겼다고 저를 따라한 것을 사진으로 보내주더군요. 자랑하고 싶었겠죠. 배운 도둑질이 그렇게 전수됩니다. 손녀가 기침하며 밥을 먹지 못할 때 친정엄마가 해준 갱미죽이 퍼뜩 생각났어요. 먼저 밥을 물 조금과 냄비에 깔고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밥을 마구마구 으깨지요. 이때 불은 약불로 하고 밥알이 거의 다 으깨졌을 때 쌀뜨물을 부으면은 밥알과 물이 되직하게 섞입니다. 그 갱미죽을 손녀에게 주면서 옛날 사람들이 먹던 밥 요거트라고 하니까 찡그리며 고개를 젓더군요. 딸이 맛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입에 넣어주면서 잘 먹는다고 칭찬을 하자 조금씩 받아 먹더니 다 먹었어요. 무슨 맛이냐고 물으니 쌔그 웃으며
1: 안동 한미 맛이야
0: 해서 배꼽을 잡고 웃었네요. 세월이 지나 할머니 맛으로 기억될 추억의 음식이 많길 바라봅니다. 아들에게 너는 추억의 음식이 뭐냐 물으니 선뜻 감주라고 합니다. 학창시절에 아들이 주스를 한꺼번에 들이켜곤 해서 감주를 가끔 만들어 주었죠. 식당에서 주는 감주는 설탕 맛이라 엄마가 해준 맛이 최고라고 했어요. 딸도 본 게 있어서 감주를 담가보더니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더군요. 밥알이 몇 알 뜨면 끓이는 게 보통이나 엿기름물을 한 번 더 넣고 시간을 더 오래 두면 2차 발효가 돼서 단맛이 늘어요. 한 번은 끓일 시간을 놓쳐 하룻밤 지난 뒤 밥알이 모두 떠올라서 걱정했는데 웬걸 더 달았어요. 이젠 일부러 오래 둬요. 설탕 대신 조청을 넣고 끓이면 깊은 맛이 나요. 내 고향은 청송, 시집은 안동. 청송과 안동은 임동면 챗거리 장터를 사이에 두고 음식이 비슷해서 음식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어요. 안동을 보면 한국이 보인다는 말처럼 안동은 최고의 양반이 살던 곳이라 내로라 하는 반가에 수많은 음식이 전해옵니다. 특히 안동의 3대 고조리서라 불리는 수은잡방, 음식디미방, 온주법을 안동음식지침서로 삼아 배우지요. 이 안동음식들을 여성시대 가족들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안동음식의 맛과 정을 우리 엄마와 저 그리고 딸과 손녀에게 오래도록 이어가고픈 마음 간절합니다.
1: 와 정말 대를 이어서 네. 네. 그리고 아니, 어린 날부터 어른 옆에서 이렇게 뭔가 도우시던 그 솜씨가 있으시네요.
0: 그러게요. 이 사연 하나가 하나의 요리법을
1: 그러네요.
0: 보내주신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소개해드리는데.
1: 네. 날콩가루가 꼭 있어야 되니까 이 경상도 분들은 특히. 네. 그래서 서울로 시집간 딸한테 날콩가루를 좀 가져다 줘야지 하다가 그냥 서울 와서 찾아봐야지 했는데 서울에서는 날콩가루를 빠주는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막 찾아 물어 가니까 성남시장에 있더래요. 딱 한 군데가. 네. 그래서 그 날콩가루를 해서 줬다고 하면서 이 날콩가루가 있어야만 안심되신다고.
0: 오, 네. 참 독특하네요.
1: 나물에도 다 들어가고 이게 진짜 이분 편지대로 옛 어른들의 지혜예요.
0: 네.
1: 단백질이 뭐 그 이상 어디 있겠어요.
0: 그러게요.
1: 네.
0: 이렇게 특히 안동 지역에서 날콩가루를 많이 활용하시는지 몰랐네요.
1: 그렇죠.
0: 7428님이요. 여기는 해남인데요. 날콩가루로 요리한다는 건 처음 들어요.
1: 네.
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 이게 경상도 쪽 음식이에요.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저기 칼국수에도 콩가루 넣어서 반죽해갖고
0: 면을 만들 때요?
1: 네, 면을 만들 때도.
0: 오호.
1: 그래서 면 자체가 구수하죠.
0: 네. 근데 저 중간에 궁금한 게 아까 식혜를 만드셨잖아요.
1: 네, 식혜.
0: 근데 또 저기 아드님이 좋아한다는 건 또 감주고.
1: 네. 감주하고 식혜는 좀 다르죠?
0: 다른 거예요?
1: 네. 서울 식혜는 좀 맑았고요.
0: 예.
1: 감주는 좀 색깔이 조금 뭐랄까 안개 낀 색깔. 안개 색깔에 잿빛이 조금 들어간 거. 그걸 감주라고 그러죠.
0: 저는 식혜를 또 다른 말로 감주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1: 좀 달라요. 네.
0: 그러니까 안동 식혜도 따로 만드시고 감주도 따로
1: 만드시고. 안동 식혜는 또 전혀 달라요.
0: 아하. 네. 이야, 참 요리의 세계는 아이, 음식의
1: 그렇죠.
0: 세계는 어렵습니다.
1: 네,
0: 네, 네. 8260님. 새아이의 방학이라 끼니 때마다 어떤 음식을 만들까 고민인 엄마입니다. 건강 음식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두부 만들어 한번 볼게요. 하셨어요.
1: 네.
0: 자 그리고 오늘
1: 간수를 먹고 해서라고 하는데 이분 비법대로 식초하고 물하고 소금하고
0: 네.
1: 그렇게 1대1대1로 넣으시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하면 간수 뭐 사다 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그 말씀이신데 그러신 것 같아요. 비율을 그렇게 주셨어. 네.
0: 자 그리고 오늘 또 냉동실에 넣어둔 콩가루 오랜만에 꺼내봐야겠다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1: 아하, 그래요, 그래요.
0: 예. 심경희님 다시 한번 꿀팁 감사합니다.
1: 네, 정말 아주 귀한 요리 비법을 네. 알려주셨어요.
0: 네.
1: 난 북어 묵도 그렇고 북어 껍질 그 찜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하나 버리는 법 없이 알뜰하게 사용하셨던 조상님들의 지혜를 그대로 느낄 수 있잖아요.
0: 네.
1: 자, 다음 사연은 대구광역시 동구의 이은정님의 사연입니다. 주말 학업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바빠서 놀아주지 못한 막둥이와 시내 데이트를 나갔다. 서점도 가고 문구점도 가고 얼마 전에 검색한 양궁장에 가기 위해서였다.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이지만 의외로 활달한 막내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두 개가 승마와 양궁이었다. 제주 투어 할 때마다 해본 승마 체험이 재미있었는지 하고 싶다고 제주도 가자 하지만 제주도도 승마장도 멀어서 못 데려갈 것 같아 실내 양궁장에라도 꼭 데려가야 되겠다 싶어 장소 검색을 했는데 대구 시내 대형 서점 근처에 양궁 실내 체험장이 있어서 어찌나 반갑던지 토요일 퇴근 후 서점 앞에서 만나 찾아갔다. 처음엔 그냥 게임장에 있는 체험시설처럼 간단한 게임용이겠지 싶었는데 세상에 진짜 활과 화살로 실전 훈련이 가능한 분위기였다. 어색해하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준 직원분들은 모두 친절했다. 양궁을 처음 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 기본 교육도 시켜주었다. 처음엔 아이만 시켜주고 나는 뒤에서 사진 찍고 지켜보려고 했는데
0: 엄마 같이 해. 엄마랑 같이 하고 싶어서 온 거야.
1: 아이가 말했다. 그래 바빠서 못 놀아줬는데 같이 게임도 하고 놀아줘야지 싶어 2인 결제를 했다. 30발에 13,000원. 처음엔 아유 나는 안 해도 되는데 돈이 아깝다 생각했다. 팔을 들어 올려 쭉 펴는데 뻣뻣한 팔과 어깨가 약간 아팠다. 처음 하는 운동이라 그런지 자세 잡기도 쉽지 않았다. 화살이 점수권 밖으로 나가다가 이내 조금 익숙해지며 집중력이 생기니 점점 중앙으로 가더니 어랏 10점이 두 개나 된다.
0: 와, 어머님 갈수록 잘하시는데요. 처음 맞으세요. 엄마, 혹시 아빠랑 활사 본 거 아니야?
1: 칭찬에 우쭐해졌다. 이거 진짜 처음인데 오호, 은근 스트레스가 풀리고 재밌다. 처음엔 아이랑 놀아주려고 갔는데 하면 할수록 빠져든다. 뭐랄까, 10여 년 만에 볼링을 다시 쳤을 때보다 뭔가 더 뿌듯한 게 자꾸 집에서도 한쪽 눈 감고 두 팔 벌려 손에 활이 있는 것 마냥 연습을 하고 있다. 주변 친구들, 언니, 동생들이 파크 골프하러 가자, 볼링하자, 골프 가자 하는데 귀찮고 시간 내기도 빠듯하고 돈도 들고 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와, 취미로 운동하러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 양궁 딱 한 번만 한 햇병환이지만 언젠가 엑스텐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그날을 상상하며 아이 기말고사 끝나면 또 양궁장에 같이 가야겠다. 언니들 골프 말고 양궁도 하러 가자. 이게 재밌어. 우리 당당이님들은 어떤 운동 취미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0: 이야, 양궁의 재미에 흠뻑 빠지셨네요.
1: 그러셨네. 예. 이게 10점을 두 번 맞히시고 뭔가 그러니까. 마음에서 기쁨이 살아난 거예요.
0: 뭔가 이게 성취감이 쌍
1: 있어야 돼.
0: 이야, 네. 그 우리 시대 때는 저 김순영 선수,
1: 아, 네.
0: 양궁하면 김순영,
1: 네.
0: 이제 기보배 선수까지.
1: 아하. 네,
0: 최근에도 워낙에 올림픽이나 이렇게 나가면
1: 네.
0: 우리 태극 전사들이 정말 양궁은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최고죠, 네. 최고.
0: 이게 집중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 네. 이렇게 활 시위를 쫙 당겨야 되니까 근력도 필요하고 이게 운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 아, 되겠죠.
0: 예예. 예.
1: 그리고 집중력 기른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고요하게 이게 심호흡도 촥 했다가 예, 바람은
1: 그러게 말이에요.
0: 예, 바람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거라고 그랬나. 뭐 영화 대사에도 나오는데. 야, 아무튼 저 좋은 취미를 발견하셨네요. 양궁. 예, 이게 어느 정도 팔 힘도 필요하시니까 평상시 근력 운동도 좀 해보시면서.
1: 네.
0: 예, 워낙에 또 우리 이은 누님은 물개 아니겠습니까?
1: 뭐 물개까지는 안 돼도 어쨌든 물에서 놀아요.
0: 예, 아쿠아로빅도 네. 하시니까.
1: 당당이님들은 어떤 운동 취미가 있으신지 궁금해지네요.
0: 요새는 파크 골프가 또 그렇게도 유행이라고 하는데.
1: 맞아.
0: 물론 근데 실외에서 하기엔 요새 너무 더워서.
1: 그러게. 네. 아니 그래도 뭐 계속 정발산 쪽으로 옮겨가셔서 이게 왜 이렇게 차들을 여기 많이 세우시나. 보통 땐 차가 없었거든요. 보니까 다
0: 파크 골프요?
1: 네.
0: 오, 그러시구나. 건강한 취미 좋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9대 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고

0: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자주 가게 되는 요즘입니다. 무인 가게도 많죠.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빙과와 음료 매출 성장세가 대단할 거라고 합니다. 또 조리를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는 간편식 매출도 높다고 하네요. 이를테면 전자레인지에만 돌려도 되는 종류가 선택을 많이 받는데요. 너무 더우니까 가스불 켜서 오래 끓이기는 부담스럽잖아요. 사무실이든 집이든 일단 들어오면 나가기를 싫어해서 배달시키는 사람도 많답니다. 그래서 배달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소리도 높습니다. 마땅히 쉴 곳도 없고 더위에 직접 노출되는 만큼 플랫폼 업계에서는 관련 업계와 손잡고 쉼터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데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더위 속에서 말입니다. 소방청에서는 화재 조심하시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이 많이 나고 있답니다. 소방청에서 들려주신 말씀 전해드릴게요. 우선 에어컨 화재. 에어컨은 실내 기기보다 실외기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실외기 주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 부근에 발화 위험 물품 없어야 하고요. 근처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고 또 실외기에 그 쌓인 먼지도 제거해 주시랍니다. 에어컨은 전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함께 쓰는 멀티탭을 쓰면 과열을 일으킬 수 있대요. 콘센트에 에어컨은 단독으로 직접 꽂아 사용하시랍니다. 선풍기도 계속 켜두기보다 모터가 열을 식힐 시간을 주는 게 좋답니다. 멀티탭은 먼지 쌓이지 않게 수시로 털어주고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물건 두지 말고 항상 깨끗하게 정리. 전자모기향도 쓸 일이 많은데 낡은 기기는 온도가 급격히 치솟을 수 있으니 살피시랍니다. 어제도 정전된 곳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정전이 되면 모든 전자제품의 플러그는 우선 뽑아두시랍니다. 자동차 안에는 라이터, 휴대용 배터리, 캠핑용 부탄가스, 손소독제 두지 말고 차량용 소화기도 비치해두고요. 만약에 당당이님이 저한테 전보러 오시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자. 우리 당당이님, 이번 음력 6, 7월에는 말이죠. 물 조심, 불 조심, 더위 조심. 요 세 가지만 조심하면 만사형통이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아우 차가워. 아우 시원해. 유엔의 파도 듣고 왔습니다.
1: 네, 최은숙 님이 우리 아파트는 실외기를 밖으로 못 빼게 해서 베란다에 두고 문을 열었더니 네. 실외기 바람과 태양의 열기에 화초들이 골병 들고 있어요.
0: 어, 그래요?
1: 아유, 그렇겠네요. 말라 죽어요, 진짜.
0: 베란다에 실외기를 두신 거예요? 밖으로 완전히 못 빼고? 이게 또 왜 그럴까?
1: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열기에 죽는 거죠.
0: 그러니까
1: 열기에.
0: 베란다에 있는 화초들이 예. 그냥 왜냐면 막 건물들 있는데 보면 실외기 다 밖에 있잖아요.
1: 옆에만 말도 지나가면 말도 되게 뜨거워요.
0: 와, 오히려 그 열기가 더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물조심, 불조심, 더위조심.
1: 맞아요.
0: 세 가지만 조심하라고.
1: 그래요.
0: 그랬더니 강연아 님이 그렇게 점봐주시고 점사비 얼마 받으실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1: 아, 그래요. 참. 네.
0: 아, 근데 에어컨 때문에 정말 실내에서는 시원하지만 네. 점점 그 열기로 밖에는 더 뜨거워지는 거 아닌가.
1: 더 뜨거워지고.
0: 참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자, 이번에는
0: 악순환이지, 악순환.
1: 네, 이번에는 멀리 목포에서 목포시 용당로에서 박경숙님이 어쩌면 이렇게 글씨를 곱게 쓰실까?
0: 네, 네.
1: 손편지로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네요. 남들도 다 그렇겠지만 정말 파란만장한 65년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음에 이렇게 편지를 또 쓰네요. 남편은 15년 동안 백혈병이 5번이나 재발했어요. 걸렸다 살아나기를 반복하면서도 병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재활하고 운동하며 늘 둘이 어디든 함께 다니곤 했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같이 산책하고 좋은 곳은 다 다니고 힘든 와중에도 참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재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하면서

네. 지방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하더라고요. 바로 서울병원으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서울 가는 사설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폐혈증이었어요. 지방응급실에선 폐혈증의 위험성을 말해주지 않았고 저희도 지병만 생각했지 그렇게 위험한 줄까지는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었고 온갖 처치를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래도 언니 집이 기흥에 있어서 왕복 4시간을 오가며 매일 30분씩 면회를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심장이 살아나는 동안 10개 손가락과 10개 발가락 끝이 수처럼 검게 괴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살았어요. 감사하게. 28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가며 응급 장비들을 하나씩 뗄 때 참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해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했고 한 달 입원해 있는 동안 손가락 괴사 부위와 발의 3분의 1가량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남편 상태가 안 좋아 부분 마취로 진행했는데 살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기에 그 아픔도 이겨냈어요. 이후에도 요양병원과 서울을 오가는 지옥 같은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왕복 17만 원씩 하는 구급차를 30번 가까이 타며 일주일에 두 번씩 외래 진료를 다녔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열심히 재활해서 걷기 시작했고 마침내 대소변 수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더 좋은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환경이 좋은 대신 평균 비용이 일주일에 200만 원. 물론 더 좋은 곳도 있었지만 저희에겐 그곳이 최선이었고 다행히 그곳에서는 외래 진료 때 동행을 해주신 덕분에 저도 숨을 좀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견뎌내다 작년 8월 10번째 항암 입원을 사흘 앞두고 다시 폐혈증이 찾아왔습니다. 외래를 다녀온 바로 그날이었어요. 가기 전날까지도 통화하며 살려는 의지를 보였던 남편이기에 그렇게 허망하게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작은 아들이 임종을 지켰고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 후에는 몇 달 동안 처리할 일들이 참 많았어요. 사돈과 교대로 3살, 4살 어린 손주들을 돌보며 1년 가까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 슬퍼할 겨를도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셋째 손주가 태어나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서 제 손을 떠나게 되었어요. 올해 5월부터 저는 비로소 완전한 혼자가 되었습니다. 늘 분주하던 일상이 끝나고 갑자기 혼자가 되자 우울함과 외로움이 덮쳐왔습니다. 날마다 눈물이 나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남편 병간호로 눈, 코 뜰 새 없이 힘들었던 그때가 오히려 그리워지더군요. 동생은 형부가 많이 편찮으시다 가셨으니 마음 준비가 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어도 그 황망함과 슬픔은 똑같았습니다. 주위에 먼저 혼자가 된 친구나 이웃들을 보며 다들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벌써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지 1년이 됩니다. 지방 구석구석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에 나만 두고 떠난 게 아직도 울컥울컥 슬퍼서 웁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힘을 내보려고 해요. 아는 언니 따라 하모니카도 배우고 동생이 추천한 탁구도 배우고 아직까지는 많이 슬프고 힘들지만 힘을 내보려 합니다. 남편이 늘 고쳐주던 작은 집안일들도 이제는 내가 직접 해보고 큰일은 전문가를 부르며 혼자 서는 법을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전에 여성시대

0: 내 재편지가 나오는 걸 그토록 좋아하던 우리 남편도 제가 다시 글을 쓸 수 있는 힘을 낸 걸 기뻐해 주겠지요. 언젠가 나중에 제가 하늘나라에서 남편을 만나면 혼자서도 열심히 잘 살았다고 고생했다고 말해주겠죠. 그때까지 열심히 건강히 살아야겠죠. 주위에 혼자 되신 많은 분들께 잘 지내는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모두 힘내세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몇 년 만에 겨우 쓴 편지라 두서가 없었네요. 또다시 더 힘내서 살다가 편지할게요. 힘낼게요.
1: 꼭꼭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랑 약속하신 거니까.
0: 그렇죠. 약속하셨죠?
1: 네. 또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두 분 사이가 참 애틋하셨다.
0: 그러셨나 봐. 예. 네. 어디든지 함께 하셨으니까. 네.
1: 집안 구석구석에도 또 우리 남편분의 추억이 깃들어 그렇죠. 있고. 아마 그 동생분도 위로의 말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얘기로 많이 아프다 가셨으니
0: 했을 테지만 네.
1: 마음의 준비가
0: 그래도 그렇진 않아요. 마음의 준비라는 게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런가 보네요.
0: 네.
1: 그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씩 힘내시면서 취미 활동 또 주변 친구분들
0: 취미 좋죠. 네. 취미 활동 좋아요.
1: 만나시면서
0: 네 탁구하고 하모니카 열심히 하세요.
1: 네.
0: 6519님 여성시대의 편지 잘 주셨어요. 보이진 않지만 모두 손잡고 우리 열심히 살아보아요. 그러셨어.
1: 좋은 말씀이시다.
0: 네. 네.
1: 우리 진짜 서로 보이진 않지만 가까이에 우리 당당이 분들 계신다 생각하고
0: 네.
1: 각자 손 한번 뻗어서 자 우리 손 한 번씩 잡아볼까요? 좋습니다. 어 저기 우리 광고의 손도 잡아야죠. 빼고 갈 순 없지. 여기는 네. 여성시대입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5: TBX.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성원 에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성원 에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12: 제초제는 타타타.
13: 한얼 사이언스.
1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2: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 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에서 밀키트,
2: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X,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2: 자,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심경희님께는 굿데이 꾸러미, 그리고 이은정님과 박경숙님께는 홈카페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1: 자, 그리고 여름 피서법으로 독서 좋다고 하죠.
2: 그렇죠.
1: 그래서 책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근후의 필사노트, 아버지 당신에게 인생을 묻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2: 네, 정신과 의사이신 이근호 박사님, 여성시대 가족들과도 인연이 깊은 분이세요. 나이 들어서까지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말씀들을 책으로 다시 보면서 필사도 하고 정신 건강도 챙기면 더운 여름 시간도 잘 가지 않을까요?
1: 자, 오늘도 10분께 선물할 테니까요. 휴대폰 샵8001로 신청해 주세요. 짧은 글에 50원, 긴 글에 100원이 더 듭니다. 그리고 미니는 무료예요.
2: 네, 그리고 오늘 첫 사연 심경희님의 그 안동 음식 레시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성시대 홈페이지 사진방에 올려두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오셔서 챙겨보시고 더울수록 맛있는 식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당당이님들 손잡자고 예 했더니 이진희님이 어유 일중님이 제 손을 뿌리쳤어요.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요?
2: 그럴 리가 없죠.
1: 예, 꼭 잡고 있습니다. 자, 3, 4부엔 보이는 라디오 합니다. 월간 호르몬 준비해서 올게요. 우리 안철우 박사님과 함께 호르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2부 끝곡으로 일기예보에 좋아좋아 준비됐어요.
1: 네.
2: 이 노래 들으시고 뉴스 후에 우리는 10시 5분에 만나 뵙겠는데 보라 켜시면 됩니다.
1: 네.
2: 일기예보에 좋아좋아.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닮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톡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3: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4: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비용 부과 방안을 놓고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3일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 환경관리와 보안 인력 배치라는 비용의 명목으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TSMC가 일본 강진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구마모토 1공장 생산을 정상화했습니다. TSMC는 장비 점검을 마친 데 이어 2공장 건설도 재개했고 지진 피해 지원금으로 2억 5천만 엔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2016년 강진 이후 내진 설계와 사업 연속성 계획 등을 강화했고 이번 지진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복구 속도가 빨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가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진 사망자는 6,125명, 실종자 수는 6월 25일에 157명으로 보고된 이후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민단체 등은 2만 9천여 명이 행방불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당국은 지난달 24일 이후 사망자와 실종자 수를 제대로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는 콜롬비아에 특사단을 파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이 대통령 특사로 파견됩니다. 한국으로 도착한 중국인 적색 수배자가 검거돼 중국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50대 중국인 남성을 중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1997년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 중국은 24년 만인 2021년에 이 남성을 특정해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2017년 선원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했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습니다. 북한이 다국적 해상훈련인 2026 환태평양 훈련 림팩으로 새로운 안보 위기가 고착화됐다면서 새로운 억제력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일 한의 3위 일체성 위협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충남 5에서 40mm, 전남, 광주, 전북은 최대 60mm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오른 32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해마다 여름이면 지하철 객실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달라는 주장과 약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충돌하는 거죠. 이런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 일부 지하철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승객의 숫자를 반영해서 AI가 온도를 조절하는데요. 혼잡한 역에 들어설 때는 미리 에어컨을 켜두고 한산한 구간은 절전 모드로 바꿔서 타는 순간 쾌적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상기후 탓에 에어컨을 자주 쓰는 세상. 효율적인 냉방 문화를 꾸준히 고민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2: 아우, 정말 덥다 더워. 아유, 다들 괜찮으세요?
1: 그러게요. 요즘 많이 더운데 말이죠. 음성편지 오늘은 일중이가 모십니다.
3: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 오늘 하루도 모두 안녕하신가요? 저는 야외 근로자분들의 온열 질환 예방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업장 보온관리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에 뉴스마다 오늘 질환자 소식이 들려와 마음 한켠이 늘 무겁습니다. 우리 현장 근로자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날 수 있도록 저는 오늘도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시원한 휴식 공간, 보행 장구 챙기기는 기본이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119 신고 요령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비록 현장 점검에 몸은 땀으로 흠뻑 젖지만 근로자분들이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며 웃어줄 때면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이 무사히 오늘 하루를 마치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뉴스에는 안타까운 소식 대신 평온하고 반가운 소식만 들려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해봅니다. 모든 현장의 근로자와 관리자님들, 그리고 온 국민들 모두 힘내세요.
1: 네,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고 계시는 박지현님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말이죠. 오늘은 특별히 박지현님과 전화 연결을 준비해봤습니다.
0: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지현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때요?
4: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본인 목소리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들으니까 좀 이상하시죠?
4: 네, 많이 그렇습니다.
0: 내 목소리 같지 않죠?
1: 네, 네. 근데 네. 정말 그 한 분의 라디오 DJ처럼.
0: 네, 너무 잘하셨어요.
1: 너무 좋은 음성으로. 예, 저희 정말 중요한 말씀을 잘 네. 전해주셔서 저희도 잘 들었는데요.
4: 네네.
0: 이 보온 관리자, 보온 관리자 좀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생소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4: 아, 보온 관리자는요, 저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그 사업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가 50명이나 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어요.
0: 네.
4: 그래서 한 4년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저희도 선임이 되었고요. 네. 업무는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근로자들 건강진단 실시나 사후관리, 그리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해서 작업환경 특정이나 유해인자 관리도 하고,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산업재해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성 평가도 하고 현장 점검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사업장과 근로자를 위해서 일하는 직업 관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요즘 날씨가 진짜 야외 서 있기조차도 힘든데.
0: 그렇죠.
1: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하시는 건데,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실까요?
4: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요즘은 더위잖아요. 네. 지금 뭐 제가 뭐 다니는 곳도 뭐 도로 환경 정비도 하고 또 환경 미화도 하고 건물 뭐 청소도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요. 더위가 제일 걱정이고, 그다음에 내가 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 너무 더울 때는 쉬어라라고 할 때는 본인 스스로 못하니까 스스로 또 불편함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치. 것 같아요.
1: 많이 쉴 수는 없지. 네. 일은 해야 되니까.
0: 그렇죠.
4: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업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저희는 가서 더울 때는 쉬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또 그분들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보니까
0: 맞아요. 그렇겠죠.
4: 네, 네, 큰 것 같아요.
0: 요즘처럼 이렇게 폭염이 심할 때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5가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4: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든 공단이든 전 국민이 또 매체를 통해서 오늘 질환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또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기본 수칙은 크게 다섯 가지예요.
1: 네.
4: 근무하면 항상 저희가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1: 네. 물 첫 번째가 물 네. 물 마시기인가요? 네. 충분한
4: 물. 그렇죠. 물을 갈증이 나기 전에 수시로 마셔주셔야 됩니다. 갈증이 날 때는 이미 수분이 소실된 증거기 때문에 갈증이 네. 나기 전에 수시로 물을 네. 많이 마셔주셔야 되고요.
1: 충분한 수분 섭취.
4: 네. 그리고 작업 시간대를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시원하게 그늘막 등 이런 걸 설치가 필요하고요.
1: 네.
4: 그리고 체감 온도가 지금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안에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네. 중간중간 휴식 챙기기. 33도,
4: 네. 이상일 때는 반드시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취해주셔야 되고요.
1: 네.
4: 그리고 보냉장고, 냉각 조끼나 의류 등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온열질환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의심자가 있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119에 신고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5대 수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네. 그러니까 충분한 물 섭취, 그다음에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 네. 오후 2시에서 4시는 정말 뜨거우니까 이때는 잠깐 좀 쉴 수 있고.
4: 맞아요.
1: 예.
4: 네.
1: 세 번째가 휴식 시간을 꼭 지킨다.
0: 네.
4: 네.
1: 예. 그리고 네 번째가 개인적으로도 선풍기나 냉각 조끼나든지
0: 네.
1: 이런 것들을 잘 챙기고.
4: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열 질환 증상이 있으면 바로 119에 신고한다.
4: 맞습니다.
1: 네, 요 네. 다섯 가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0: 네.
1: 들으시면서 박진경님께서 이런 더위 속에서도 곳곳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덕분에 사회가 잘 돌아가는 거겠죠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0: 그렇죠.
1: 네, 감사하죠 정말.
0: 근데 이렇게 현장을 다니시면서 본인 건강도 챙기셔야 할 텐데 여름철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4: 그냥 일단 물 항상 들고 다니면서 물 마시고요.
0: 네.
4: 그다음에 밖에 나갈 때는 양산. 양산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4: 양산 항상 쓰고 그다음에 내가 근로자분들에게 뭐 쿨 마스크나 팔토시 같은 거 지급을 좀 해드리거든요.
1: 네.
4: 저도 같이 지급한 거 받아서 하면서 좀 더 스스로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0: 네.
4: 저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예. 그렇군요.
1: 맞아요. 일단 스스로 좀 시원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0: 네.
4: 네, 맞습니다.
0: 김희숙님이 차분한 이 음성 들으면 경각심 안 가질 수 없겠는데요. 그러셨어요.
1: 그러니까
0: 네.
1: 뭔가 좀 말씀에 힘이 느껴져가지고.
0: 그렇죠. 잔잔하게 예. 조분조분 얘기하시는데 힘이 있어요.
1: 네.
0: 지현님께는 저희가 겉바 속촉 치킨 세트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맛있는 치킨 드시면서 더운 여름 에너지 풀 충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전화 연결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4: 제가 더 감사합니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여름 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도 건강하세요.
0: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한 여름 나세요.
4: 네, 고맙습니다.
1: 자, 우리 지현님처럼 여름철 모두에게 파이팅 외쳐주셔도 좋고요. 더위를 이겨내는 나만의 꿀팁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02-789-1004 열린 사서함으로 편하게 음성 남겨주세요.
0: 잠시 후 3, 4부에서는 월간 호르몬 안철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요. 미니 켜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 여성시대 3, 4부는 음주유엔 팀앱들이 유니베라, 데이펙, KB국민은행, 안터지는 맥스부탄,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모빌코리아 윤활유, 롯데건설, 농업법인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유성물산교역, 롯데렌탈과 함께합니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혈당 스파이크, 저속 노화, 수면의 질. 요즘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로 호르몬.
7: 하루에도 우리 몸에선 수천 개의 호르몬이 번갈아 나오면서 몸과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 아마 이분과의 지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시대 아예 매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6: 네.
7: 매달 하나의 호르몬을 골라서 제대로 알고 관리하는 시간. 월간 호르몬. 강남 세브란스병원 안철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6: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8: 예, 안녕하세요. 월간 호르몬 아주 재밌습니다. 마치 어릴 때 뭐 소년중앙 같은 월간지 봤을 때
7: 예, 예.
8: 기대했던 어떤 친근한 느낌의 뭐 제목인 것 같습니다.
6: 네, 네 감사합니다.
7: 월간 호르몬.
6: 예. 이 더위 속에 잘 지내셨어요?
8: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너무 요즘 더워도 너무 더워가지고 열대야에 네.
7: 예.
8: 호르몬 건강 관리 다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7: 맞습니다. 네. 예. 이제 월간 호르몬 매달 첫 번째 화요일에 네. 저희가 뵐 예정인데요. 어머, 우리 교수님이 못 뵙는 사이에
6: 너튜브 하셨어.
7: 너튜브를 시작하셨어요.
8: 예. 예.
7: 예. 예. 아니, 소개 좀 해주세요.
8: 예, 저희 이제 유튜브 제목은 안철우의 호르몬 TV라는 건데요.
6: 호르몬 TV.
7: 호르몬 TV.
8: 예,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어떤 음식 먹으면 호르몬이 올라가나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증상이 호르몬 때문인가요? 물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정확한 정보를 갖고 유튜브에서 좀 풀어내기 위해서 좀 제가 호르몬 네. 전도사로 안철우의 호르몬 TV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7: 네. 아 근데 그 시작한 시점이 네. 때마침 또 여성시대에 한번 나오신 후에 네. 네, 채널을 만드셨어요.
8: 예, 여성시대에서 많은 저한테 이제 찬스를 주고 기회를 준 것 같아서
6: 네.
8: 앞으로 제가 여성시대 같은 그렇죠. 열심히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 아, 네. 네. 네. 네. 자, 저희 여성시대는 또 월간 호르몬으로 이제 매달 뵐 테니까
6: 네.
7: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이제 매달 오실 거니까 좀 입에 쫙 붙는 우리 네. 안철우 교수님의 닉네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6: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7: 아무래도 호르몬 박사님이시니까
8: 네네.
7: 호르몬의 이름을 따서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세로토닌.
8: 오.
7: 세로토닌을 강조하시니까 세토남.
8: 오, 세 보이는데요?
7: 아, 세 네. 보여요. 아니, 옥시토신에서 옥토남.
8: 옥토끼 같은 느낌도 들고.
7: 옥토끼 같은 느낌 들고.
6: 네, 어떻게 불리기를 네. 원하십니까?
8: 아, 저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다 중요하니까
6: 네.
8: 한 가지
6: 네.
8: 호르몬 갖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호르몬은 마이오카인이거든요.
7: 어떤 거요?
8: 근육 호르몬. 마이오카인.
7: 마이오칼.
8: 예, 그래서 제가 마카나무를 하면 어떨까 얘기를 했는데
7: 마카남.
8: 예, 집사람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제 호르몬이 굉장히 많으니까
6: 네.
8: 여러 가지 호르몬의 독주가 아니라 어떤 협주 같은 느낌으로
6: 네.
8: 호르몬 마에스트로가 어떠냐.
6: 아, 좋아요. 호르몬 마에스트로.
8: 예.
6: 네.
7: 예. 줄여서 호마?
8: 호마.
7: 호마 안철우 교수님.
8: 네, 네. 청마 유치원이 아니고 호마 안철우.
6: 네, 안철우.
7: 아, 좋다.
6: 네, 좋습니다.
7: 호르몬 마에스트로.
6: 네, 아, 좋아요.
7: 네. 우리 호마 안철우 네네.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아, 이제 매달 첫 번째 화요일마다 월간 호르몬. 우리가 집중 관리할 그 달의 호르몬도 정해주시고 또 건강해지는 생활 습관도 알려주실 텐데 그 전에 이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 네, 당당히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 언제든 문자와 미니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저희가 수박 주스를 보내드리겠어요.
7: 예, 자 일단 우리 호르몬 박사님, 호마 안철우 교수님. 호르몬이 대체 뭐길래 왜 관리가 중요한지부터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8: 호르몬은 우리 몸에 이제 제일 중요한 생체 정보 물질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 몸의 증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건강, 수면까지도 이제 관리하는 어떤 화학 물질인데요.
7: 네.
8: 또 한 가지 또 호르몬이 중요한 건 원인과 결과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뭘 먹고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어떤 특정 호르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기판이 될 수도 있거든요.
7: 네.
8: 그러니까 호르몬을 잘 관리해서 내가 나의 어떤 건강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을 때 어떤 호르몬이 좋아지는지를 보고서 어떻게 보면 지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6: 네네.
8: 그래서 호르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몸에서 이제 호르몬이 뭐 네. 만들어지겠죠?
8: 네네.
6: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요? 호르몬은 어디서 생산이 되는가요?
8: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6: 네.
8: 뭐 정소나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도 있지만 뇌하 주체 갑상선도 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호르몬이 근육에서도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에서도 나오고 최근에 왜 유고비 있지 않습니까? 마운자로
7: 예. 네, 살 빼는 것들
8: 소장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에서도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장기가 아니라 우리 몸 곳곳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럼 언제 나오느냐? 그 호르몬이 필요할 때 나오는데
7: 네.
8: 그게 이제 연착륙이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건강해지지 못하고 질병이 생기는 거죠.
7: 아, 그러니까 우리 몸 곳곳에서
8: 네.
7: 우리 신체 각각의 그 기관에서 다 나오는 거네요.
8: 네.
6: 그러면 뭐 쫙 나와서 스탠바이를 하는 게 아니라
8: 네.
6: 필요할 때 나오는 그때, 거군요.
8: 그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뒤늦게 나온다든지 엇박자가 나게 되면 몸도 건강을 잃게 되는 거죠.
7: 그래서 두루두루 정말 잘 지켜야 되네 우리 건강.
6: 맞아요, 맞아요.
8: 그래서 이제 호르몬을 갖다가 조율하는
7: 네.
8: 마에스트로가 필요한 겁니다.
7: 아,
6: 그렇죠,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7: 자, 해서 저희가 월간 호르몬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렇다면 이달의 호르몬 어떤 기준으로 좀 정해 주실 건가요?
8: 그럼 우리가 이제 서카디안 리듬처럼 일중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6: 네.
8: 그리고 이제 연중 어떤 리듬 같은 게 있잖아요.
6: 네.
8: 그래서 저희가 월간 호르몬을 시작하면서 했던 것들은 8월이면 8월에 필요한 호르몬.
6: 네.
8: 예를 들면 명절 때 되면 명절 중후군 저 스트레스 호르몬 많이 받잖아요.
7: 아. 네.
8: 예를 들면 또 설날에는 또 음식과 같은 어떤 식욕 호르몬 관리를 또 잘해야 되고요.
6: 아.
8: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월간 호르몬을 정할 때는
7: 네.
8: 그때그때 계절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될 호르몬 또 문제가 되는 호르몬들을 갖다가 선정해서
6: 네.
8: 이 여성 시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네.
7: 웬일이야. 그러니까 뭐 계절에 따라서,
8: 네.
7: 뭐 날씨에 따라서
8: 네.
7: 혹은 그 달에 껴 있는 뭐 명절이나 이런 네. 거에 따라서 다 이렇게
6: 다르다.
8: 다르죠. 왜냐하면 겨울에는 잠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7: 네.
8: 또 멜라토닌 호르몬 때문에 그렇고요. 또 여름에는 또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코티졸 호르몬이 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열대야에 우리가 어떤 호르몬이 문제가 되고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 여성 시대에서 풀어보도록 하는 거죠.
6: 네. 네.
7: 자, 그렇다면 이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8월의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8: 우리가 이제 여름 휴가 같은 호르몬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캉스 호르몬이라고 제가 농담처럼 얘기를 붙였는데 호텔로 가는 호캉스가 아니고 호르몬으로 즐기는 바캉스. 그래서 호캉스 호르몬. 바로 이 8월의 호르몬은
7: 네.
8: 엔돌핀입니다.
7: 엔돌핀.
6: 그래요?
7: 8월의 호르몬은 엔돌핀이다.
6: 네.
7: 호르몬으로 하는 바캉스. 그야말로 호캉스가 가능한 호르몬인데 이 엔돌핀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웃을 때 많이 나오는
6: 그렇죠.
7: 예예 예, 예. 그런 호르몬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8: 이제 우리가 이제 엔돌핀 그러면 쾌감 호르몬, 웃는다고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지만
7: 네.
8: 실제 엔돌핀은 우리의 위로의 호르몬이라는 뜻도 되고요.
7: 위로.
8: 예, 그래서 엔도라는 게 몸이란 아니란 뜻이고. 르핀이는 모르핀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6: 네.
8: 우리가 상처가 나고 고통을 받았을 때 몰핀이 우리한테 진통해 주는 것처럼 엔돌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쾌감의 호르몬이 아니고 우리를 갖다가 휴식을 취하게 하고 위로해 주는 호르몬이거든요.
6: 네.
8: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엔돌핀 중에서는 베타 엔돌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주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축에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6: 네.
8: 뇌에서는 신경 조절 물질로 작용하고 이런 것들이 분비되게 되면 어떤 통증이나 강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요즘처럼 폭염에 있으면 갑자기 지치게 되고 힘들어지잖아요.
6: 네.
8: 휴가도 못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럴 때 이제 엔돌핀 호르몬을 잘 관리하면 휴가를 가지 않아도 몸을 갖다가 잘 위안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바로 엔돌핀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6: 네. 네. 몸 안에서 나오는 모르핀 같은 천연 진통 시스템이 바로 엔도르핀인데요. 발음이 엔돌핀인 줄 알았는데 정확한 발음은 발음은 엔도르핀이네요.
8: 예예, 예. 발음은 보통 우리가 엔돌핀, 엔돌핀 그러는데요. 네. 예. 의학적은 엔도르핀이거든요.
6: 엔도르핀.
8: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엔돌핀, 엔돌핀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7: 네.
8: 근데
7: 네.
8: 이제 우리가 이 엔돌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통증을 줄여주는 이유가
7: 예.
8: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막 뭐 오피오이드라는 어떤 아편계 시스템의 활성이 생기면서
6: 네.
8: 우리가 운동할 때 몸은 힘들지만 호르몬이 나오면 왜 러너스 아이라고 그러죠?
6: 뛰면 뛸수록 그 고통이
8: 기분이 좋아지는
6: 없다.
8: 이런 것들이 이제 뇌 영상 연구에서 보면은 이런 오피오이드 시스템의 활성과 행복감 사이의 관련성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물론 러너스 아이가 엔돌핀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고 엔도카바나이드나 도파민 같은 다른 신호도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 이 엔돌핀이 나온다는 사실은 우리 몸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 네.
7: 네.
6: 그래요.
7: 자, 운동을 할 때 특히나 나올 수 있는 엔도르핀도

0: 중요한데 지친 몸과 마음의 통증을 줄여주고 또 마음의 안정까지 시켜준다고 하니까 과로도 예방해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예, 어느 정도 이제 피로감 같은 것들은 예방할 수는 있는데요. 네. 엔돌핀 자체가 이제 과로를 막아주는 건 아니고 엔돌핀 이제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너무 이제 엔돌핀에 의지하게 되면 몸의 경고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힘들 때는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좀 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히 엔돌핀으로 더 버티려고 하지 말고 엔돌핀이 필요한 만큼 지치기 전에 쉬는 때고 쉬어야 할 때가 된다면 네네. 쉬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 아, 지치기 전에 쉬어라.
1: 네네.
2: 아, 그렇죠. 뭐. 자, 8월의 호르몬.
0: 네.
2: 엔돌핀.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1: 그 8월에는 우리가 이제 엔돌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엔돌핀 챌린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0: 엔돌핀 챌린지.
1: 네. 그래서 엔돌핀 회복 챌린지 3단계를 제가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2: 네.
0: 자, 엔도르핀 회복 챌린지 3단계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는요?
1: 예, 첫 번째는요. 즐겁게 움직여라입니다.
0: 즐겁게 움직여라.
2: 네.
0: 뭐 춤을 추라는 말씀이신가요?
1: 아니요. 춤을 추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하루에 20분쯤 즐겁게 움직이는 것,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요.
0: 네.
1: 빠르게 걷기나 뭐 실내 자전거 뭐 이런 스트레칭 같이 자신이 좋아하고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0: 네.
1: 막 운동하라고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오히려 엔돌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2: 네.
1: 중요한 거는 이제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럴 때 이제 고통스럽지 않게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이 끝난 뒤에 오히려 몸이 가볍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네. 느낌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엔돌핀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2: 네. 네.
0: 저도 정말 가끔 집에서 네. 예, 저기 구석에 있던 실내 자전거 하나 타면서 제가 좋아하는 저 90년대, 예, 2000년대 예. 댄스곡 들으면서
1: 예.
0: 야, 뭐 저 하체로는 이제 페달을 밟으면 상체로는 막 이제 막 어깨 축축해서 예, 예, 예. 타면 기분이 상쾌할 때가 있어. 어허. 그럴 때 나오는 게 이제 엔도르핀이겠네요.
1: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엔도르핀 호르몬입니다.
0: 예. 예. 야, 그 가끔을 좀, 네. 좀 자주
2: 길게 네. 자주
0: 네. 네. 네. 즐겁게 움직여라가 이제 첫 번째.
2: 아, 그건 예. 중요한 얘기예요.
1: 1단계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2: 네. 네. 즐겁지 않고 아,
1: 힘들게
2: 하긴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겠네요.
1: 그 운동이 이제 고통이 되는 거죠.
2: 그렇죠.
0: 예. 자, 엔도르핀과 관련된 두 번째 수칙은 광고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2: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1: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조심해. 걱정 마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3: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 천천히 오라니까.
4: 괜찮아요.
2: 괜찮긴 뭐가 괜찮아.
1: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5: 예, 119죠?
2: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은 월간 호르몬, 호르몬을 지휘하는 마에스트로 호마 안철우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8월의 호르몬, 저희 엔도르핀 얘기 듣고 있는데요. 이 관리를 잘하면 휴가를 안 가도 휴가를 간 효과를 볼 수 있다. 3단계 챌린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1: 이제 그 첫 번째가 즐겁게 움직여라 였습니다. 하루 20분 즐겁게 움직이는 것. 그렇다면 20분이라고 규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0: 뭐 15분이나 20, 10분 그렇죠. 이렇게는 안 나와요.
1: 20분 정도는 움직여야 엔도르핀이 나오는 걸까요?
2: 예,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호르몬이 나오려고 그러면 10분, 20분 이상 지나야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예. 운동을 갖다가 이제 보통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한 10분 정도 하고 했다고 하면 안 되고 보통 20분 정도 움직여 줘야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엔돌핀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0: 아하. 쉽게 오는 친구는 아니네요.
2: 네, 네.
1: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0: 한 20분은 해야 된다.
2: 네. 네.
0: 아 근데 이게 시작하면서 이게 네. 내가 운동을 너무 힘든데 이 더위에
1: 고통을
0: 어, 코르티졸이 갑자기 또 막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는데 이거 이래도 해야 됩니까?
2: 그렇죠. 운동하는데 그 코르티졸이 나와도 그걸 참고 이제 해야 아까 얘기했던 러너스 하이처럼 엔돌핀이 그 다음에 보상으로 오게 되는데요.
0: 네.
2: 근데 너무 이제 그 고통을 심하게 겪어가면서까지 한다고 하면 코르티졸이 계속 더 나와서 엔돌핀이 못 나오니까
1: 네.
2: 아까 얘기 좀 즐겁게 운동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래. 내 정신과 몸을 속여. 난 지금 네. 즐겁다.
1: 네.
0: 그래 나는 행복하게 하고 있다.
1: 네. 이왕이면 즐겁게 네. 시작을 하며 음악을 들으면서 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서서히 해서 20분까지
0: 네. 네. 네.
1: 유지를 하시는 게 엔도르핀이 나오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0: 네, 그 네. 엔도르핀 회복 첫 번째 챌린지였고요.
2: 네.
0: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챌린지는 무엇일까요?
2: 두 번째 챌린지는요. 하루에 10분 다른 사람과 함께 웃어라입니다.
0: 오. 어, 요거는 좀 할 만하겠다.
2: 네.
0: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막 힘들지 않아도 되잖아.
2: 그러니까 가족이나 예. 뭐 친구들하고 재밌는 예. 추억 이야기 같은 거 나누고요. 여행 중에 함께 사진도 찍어보고요.
0: 네,
2: 이렇게
0: 네.
2: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좋은 그 엔돌핀이 나올 수가 있고요.
0: 근데
2: 요즘 뭐 직접 만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리고 요즘은 이제 카카오나 이런 걸로 이제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1: 그렇죠. 네.
2: 이런 거 통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얼굴도 보고 재밌는 영상을 보는 것만이라도
1: 네.
2: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0: 네.
2: 이런 어떤 좀 가벼운 기분 전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적극적으로 웃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이럴 때 이제 사회적 웃음이 내인성 오피오드 시스템과 함께 유대감을 함께 자극할 가능성이 있게 되거든요.
1: 그런데
0: 네.
1: 그런 사회성을 좀 추구하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그런 분들
2: 네, 네.
1: 그런 분들이 혼자 웃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2: 물론이죠. 그래서 혼자서라도 만약에 그 계속 뭐 거울을 보고
1: 재미난
2: 웃고
1: 걸 보고
2: 얘기하고 재밌는 걸 보게 되면 결국은 엔돌핀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0: 네, 아하. 네. 어, 그래도 다행이네요.
2: 네, 예.
0: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인간과의 서로의 유대 관계를 좀 느끼면서
1: 그것도 네, 네. 중요하다.
0: 뭐 수다 떨면서 예.
1: 같이 웃는다. 네. 그게 중요하네요.
0: 그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계신 분들은
1: 뭐 혼자라도 웃으면
0: 좋아하는
2: 그렇죠,
0: 뭐 예. TV 프로 또 라디오 함께 네. 들으시면서
1: 그렇죠.
0: 이렇게 웃으시면.
2: 또 우리 여성 시대 같이 들으시면
1: 아, 좋죠.
0: 얼마나 좋아요?
2: 예, 예.
0: 예. 8489 님이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 웃음이
1: 나오는데 이분은
0: 이럴 때도 엔도르핀이 나오는 건가요? 물어봐 주셨어요.
2: 예, 물론 나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좋아지고 웃음까지 나오면 뭐 엔도르핀이 더 가중돼서 나올 수 있는
1: 그렇죠.
2: 거죠. 예.
0: 그렇구나.
1: 최태영 님, 엔돌핀 호르몬을 음식이나 영양제로 섭취할 수는 없나요?
2: 아, 호르몬 그 자체는
0: 네.
2: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 소화가 돼서 단백질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요.
0: 예.
2: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엔돌핀 그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음식 같은 것들. 아까 지금 8489님이 얘기한 것처럼
1: 맛있는
2: 자기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또 웃음이 나오고 이럴 때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엔돌핀 호르몬은 이제 음식이나 영양제로 나오게 할 수는 있는 거죠.
0: 아,
1: 간접적으로 나오게 네. 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알약으로 해서 먹게 할 수는
0: 영양제처럼
1: 없다.
0: 이렇게 먹는 네. 거는
1: 네. 네.
0: 힘들다.
1: 그치, 참 쉬운 방법을 생각하신다. 네. 최태영 씨는
2: 네.
1: 알약으로 먹으면 안 되나요? 엔도르핀 그런 거잖아요. 이분 얘기가
0: 맞아요. 맞아요.
2: 네.
0: 쉽게 그냥 네. 한번 웃으시는 게
2: 네.
0: 훨씬 좋다고 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아 근데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명언 중에서도
2: 네.
0: 힘들 때 웃는 자가 진정한 인류다.
2: 맞습니다.
0: 이런 것처럼.
2: 네, 네, 네.
0: 가짜 웃음도 효과가 좀 있을까요?
2: 그래가지고 우리 웃음치료라는 게 의학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1: 웃음치료사분들.
2: 웃음치료사분들 보면은 환자분들한테 자꾸 웃음을 주게 하고 네. 본인들도 억지로 또 웃게 하고 네. 그 가짜 웃음 자체도 네. 결국은 엔돌핀의 분비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1: 아, 있군요.
0: 예. 우리가 행복하기에 웃는 게 아니다. 웃기에 네. 행복한 것이다.
2: 네.
0: 이 말도 그러면 일맥상통하는 거죠.
2: 일맥상통합니다.
0: 네.
1: 그렇구나. 코만 웃어요. 이런 거지. 우린 그래도 방송하면서 둘이 마주보고 되게 많이 웃어요. 네.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도.
2: 엔돌핀 분비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0: 네, 그렇죠. 엔돌핀 돈다. 엔돌핀 돈다. 자, 엔돌핀 회복 챌린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2: 예, 세 번째는 하루에 30분 완전하게 쉬는 겁니다.
0: 오, 완전히 쉬어라에 네, 뭔가 완전히 좀 중요한 쉬어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2: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업무와 알림에서 완전히 떨어져 쉬는 거거든요. 업무 메신지나 이메일 알람을 끄고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는 거죠. 뭐 우리가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예. 그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그늘에 앉아 풍경을 보거나
0: 맞아.
2: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휴가 가면서도 계속 업무 연락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0: 네,
2: 완전히
0: 네.
2: 쉬는 게 아니죠.
0: 아니지, 네.
2: 그래서 사실은 노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고 쉬는 것도 배워야 된다고 맞아요. 하는데 제대로 쉬으려면 이거 뭐 장소만 뭐 서울에서 떠났다고 옮겼다고 휴식이 되는 게 아니고 장소가 뭐 회사라고 해서 쉬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루에 30분 스트레스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일 중독자들
0: 예.
2: 쉬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분도 계세요.
0: 내가 이렇게 쉬어도
2: 내가 이렇게
0: 되나?
2: 쉬어도 되나 이렇게. 오오오. 근데 쉬는데 죄책감 가질 필요 없고요. 8월에는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내 지친 일상을 위로하는 시간, 건강한 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이 30분이라는 시간이. 예. 짧다면 굉장히 짧은 거고 길다면 길게 느껴지는 거지만 네,
1: 그렇죠.
0: 그냥 일 우리 하루 일과 중에 30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네. 소중한 시간이
1: 소중한 거죠. 네.
0: 네. 그 정도 틈은 우리가 낼 수 있잖아.
2: 맞습니다.
0: 네.
1: 완전히 쉰다라는 것은 즉 아무 스트레스도 받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건가요?
2: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쉰다는 건 내가 이제 누구와의 연락도 받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1: 네.
2: 자극도 받지 않고 이제 혼자 이제 예를 들면 마음을 비우는 거죠.
1: 네.
2: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엔돌핀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단적인 예로 그거 저는 스마트폰만 내려놔도
2: 네.
0: 예, 이 화면만 켜지 않아도 좀 온전히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0: 쉰다고 뭐 자꾸 들여다보고 아. 막 게임하고 이러면 눈 피곤하고요.
2: 네.
0: 아, 이게 쉰 건지 내가 뭘 한 건지 아, 너무 힘들더라고 오히려.
1: 네. 근데 어떤 가장들은 왜 집에 내려서도 지하실에 그
0: 주차장에
1: 한동안 있다가 들어간다면서요.
0: 네네.
1: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여보 아까 들어오던데 왜 아직 안 올라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네. 그 30분 뭐 동안 잠깐의... 이렇게 동굴을 만드는 거죠.
0: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1: 네.
0: 예. 자 1769님이 저는 술 마시면 기분 좋아져요. 엔도르핀 나오는 것 같아요. 7511님 선생님 저는 소주 한 병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네. 이것도 엔돌핀인가요? 하셨는데
1: 가짜 엔돌핀 아닐까요?
2: 예, 엔돌핀은 맞긴 맞는데요.
1: 네.
2: 예. 결국 이제 이 술 마실 때 그 알코올이 또 들어가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엔돌핀은 일시적으로 나오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엔돌핀에 취해서 몸을 혹사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했듯이 술 마신다고 나오는 엔돌핀에 너무 취해서 진짜 술이 취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0: 왜냐면 이제 술이 깨면 또 기분이 안 좋아져.
2: 안 좋아지고
1: 아,
2: 또 술 자체 때문에 지방간 생기고 네. 살찌고
0: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게 중독까지 갈 수 있으니까.
2: 네. 네.
1: 자, 하루 30분 휴식에 대해서 6873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낮잠을 30분 동안 자는 것. 이것도 완전히 쉬는 걸로 괜찮죠? 그러셨어요.
2: 예, 낮잠을 한번 자서 이제 쉬는 건 중요한데 30분 이상 자게 되면 이제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카디안 리듬을 깨뜨려서
1: 네.
2: 결국은 이제 우리 몸의 호르몬 밸런스를 깨뜨리거든요. 그래서 피곤할 때 낮잠을 15분, 20분 정도 자서
1: 네.
2: 몸을 갖다가 회복하는 건 중요한 호르몬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네. 참 웃음이 터진 게 저도 휴일에 잠깐 낮잠을 좀 자겠다고 이렇게 앉았는데 눈 뜨니까 저녁이더라고요. 그래서
1: 야,
0: 우리 아내가 이게 무슨 낮잠이야. 숙면이지.
1: 네, 네. 그러네요, 진짜. 예,
0: 한낮에 날아가 버렸어요.
2: 네.
0: 너무
2: 네.
0: 자는 것도 좀 피곤하더라고요. 2995님이 남편과 말다툼하다가 남편이 할 말 없으면 꼬랑지를 내릴 때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엔도르핀 맞나요?
2: 엔돌핀은 나오겠지만

0: 우리 남편은 지금 엔돌핀이 아니라
1: 코티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0: 어, 꼬랑지 내리면서
1: 분노의 호르몬이 나오고.
2: 네. 자, 이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3단계 챌린지. 엔도르핀의 8월 챌린지 정리해 주세요.
1: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 우쉬.
1: 예, 그래서 우쉬면 뭐냐면 예, 20분 즐겁게 움직이자라는 네. 거고요. 10분 다른 상황과 함께 웃자. 웃이 되겠고 그다음에 쉼은 하루에 30분 완전히 쉬는 거. 그래서 쉼을 기억하시고 이 8회의 챌린지를 네.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2: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매일매일 해야 하나요? 31일 동안 꼬박?
1: 보통 이제 7일 정도 우리가 시간을 잡고 주면 저희 세 가지를 갖다가 하고요.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이게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관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일중 변동 같은 것들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움직임이 더 강할 수 있는 날이 있고요. 여유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주말에는 쉬는 게 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한 곳에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유연성을 가지면서 이 10분, 20분, 30분을 갖다가 쉼을 갖다가 실행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우리 호마 선생님 네. 7일 연속으로 한번 습관을 만들자 해 보셨는데 7일 연속이면 그냥 매일 아닙니까?
1: 매일이죠.
0: 몰라서 목금 토일
2: 아니 일단 일주일을 습관을 루틴을 만들자.
1: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 7일을 한번 해보자.
0: 네, 네. 일주일 한번 해보자.
1: 네, 네.
0: 자연스럽게 그 다음도 될 수 있을 테니.
1: 네, 네.
0: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생각의 차이네. 네, 네.
2: 가볍게 도전하는 게 네. 필요하다.
0: 매일 매일 해보자가 아니라 일주일만 일단 해보자.
1: 일주일만이라도 예예. 예.
0: 우쉬.
2: 네. 네.
0: 예. 엔도르핀을 위해 우쉬.
1: 네.
0: 예. 근데 챌린지 할 때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1: 근데 움직임이 좋다고 했는데 아까 고통스럽게 운동하지 말라고 했던 거 같은 맥락인데요.
0: 너무 힘들게.
1: 너무 아플 때는 이제 운동을 갖다가 너무 과로하게 하지 말고 좀 이제 운동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0: 네.
1: 요즘 정말 말도 안 되는 열대야지 않습니까?
0: 예.
1: 이런 폭염 시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운동이 아무리 좋아도 야외 운동을 피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휴식 시간이 너무 처지지 않게.
2: 네네네.
1: 뭐 낮잠을 잤다고 했더니 뭐 벌써 한낮이 날아가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 네.
1: 너무 휴식 시간을 쉬는 게 처지지 않게
2: 네.
1: 좀 알람을 갖고 좀 이렇게 정화해서 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예, 예. 맞습니다. 항상 뭐든 이렇게 과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2: 맞아요. 맞아요. 예.
0: 그야말로 여름 휴가 같은 호르몬이었습니다. 8월의 호르몬 엔도르핀. 우리 당당히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챌린지 한 달간 아니 일주일만 한번 해보겠다. 잘 해보시고 저희 9월 1일 이제 월간 호르몬 시간에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사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자그마한 수첩을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요. 또 휴대폰에 기록하셔도 되고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네. 네. 적당한 운동 또 함께 웃고 쉬. 야, 30분 쉬고. 잘 쉬자.
2: 네. 네.
0: 예. 우무시로 하니까 이게 잘 안 떠올랐다가 또 빡 기억이 나네.
2: 네, 그렇죠.
0: 네. 요런 질문도 왔습니다. 신은미님이요. 엔도르핀이 안 나오면 우울증에 걸리는 건가요?
1: 그렇죠. 엔도르핀이 이제 우울증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고요.
2: 네.
1: 엔도르핀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우리가 분만하고 나서거든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나 산후의 어떤 고통 같은 것들을 갖다가 조절하는 게 엔도르핀 호르몬인데
2: 네.
1: 이 엔도르핀이 안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0: 예.
1: 산후 우울증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2: 아, 그렇구나. 네.
0: 엔도르핀 중요하다.
2: 네. 예. 또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다. 해소가 된다 하는데 이것도 엔돌핀과 상관이 있을까요?
1: 네, 아까 음식을 먹으면 그게 이제 엔돌핀 분비와 연관되는 음식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2: 네, 즐겁다. 뭐.
1: 예, 캡사이신 성분이 있는 음식들이
2: 네.
1: 엔돌핀 분비에 효과가 있다고 돼 있어서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을 때 뭐 매운 떡볶이 먹고 이런 것들이
2: 네, 네.
1: 엔돌핀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0: 네.
1: 대신 이제 매운 캡사이신이 위장에는 좋지 않으니까
2: 그렇죠.
1: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써서 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나기용님이 텃밭에 농작물을 쳐다보면 즐겁고 예쁘고 엔돌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1: 맞습니다. 예. 요즘 뭐 양평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수박 같은 거 심어놓고
2: 네.
1: 보고 또 관상하면서 엔돌핀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2: 네.
1: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자기가 좀 그 뭔가 가꾸고
2: 네.
1: 또 운동하고 보고 해서 엔돌핀이 나오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김송림님 자전거 타고 풍경 감상해도 엔돌핀이 돋아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내 몸도 움직이고
1: 또 예. 풍경도 감상하고 네. 또 이제 마음도

0: 비우고 네. 그러니까 결국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 비우고 네. 쉬는 거 이런 네. 것들이 결국은 엔돌핀의 이제 세 가지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1: 네. 아, 그러네. 잘 지키고 계셨네요. 네.
2: 이거 재밌네요. 네. 심유영 님이
1: 아, 저는 지인들과 뒷담화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2: 아, 좋죠. 예. 칭찬하는 것보다 시간은 잘 가요. 훨씬 더.
1: 사람들과 함께 20분 이상 웃자 했는데 예. 아, 뒷담화를 하시는
0: 아마 뒷담화하는 것보다는 좀 웃는 쪽으로 사람들하고 아, 예. 챌린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네. 네.
2: 자, 뒷담화보다는 함께 웃는 쪽으로 예. 네, 여러분. 네.
1: 어, 그리고 어,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 20, 30대 때는 아, 이건 저도 공감해요. 네, 예. 한 끼만 굶어도 살이 빠졌는데 지금은 저녁에 크, 적게 먹어보겠다고 두부만 먹어도 배가 나옵니다. 억울해 죽겠어요. 나이 들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로 바뀐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하셨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호르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대사가 빠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먹으면 바로 또 배가 꺼지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도 부족해지고요. 갑상선 호르몬도 분비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대사가 아. 느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같은 칼로리라도 네. 이게 다 살이 되는 게 이런 호르몬 때문에 바뀌는 체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1: 아, 왜 기초대사량도 준다고 그러고.
0: 예, 기초대사량, 운동대, 활동대사량도 주고요.
1: 예. 그럼 어떻게 아, 더 먹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0: 이런 분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너무 안 먹으면 또 에너지가 안 생기니까
1: 그러니까요.
2: 네.
0: 어떤 이제 호르몬의 문제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거 다 기분의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8월의 호르몬 네. 엔돌핀 관리 세 가지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움직이고 또 쉬고 잘 웃고 하면 이런 체질도 좋은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네, 네.
1: 맞아요. 확실히 대사량은 줄어서 전부 다 적게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만큼 네. 또 많이 움직여야 그거보다 네. 더 그렇죠. 움직여 주셔야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운동
0: 네.
1: 운동이 또 중요하다고 하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게 우리 엔도르핀
2: 네.
1: 네. 운동 잘 웃고 잘 쉬고
2: 네.
1: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 9월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0: 예, 예 아니
2: 네. 네 안철우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1: 저희 한번 관리 잘 해볼게요.
0: 네,
2: 저희도요. 네.
0: 9월에 한번 뵙겠습니다.
2: 네.
1: 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대큐.

0: 쓴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골뱅이
6: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2: 주방의 꽃 남양 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11: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2: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11: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12: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1: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2: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1: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12: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1: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2: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11: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12: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13: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11: 네, 이수미님이 8월 휴가도 없이 더위와 맞서고 있었는데 엔도르핀 제가 만들어야겠어요. 그러셨어.
12: 네.
11: 잘 생각하셨습니다.
12: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11: 옷쉬 음옷쉬.
12: 음옷쉬.
11: 움직이고 웃고 쉬어라.
12: 쉬어라. 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 나온다.
11: 그게 휴가다.
12: 예. 거기에 좋은 노래 하나 추가요. 럼블피쉬의 스마일 어게인.
11: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고 내일 아침 9시 5분에 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중국의 배달 라이더 왕지빙. 나이는 56, 별명은 외매 시인, 음식 배달 노동자 시인입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도로에서 보내며 틈틈이 시를 썼고 지난 7월 중국 최고의 권위를 지닌 루쉰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에서 바라본 세상, 왕지빙의 시에는 길 위의 라이더와 청소부, 건설 현장 일꾼들의 삶이 담겨 있는데요. 그중 사랑받는 시구를 소개합니다. 날개를 펼쳤다고 해서 반드시 높이 나는 것은 아니다. 낮게 나는 것도 나는 것이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덕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이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르니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필 귀정이라며 제2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필연적인 조치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음 달에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 28명 가운데 3명 이상을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청 후보로 추천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재청합니다. 대법관 후보 28명 가운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공판기를 연기한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호 서울고법 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비용 부과 방안을 놓고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3일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 환경관리와 보안인력 배치 비용 명목으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가 진행 중이라면서 참수전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까지 쓰며 조속한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중동 국가의 요청으로 이란 공습을 취소한 사실을 언급하고 앞서 이뤄진 대규모 공격은 평범한 수준의 공격이었다. 그들이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북한이 정보통신인력으로 외화를 조달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북한이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국가 이미지에 먹칠하려는 상투적인 비난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일 등 11개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허위 신분으로 원격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어제 오후 3시쯤 80대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저녁 8시 반쯤 흉기에 찔린 시어머니와 그 옆에 누워있는 여성을 발견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는 여성이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와 오랜 전부터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국으로 도피한 중국인 적색 수배자가 검거돼 중국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50대 중국인 남성을 중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1997년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 중국은 24년 만인 2021년 이 남성을 특정해 공조수사를 요청해왔습니다. 2017년 이 남성은 선언 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했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습니다.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충남 5에서 40mm, 전남, 광주, 전북은 최대 6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8도, 부산 34도 등 30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여름만 되면 다른 계절에는 없던 걱정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전기요금인데요. 시원하게 지내는 건 좋지만 다음 달 받아볼 고지서를 떠올리면 더위를 조금만 더 참아볼까 고민하게 되죠.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님과 함께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에어컨은 왜 유독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법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FX의 Electric Shock 듣겠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0: 대성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라는 거 아시죠?
8: 그럼요. 요리도 과학이랍니다.
7: 복권도 과학이고요.
8: 투수의 체인지업도 과학이라고요.
7: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 별거 아니죠?
8: 유튜브에서 검색. 이 과학, 저 과학.
7: 그럼 관상도?
9: 3분 과학.
10: 복잡하고 어렵게만 보이는 세상의 모든 물음표들 딱 3분 안에 해결해드립니다. 오승훈의 3분 과학. 3120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며 듣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흰 구름은 왜 하얗고 먹구름은 왜 까만 걸까요? 흰 구름과 먹구름의 차이는 뭔가요? 하셨습니다. 저마다 다른 색깔을 띠고 있는 구름들. 그렇다면 흰 구름과 먹구름은 원래 물방울의 색깔 자체가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결론은 아닌 거예요. 흰 구름이든 까만 먹구름이든 속에 들어있는 건 똑같은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입니다. 하늘과 구름의 색을 결정하는 건 물방울의 성분이 아니라 태양빛이 입자를 만나서 튕겨나가는 산란의 방식과 구름의 두께입니다. 보통 구름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태양빛은 빨주노초파남보 모든 색이 섞여 있는데 이것을 백색광이라고 하죠. 태양빛은 이 백색광 형태로 지구 대기를 통과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요. 지구를 둘러싼 대기에 있는 무수히 많은 작은 입자들이 이 빛을 흩뜨러뜨립니다. 이걸 산란이라고 하고요. 빨주노초파남보의 색깔마다 빛의 파장이 다른데 자연에서는 신기하게도 빛이 만나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산란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선 크기가 아주 작은 공기 입자랑 태양빛이 만나면요.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낮은 빨주노 쪽의 붉은 빛은 산란이 적게 되고요.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큰 파남보 쪽의 푸른 빛은 산란이 더 잘 일어납니다. 하늘이 파란 이유는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공기 입자가 너무 작아서 파장이 짧은 파란 빛을 주로 사방으로 튕겨내고요. 공기 입자 여기저기서 산란시킨 푸른 빛들이 우리 눈에 더 잘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레일리 산란이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구름을 이루는 물방울은 공기 입자보다 훨씬 크기가 큽니다. 빛의 파장과 비교해서 크기가 더 큰 물방울을 만나면 태양빛의 모든 색이 구별 없이 골고루 사방으로 튕겨나갑니다. 모든 색의 빛이 튕겨져서 한 대 섞인 백색광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구름이 하얗게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먹구름은 왜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보일까요? 바로 구름이 수직으로 너무 두꺼워졌기 때문입니다. 솜사탕 같은 뭉게구름은 일반적으로 두께가 얇아서 태양빛이 구름을 쉽게 통과하고 사방으로 산란돼서 하얗게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비를 뿌리는 먹구름은 수직으로 높이가 수 킬로미터 이상으로 거대하게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두꺼우면 구름 윗부분에서 태양빛을 산란시키고 그 아래로 켜켜이 쌓여있는 무수한 물방울들이 계속 빛을 막아서면서 빛이 구름 바닥까지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맨 아래 땅에서 먹구름을 올려다보는 우리 눈에는 도착하는 빛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둡고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먹구름 위로 올라가서 태양을 보면요. 태양빛을 보면 그 먹구름의 맨 윗부분은 그 어떤 구름보다 눈부시게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먹구름은 검은색 물감을 칠한 게 아니라 태양빛을 흡수해버린 거대한 그림자인 셈인 거죠. 정리해볼게요. 파란 하늘은 아주 작은 공기 입자가 파란 빛만 튕겨내서 파랗고요. 구름은 큰 물방울이 모든 빛을 튕겨내서 하얗지만 먹구름은 또 너무

두꺼워서 빛이 통과를 못하는 그림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까만 겁니다. 아, 오늘 일하시면서 지나가는 구름 보실 때 아, 저 하늘은 저 구름은 빛을 산란시키고 있구나 하고 빛과 공기 입자, 물방울이 만들어내는 정교한 빛의 쇼를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궁금증이 과학의 눈을 통해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3분 과학. 오늘 방송에 소개된 3120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혜경의 뭉게구름 들으시죠.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하다는 과학계의 백과사전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여름이에요. 네. 엄청 더워요. 잘 버티고 계십니까?
2: 아, 에어컨이 없으면 못 버티는 세상이 됐죠.
1: 그래요. 에어컨을 사용을 하잖아요. 요즘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2: 그쵸, 살아남아야 되니까.
1: 예. 그쵸. 근데 에어컨 하면 또 전기 요금이 걱정이긴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전기 요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유독 에어컨은 다른 가전제품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이게 사실일까요?
2: 실제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네. 근데 뭐 사실 냉방장치기 때문에 냉방장치는 효율이 좋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선풍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네. 선풍기는 결국엔 모터를 가지고 팬만 돌리면 되는데 에어컨은 단순히 팬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열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컴프레셔라고 하는 전문용어 컴프레셔라고 하는 실외기를 돌릴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1: 이 컴프레서라는 게 이렇게 압축 하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2: 네, 네. 냉매를 확 압축을 했다가 이제 바깥에서 그렇게 하고 압축한 그 냉매를 식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액체가 된 냉매를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네. 이제 실내기에서 그걸 확 팽창을 시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때 이제 팬이 돌면서 이 온도가 떨어져 있는 그 관을 지나가면서 또 다시 뭐 에바포레이터라고 하죠. 거기 지나가면서 공기가 이제 열을 뺏어가도록 네. 이런 원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게 차갑게 만든 그 배관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예. 그 차갑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컴프레서를 돌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냉매라는 공기를 압축시키기도 해야 되고 그 네. 공기를 밀어줘가지고 안쪽으로 또 실내에 네. 있는 관으로 네. 보내주기도 해야 되고.
2: 맞습니다.
1: 그럼 계속 순환시켜야 되니까 모든 과정에 다 전기가 들어가는 거죠.
2: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컴프레서라고 하는 것이 네. 뭐 기본적으로는 뭐 단순히 모터를 돌리는 수준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아주 높은 압력이 될 정도로 압축을 시킨 다음에 냉각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흔히 생각하는 그런 소음, 진동 이런 것들 있죠. 이제 요즘은 거의 뭐 집에서 쓰시는 에어컨은 그렇지 않지만 네. 예전에 창문형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뭐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컴프레서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1: 맞아요.
2: 가끔 예전에 보면 갑자기 냉장고가 쨍 하고 진동이 오잖아요. 그때가 이제 맞습니다. 그때 컴프레서가 돌아가는 거고
1: 그
2: 소리만 들어봐도
1: 소리구나.
2: 심상치가 않죠. 아 이거 뭔가 엄청난 전기를 쓰고 있구나.
1: 네, 네, 네. 맞아요.
2: 맞습니다.
1: 냉장고 보면은 뒷면에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하게
2: 그렇죠, 그렇죠.
1: 금속 선이 이렇게 달려
2: 그렇죠.
1: 있어요.
2: 컴프레서가 일단 압축을 시킨 다음에 그 금속 선을 지나면서 거기서 원래는 컴프레서 압축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꼬불꼬불한 부분을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냉각을 시켜주고
1: 네.
2: 그다음에 그래도 여전히 따뜻하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압축이 되어 있는 그 액체 냉매를
1: 네.
2: 이제 뭐 냉장고 안 혹은 실내에서 확 하고 다시 기체가 되도록 팽창을 시켜버리는 거죠.
1: 네.
2: 그 우리가 뜨거운 거 먹을 때 후 하고 불어먹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입김이면 네. 온도가 36.5도, 37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2: 몸에서
1: 거니까.
2: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런데 후 하고 불면서 그 입김이 바깥으로 퍼지면서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라고 불지 않고 후 하고 불면서
1: 하고 불죠.
2: 그렇죠. 그게 이제 바깥으로 확 어느 정도 팽창하는 그 효과를 통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 단열 팽창을 통해서 이제 차갑게 만드는 겁니다.
1: 그런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열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군요.
2: 맞습니다. 네.
1: 근데 냉장고는 그러면 컴프레서라는 그 냉매를 압축시키는 기계가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2: 맞습니다.
1: 에어컨 같은 경우는 실외기가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바깥에다가 내놓잖아요.
2: 맞습니다.
1: 컴프레서가 바깥에 있는 건가요? 에어컨.
2: 그렇죠. 에어컨은 컴프레서 바깥에 있고 그래서 그 배관으로 연결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뭐 컴프레서가 안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동식 에어컨의
1: 네.
2: 경우엔 그래서 그 컴프레서를 지나고 팬을 지나면서 뜨거운 바람을 이제 바람을 바깥으로 빼기 위해서 이제 배관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가 이동식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전기 요금이 오늘의 주제니까.
2: 네네.
1: 우리가 에어컨만큼이나 전기를 많이 쓰는데 사실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면서요.
2: 맞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 에어컨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를 많이 쓰는 어떤 가전제품의 예. 최고봉이다 생각하지만 더 많이 쓰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대부분 뭐냐면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1: 열을 발생시키는 것.
2: 네, 물론 아. 원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네.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이쪽에 있는 열을 저쪽으로 순환, 그러니까 옮겨주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히트 펌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1: 예, 실내에 있는 더운 공기를 바깥으로.
2: 그죠, 빼서 네. 그쪽에
1: 공기를 빼는 게 아니라 거죠. 열을 빼는 거죠.
2: 맞습니다. 그런데 어. 그게 아니라 아예 전기를 이용해서 네. 없는 열을 만들어내는 거 있죠.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게 되는 효율도. 예를 들면 헤어드라이어. 아침마다 이제 헤어드라이어 윙하고 켜는 순간 생각보다 굉장히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있고요. 또 전기 포트, 물 끓이게.
1: 커피 포트 같은
2: 그렇죠,
1: 거.
2: 커피 포트. 네. 그리고 다리미도 사실 보면요. 어, 처음에 이제 스펙들이 써 있어요. 2000W짜리다. 다리미 같은 경우는 좀 열이 좀 약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0: 또 인덕션의 경우에는 왠지 느낌이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전기 레인지 같은 느낌으로 네. 다가오잖아요. 네네. 근데 인덕션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집에 있는 게 좀 예전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3구를 다 킬 수가 없어요.
1: 아,
0: 3구를 다 키게 되면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 열량을 제한을 해버려요.
1: 세 개의 열 구멍을 만들어 놨는데 그 세 개를 동시에 켜면은 안
0: 맞습니다.
1: 돼요.
0: 그래서 하나가 좀 줄어들게 돼요.
1: 어.
0: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만약에 세 개를 다 동시에 켤 수 있게 하려면 시공할 때부터 아예 높은 전압 을 끌어올 수 있게 시공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좀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 그냥 대충 시공을 하게 되면 세 개를 켜는 순간 그 스위치가 내려가 버립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옛날에 그 두꺼비 집 있죠.
1: 네,
0: 확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1: 너무 전력을 한꺼번에 많이 쓰면
0: 맞습니다.
1: 차단을 해버리는 거군요.
0: 맞습니다. 그 차단기가 있을 정도 내려갈 정도로 사실 인덕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1: 네.
0: 사실 에어컨은 이제 여름이 되면 계속 틀어놓고 있잖아요. 은은하게 틀어놓고 있는 건데
1: 그렇죠.
0: 사실 뭐 인덕션 같은 경우에 뭐 곰국을 끓인다. 최고 화력으로 계속 켜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화력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켜놓는 경우 아니면 보통은 아 뭐 이게 요리를 해봤자 1시간 안에 끝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전력량 사용하는 전력량 전체에서는 에어컨이 많이 차지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전열기라고 하는 것은
1: 네.
0: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는 거다라는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전기 소비의 기준이라는 거는 1초당 아니면 뭐 1시간당 쓰는 양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하잖아요.
0: 보통은 시간당으로 우리가 이제 쉽게 계산을 할 때 왜냐하면 전기 요금을 계산을 할 때 얼마를 썼느냐라고 이제 고지서를 보게 되잖아요.
1: 네네.
0: 그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진세의 비율 누진세가 적용되는 구간을 할 때 300kW시 이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300kW시라고 하면 뭐냐면 300kW를 300kW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300 곱하기 1000
1: 예.
0: 와트를 1시간 동안 사용한다고 했을 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양이 되는 거고요.
1: 그렇게 시간을 곱하면 되는 건데.
0: 맞습니다.
1: 그죠? 쓴 네네. 전력량을. 근데 네. 그걸 초로 바꾸면은 막 1시간이 3600초니까 너무 숫자가 커지니까
0: 그렇죠.
1: 시간당으로 바꾼 거서 얘기하는 거죠.
0: 맞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오늘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 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에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동실님과 함께 전기요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예전에 이독실님이 나오셔가지고 에어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습기를 제거하니까 온도가 좀 낮아지더라

0: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됐다라고 에어컨의 네. 시초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1: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 부분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실내 온도를 직접 낮춰서 시원해지는 걸까? 아니면 습기를 제거하면 그냥 저절로 시원해지는 걸까? 궁금합니다.
1: 정확히 말하자면 처음에 의도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만든 기계였는데
0: 네.
1: 그럼 도대체 습기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차가운 콜라를 컵에 따랐을 때 바깥쪽에 물이 맺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언가 차가운 걸 만들면 되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응결돼서 뭔가 맺힐 테니까 그러면 습기가 제거되겠구나 해서 만든 거였어. 습기 제거를 위해서 만든 기계가 에어컨이지만
0: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운 물을 컵에다가 딱 따라 넣으면 주변에 네. 있는 수증기가 컵 표면에 맺혀가지고
1: 그렇죠.
0: 컵 주변이 이렇게 물이 송글송글 맺혀 있잖아요.
1: 거죠. 마치 의실처럼. 그러니까
0: 그거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여기에 맺혔구나라는 네. 생각에서 차가운 거를 안에 넣으면
1: 그렇죠. 그럼 어떻게 차갑게 만들 거냐를 생각해 갖고 만든 게 이제 에어컨인 거예요.
0: 네네.
1: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에 의도는 습기를 제거하려고 한 게 맞지만
0: 네.
1: 원리 자체로는 이제 차갑게 한 거죠.
0: 그러니까
1: 차갑게 에바포레이터가 차가워지면 거기를 지나는 공기가 너무 차갑잖아. 그러면 또 자기가 거기 물방울이 막 맺히면서
0: 네.
1: 그러니까 뭐 본의 아니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습도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가 똑같고요. 사실 전력 소비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0: 그래요?
1: 그래서 뭐 제습 모드라고 돌린다고 한다고 해서 전기가 더 많이 쓰거나 적게 쓰거나 아니고 전기는 무조건 어디서 쓰냐면 컴프레서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컴프레서가 돌아가는 이상
0: 네.
1: 어쨌든 전력 소비는 비슷하다. 그럼 차이가 있다면
0: 네.
1: 예를 들면 제습 모드 같은 경우는 차가운 바람을 내가 막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의도가.
0: 네.
1: 그래서 이제 팬을 좀 약하게 돌려서 컴프레서가 아니라
0: 네.
1: 팬 실내기에 팬을 좀 약하게 돌려서 막 찬 바람이 막 휘몰아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공기에 있는 거기에 있는 좀 높은 습도 그 수분들을 좀 잘 맺히게 하도록 만들어놔서 좀 은은하게 만들어놓은 거지 오히려 이제 뭐 정말 어떤 경우에는 제습 모드로 돌렸을 때
0: 네.
1: 처음에 첫 번째 제습을 하고요.
0: 예.
1: 그러니까 말하자면 차가운 바람이 나오게 해서 제습을 하고 그 차가운 바람을 다시 데워가지고 오히려 이제 건조한 고기에 나오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지는 않죠. 기본적으로는.
0: 그럼 우리가 집에 들어왔는데
1: 네.
0: 바깥이 너무 더워가지고 집 안에 온도가 28도예요. 예를 들어서.
1: 네.
0: 그럼 23도로 낮추고 싶어요.
1: 네.
0: 제습기만 돌려도 가능한 거예요?
1: 그렇죠. 제습으로 해도 계속 내려갑니다.
0: 그런데 찬바람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오래 걸릴까요?
1: 혹시? 세게 나오지 않는 것뿐인 거죠.
0: 혹시 그래서 오래 걸릴까요?
1: 맞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오래 걸릴 수는 있죠. 근데 그건 바람의 어떤 순환의 양의 차이인 거고
0: 예.
1: 사실 전기요금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0: 네.
1: 그러니까 바람이 적게 분다고 하는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열을 적게 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스마트하게 판단을 해서 컴프레서를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혹은
0: 네.
1: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습 모드로 하면 좀 이제 적게 들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빨리 시원하게 하는 게 낫고요.
0: 네.
1: 정말로 전기를 적게 쓴다면 송풍 모드를 써야 됩니다.
0: 근데 송풍은 컴프레서를 작동하지 않는군요.
1: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에어컨을 선풍기처럼 돌리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금세 또 다시 우리가 냉방으로 가게 되죠.
0: 제습 모드만으로도 에어컨의 효과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1: 있다라는 거죠.
0: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1: 네.
0: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용 전기요금이라고 한다면 기본요금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전력 사용한 만큼의 전력량 요금이 있고
0: 네.
1: 그다음에 뭐 기후환경요금이라든가 연료비 조정요금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는 건데
0: 굉장히 많이 붙네요.
1: 맞죠. 하지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구간별의 단가가 좀 달라서 전기를 적게 쓰면 누진세가 붙는다고 하잖아요.
0: 네.
1: 누진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0kW시 이하가 되면 기본 요금도 저렴하고 킬로와트 시당 전력량 요금도 좀 저렴해요.
0: 네.
1: 그래서 요것만 안다면 킬로와트 시당 그러니까 전력량 요금이 120원이다. 어떤 기준당. 그런데 2단계가 되면 즉 300kW시 이상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0: 예.
1: 그 구간의 경우에 마치 세금처럼 누진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0: 네.
1: 그때는 전력량 요금이 아까는 120이었다면 그다음에 300부터 450까지는 200원대, 214원으로 늘어납니다.
0: 똑같은 양을 쓰더라도 거의 두 배 가까이
1: 거의 두 배 가까이 되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3단계가 돼서 450kW시가 넘어가게 되면
0: 예.
1: 이제 300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쓰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어느 정도 이상. 근데 요즘 에어컨을 어느 정도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 누진 이 구간을 넘어가는 게 당연해지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내가 예전보다 한 두 배 정도를 쓴 것 같아. 근데 전기 요금은 세 배가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0: 그렇죠. 구간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1: 맞습니다.

0: 1kWh라는 뭐 어떤 네. 단위.
1: 그렇죠. 이건 네. 1000W를 1시간 동안 쓸 때니까 네. 1000W라고 하는 건 우리 그 드라이기 있죠. 네. 드라이기가 700에서 1000W라고 한다면 그 1000W짜리 드라이기를 1시간 내내 켜놨을 때 사용하는 네. 전기의 양이 그 정도예요.
0: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00kWh까지 120원인데 네. 300kWh가 넘어가면 네. 214원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이게 기본 단위당. 그런데 네. 300kWh까지는 120원으로 계산됐던 게 네. 300kWh를 넘어가면 그 넘어간 301부터 쭉 고부 구간만 214원이고
1: 맞습니다.
0: 앞부분은 네. 120원으로 계산되는 건가?
1: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0: 그렇게 하는 거예요.
1: 그대로인 거죠.
0: 앞부분은 그대로고 네.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네. 단가가 높아진 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앞부분까지
1: 아니요,
0: 소급해가지고 갑자기,
1: 그건 아닙니다.
0: 하는 건 아니고요.
1: 정말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300의 구간을 지켜야 된다. 301이 되는 순간 갑자기 두 배로 뻥튀가 되니까.
0: 누진 제도에 대해서 이걸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1: 맞습니다.
0: 계셔가지고 제가 네. 여쭤봤습니다. 네. 사실 겨울철에는 가스 난방비 나오는 집도 많고요.
1: 네.
0: 그래서 여름철은 에어컨을 걱정하고 겨울철에는 가스 난방비를 걱정하는데 난방비 걱정보다 여름철 에어컨 걱정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0: 난방비에 대해서는 난방비 폭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1: 네, 사실 그게 가스 요금의 경우에는 사용량에 거의 비례해서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0: 그러니까 예.
1: 더 많이 쓴다고 해서 갑자기 뭐 예전보다 추우니까 좀 두 배 정도 쓴 것 같은데 요금이 만 네 배 나왔네라고 네. 이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0: 가스 요금은 누진제가 아니군요.
1: 그렇죠. 이렇게 네. 좀 선형적으로 거의 선형적으로 이제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0: 네.
1: 전기 요금의 경우에는 특별히 여름철이 되는 순간 그 300이라고 하는 구간이
0: 네.
1: 사실 이제 개인이 쓰기에는 환경적으로 볼 때는 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0: 네.
1: 개인이 사용할 때는 요즘은 네. 좀 전기가 좀 적은 편에 속해요.
0: 300kWh. 네.
1: 뭐 왜냐하면 가족 기준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금방 넘어갈 수 있거든요.
0: 에어컨을 켜서 그런 거겠죠.
1: 맞습니다.
0: 에어컨이 없다면 그거는 사실은 도달하기 조금
1: 그럴 수도 있고.
0: 쉽지는 않은.
1: 근데 여러 가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0: 예.
1: 들면 4인 가족이다.
0: 네.
1: 아침마다 4명이 머리를 말린다. 그럼 거기서 들어가는 어떤 드라이기도 좀 많이 쓰게 되는 거고.
0: 아까 발열하는 거는 전기를
1: 맞습니다.
0: 많이 쓴다 하셨으니까요.
1: 그 요리의 경우에도 예전에 가스를 썼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인덕션이든 전기 레인지를 쓰게
0: 맞아요.
1: 되니까 여기서도 뭐 전기 밥솥을 쓰게 되니까 이런 데서도 계속 전기에 들어가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전기 사용에 많이 기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현실적으로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의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전기 요금은 아파트 관리비에 통합돼서 나와요. 저는. 그런데 가스요금은 따로 나오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한번 나올 때 그 실체가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게 관리비가 같이 들어가는 상태로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뭐 관리비가 뭐 보통 한 2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갑자기 이번 달에 40만 원이 나왔어.
0: 네.
1: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갑자기 폭탄을 맞았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근데 가스는 오롯이 그것만 따로 나오니까 그 양 자체가 좀 적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0: 네.
1: 또 한 달 단위로 나오잖아요.
0: 근데
1: 여름에만 어떤 에어컨 사용이 급증을 하는데 그게 사용량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거의 체감상 한 두 달 있다 갑자기 요금 고지서가 날아와요. 그러면 두 달 전에 내가 나한테 어마어마한 그 비싼 무언가를 이렇게 놓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0: 요즘에 내가 에어컨 안 트는데 왜 갑자기
1: 그러니까요.
0: 나왔지? 네. 두 달 전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1: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쓸 땐 근데 또 두 달 전, 두 달 후에 나 힘내 이러면서 지금 쓰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모순적이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건 있습니다.
0: 그럼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좀 과격한 표현 는
1: 네.
0: 누진제 때문이군요.
1: 맞습니다.
0: 근데 네. 누진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전기의 특성 때문이라고요.
1: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0: 네.
1: 전기는 대규모로 저장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배터리를 사용해서 저장한다, 뭘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0: 네.
1: 지금 연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전기는 저장이 안 되는 에너지입니다. 발생하는 흐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생산한 다음에 바로 소비를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그게 더 높아도 안 돼요. 그럼 알아서 생산량을 줄여야 돼요.
0: 왜요? 남으면 그냥 남는 대로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냥 버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뭐 열로 빼든 뭘 하든 근데 기본적으로 발전소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맞추면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0: 예.
1: 그래서 공급 설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발전소는 그럼 여름에 제일 피크를 찍잖아요.
0: 네.
1: 그럼 여름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 당연히 좀 무리해서 여름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 돌게 할 수는 없거든요.
0: 네.
1: 여름 피크 시간을 기준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너무 덥다. 근데 이게 뭐 심지어 그 온열 환자가 발생할 정도 덥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에어컨을 킬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렇죠.
1: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원래는 에어컨 안 키고 잘 참던 분들도 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0: 네.
1: 그럴 때는 처음에 발전소를 이제 그 생산 얼마나 할까를 생각할 때 만들었던

건설 다 해놨는데 거기서 그 피크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좀 너무 수요가 넘어가면 원래 220볼트로 공급돼야 되는데 네. 적당히 180볼트로 공급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 그러면 모든 기기가 다 고장이 나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순차적으로 정전

0: 그게 어떤 필요에서 비롯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1: 아, 그러니까 난방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모자란다 그러면은 그 해당 가구에서
0: 네.
1: 아, 해당 가구의 난방이 뭐 어렵다거나 중단되거나 할 수는 있는데
0: 네.
1: 전기 같은 경우에는 배선을 미리 다 깔아놨기 때문에 블록 단위로
0: 뭐
1: 아파트 단지 단위로 이렇게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300kW시 이하를 쓸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1: 네.
0: 오히려 거의 뭐 생산 원가보다 조금 싸다 싶을 정도로 그게 오히려 원래는 이렇게 쌀 수 없는 겁니다.
1: 네.
0: 근데 우리가 300kW시 이하일 때는 네. 좀 적게 오히려 조금 이게 요금을 저렴하게 매기는 측면도 있어요. 그건 일종의 복지의 측면으로 봐야겠죠. 모두가 전기를 쓰고 살아야 되니까.
1: 그럼요.
0: 네.
1: 아, 그렇군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하로 쓴다면 우리가 좀 싸게
0: 오히려 싸게
1: 생산 단가보다 싸게 쓰는 경우도 막 있다라는 말씀
0: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300kW시가 좀 너무 적긴 합니다. 이제 와서는요.
1: 네. 네네. 거의 모든 가전 제품들이 다 전기로 대체됐어요.
0: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리할 때도 예전엔 가스레인지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인덕션 쓰는 가구 굉장히 많아졌고
0: 맞습니다.
1: 다 전기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0: 알게 모르게 요리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 밥솥이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고
1: 네.
0: 그 인덕션도 같이 쓰면서 전자레인지도 뭔가를 데우기까지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때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쓰는 건데 우리는 잘 못 느끼긴 하죠.
1: 네.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 안 맞기 위해서라도 전기를 좀 아껴서
0: 네.
1: 잘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0: 맞습니다.
1: 그러면 에어컨을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0: 네.
1: 네, 에어컨을 살 때부터 이제 뭐 효율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0: 네.
1: 인버터형과 정속형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0: 네.
1: 이거는 뭐가 다른고 전기요금에도 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0: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린 정속형을 사면 안 되고요. 인버터형을 사시면 됩니다.
1: 네.
0: 요즘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인버터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정속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압축기 컴프레서가
1: 예.
0: 항상 100%로 돌아가는 게 정속형입니다.
1: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돈다.
0: 맞습니다.
1: 아, 이런 거군요.
0: 그래서 이제 켜거나 끄거나 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 냉장고 옛날 에어컨 생각하면 됩니다.
1: 네.
0: 돌아가기 시작할 때 듣다가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끝나요.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시 뚝 뚝 이런 식으로
1: 네.
0: 이제 키고 끄고가 이렇게 되는 것들. 이런 경우에 처음에 부하가 걸려서 돌기 시작할 때도 전기를 많이 쓰게 되고요.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마다도 전기 어떤 충격들이 갑니다.
1: 예.
0: 그런데 인버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컴프레서를 돌릴 때
1: 네.
0: 속도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적절하게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부하가 많지가 않네. 그러면은 약간 이제 컴프레서를 좀 약하게 돌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단계별로.
1: 네네.
0: 당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옛날에는 그럼 인버터형이 당연한 것 같은데? 아니 당연히 많이 쓰면은 컴프레서 세게 돌고
1: 네.
0: 많이 안 쓰면 컴프레서 적게 돌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1: 그 기술이 어렵군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컴프레서는 엄청나게 강한 펌프 같은 거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것을 뭐 약하게 적당하게 약하게 엄청나게 강한 걸 적당하게 약하게 이런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그랬었는데 사실 한 15년 전 이후로는 지금 나오는 이제 가정용 에어컨은 거의 전부 다가 인버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버터의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쭉 켜놓으셔도
1: 네.
0: 적절한 온도로 물론 뭐 18도로 해놓으면 안 되겠지만 한 27도 정도로 쭉 켜놓는 게 오히려 효율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기어가 없는 거를 타는 경우가 있고 막 18단, 21단 기어가 있는 경우가
0: 맞습니다.
1: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가파른 길을 올라갈 때는 기어를 막 높여가지고 한 번 구를 때 조금 조금씩 돌게 하면
0: 맞습니다.
1: 쉽게
0: 네.
1: 올라갈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인버터는 기어가 많은
0: 맞습니다.
1: 자전거
0: 네.
1: 그리고 인버터가 아닌 정속형은 기어가 아예 없어가지고
0: 없는 겁니다.
1: 한 방에 하나의 힘으로만 굴러가는.
0: 그렇죠. 그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헥헥거리면서 좀 쉬었다가 다시 그냥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게
1: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요즘에는 인버터 에어컨은 AI가 더 붙으면
0: 네.
1: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작동을 할 수 있겠어요?
0: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AI 쪽도 이제 워낙에 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1: 네네.
0: 근데 아직까지는 AI가 붙었다고 하지만 무언가 이제 가정용에서 있어서는
1: 예.
0: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IoT가 붙어서 내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느 정도 에어컨을 좀 켜놓는다든가
1: 그렇죠.
0: 조절한다든가
1: 공기 상태를 미리 알고서 거기에
0: 그렇죠.
1: 스스로 작동을 한다든지
0: 근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효용이 이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AI가 개입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1: 아.
0: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 전체 즉 이제 전력을 관리를 한다든가 이제
1: 네.
0: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AI를 이용해서 전력량을 예측을 하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조절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1: 야, 알겠습니다. 너무 단순한 데에는 AI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0: 말은 다 AI 들어갔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LLM의 혁명처럼 뭐 말도 안 되는 뭐 챗GPT가 들어가

0: 있다 이렇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 소비 효율 등급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2등급에서 1등급, 뭐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이렇게 한 단계 낮아지는 게 네. 얼마나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클까 차이가 하는 생각이
0: 들거든요. 한 등급씩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문제는 뭐 예를 들면 10년 전 에어컨을 쓰고 있어요.
1: 네.
0: 10년 전에 이미 우리가 그때 좋은 인버터형을 샀어요. 그러면 지금 똑같을 거냐. 근데 놀랍게도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1: 네.
0: 그때 나름 2등급이라고 샀는데 지금 보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1: 네.
0: 지금 기준은 4등급밖에 안 될 때가 있어요.
1: 아, 기준 자체가 변하는군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등급들이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 말은 10년 정도 지났으면 멀쩡한 이 에어컨을 버리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 가는 게 아깝게 느껴지지만 때로는 그것을 갈아서 1등급형으로 바꾸는 게
1: 네.
0: 훨씬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1: 그래서 목돈 써가지고 매달 나가는 돈을 줄이는
0: 그렇죠.
1: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0: 왜냐하면 전기요금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1: 네.
0: 전기요금에 세이브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것도 멀쩡한 에어컨을 뭐 예를 들면 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또 환경을 좀 파괴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사용하는 내내 들어가는 전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 네.
0: 에어컨을 새로 사는 비용보다 만약에 내가 에어컨을 좀 쓴다 특히나 뭐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강하게 틀 수밖에 없다.
1: 네.
0: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효율 좋은 에어컨으로 바꾸는 것이 가정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할 정도로 꽤 많이 차이 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최신 제품의 효율이 예전 거보다는 거의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그런데 뭐 최신 제품 중에서도 좀 저렴한 제품을 사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소비 효율 등급이 항상 고지가 돼 있으니까
1: 네네.
0: 그것을 보고 사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중고 제품 같은 거 구매를 하려고 해도 예전에 언제 소비 효율로 2등급인지
0: 네.
1: 이런 것도 또 따져볼 필요도 있겠네요. 지금
0: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그러니까 왜 이게 가능하냐면 전열기의 경우에는 소비 효율 등급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열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은 결국엔 펌프거든요. 그러니까 펌프가 좋으면 사실 굉장히 원활하게 열을 빼는 게 가능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의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의 차이가 꽤 전력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한번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1: 아까 말씀하신 그 인버터 기술.
0: 네.
1: 네. 그 공기의 상태에 따라서 이걸 더 컴프레서를 강하게 돌릴지 약하게 돌릴지
0: 그렇죠.
1: 구분해주는 그 인버터 기술도 효율에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겠군요.
0: 아주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최신 나오는 것들은 모두가 인버터 기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꽤 날 수 있다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혹시 전기요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상식이 있다면은 요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그러니까 이 그 누진율, 누진제이기 때문에 어떤 폭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 네.
0: 요건 이제 두 가지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대기 전력을 가지고 대기 전력이 너무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코드를 항상 뽑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좀 노화가 됐어요. 그래서 코드를 뽑지 않고 그냥 꽂아놨을 때 거기서 뭔가 스파크가 튀면서 문제가 생 생길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1: 예.
0: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괜찮은 코드들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대기전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양은 정말 미미합니다. 그런데 대기전력을 그러면 완전히 끄는 것이 더 좋지 않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껐다가 다시 킬 때 나름의 내부에서 부팅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다시 처음부터 세팅을 시작하게 되고 뭐 예를 들면 에어컨도 그렇지만 뭐 컴퓨터라든가
1: 그렇죠.
0: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기 상태로 놔두게 되면
1: 예열을 해야 되죠.
0: 맞습니다. 그때마다 또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꽂아놔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다리미를 꽂아놓을 수는 없겠죠. 위험하니까. 그렇지만 대기 전력을 너무 무서워하지는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부 다 배선의 상태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정상적이라는 전제 하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대기 전력 뭐 별로 없다고 했으니까 마구 꽂아놔도 돼 하면서 문어발식으로 꽂아놓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다. 전기요금 측면에서는 별로 의미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전기요금에 대해서 이독실님과 얘기 나눠봤는데
0: 네.
1: 전기요금 걱정 참 많을 시기니까
0: 맞습니다.
1: 조금은 걱정을 좀 줄일 수 있고
0: 네.
1: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려본 것 같습니다.
0: 네.
1: 오늘 이독실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7: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6: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7: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8: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9: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 끝곡은요. 제이레빗 버전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오 뉴스입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필 규정이라며 제2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필연적인 조치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가 진행 중이라면서 참수전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조속한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중동 국가의 요청으로 이란 공습을 취소한 사실을 언급하고 앞서 이뤄진 대규모 공격은 평범한 수준의 공격이었다. 그들이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비용 부과 방안을 놓고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0: 현지 시간 3일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 환경관리와 보안인력 배치라는 비용의 명목으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5% 급등한 가운데 3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전 10시 47분쯤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돼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일시 정지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77로 1년 전보다 2.8% 올라 지난 4월 2.6% 기록 이후 석 달 만에 2%대로 돌아왔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시각 보고 시 가감해서 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침을 시도선관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오전 8시 40분쯤 시도선관위에 투표자 수 입력과 수정 관련 전달 사항을 메일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가 오늘 새벽 2시쯤 쌍령동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를 몰다 인도를 침범해 10대 여성을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30대 여성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만취 상태로 조사가 어렵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해서 일단 석방한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충남 당진의 고추밭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전에 밭일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폭염 속에서 농작업을 하다가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는 그제도 논일과 밭일을 하던 60대와 80대 등 두 명이 숨졌습니다. 한국으로 도피한 중국인 적색 수배자가 검거돼 중국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50대 중국인 남성을 중국으로 송환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중대경보가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38도, 전주 39도 등 30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오른 34도입니다. MBC 정오 뉴스 마칩니다.
1: 한여름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 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조선 중기의 문신인 약천 남구만은 낙향 후의 아침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 첫 구절을 기억하는 낭만적인 시조지요. 21세기 오늘날의 풍경은 동창의 태양은 이글거리고 노고질이 즉 종다리는 사라져가는 풍경. 너무 과장된 비극일까요? 그러나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기후의 위기입니다.

첫 곡은 마침 제목이 와일드플라워, 야생화이고 밴드의 이름도 마침 스카일락, 종달입니다. 게다가 이 그룹은 이 곡이 유일한 히트곡이고 바로 해체돼버렸습니다. 그래도 멜로디는 정말 아름다운 곡이기도 하죠. 듣겠습니다.

0: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예, 손석희 12시 1부 시작하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반영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자 샵 8001번이나 어플 미니 또는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손석희 12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길 경우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지구촌 사이드 A 오늘은 A면 유럽을 찾아가겠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하고 바로 국경을 맞댄 곳에 세우타라는 곳이 있는데 스페인 자치도시라고 하죠. 어제 방송에서 잠깐 이 내용은 전해드렸는데 최근에 모로코에서 수만 명이 바다를 헤엄치거나 보트를 타고 국경을 넘기 위해서 세우타로 몰려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수십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죠. 제가 이 숫자를 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보도되는 숫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무튼 대다수는 자발적으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이게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 사이에 정치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고 파도는 점점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관련자로 미국의 트럼프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 같지가 않군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안종웅 인류학 박사가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다음 주 월요일에 파리로 돌아가신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그 파리가 그렇게 덥다고 첫날 저희 방송에서 뭐 에어컨 문제로 네. 말씀하셨는데 서울에 못 당할 것 같은데요?
2: 네, 서울은 뭐 덥기도 하고 또 습하기까지 하니까 예. 아주 살기 굉장히 힘듭니다.
1: 예. 거기는 습하진 않죠?
2: 네, 아주 건조해서 뭐 아무리 더워도 새벽 한 5시쯤 되면 선선해지고 예. 그때 나가서 운동도 할 수 있는데 서울은 뭐 5시에 나가도 뛸 수가 없을 정도로
1: 아, 덥습니다. 예. 새벽 5시에 나가세요?
2: 5시에서 6시 사이에.
1: 아, 예. 근데 아무튼 유럽은 그렇게 그 온난화 속도가 빨라서 네. 다른 지역보다 한 몇 배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2: 지금 그 시아 파트너라고 하는 그 컨설팅 회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예. 유럽의 온난화 속도는 다른 대륙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 정도가 빠르다.
1: 아, 그 정도로.
2: 네. 그래서 예. 지금 유럽은 온난화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 CO2를 줄이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산업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예. 지금까지는 모든 국가들이나 그 정부들이 CO2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쪽에만 치중했지 정말 온난화 현상이 생겨서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에 대응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1: 아, 예, 예.
2: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있는 중소기업 한 600여 개 공장이 큰 공장이 있는데 2035년까지는 그중에 한 300개 정도는 당장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1: 아, 기온 때문에?
2: 네. 그러니까 이번 폭염 때도 그 냉각할 수 없어가지고 기계를 멈추는 경우도 예. 되게 많고 또 온난화 경우 온난화로 해서 폭우가 쏟아지니까 홍수 지역으로 바뀐 거예요.
1: 아, 예, 예.
2: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지금 당장 그 주요 중소기업 회사들이 이전해야 되는 사태가 예.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온난화의 속도를 미처 따라잡지 못한 거군요. 그러니까
2: 네, 그렇습니다.
1: 현실이. 예. 근데 하여간 뭘 질문드려도 바로 답이 나오시는. 예, 하여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뭐 그 모로코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헤엄치거나 보트를 타고 세우타라는 곳으로 갔다가 죽기도 하고 대부분 돌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만 세우타라는 곳은 위치로는 북아프리카인데 스페인 영토라고 쳐야 되는 거죠?
2: 네, 그러니까 유럽연합에 들어올 수 유럽연합의 그 영토 중에서 EU연합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두 개 도시가 있어요.
1: 예.
2: 그 세우타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두 도시가 있는데 그거는 스페인이 14, 15세기 때 점령해가지고 자기 영토를 확장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1: 예, 예.
2: 식민지로 해가지고 확장 식민지 정책으로 종속에서 착취하기 위해서 뺏은 땅이 아니고
1: 예.
2: 스페인 땅입니다. 그래서 유럽 그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그 이민자들이 여길 들어오면 유럽 연합에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1: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모양이군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몇만 명이 왜 갔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어제 듣기로는 프랑스 대법원이 그렇게 넘어온 사람들은 바로 내쫓을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갔습니까?
2: 그 스페인 그 대법원이 그 7월 18일인가 그 판결을 하나 내린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이민자들이 그 육지로 왔을 때는 즉각적으로 그 다시 온 나라로 보낼 수 있지만
1: 예, 아직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프랑스 대법원이라고 그랬나요? 네, 네. 스페인 대법원 수정하겠습니다.
2: 스페인, 네, 예, 예. 스페인 대법원인데 바다로 오게 되면은 바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 바다는 바다에는 원래 원칙적으로 국경이 없어요.
1: 예,
2: 그러니까
1: 예.
2: 이게 국경을 넘은 게 아니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바다 난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치료부터 하잖아요.
1: 예.
2: 우리나라 그 하멜 그 표류기에도 보게 되면 그런 사태로 그거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1: 예.
2: 그때도 표류에 왔던 사람들을 맞이해 가지고 치료하고 그다음에 또 뭐 음식도 주고 하는 이런 관례가 있는데 그거를 적용해서 이거는 불법 이민자 국경 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 돌려보낼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1: 예예. 예. 그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2: 네, 그 얘기를 이제 그 SNS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 그걸 퍼뜨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미 도착한 사람이 와 보니까 정말 우리가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갑자기 조직적으로 이제 SNS로 돌린 거죠. 그래서
1: 예.
2: 그래서 거기 왔던 사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출근 복장으로 온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웨이터 이제 그 업무 끝나고
1: 예.
2: 친구들하고 모여서 쉬운 일 우버 택시 하고 어디까지 와서 페디카라고 하는 데까지 와서
1: 예.
2: 거기서부터 이제 헤엄쳐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번에 한 7만 명, 6만 명에서 10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모로코 사람들은 그렇게 온 사람들이고.
1: 아, 그 모로코 정부에서는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SNS상에서 퍼진 정보가 그게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2: 일단 뭐 모로코 한번 그렇게 자기네들이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에 넘어가는 걸 한번 놔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1: 예.
2: 2021년에 그 모로코하고 그 스페인하고 외교적인 분쟁이 생기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니네가 부탁한 거 이거 안 하겠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 아프리카에서 모든 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들을 그냥 놔둔 적이 있어요. 그때도
1: 예.
2: 이틀 사이에 만 명이 몰려온 적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한번 그렇게 한 경험이 있고
1: 예, 예.
2: 또 하나는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5만 명, 6만 명이 한꺼번에 온다는 건 불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있는 거는 돌아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로코 사람들이고 한 뭐 1,000명이나 2,000명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하라 남쪽에서 온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1: 예,
2: 그러니까
1: 예.
2: 아프리카 사람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모로코도 이걸 하지만 모로코 내에 그 불법 이민을 돕는 그 브로커들 있잖아요. 마피아들. 얘네들이 조직적으로 이걸 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죠.
1: 예. 그 뭐 사건 배후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로코 정부가 방임했다라는 의혹을 지금도 받고 있고
2: 네네.
1: 자기들은 이게 다 가짜 뉴스라고 했지만
2: 가짜 뉴스라고 하죠.
1: 근데 여기 또 트럼프까지 연결됐다는 의혹인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2: 그러니까 한번 약간 이제 트럼프가 연루됐다고 하는 건 한 세 가지 정도로 할 수가 있어요.
1: 예.
2: 일단은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하고 알제리라는 나라하고 이제 스페인이 삼각관계인데 이 알제리는 무기 체계가 소련 무기 체계예요.
1: 예.
2: 그리고 모로코는 미국하고 유럽 무기 체계예요. 그러니까는 모로코는 미국의 큰 영향을 받는 거죠. 무기 체계에 있고.
1: 예.
2: 그래서 최근에 그 스페인 그 산체스 그 총리가 알제리를 갔다 오니까 이제 모로코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했고.
1: 예.
2: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불법 입녀들 오는 사이에 트럼프가 그 SNS를 올렸어요. 뭐 이렇게 뭐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잘난 척하고 뭐 이러더니 봐라 너희들 불법 이민자 뭐 전혀 통제 못한다.
1: 아, 예, 예. 그 이민 정책에 있어서 스페인하고 미국은 사실 좀 그 상반된 그런 그 전략을 가지고 있죠. 정책을.
2: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즘에 최근에는 정치적 그 이제 대부분 나라들이 그 이 스페인 상황을 비꼬는 나라들은 선거를 앞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1: 예, 예.
2: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올 10월달, 11월달에 있고 이스라엘은 10월달에 있고 이탈리아, 스페인은 2027년에 있고 프랑스는 2027년 4월에 있고
1: 예.
2: 발틱 국가들도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최근에 유럽 이런 서방 국가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제일 원칙이 제 첫 번째 근거가 이민 정책에 대한 어떻게 호불호예요.
1: 예, 예.
2: 이민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근데 스페인 산체스 총리가 올 2026년 1월달에 내가 50만 명 불법 이민자들을 내가 합법화 시켜주겠다라는 정책을 큰통 정책을 발표했어요.
1: 예, 예.
2: 그래서 6월달에 마감해 보니까 120만 명 정도가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그중 60만 명은 이미 이제 처리를 했어요.
1: 예.
2: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유럽이나 미국 에 있어서 그 보수 세력들의 그 선거 유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1: 예, 예.
2: 그런 것도 있고 또 산체스 그 총리는 나토의 군비 확장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이란 전쟁할 때도 미국의 그 군용

0: 항공기가 스페인 영토를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고
1: 예, 굉장히 척졌죠 사이가. 예. 예.
0: 하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 문제에서도 팔레스틴 국가를 인정하려고 거기에 앞장서 국가를 인정해서 두 국가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서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인 거죠.
1: 아, 예. 그 뭐 진짜로 트럼프가 개입을 했느냐 아니냐는 이게 뭐 사실 판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그러면 뭐 아무리 오지랖이 넓다 하더라도 끼어들어서 무슨 실익을 얻겠느냐. 단지 스페인을 좀 뭐 그 애먹이는 거? 뭐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당장 이제 근데 이게 이민 정책을 봐라 이렇게 이민 정책 통크척하고 도덕적이고 멋있는 척하지만
1: 예.
0: 실제적으로 이 문제 자기 문제 뭐 자기 앞가림도 못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1: 예.
0: 그 자기의 우파 자기 세력의 세력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나 할 수 있겠고요.
1: 예.
0: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에 또 이제 트럼프라든지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뭐 목표는 유럽연합을 흔드는 거잖아요.
1: 예, 예.
0: 여태까지는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헝가리가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반대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유럽연합에 직접 지원을 못했었거든요.
1: 예, 예.
0: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선거에서 한 정부가 최소한 트로이 목마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들어와서 자기 편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외교정책 같은 것을 이제 제대로 진행 못하게 하고
1: 예, 예.
0: 근데 전에는 이제 멜라니 총리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멜라니 총리가 전에 그 교환 문제로 트럼프하고 나를 세운 적이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좀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좀 트럼프 대신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런가요? 예. 아무튼 그 유럽연합은 그 EU라는 것으로 한 몸을 지향합니다. 네. 화폐도 갖고 그러면서 이제 국경도 사실은 뭐 상징적으로 존재한다시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번 건으로 해가지고 그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스페인 상대로는 굉장히 좀 국경을 닫겠다는 그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럽 연합이 그래도 일부에서 좀 흔들리는 건 맞는 것 같긴 하네요.
0: 그렇죠. 이거 이런 발언은 생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지역을 뜻하는데
1: 예, 생겐 조약. 네,
0: 생겐 조약을 일시 중지하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1: 예.
0: 이게 그 누가 그 말을 했느냐가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1: 예.
0: 뭐 유럽 다른 국가 정상이 했다기보다도 멜라니 총리가 한 것과 그다음에 일부 이제 그 스칸디나브나 발틱에 있는 국가 그 우파 정치인들이 발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겐 조약이라는 거를 중재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1: 예, 예.
0: 그게 사실은 중단된 사례도 없고 또 하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유럽 연합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 자체가 뭐 트럼프가 원하는 바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이번에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1: 예. 뭐 관련해서 아무튼 저 긴급 장관 회의도 연다고 합니다.
0: 네.
1: 이유가 뭐 대응이 나올 게 있을까요?
0: 저 원칙적으로 사실은 그 모든 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동성명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1: 예,
0: 공동성명문을
1: 예.
0: 어떻게 발표하냐에 따라서 그게 억제력을 가지니까 아마 이제 원칙을 쉔겐을 그 영역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겠다.
1: 예.
0: 이민 정책에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원칙적인 것이 나오겠는데 그게 이제 억제 정책으로 나올 수 있고요.
1: 예.
0: 사실은 그 세우타라든지 말리아에서 불법 이민자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유럽 본토에 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 유럽의 생겐 조약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원래는 그 신분증 검사 없이 그 유럽 본토에 들어와야 되는데
1: 예.
0: 여기는 특별 그 규정이 있어서 여기서 올 때는 여권 검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거기 왔다는 불법 이민자들이 여기에 그 유럽 본토로 올 수 있다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1: 예.
0: 2021년도에 만 명 왔을 때 이후에 매년 한 뭐 100명에서 200명 정도 불법 이민자가 왔을 뿐이지 그전에 아무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1: 예. 그러니까
0: 이번에는 보통 이게 정치적 음모설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1: 그야말로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파리에서 연결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새벽에 저희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시려면 좀 제가 좀 미안해했었는데 안 그러기로 했습니다.
0: 네,
1: 5시에 일어나신다니까. 예, 안정웅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자, 이어지는 곡은 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곡인데요. 국경을 넘었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 즉 서류도 권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1인칭 시점에서 담담하게 들려주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제 모로코에서 스페인으로 향하는 오늘 얘기한 거죠. 이주 경로인 세우타. 이 노래의 가장 유명한 구절인 Between Ceuta and Gibraltar. 이 가사가 바로 지리적 공간 또 인간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고요. 이 한 줄의 가사가 희망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과 국경에서 목숨을 잃는 현실을 상징합니다. 라고 박정영 선곡위원이 도저히 선곡을 안 할 수 없게 강력 추천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스페인계 싱어송라이터 마노 차오의 클란데스티노 듣겠습니다. 2분 40초가량의 짧은 곡입니다.

0: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배향규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밤에 여러 번 잠에서 깨지는 않으신가요?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전립선 건강을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 흔한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질환인데요. 배뇨 불편이 반복된다면 비뇨약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예, 손석희 12시에서 국제뉴스를 진행하면서 뉴스가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강다운 아나운서입니다.
5: 네, 이 은혜 언젠간 갖겠습니다.
4: 시작하시죠.
5: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두고 양국이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이 참수전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는데요. 이란은 전혀 다른 얘기랍니다. 아니, 우리는 오만과 따로 얘기 중인데라는 입장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선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통항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시장은 합의에 힘을 실은 걸까요? 미국 다우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요. WTI와 브렌트유 모두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 평화만 있던 건 아닙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MQ-9 리퍼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드론은 공대지 미사일, 즉 군용기에서 지상이나 해상 목표물에 발사하는 헬파이어 미사일 등을 탑재한 450억 원짜리 무기입니다. 헬파이어라는 게 말 그대로 번역하면 지옥불인데요. 그래서 이 미사일이 하늘의 암살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란의 주장에 미국이 따로 논평을 내진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에 활공폭탄 9발을 퍼부었습니다. 자포리자 지역은 원자로 6기를 보유한 유럽 최대 원전지인데요. 여기에 퍼부은 활공폭탄은 러시아에서 폭탄을 투하하면 이 폭탄에 있는 날개와 유도장치로 하늘을 활공해서 우크라이나에 떨어지는 원리입니다. 활공폭탄을 발사하는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영공 밖에 있다 보니 요격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공습으로 한 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지지 않고 계속 공격을 가하고는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남부 흑해 연안과 크림반도 등에서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치킨 게임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 올랐다가 바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앞으로 코스피가 36%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며 목표치를 9천으로 잡았습니다. 다니엘 블레이크가 이끄는 모건 스탠리 전략팀의 보고서를 보면 펀더멘탈의 부실로 급락한 게 아니라 레버리지 해소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건데, 반대로 블룸버그의 슐리레는 칼럼에서 한국은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물론 투자은행들의 모든 분석은 분석일 뿐입니다.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엔 금 20톤을 매입했다가 금값이 폭락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제 금 트라우마를 벗어난 걸까요? 물론 한은은 국내에서 생산한 금에 수출 예정 물량을 매입할 예정이라 국내 금값을 높이는 효과는 미미할 거라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8월 4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6: 与世界接轨
7: conectarse con el mundo
8: 세계と繋がる
9: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10: connect with the world
5: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4: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를 시작하죠. 8월의 코스피는 과연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국내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세계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한국 증시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스피 경로를 놓고 보면 이제 외신의 전망은 엇갈리죠. 조금 전에 강다은 아나운서가 알려드린 것처럼 30% 이상 더 뛸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쪽도 있고 급격하게 뭐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또 반대로 얘기한 쪽도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증시와 코스피 변동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역시 한국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계속 지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증시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강도 높은 레버리지 투자 규제 대책을 검토 중에 있기도 합니다. 자, 코스피의 체력은 과연 8월에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4: 예,
6: 네.
4: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그 25년 동안 코스피를 지켜보셨을 텐데
6: 네.
4: 예. 요즘 이렇게 특히 7월에 보여줬던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 있지 않았던 변동성이죠.
4: 예, 예.
6: 초유의 변동성이고 그리고 저는 오늘 격세지감이었던 게 우리 손석희 선생님이 부르는 방송이라고 그래서 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4: 예.
6: 예. 이 경제 같은 거 안 하셨지 않습니까?
4: 예.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6: 네, 네. 그러니까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중들에게 이 경제 또 투자 주식 굉장히 중심에 들어왔다는
4: 예,
6: 얘기가
4: 예.
6: 되겠죠.
4: 그러니까 삶에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6: 예, 삶에 예. 굉장히 중심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우스갯소리 했던 게 내가 유재석 씨가 하는 그 유퀴즈에 나가면 고점 중에 상고점이야
4: 예.
6: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4: 예.
6: 뭐냐면 일반 대중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는 건 그만큼 열기가 또 뜨거워졌다는 것이고요.
4: 예.
6: 지난 7월 달에는 뭐 6월 달을 거치면서 열기가 뜨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열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졌고
4: 예.
6: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 예.
6: 그러면 미국도 많이 흔들리고 그렇긴 했으나 한국에 이렇게 큰 변동성, 이렇게 큰 흔들림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4: 예.
6: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한국에 돈이 없구나. 그러니까 제 결론이에요.
4: 돈이 없구나.
6: 네, 한국에 돈이 없습니다.
4: 주식장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6: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왔으니까 7천, 8천, 9천 포인트까지 가긴 했는데
4: 예.
6: 한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의 큰 회사를 감당해낼 만한 자본의 사이즈가 안 됩니다.
4: 제 결론은.
6: 예. 왜 그러냐. 만약에 이제 최근에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반도체 그리고 특별히 메모리 관련 주식들도 엄청나게 올랐다 큰 폭으로 빠지긴 했어요.
4: 예.
6: 일본에서도 뭐 키옥시아라든가 관련된 뭐 후지쿠라 이런 기업들이 한 50%씩 고점에서 빠지긴 했는데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어떤 무기력하게 많이 빠진 건 적은 없거든요.
4: 그렇죠.
6: 근데 그럼 한국의 기업들의 어떤 기업 자체 체력. 그럼 기업 자체 체력이라는 건 매출과 이익을 얼만큼 내느냐
4: 예,
6: 뭐 이런
4: 예.
6: 거잖아요. 근데 그걸 따져보면 미국에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를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4: 예, 예.
6: 아마 지금 현재 가격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가 굉장히 크게 떨어지긴 했을 겁니다.
4: 예, 예.
6: 그러나 지금보다는 상태가 좀 좋았을 것 같아요.
4: 기초 체력이 그만큼 있다는 말씀이시죠.
6: 자본시장의 체력이 좋은 거죠.
4: 예, 예.
6: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 체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4: 예, 예.
6: 근데 왜 더 이상 돈 들어올 돈이 없느냐.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자산 편성은 대체적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4: 예.
6: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2, 30년 이상 승리의 자산이었어요.
4: 예, 예. 예.
6: 근데 주식은 제대로 된 승리를 맛보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4: 예.
6: 진짜 전문가들 몇몇만 살아남은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에게 눈이 띄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게 2천에서 4천을 가더니 4천에서 6천을 가더니 8천을 가더니 9천을 갔어요.
4: 예.
6: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략 한 5,000포인트 이상 5,000포인트 간다고 막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설마 가능하겠어?
4: 그러게요.
6: 이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4: 예.
6: 그런데 그 5천이 넘고 나니까 심상치 않은데 하면서 올라갈수록 투자 자금이 많아졌습니다.
4: 예.
6: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정말 주머니 쌈짓돈까지 다 들어왔어요. 마지막 순간에 뭐가 터졌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4: 레버리지.
6: 터져요.
4: 예. 예. 사실 그 정부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부동산을 규제하면서
6: 네.
4: 규제하다 보면 거기서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돈이 적게 될 테고 줄어들 테고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가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했잖아요.
6: 네.
4: 예. 근데 부동산 정책도 사실 뭐 지금 그렇게 아주 성공적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평가이고.
6: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은 거의 이제 신앙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물론 이제 지방 부동산들은 이미 꺾였습니다만 서울 중심의 부동산은 정말 거의 무패의 승리감을 줬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에 예. 잠깐 패배할 수 있었습니다만 버틴 사람은 무조건 이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됐냐면 한 7천, 8천 돼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개인들 중에 뭐 200%, 300%는 막 이렇게 수익 난 사람들이 막 곳곳에 나왔는데
4: 예, 예.
6: 그분들이 도착한 곳은 부동산이었어요.
4: 예.
6: 왜냐하면 안전하고도 꾸준히 성장시켜주는 곳이 부동산이다. 라는 믿음과 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적 금융으로 가고자 했으나 결국은 다시 비상생산적인 쪽으로 넘어갔다. 이게 대단히 아쉬운 거고요.
4: 예.
6: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총 자산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 물음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예. 예. 그 당장 오늘은 코스피가 또 뭐 처음에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6: 일단 그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 건 아니고요.
4: 예.
6: 중소형주들은 오늘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4: 그리고
6: 예. 상승 종목수도 그 하락 종목수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4: 예.
6: 왜 지수는 떨어지냐? 역시나 삼성하이닉스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4: 여전히.
6: 이 두 종목만 빠지면 지수는 그러게요. 볼 것도 없이 마이너스거든요.
4: 네. 아.
6: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난 거고
4: 예.
6: 왜 이렇게 빠지느냐? 미국 시장에서 이제 하락이 멈췄어요. 근데 물론 며칠 더 보긴 해야 합니다만 개인들이 좀 과하게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4: 예, 예.
6: 앞서 제가 주문이 쌈짓돈까지 나왔다고 했는데 장난 이게 그 뭐 농담이 아닌 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돈의 흐름을 다 지켜봤잖아요.
4: 예, 예.
6: 처음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이 그 25년 한 해 동안 굉장히 꾸준히 좋았기 때문에 외부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4: 예, 예.
6: 그래서 첫 번째로 많이 들어왔던 건 예금이에요. 예금이 많이 들어왔고 작년도 후반에서 올해 상반기를 거치면서 계속 추가로 상승을 하니까 그 정말 열이 붙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보험 이거 수익도 안 나는데 보험보다 주식이 훨씬 난 것 같네.
4: 예,
6: 그래서
4: 예.
6: 이제 보험 자금들이 약 30조가
4: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6: 예,
4: 있죠.
6: 해서 넘어왔어요.
4: 예.
6: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넘어오느냐. 부동산 대기 자금 일부 넘어온 것 같습니다.
4: 예,
6: 제가 보니까
4: 예.
6: 뭐 전세돈 받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지켜봤으니까 그런 게 넘어오는 건. 근데 더 이상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4: 예. 예.
6: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월, 5월 달에 한국 시장이 정말 급격하게 오르면서 사람들이 반도체가 최고네라고 판단이 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4: 예, 예.
6: 반도체를 삽니다. 그러다가 5월 달 후반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오니까 삼성전자를

0: 나와서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사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 기름을 분 게 네. 레버리지나 ETF다 이런 말씀을 할 텐데 그 바로 그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외신 쪽에서

0: 쪽에 조금 뭔가 정지 작업이 좀 필요해요. 예. 자본 시장에 대한 정지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한국의 자본 시장은 소액주주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예.
0: 사실상은 정확하게는 산업 세력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냥 가장 그 주식 시장을 잘 활용하는 건 뭐냐면 승계를 위해서
1: 예.
0: 활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승계를 활용한다는 건 우리나라의 그 상속 증여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1: 예.
0: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래서 상속 증여세를 줄이고자 하는 합법적인 통로가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1: 예. 예,
0: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주가에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기업의 그 선전 홍보라고 하는 IR도 거의 안 하고
1: 예.
0: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 보수적으로 발표한다는 건 뭐냐면 감가상각이나 그다음 비용 같은 문제들을 잘 처리하면 이익을 생각보다 줄여서 발표할 수도 있어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이익 규모를 줄이고 하면 기업의 자체 체력보다도 훨씬 주가는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1: 예, 예.
0: 근데 한국의 법은 상장 기업의 경우는 시가 기준으로 증여 상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한국에서 순 장부 가치, 장부 가치라면 쉽게 얘기하면 빚잔치 하면 그 돈 나온다는 개념이거든요.
1: 예, 예.
0: 그거 세서 훨씬 미다라는 그러니까 장부 가치 절반 이하인 회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주식 시장이 앞으로도 30몇 퍼센트가 남았다고 이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그 기초 체력이 자본 시장의 기초 체력이 매우 부족하다.
0: 네.
1: 거기서 9천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진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했는데
0: 네.
1: 우리 기초 체력이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0: 아,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죠. 자본은 네. 유통 시장이고요. 기업은 쉽게 얘기하면 그 기업 자체의 발행 시장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기업 시장은 따로 있어요.
1: 예.
0: 기업은 뭡니까? 기업이라는 거는 그 일을 해서 생산적인 물건을 만들어내고
1: 예.
0: 그 생산적인 물건을 통해서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예. 한국의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1: 예.
0: 주식시장은요. 주식시장은 후진적입니다.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1: 예.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을 미국에 띄워서 딱 떠서 미국 기업의 미국 시장이라는 곳에 상장을 시킨다면
1: 예.
0: 9천 포인트만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2만 포인트는 갈 것 같아요.
1: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0: 아니요. 예. 이거는 뭐 분석해보면 너무 쉬운 얘기예요.
1: 예.
0: 숫자로 다 계산되는 얘기고
1: 예.
0: 왜냐하면 미국의 이익 대비 배수와 한국의 이익 대비 배수 계산해보면 간단하거든요.
1: 예.
0: 미국 같은 경우는 이익 대비 주가가 23배에서 27배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1: 예.
0: 지금 우리나라는 18.5배예요.
1: 예.
0: 그러니까 3배 정도 싼 상황입니다. 근데 도대체
1: 예.
0: 왜 그러냐. 자본시장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1: 예. 예.
0: 자본시장에 대해서 사람
1: 지금 그 네. 말씀대로 하면 자본시장이 성숙하려면 상당 부분의 여건이 갖춰져야 될 텐데
0: 네.
1: 그 여건이 갖춰진다는 게 그렇게 단기간 내에 쉬워 보이지는 않고
0: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1: 어떤 의지를 말씀하십니까?
0: 가장 중요한 거는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1: 예.
0: 소액주주들이 여기 시장에 참여해서 예를 들어 투기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는 없는 거고
1: 예, 예.
0: 내가 한국 기업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한국 기업들과 동행하겠어 하는 자금들이 많이 모이면
1: 예.
0: 그래서 그 자금들이 장기 투자화되면 전체적인 값어치는 기업의 값어치는 높아질 수밖에
1: 예,
0: 없습니다.
1: 그 방법은요?
0: 네. 일단 작년도에 잘했죠. 상법 개정했죠. 상법 개정의 핵심은 주주 보호입니다.
1: 예, 예.
0: 한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업 세력을 위해서 주식시장이 그동안에 있었지
1: 예.
0: 주주들을 투자자들을 위해서 있지 않았어요.
1: 예.
0: 근데 그게 이제 대변혁이 있었던 게 작년이고 그래서 작년 올해 초반을 통해서 한 5천 포인트까지 쉽게 도달하게 된 거예요.
1: 예.
0: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국은 이제 24년도에 2,400 포인트가 아니라 5천 포인트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1: 예.
0: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부합되지 않아서 못 갔다가 그걸 딱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 주니까
1: 예.
0: 쫙 왔죠. 그러나 산업 세력들은 여전히 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산업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준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1: 예.
0: 개별 단에 들어가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식 유통 시장을 이용해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법적으로 조치를 해 주면 됩니다.
1: 예.
0: 그런데 어제 나왔던 세법 개정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상장 회사 중에서 PBR이 하위 25% 있는 회사만 그 상속 증여세를 30% 할증하기로 했어요.
1: 예, 예.
0: 이거는 명백한 오류이고요. 이건 명백하게 주식 시장에서 사람을 떠나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건 주가 누르기 장려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1: 예.
0: 왜냐하면 상속세를
1: 잠깐만 제가 예. 들으면서 조금 궁금한 것은 주식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요인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상속세하고 증여세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0: 아니죠. 상속세 증여세는 이용해 먹는 대상인 거고요.
1: 예, 예.

0: 건전
1: 이용해 먹는다는 건 어떤
0: 산업 세력들이 예. 예, 산업 세력들이 그 증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유통 시장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1: 예.
0: 그러니까 룰을 제대로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1: 예.
0: 제 얘기는 룰이 제대로 잘 돼 있으면
1: 어떤 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0: 자본주의니까.
1: 예.
0: 자본주의 룰이 잘 돼 있어야죠.
1: 예.
0: 그럼 가장 그 자본주의 룰이 가장 극명하게 돼 있는 곳은 미국이죠.
1: 예.
0: 미국식 자본 시장이 형성돼야 합니다. 미국식 자본 시장이 형성되면 정말 감옥 관리를 한국에서는 버젓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1: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0: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이 일부러 이익을 축소시키거나 이런 일들이잖아요.
1: 예.
0: 그런 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주주 소송 갑니다.
1: 예.
0: 예, 주주 소송 바로 들어와요. 예,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주주가 소송을 해서 기업을 상대로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주들의 권리나 주주들의 어떤 그 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보호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1: 그 혹시 이 강세주의자라고 하셨잖아요.
0: 네, 강세론자죠. 저는.
1: 예, 강세론자.
0: 네.
1: 강세론에 다 맞추시는 거 아닙니까?
0: 저는 예. 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지금
0: 그냥 경기를 하려면
1: 예.
0: 게임의 룰이 잘 맞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1: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작년 네.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룰 개정은 있었다.
0: 네.
1: 그럼 지금 또 필요한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0: 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죠.
1: 예.
0: 네, 이거 반드시 필요한데 어제 세법 개정 나온 거 보니까 정말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1: 예.
0: 아, 현재 그 정부에서 낸 안은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장려하는 거구나.
1: 그럼 곽 대표께서 보시기에 주가 네. 누르기 방지법의 대표적인 예는 뭘까요?
0: 네, 이소영 의원이 이미 제안을 했고요.
1: 예.
0: 원래 비상장 기업의 경우는 상속 증여할 때 순자산 가치의 80%로 상속 증여를
1: 예.
0: 합니다. 그런데 상장 기업들은 상장 주식의 시가로 진행을
1: 예.
0: 하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기업 중에 상장 기업 중에 PBR 1배 미만이 너무나 많아요.
1: 예.
0: 그러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법은 상장 회사를 할지라도 0.8배 이하의 0.8배로
1: 예.
0: 상속 증여할 때 그 시가 기준이 아닌
1: 예.
0: 순자산 기준으로 결정을 하자라는 아닙니다.
1: 예, 그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0: 네.
1: 얘기 중간에 뭐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서
0: 네.
1: 시간은 또 제한돼 있고 해서 그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좀 없겠네요. 근데 어찌됐든 뭐 단일 종목 그 레버리지 ETF는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어서
0: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
1: 예, 예.
0: 저는 이거를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만들고 안 만들고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게 한국이 너무 전체주의고 국가주의적인 것 같아요.
1: 예.
0: 예, 그거를 나라가 그 허락했고 나라한테 하지 말라고 하고
1: 예, 예.
0: 아니, 시장에 맡겨서 하는 건데 문제는 시장에서 검토하거나 감독하는 시스템 부재한 게 문제거든요.
1: 예, 예.
0: 이거 결국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 이렇게 모든 개인들이 열광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름을 끼얹듯이 시점에 딱 들어왔다는 게 모두를 실패자로 만들었던
1: 예, 예.
0: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1: 잘 알겠습니다.
0: 네.
1: 죄송합니다. 시간이 뭐 다 네. 돼버렸네요. 오늘 뭐 열변을 토하셔서 예,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 또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0: 네, 예. 고맙습니다.
1: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예, 예, 잠깐 그 이어지는 곡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그 뭐랄까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도록 출렁이는 혼란스러운 주식시장을 보면서 뭐 미래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당장 내일 일만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고 김윤하 선거위원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내일에서 기다릴게 Tomorrow by Together의 노래 잠깐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날뛸 때.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날뛸 때.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예, 미니의 김민경 씨, 이야기도 좋고 음악은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운전하며 듣다가 아쉬워서 집에서 라디오를 오랜만에 켰다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문자 8991 쓰시는 분, 창원에서 개인 택시하고 있는 운전자, 굉장히 더우시죠 거기? 12시부터 2시까지 청취하기 좋은 대단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까지 평가해 주시니까 저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1시 5분에 3부에서 다시 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4: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류 급경사 계급으로 집중호우 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지역에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하천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5: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8: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9: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6: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한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세의 부담이 지나치게 낮다며 조세 형평 차원에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와 비거주 주택에 집중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정책 효과, 국민의 수용성, 예측 가능성을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며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하지 않겠다. 세금으로 수요 억압하는 가격 관리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는데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가운데 3명 이상을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청 후보로 추천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재청하는데 대법관 후보 28명 가운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공판 기일을 연기한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호 서울고법 판사도 포함됐습니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돼지고기 견적을 공유하는 등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도드람푸드 등 6개 업체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담합 규모는 1조 2천억 원으로 이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충남 당진의 고추밭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전에 밭일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폭염 속에서 농작업을 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에선 그제도 논일과 밭일을 하던 60대와 80대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일회용 인공 눈물과 비슷하게 생긴 앰플 세럼 화장품을 인공 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타 제품을 인공 눈물로 오인해 눈에 넣은 사고는 21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화장품을 잘못 사용한 사례는 4건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 업체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날씨입니다. 남부지방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가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8도, 전주 39도 등 30도에서 3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경기 남부와 충청, 전라권 등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35도입니다. 이선영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0: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3: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예, 손석희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서쪽 지역은 대부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무척 덥죠. 오늘 질문들은 어제에 이어서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어제 지구 대절멸이 머지않았다고 경고하셨는데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시 30분에 4부 시작곡은 여러분의 추천곡을 잠시 미뤘으면 합니다.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모든 인생 가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른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0: 예, 질문들. 어제에 이어서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기후, 전쟁, 팬데믹, AI가 가져온 불안. 사실 뭐 무엇 하나 낙관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죠. 이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최재천 교수를 향한 질문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1: 네, 예. 안녕하세요.
0: 그 대전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대멸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무리 인사도 제대로 못해 드렸을 정도로 휘딱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1: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나?
0: 아닙니다. 예, 워낙 또 말씀을 재밌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뭐 조금 그 인문학적인 이야기도 좀 포함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대개 과학하고 인문학을 좀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구분하곤 하죠.
1: 네.
0: 예. 근데 교수님께서는 과학 역시 인문학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1: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그 과학 기술이라는 표현이 너무 굳어진 나라거든요.
0: 아, 예, 예.
1: 서양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0: 예.
1: 그걸 영어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 그러면 scientific technology가 될 텐데,
0: 예.
1: technology는 아예 scientific 한 건데.
0: 하긴 그렇죠.
1: 예, 그걸 예. 굳이 과학적인 기술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0: 중복어가 되는 거군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러니까. 예.
1: 우리는 어쩌다가 그냥 과학과 기술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과학기술로 굳어져 버리고
0: 예. 예.
1: 공학의 과학은 어떻게 보면 신여가 돼버린 느낌이에요.
0: 아, 예. 워낙 기술 입국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1: 그렇죠.
0: 예.
1: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야가 공학이고 기술인데
0: 예.
1: 과학은 사실은 인문학과 더 가까운 질문하는 학문이거든요.
0: 예, 예.
1: 사과가 왜 떨어지나 그러다가 만유 인력을 발견한 거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저는 뭐 과학은 원래 인문학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0: 예. 어저께 이제 그 교수님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할까를 이제 좀 고민하다가 생태학자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했지만 또 다른 호칭은 동물 행동학자시기도 합니다.
1: 네.
0: 동물의 세계를 정말 오랫동안 관찰을 해 오셨는데 그러면 인간도 동물인데 정말 독특한 종이구나 하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1: 아유, 많죠. 예. 그냥 뭐 매일 느낍니다.
0: 예.
1: 참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동물이 있을까.
0: 예. 뭐 그 많은 것 중에 그래도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뭘까?
1: 근데 어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많이 떠든 아니 저 동물계에서 가장 훌륭한 두뇌를 가진 동물인데 예. 그냥 지가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면서 사는 동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0: 예.
1: 기후며 뭐 모든 면에서 참 이상한 동물입니다.
0: 예. 뇌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1: 모르겠어요. 좋으려면 아주 좋든가.
0: 아, 그렇군요. 아주 좋았으면 네. 또 자제도 할 줄 알고 그럴 텐데.
1: 그렇게요.
0: 예. 가끔 제가 농담식으로 인류를 이렇게까지

0: 곤혹스러움에 빠지게 한 것은 그놈의 산업혁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예, 뭐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웃자고 넘어간 얘기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인간은 멈출 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주변을 혹은 자기 자신을 파괴해왔고 그래서 어제 저희가 교수님과 얘기 나눈 이 지구상 여섯 번째 대멸종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예. 네. 근데 사실 그 인간의 학명은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현명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1: 네. 예.
0: 근데 이 학명에 교수님께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격렬하게 반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그 뜻에서 그런 걸까요?
1: 그래서 한 25년 전에
0: 예.
1: 학계에다가 제발 이제 저 이름 좀 바꾸자.
0: 호모사피엔스 말고.
1: 예. 예. 호모사피엔스는 정말 동의하기 힘드니까.
0: 예.
1: 가장 탁월한 두뇌를 가진 건 그건 객관적인 저 사실이니까 인정은 예. 해야 되겠는데 그 좋은 두뇌를 이렇게 어리석게 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현명하다.
0: 예.
1: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0: 아.
1: 그래서 제가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인간, 그래서 호모 심비오스라는 이름을 예. 제안을 했었습니다.
0: 그걸 세계 학계를 향해서 주장하셨다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세계 학계에서는
1: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0: 예. 호모 심비오스. 근데 그게 과연
1: 네.
0: 그냥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보자면 인간이 과연 그렇게 같이 살 수 있는 종류인가 동물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비낙관적이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무시당한 건 뭐 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0: 예.
1: 신기한 건 코로나를 겪던 와중에
0: 예.
1: 미국의 큰 출판사에서 저한테 그 제목으로 책을 써달라고
0: 아 호모 심비오스로
1: 네
0: 예예
1: 거기서 좀 신기했어요.
0: 예.
1: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책을 저한테 섭외를 하게 된 배경을 좀 적었을 거 아니에요.
0: 예.
1: 코로나라는 이런 엄중한 어떤 상황에 도달하니까
0: 예.
1: 그때서야 야 이게 자연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0: 예.
1: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0: 예.
1: 그러다가 어떻게 뒤지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학자가 20몇 년 전에 떠들었더라.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0: 예.
1: 그런 생각을 그런 꿈을 꾸는 그 가능성은 있는 것
0: 예.
1: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0: 예. 예. 같은 결에 얘기했지만 제인구달 박사도 그렇게 네. 저 우리 최 교수님께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1: 네.
0: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1: 그러니까 이제 구달 박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명색이 과학자니까.
0: 예, 예.
1: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논리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많은 분들이 그냥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0: 예.
1: 자연이 뿔이 난 거야. 아니 우리가 그동안 자연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0: 예.
1: 자연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역습을 하겠어. 근데 자연이 뭐 역습을 도모할 그런 두뇌가 있는 존재도 아니고
0: 예.
1: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발언인데 반갑더라고요.
0: 예, 예.
1: 그냥 그렇게라도 생각하시는 하시게 된 게.
0: 예.
1: 그래서 이제 그날 선생님하고 둘이서 야 어쩌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도와줄지도 모르겠다.
0: 아, 그 뜻으로 그래. 얘기한 거군요.
1: 예.
0: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 뭐 코로나는 이제 불과 한 5년.
1: 그렇죠.
0: 예. 5년 전에 한창 창궐을 했었습니다. 5년이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짧은 시간인데. 그 사이에 또 다 잊어버렸습니다.
1: 네,
0: 예.
1: 기가 막힌 망각의 동물.
0: 예,
1: 네, 사피엔스 맞습니다.
0: 뇌가 좋다고 하지만 그렇게 네. 또 잘 잊어버리니까.
1: 뭐 비워야 또 채울 테니까 아마 싹 비우셨나 보죠.
0: 예. 그래서 그 5년 전에 그렇게 비상이 걸렸던 온 세계가 지금은 그때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때 가르침을 또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동시에 하게 되는군요. 그 교수님은 그럼 뭐 이렇게 질문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류 미래에 대해서

0: 낙관론자십니까? 아직 그래도 낙관론자십니까?
1: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비관론자입니다.
0: 예예. 예.
1: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1: 증거 모든 데이터를 놓고 보면 비관론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데.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인그다 박사님하고 오래 친분을 맺으면서 그분은 끊임없이 희망을 설파하신 분이거든요.
0: 예예. 예.
1: 그분이 희망을 얘기하시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그야말로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머리 좋은 동물. 이 동물이 설마 이렇게 끝내겠느냐.
0: 예.
1: 그 좋은 머리를 좋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달라질 것이다.
0: 예.
1: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0: 예. 근데 그거는 역사적 근거라든가 다른 어떤 사회학적 근거가 있으면 그 동의가 되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1: 그래도 가끔 다른 동물들과 우리가 좀 다른 면을 굳이 이렇게 자꾸 찾아보는 과정에서
0: 예.
1: 다른 동물들 같으면 되게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을 별로 안 하거든요.
0: 예.
1: 저희가 관찰해 보면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때로 보면 저게 거의 질 게 뻔한 일인데도
0: 예.
1: 그 아집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그 들러붙어가지고 그냥 끝내 어떨 때는 해내잖아요.
0: 예예.
1: 그래서 혹시 우리 인간이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0: 예.
1: 달라질 수도 있겠다. 저는 뭐 그래서 그 근거를 좀 마련해 보려고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0: 예. 요즘은 AI가 대세입니다. AI를 잘 활용하시는 편이십니까?
1: 네, 제법 열심히 씁니다.
0: 예.
1: 그 외에 저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0: 텔레비전.
1: 네, 황석영 예.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0: 아, 황석영 선생님.
1: 예. 그 어른이 쓰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상당히 감동받았어요.
0: 아, 예.
1: 써보니까 박사학위 받은 조수들 부리는 것 같다.
0: 예.
1: 그리고 참 훌륭한 얘기하셨거든요. 내 내용이 없으면서 쓰면 그건 끌려가는 거고.
0: 그렇죠.
1: 내게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쓰면 그놈을 부려먹는 거다라는 예. 식으로 설명하셨는데
0: 예.
1: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 대부분 이제 끌려갈 것을 우려하니까
1: 그렇죠.
0: 예, 무서워하기 때문에
1: 네.
0: 예, 그런 이제 자기 자신 자기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긴 하죠.
1: 맞습니다.
0: 예, 그러면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하십니까?
1: 뭐 제가 하는 일 모두에. 종종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0: 네. 자료조사 정도?
1: 자료조사도 정도? 하고 제가 해놓은 일을 한번 상의하는 차원에서 또 보이기도 하고요.
0: 예, 그렇군요.
1: 책을 쓸 때 제가 책에 목차를 한번 쓱 던져주고
0: 예.
1: 너라면 이런 주제의 책을 쓸 때 목차를 어떻게 만들고 싶냐. 근데 언제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거의 한 70%가 비슷하더라고요.
0: 아, 예, 예.
1: 처음에는 제가 이제 AI한테 그 자식 기특한데 이만큼이나 해내고 근데 얘기하고 나서 금방 후회했습니다. 제가 기특한 거죠.
0: 예.
1: 그게 제가 기특한 게 아니라.
0: 예. 근데 그 사실 뭐 진화라는 게
1: 네.
0: 동물의 세계에서도 적응하면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잖아요.
1: 네.
0: AI 시대를 맞는 많은 사람들이 도태를 공포스러워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기 때문에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1: 저는 뭐 우리 인간은 아주 훌륭하게 적응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1: 왜냐하면 진화의 역사가 이미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0: 예.
1: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별로 없는데요.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0: 예.
1: 호모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과 우리가 함께 살았었거든요.
0: 예.
1: 지금 나오는 증거들을 보면 네안데르탈인이 우리보다 체격도 더 좋았고 머리도 더 컸어요.
0: 예.
1: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힘도 더 좋고 머리도 더 좋았던 것 같은데
0: 예.
1: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밀렸잖아요.
0: 예.
1: 그 밀린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뇌와 협업을 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0: 예.
1: 동물이에요.
0: 아, 네안데르탈인 말고 우리가.
1: 그렇죠. 예. 네안데르탈인은 아마도 부족의 그 규모가 이른바 던바의 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숫자가 있는데요.
0: 예.
1: 한 150명, 200명을 못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0: 한 부족이.
1: 한 부족이.
0: 예.
1: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두천 명, 수만 명하고도 협업을 하는
0: 예.
1: 동물이잖아요. 추석날 그저 서울역 대합실에 그렇게 박을 거려도 우리는 전혀 두려움 없이 그냥 걸어 들어가는
0: 예.
1: 다른 영장류 중에 그런 짓을 하는 동물이 없거든요.
0: 아, 그런가요?
1: 네, 그 정도 있으면 벌써 겁을 내야죠. 저
0: 예.
1: 안에 내가 모르는 놈들 투성인데.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선 유일한 유인원이에요.
0: 예.
1: 그게 뭘까? 우리는 이미 옛날부터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0: 예.
1: 여럿이서 일을 나눠서 나의 사고를 늘 외주하고 살았거든요. 흥미로운 결과가 있어요. 몇천 년 전부터 호모사피엔스의 뇌는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예.
1: 실제로 한 몇천 년 사이에 우리 뇌는 레몬 크기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0: 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뇌가 더 컸단.
1: 우리보다 뇌가 더 컸어요.
0: 뇌가 큰 것과 뇌가 더 좋고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1: 아마도 지금 이제 분석에 의하면 외우는 뇌가 줄어들었을 거라는 거죠.
0: 아, 예.
1: 지금 우리 전화번호 기억 안 하잖아요.
0: 모르죠.
1: 옛날에 예. 우리 대학 시절에 전화번호 한 30, 40개는 머릿속에 뭐 있었을 거예요.
0: 예.
1: 기본으로. 근데 지금은 뭐 배우자 전화번호 기억하면 그 정도면 훌륭한 거잖아요.
0: 예.
1: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단계를 거쳐왔고
0: 예.
1: 앞으로 그게 더 극대화될 거지.
0: 예, 예.
1: 이게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0: 아, 예.
1: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적응을 시작한 동물이고요.
0: 예.
1: 아마 훌륭히 적응해 낼 거다.
0: 아.
1: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0: 아니 그러면 그 대멸종도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피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0: 예.
1: 어떻게 이상하게 그쪽 방향으로는 뭔가 돌파구가 안 보이네요.
0: 예.
1: 네.
0: 그렇습니다. 아 이게 참 그 뭐랄까 낙관과 비낙관이 함께 공존하는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가능하면 모든 일이 좀 낙관적으로 좀 풀려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예. AI까지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최 교수님께서는 교육 혁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내오셨기 때문에 교육으로 흥한 나라 교육으로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죠.
1: 네.
0: 아직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1: 그 생각의 변화라기보다는 그 걱정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죠.
0: 예, 예.
1: 지금 대한민국이 참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돼 있는데
0: 예.
1: 이걸 일으킨 배경은 우리가 지난 한 3, 40년 동안 참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0: 예, 예.
1: 그 덕에 아마 여기까지 온 걸 텐데 별로 좋지도 않은 교육제도였지만
0: 예.
1: 그래도 죽어라고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요. 뭐 땅이 넓어요. 뭐 근데 하여간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0: 예.
1: 온 건데 지금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정말 교육 혁명을 지금 도모하고 있거든요.
0: 예.
1: 뭐 외울 필요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새로운 교육을 하려고 굉장히 지금 혁명적인 그런 시도들을 하는데
0: 예.
1: 우리는 지금 보면 그나마 잘된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교육제도를 바꾸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0: 한번 바꾸면
1: 보면
0: 온갖 이해관계가 또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쉽지
1: 예,
0: 않습니다. 예.
1: 너무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팔을 걷어붙이지 못하는
0: 예.
1: 아주 그 참 힘든 상황에 스스로를 지금 몰아넣고 있는데
0: 예.
1: 이렇게 엉거주춤하다가 미래에 그 교육을 바꾼 나라들은 성공을 하고
0: 예.
1: 우리는 도로 후진국으로 철학하는 게 아닐까.
0: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십니까?
1: 저는 혁명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AI 시대에
0: 예.
1: 모든 AI 전문가들이 지금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외울 필요 없는 거니까
0: 예.
1: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 하잖아요.
0: 예, 예.
1: 그거는 다 동의를 하는데

0: 그럼 어떻게 창의적이 될 수 있느냐. 뭐 그런 데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1: 예.
0: 그걸 하려고 하는 제도적 뒷받침은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1: 예. 그러면 아예 교육 시스템과 교과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이런 외웠다가 죄송합니다. 외웠다가 시험 볼 때 쏟아내고 잊어버리고 또 채웠다가 쏟아내고
1: 예.
0: 이 짓은 이제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1: 예.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건데.
0: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1: 예.
0: 근데
1: 예.
0: 못 바꾸니까 안 바꾸면
1: 이대로 가자는 건 말이 안 된다.
0: 네. 저는 망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좀 다양하게 말씀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만은
0: 네.
1: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신 최재천 교수와 어제 오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 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0: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2: 예, 손석희의 12시 4부의 첫 곡. 오늘은 좀 특별한 추천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밤 12시에 MBC FM 영화음악을 진행하시는 김세윤 씨가 오늘이 정은임 아나운서의 기일이라면서 청해 주셨네요. 아, 벌써 22년이 됐습니다. 정은임이 좋아했다는 영화 중에 하나, 허공의 질주, 리버 피닉스의 출연작이고 젊었을 때 이념운동에 참여했다가 평생을 쫓기면서 사는 가족들의 이야기. 그 영화의 맨 마지막에 나오죠. 제임스 테일러의 Fire and Rain입니다. 주인공이 가족과 헤어지는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만난다는 가사가 반복됩니다. 저희 2부 마지막 코드 음악으로도 좀 잠깐씩 나오고 있는데 모처럼 전곡을 듣겠습니다. 문자로 2238 쓰시는 분께서도 정은임을 기억해 주셨네요.

8월 4일 화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쿠바에 올 들어 여섯 번째 국가 대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밤 11시부터 국가 전력망에 전력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건데요. 이번 달 들어서만 네 번째입니다. 왜일까요? 미국은 쿠바가 중남미 친중국 거점이 되는 것을 막고 싶어하죠. 트럼프는 지난 1월 쿠바의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인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쿠바에 원유를 팔거나 지원하는 나라에 특별 관세를 매기겠다며 경제 봉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SNS 트루스 소셜이 진짜 유료화됐습니다. 매월 최대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을 내면 1000분의 1초 먼저 고급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건데요. 트럼프는 이란 공습도 트루스 소셜에 먼저 알렸죠. 하지만 대통령 지위로 알게 된 사실로 돈을 번다는 게 권력 남용은 아닌지, 이해 충돌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팔로워 수는 1300만 명입니다. 이번엔 미 중부사령부 소식입니다. 중부사령부의 한 정보담당부서 장교가 이란을 응징할 아이디어를 구한다는 이메일을 군 분석가들에게 보냈다는 CNN 보도인데요. 이란과 협상은 재개한다고 하면서 뭔가 방법을 찾고 있긴 한 모양새입니다. 중부사령부 팀 호킨스 대변인은 중부사령부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고 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일까요?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움직임 때문일까요? 덴마크가 기존 4개월의 징병제 의무 기간을 11개월로 늘렸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성중립 징병제로 확대했는데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어제 입소했습니다. 2007년생 만 19세고요. 덴마크는 모병으로 징집 인원을 채우고 모자라면 추첨으로 징병하는 시스템인데 현재 유럽에서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가 남녀 징병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4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 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0: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네, 오늘도 사이드 B 이야기 전해드리기 전에 손석희의 12시에서 준비한 문화선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 지구촌 사이드 B 시간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던 영화 오디세이의 예매권인데요. 인류 최고의 고전 오디세이아를 영화화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영화 오디세이 바로 내일 개봉합니다. 지금 문자 샵 8001번 또는 MBC 라디오 어플 미니로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한 명당 두 장의 영화 예매권을 드리겠습니다.
1: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이드 B 얘기는 어떤 걸까요?
0: 네, 오늘은 음모론이나 비밀단체의 대명사로 불리는 프리메이슨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1: 영화로도 나왔던.
0: 맞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고요. 프리메이슨 새로운 세대의 회원 유치에 나서다인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로도 나왔었습니다.
1: 정확하게 뭐 이렇게 정체가 밝혀진 단체는 아니지 않나요?
0: 네. 프리메이슨은 오랫동안 정재계 특혜 주체다. 뭐 인맥을 통해서 권력 세습을 하고 있다. 음모론의 중심이다. 이런 의심을 받아왔는데요. 예. 하지만 회원들은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자기 개발을 하는 단체고 자선 단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기원을 좀 보면 중세 석공들의 길드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단체 로고에도 녹아 있는데 건축가의 핵심 도구인 직각기와 컴퍼스가 그려져 있는데 이 직각기는 도덕성을 컴퍼스는 자제력을 상징한다고 해서 뭐 이런 것만 들으면 자선 단체가 맞나 싶기도 합니다.
1: 예, 예.
0: 영국이 본산이고요. 한국 역시 지부가 존재하는 가운데 전 세계 회원이 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기사에 따르면 영국에만 영국 웨일스 등지에만 17만 5천 명의 회원이 있다고 하고요.
1: 예.
0: 현대차그룹 글로벌 임직원 수가 17만 명이니까 적지 않은 수인 것 같습니다.
1: 현대차그룹에서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예. 근데 한국에도 지부가 있어요?
0: 있다고 하네요.
1: 아, 예. 네.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0: 그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봤는데 그 지역명을 제가 지금 잠깐 깜빡했는데 이렇게 비석도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꽤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네.
1: 그 저 왜 영화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왔던 내셔널 트레저 뭐 그 영화 거기 왜 저 조지 워싱턴 뭐 벤자민 프랭클린 그 미국 건국한 사람들도 프리메이슨이다 뭐 이런 내용 아니었던가 이렇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영화 외에도 뭐 여러 미디어에서 다뤄졌는데 특히 이제 다빈치 코드 작가 댄 브라운이 쓴 로스트 심벌이라는 소설에도 이 프리메이슨이 주제로 등장을 하고요. 그 동명의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비밀 기호 뭐 의식 과정이 꽤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어쨌든 인식 면에서는 대중적인 단체인 것 같아요.
1: 예. 근데 뭐 프리메이슨이 실제로 권력의 배후로 밝혀진 어떤 뭐 사건 이런 것도 있나요?
0: 이게 본산이 영국이라고 했잖아요.
1: 예.
0: 영국의 그 꽤 알려진 강력 범죄 사건들 중에서 용의자와 경찰이 모두 프리메이슨 회원으로 밝혀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1: 아,
0: 근데
1: 예.
0: 이게 미제 사건이 되면서 경찰이 제 역할을 했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다니엘 모건 살인 사건이 1987년에 있었고요.
1: 예.
0: 또 피의자의 부모와 고위 경찰들 사이에 프리메이슨과 어떤 인맥 관계가 있었다라고 드러난 흑인 청소년 살인 사건 등도 있었어요.
1: 아,
0: 그래서
1: 예.
0: 영국에서는 이 프리메이슨이 실제로 사법 권력의 배후에 있다라는 의심이 좀 뿌리 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올 초에 런던 경찰이 프리메이슨은 자진 신고하라 이런 정책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생긴 것도 뭐 이유가 있겠죠.
1: 뭐 실체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0: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런던 경찰 중에 316명이나 실제 프리메이슨 회원이라고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1: 뭔가 하여간 좀 어두운 이런 느낌을 주는 건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이게 이제 뭐 비밀 조직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어울릴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회원을 모집을 하나요?
0: 네, 이유가 회원의 고령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1: 아, 예, 여기도.
0: 네.
1: 예.
0: 이렇게 프리메이슨 본산으로 여겨지는 그 영국 코벤트 가든 지부 여기가 이제 본점격인데 여기에 회원들이 거의 60대 남성 노인이라고 밝혔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대로 가면 단체 존속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도 신입 회원을 좀 젊은 청년들을 모집해야 된다. 기존의 남성 구성이었던 걸 좀 여성으로도 확대하자. 뭐 정책은 예전부터 여성도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대학교 내에 동아리처럼 신입생 환영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일반인 대상으로 이 사무실을 오픈하우스 행사로 열어서 프리메이슨 로고가 박힌 뭐 여러 가지 전통 의상이라든지 뭐 그런

0: 상징물들을 공개하는 예. 전시회를 뭐 열기도 하고요.
1: 굿즈를 판매해요?
0: 아, 굿즈를 판매하진 않지만 이렇게 예. 전시를 해서 우리 단체가 이런 의식을 한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하고 또 프리메이슨 홀 같은 경우에는 공유 오피스로도 사용을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예. 개방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예. 있다고 합니다. 뭐

0: 분의 상징들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뭐 비밀 악수, 비밀 맹세 이런 게 프리메이슨의 상징인데 찾아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1: 예, 예.
0: 그래서 뭐 지금은 어떤 모임이든 사실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프리메이슨이 그 비밀 조직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예. 의문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1: 뭐 그렇다 쳐도 뭔가 오늘 좀 프리메이슨을 너무 자세하게 소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0: 아, 저도 그런 우려가 약간 네. 네,
1: 약간의
0: 듭니다.
1: 우려가 드네요. 네.
0: 가입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었다는 점 네, 분명히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한국에 지부가 있다는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예, 별게 다 있네요. 예,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지구촌 사이드 B를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가수와 관객이 하나가 됐다. 이건 뭐 좀 상투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좋은 그 라이브 음반을 듣다 보면 그 말이 과장은 아닌 그런 생각도 들죠. 흔히 그 떼창이라고 하나요? 그 가수의 목소리를 따라서 관객의 음악 속으로 들어올 때 그때만큼은 사실 무대와 관객의 어떤 그 구분도 사라지죠. 아시는 것처럼 한국 관객의 떼창은 너무나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서 그 떼창을 즐기러 방문하는 그런 아티스트들도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뭐 유명한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라이브 명반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두 번째 곡이죠. 이번 주에 미국의 소울 뮤지션 도니 해서웨이의 You've Got a Friend를 준비했습니다. 1972년에 나온 앨범 라이브에 실렸습니다. 사실 그 노래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도니 해서웨이가 이 곡을 커버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캐롤 킹의 노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지난번에 토요일 순서에서 You've Got a Friend를 제임스 테일러의 노래로 들려드린 기억도 납니다. 도니 해서웨이는 가수이기 전에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작곡가고 또 편곡가였죠. 그 가스펠에서 출발해서 소울, 재즈, 뭐 R&B를 다 자유롭게 드나들었는데 안타깝게도 활동 기간은 그리 길진 않았습니다. 1970년에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한 뒤에 79년 불과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가 남긴 음악은 지금까지도 소울 음악의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의 그 디스코그래피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음반 라이브입니다. 음반 가지고 있습니다. 예. 도니 해서웨이. 딱 제목은 타이틀명은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라이브 느낌표가 있고요. 뒤에는 라이브 공연을 했던 로스앤젤레스의 트루바도 카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고 우리로 치면 과거에 그 세시봉 여기에 뭐 많은 포크 가수들이 거쳐갔었죠. 우리로 치면 아무튼 세시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포크 가수 70년대 초반에 그 많은 가수들이 거쳐갔던 클럽이기도 하죠. 예. 글쎄요. 라이브 앨범은 보통 이제 공연 하나를 통째로 담거나 아니면 여러 공연에서 한두 곡씩 추려서 이제 완성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앨범은 좀 특이하게 할리우드과 맨해튼에서 가진 공연 실황을 각각 A면과 B면에 수록했습니다. You've Got a Friend는 물론 조금 아까 말씀드린 트루바도에서 녹음됐고 원곡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캐롤 킹입니다. 이글스의 노래 Sad Cafe를 잘 아시죠? 한국에서 뭐 굉장히 사랑을 받은 곡인데 Sad Cafe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트루바도 저 카페이기도 합니다. 도니 해서웨이 자신의 목소리를 잘 살릴 수만 있다면 커버곡에도 뭐 아주 적극적으로 도전을 했는데 이 앨범에서도 You've Got a Friend뿐만이 아니라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 존 레논의 Jealous Guy 등을 불렀습니다. 라이브 명반으로 사랑받는 데에는 관객과의 교감이 있습니다. 이 앨범은 특히 그런 것으로 이제 사랑을 받는데 어제 들었던 Deep Purple의 Made in Japan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서 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것처럼 그 일본의 관객들은 좀 조용하잖아요. 이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이 라이브 앨범 속 관객은 뭐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가수와 함께 노래하고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기도 합니다. 특히 You've Got a Friend에서는 이 교감이 가사와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언제든 내 곁에 있겠다, 내가 부르면 달려가겠다라는 노랫말이 라이브라는 형식을 만나서 완성됐다는 느낌도 듭니다. 훗날 그 도니 하스웨이는 우울증, 조현병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의 삶을 알고 이 노래를 들으면 당신에겐 친구가 있다 하고 노래하는 관객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뭉클하게 들리실 겁니다. 1971년의 어느 날 밤 할리우드 트루바다워로 가보겠습니다. 도니 해터웨이의 You've Got the Friend 위에 바늘을 올려보죠.

0: 소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6: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5: 탄탄 방수
6: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5: 백조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예, 용인에서 택시하는 박아무개 씨라고 유튜브로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첫 방송부터 듣고 있는데 뭐랄까 이 시간이 풍요로워졌다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하셨고요. 손님과 같이 듣고 교감할 때 더 풍요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김혜순 시인의 지구가 죽으면 다른 누굴 돌지라는 시가 떠오르기로 또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최재천 교수님 인터뷰를 듣고 올리신 글 같네요.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신데 한결같은 생태계 사랑이 느껴지는 최재천 선생님의 참언들 오늘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하셨습니다. 6208 문자 쓰신 분이었습니다. 유튜브에 구르는 돌이라고 올리신 분, 노래 하나 소개해 줄 때마다 얘기해 주신 내용들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LP 코너 들으시고 하신 말씀인데 LP 코너는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우리 선곡위원들께서도 굉장히 좀 신경 쓰고 계시고요. 이렇게 좋게 들어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미니의 이경수님, 정은임 아나운서의 영화음악 기억해 주시는 동료들이 있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였군요. 그렇습니다. 꽤 더울 때였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4: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뉴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3: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4: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3: 배윤호 이남희의
4: 확 깨는 라디오가
3: 방송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조항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옥문이 열렸다며 형소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긴급 토론회를 여는 등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2: 앞으로 실거주 주택이라도 시가 30억 원이 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는 종부세 중과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 시가 20억 원이 넘는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는 내년에 4배 넘게 높아지고 장기 보유 세제 혜택도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란이 진행 중인 미국과의 협상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잠수작전을 하기 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는 이란 측과 내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시점까지 밝혔는데 정작 호르무즈에서는 화물석 한 척이 미사일에 피격되는 등 선박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전역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에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온열 질환 사고와 전력 수요 과잉으로 인한 정전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네, 오늘은 정치권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김희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사필 규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3: 네, 먼저 오늘 아침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 듣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라고 해야 상대의 권한을,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먼저 헌법학계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

0: 라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1: 그 일반적이면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갈 텐데요.
2: 네.
1: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 첫 발언부터가 국회에서 의결이 됐다. 그런데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뭐 이런 순서로 말했고 앞서 들으신 발언이 이 다음에 이어진 겁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그간의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면에 경찰의 수사권 독점 그리고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또 법안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 법안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바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2: 사실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강하게 그 요청해 왔는데 오늘도 비판 강도를 올렸었죠.
1: 네, 국무회의 전에 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 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3: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대통령이 잘 쓰는 SNS에 계정까지 개설해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국민이 국가를 향해서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고 절규하는 이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1: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문제점으로 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것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나경원 의원은 오로지 대통령 한 명을 위한 법 개정으로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2: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이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아주 가해 비판을 가했죠.
1: 네. 그 지난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에서부터 국민의힘은 결국 이게 다 증세를 위한 빌드업 과정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요.
2: 네.
1: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에 집중해보면 그 정 대표는 이번 세제안이 결국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대선 후보 이재명과 또 대통령 이재명의 입장이 달라졌다고도 비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냐면서 그 선거 전과 선거 후가 180도 달라도 되느냐.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 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민주당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1: 네, 어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먼저 그 한병도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 네.
4: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입니다.
1: 이번 정책의 목적이 조세 정상화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도 했습니다. 그 이번 개편안으로 보면 보유세나 양도세에서 그 초고가 주택 또 비거주 1주택은 세금이 올라가게 되죠. 정부나 여당이나 결국 증세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오늘 대통령도 또 민주당도 정부와는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은 다듬겠다고 했습니다.
2: 그렇군요. 이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내용은 이제 뭐 워낙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까 고이어서 저희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웅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5: 네, 정부가 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말해왔던 것처럼 일단 과세 기준을 거주로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팀 송서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6: 네, 일단 이번 세제 개편안 핵심부터 보면 초고가 주택 그리고 주인이 살지 않는 비거주 주택 세부담을 늘리는 데 있습니다. 특히 2028년부터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초고가 주택이라고 하면 시가 45억 원 이상 주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은 종부세율이 1.3%인데 내년에는 1.5%, 내후년 2028년에는 2%까지 오르고요. 했고요. 또 연령이나 보유 기간에 따라서 한도 없이 80%를 감면해줬던 것도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감면액 한도 800만 원으로 정해지고요. 2028년에는 이 한도도 600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0: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 네, 세율로 얘기를 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예로 한번 알아볼까요?
0: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0억 원대 아파트에 70살이 넘는 1주택자가 10년 넘게 쭉 살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올해 종부세는 469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뭐 앞에 연령이나 보유기간으로 감면도 받아왔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 제도가 바뀌게 되면 내년에는 1,942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내후년에는 3,295만 원으로 지금과 비교해서 7배 넘게 오릅니다. 값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그동안 연령과 보유기간으로 종부세를 감면받아왔던 사람이라면 앞으로 변화폭이 좀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고가주택을 가진 고령자들의 좀 세금 회피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동안은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매기는 정책을 써왔는데요. 이제는 주택 가격에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죠?
0: 네, 맞습니다. 그동안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주택, 2주택 보유자보다 세율이 높았거든요. 앞으로는 몇 채를 갖고 있든지 간에 가진 주택의 가격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율은 통일이 되고요. 다만 2028년부터는 갖고 있는 전체 집값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과 또 비교적 저렴한 주택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세 부담이 좀 비슷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1: 네. 좀 전에 45억 원 이상 주택이 초고가 주택이로 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초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0: 초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사실 큰 변화가 없거나 또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좀 구간을 나눠서 볼 텐데요. 시가 32억 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요. 이게 또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다 보니까 공시가격 14억 원 이상으로 종부세 기준이 올라서 시가가 20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또 시가 32억 원에서 45억 원 정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부세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1: 네,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면서 실제로 살고 있지는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0: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주에 좀 방점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비거주 주택 소유자는 세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12억 원인 공제 금액이 9억 원으로 줄어들고요. 또 최대 50%까지 깎아줬던 종부세 감면책은 보유기간 대신에 이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1: 네, 양도소득세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실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 달라지죠?
0: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위주로 개편이 됩니다. 지금 제도는 이 보유나 거주에 따라서 각각 최대 40%씩 양도세를 감면을 해주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깎을 수가 있는데요. 정부는 2029년까지 여기서 보유 공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알려졌던 게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바뀌는 셈이고요. 또 공제 한도도 생깁니다. 최대 20억 원이 고요. 2029년에는 최대 10억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1: 그러면 초고가 주택은 양도소득세도 부담이 늘어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30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다면요. 양도세 공제액은 기존의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오히려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20억 원에 샀던 주택에 계속 살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올해 70억 원의 주택을 팔았다면 2028년 기준으로는 양도세가 6억 원 정도 더 붙고요. 2029년에는 10억 원 넘게 더 내야 됩니다.
1: 내년까지는 현행 제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퇴로를 열어준 셈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내년까지는 지금 시행 중인 공제 혜택을 좀 온전히 받고 집을 팔 수 있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걸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벌써부터 부동산에 좀 관련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1: 네. 네,
0: 이런 뭐 전월세 사실 이렇게 세금 부담이 늘어나다 보면 임차인들한테 어느 정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도 있는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경제팀 송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다가 중동 국가들의 대화 요청을 이유로 취소했는데 정작 이란은 대화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며 이란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뉴욕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3: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대화는 중단된 거냐는 질문에 대화는 진행 중이라면서도 단서를 달았습니다.
1: 어떤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참수작전을 감행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란 측은 현 단계에서 미국과 협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이란 지도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사실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란 측의 합의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내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고 시점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음 단계는 이란 비핵화 논의가 될 것이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공격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다가도 돌연 취소하는 타코 논란에는 수많은 사람을 살릴 기회가 있다면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란에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다만 누군가 통행료를 받게 된다면 미국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전적인 통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1: 지난 이틀간 극심한 급등락을 보인 코스피가 오늘은 장중 최대 300포인트를 넘나들며 6200선을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지만 낙폭이 점차 커지며 현재 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AI 과잉 투자 우려가 일부 해소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강세로 마감했지만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8도, 전주 39도, 대전 37도, 대구 36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34.8도입니다.
4: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일 극심한 폭염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본부 2단계가 가동되면서 거점 경로당 무더위 쉼터가 연장 운영됩니다. 울산시는 읍면동별 거점 경로당 60곳을 다음 달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노인 일자리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즉시 중단하고 공익활동 시간은 월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울주군 보건소가 오늘부터 2주간 취약계층 특별 건강관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관리 대상자는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와 치매 안심센터 등록 환자를 포함해 총 5천여 명으로 1대1 전화 상담을 진행하거나 직접 방문해 냉방기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무더위 쉼터와 충분한 수분 섭취, 낮 시간대 외출 자제, 폭염 감시 체계 의료기관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오늘 울산시 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울산시 조직 개편안은 김상욱 시장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AI 혁신산업실과 재정기획관 설치, 인구복지정책 강화 등으로 시의회 부실 지적을 받았던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는 제외됐습니다. 한편 오늘 임시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을 앞두고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울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어제 남구 삼산동에서 발생한 페인트 창고 화재를 계기로 울산 소방본부가 이달 말까지 주택가 인근 페인트 사업장 특별조사를 벌입니다. 울산 지역 주택가 인근 페인트 사업장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1000리터 미만 사업장은 59곳입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위험물 취급 현황과 불법 건축물 여부를 조사해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140억 원이 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며 지역 세수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울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근무 인원은 5,800여 명으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울산 공공기관이 지난해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140억 5천만 원으로 울산 전체 지방소득세의 2.3%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2%대로 낮아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울산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9.58로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습니다.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월과 6월 3.3%까지 확대됐지만 석유류 가격 부담이 완화되면서 다시 2%로 낮아졌습니다.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산출한 생활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2.4% 올랐고 과일 등 신선식품 지수는 5.5% 하락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시간대 오존 농도가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산 지역 현재 기온은 29.8도, 습도는 70%입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구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7: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8: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백윤호
1: 이남미의
2: 화학계는
1: 라디오.
2: 안녕하세요, 백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2: 자, 8월 첫째 주 정말 한여름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1: 아, 맞아요.
2: 날이 너무 더워서 더위를 피해서 피서 떠나신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요즘에.
1: 네, 가까운 국내부터 먼 해외까지 떠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권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을까요?
2: 글쎄요, 한 10개국?
1: 더 되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면 비자 받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2: 20개국?
1: 무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188개국이라고 합니다.
2: 아, 진짜요?
1: 우리 여권만 있으면 무비자로 여길 다 갈 수 있대요.
2: 와, 그럼 우리나라 파워,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그만큼 세다는 거잖아요.
1: 와, 우리나라는 일본, 아랍에미리네이트와 같이 여권 지수 2위인데요. 와. 1위는 사전 비자 없이 192개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싱가포르였다고 합니다.
2: 아, 그렇구나. 아니, 여권 지수는 그 나라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1: 맞습니다.
2: 와,
1: 아주 뿌듯하네.
2: 한국인으로서 정말 굉장히 뿌듯합니다.
1: 맞습니다. 아직 여름 휴가 계획 세우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번 휴가는 무비자 입국 가능한 188개국 중에 어디로 떠날지 지도 보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네요.
2: 정말 여행처럼 설레지 않습니까?
1: 아,
2: 네, 그렇습니다. 여행 가는 것처럼.
1: 그러면 여행 가셔서 우리가 BTS 보유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2: 맞네.
1: 않을까 싶네요.
2: 그렇습니다.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화기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1: BTS의 다이너마이트로 출발합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백조싱크.
3: 자, 우리나라가 여행 자유화가 된 지 한 30년 됐나요? 40년 됐나요? 아, 그렇군요.
4: 네.
3: 근데 우리나라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188개국이나 되는지 몰랐는데.
4: 약간 그 이렇게 뭐랄까 그 친구들이 말하는 국뽕이 차오른다. 그래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100, 자신감이 뿜뿜해지네요.
3: 188개국은 고사하고 8개국도 못 가본 것 같아요.
4: 아, 인생 계획 중에 무비자 가는 국가가 188개국 중에 나는 3분의 1을 가볼 거야 이런 버킷리스트 있는 분들도 참 재밌을 것
3: 그러니까요.
4: 같아요.
3: 그러니까요. 근데 꼭 가보지 않아도 이 나라들의 정보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렐 것 같아요.
4: 맞습니다.
3: 여행 가는 것 같고.
4: 사실 얼마 전 끝난 월드컵 생각하면 몰랐던 나라들을 또 알게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3: 그럼요. 그래서 저희는 다문화 코너에서 많은 국적의 분들이 출연해서 그 나라 여행 정보도 소개해드리고 그 나라도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은 또 어떤 국적의 출연자가 나오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4: 그래서 오늘은요. 대한민국 국적의 한 분 모셨습니다.
3: 아, 그래요?
4: 잘생긴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
3: 무비자네요.
4: 화개나 초대석 가수 강훈 씨와 함께 할 텐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MBC
5: 라디오.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6: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7: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6: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7: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5: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8: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네, 강훈 씨의 노래 엄마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자,
0: 엄마의 주인공 강훈 씨 모셨습니다.
1: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야, 또 의리 있게 또 이렇게 또 찾아주셨습니다. 확인은 네. 라디오를.
0: 그 오랜만에
1: 맞아요.
0: 오신 거죠?
1: 네, 아니 한 달 좀.
0: 한 달이면 오랜만이죠. 매일 보고 싶은데.
1: 그렇죠. 사실 뭐 매주 예. 코너로 함께 하고 싶지만
0: 그러니까요.
1: 바쁘셔서 저희가 참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 더운 여름.
2: 안 바쁜데요. 안 불러주셔가지고
0: 아니 예. 죄송합니다.
1: 그럼 지날 때마다 와주세요.
2: 제가 와도 되냐고 지금 여쭤보고 온 것 같은데.
1: 너무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2: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니 지난번에 이제 엄마 얘기를 조금 해주고 가셨는데 네네. 이 노래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자랑 좀 해주시죠.
2: 아, 이 노래가 제 자전적인 얘기고요.
1: 맞아. 어?
2: 예. 제가 이제 얘기하죠. 엄마에게 효자. 하고 싶은 예. 말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아들내미들이 왜
0: 말 잘 못하죠.
2: 엄마한테 말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이거를 좀 풀어서 좀 하고 싶다. 엄마한테 좀 말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엄마 하면 되게 다 슬프고 뭐 이렇게 좀 다운되는 이런 류의 노래들이 많은데
1: 네.
2: 저는 괜히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1: 아 역시 밝은 아들.
2: 네.
1: 아.
2: 좀 엄마를 생각했을 때 웃었으면 좋겠고 아 우리 엄마가 이랬지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정상적으로 이제 잘 지낸다면 어머니를 제가 또 먼저 보내드리는
1: 맞아요.
2: 경우가 아마 생길 테니까
0: 대부분 그렇겠죠.
2: 네. 그랬을 예. 때 제가 나중에 엄마를 기억할 때 아 기분 좋은 기억만 남았으면 좋겠다.
1: 네. 아니, 엄마가 실제로 이 노래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2: 사실 엄마는 별 말이 없으셨어요.
1: 아, 어머니도 말이 좀 없으시군요.
2: 아니요. 엄마 말이 너무 많은데 저는 사실 이 노래를 냈을 때 엄마가 듣고 나서 약간 감동도 하고
1: 엄마가 울컥하시지 않을까.
2: 기대를 했죠.
1: 네,
2: 사실이라 기대를 했는데 아니 글쎄 별 말이 없으세요.
1: 아,
0: 근데 오히려 너무 막 울컥하면
1: 어허.
0: 말이 안 나오게 돼 있거든요.
1: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엄청 자랑하셨을 거예요.
2: 뭐 그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0: 혼자 계실 때
1: 네.
0: 이 노래 다시 들으면서
2: 아니 엄마가 집에서 제 노래를 엄청 많이 들으세요.
0: 그러니까
2: 제가 부른 노래 뭐 방송에서 부른 노래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들으시는데 제가 한 번도 엄마라는 노래 듣는 걸 지금 들어본 적이 없어요.
1: 너튜브 검색창에 삭제하셨나 보다. 부끄러워서.
2: 아...
1: 왜냐면 또 본인이 느끼는 건 다를 수 있거든요.
2: 네, 아, 그래도 뭐 좋아하시겠죠.
1: 아...
2: 네.
0: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아들을 낳으셔서
1: 진짜
0: 이렇게 효자로 키우셨는지
1: 정말 어머니
0: 부럽습니다.
1: 복입니다. 네. 아 멋진 가수 강훈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강훈 씨가 또 이런 노래도 잘하지만 구수한 노래도 또 잘하시잖아요.
0: 아,
2: 제가 정통 트로트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1: 네.
2: 나훈아 선생님의 청춘을 돌려다오 라는 노래를
1: 지금
2: 너무너무 좋아해요.
1: 돌릴 게 없는 청춘이시잖아요.
0: 그러니까.
2: 저는 돌릴 게 없지만 돌려드릴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오늘 청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0: 그분들을 위해서
1: 좋습니다. 예. 학계라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강훈의 목소리로 청춘을 돌려다오 함께 갑니다.

0: 네, 강훈 씨의 목소리로 청춘을 돌려다와 함께 들었습니다. 아, 이 노래를 또 이렇게 소화하네요.
1: 아니, 얼굴은 상큼한 아이돌인데 그러니까요. 또 세상 인생 2회차 같은 구성짐이 또 있습니다.
0: 아유, 이 노래를 그렇습니다. 좋아하시는 분이 강훈 씨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1: 맞아요. 아니, 근데 이런 노래는 어떤 생각하면서 불러요, 훈이 씨?
2: 저는 주로 이제 예전에는 트로트를 부를 때 엄마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렀는데 제가 네. 이제 조금씩 나이가 차다 보니까 좀 연차도 좀 차고 하다 보니까 그쵸? 제 감정이 이제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1: 아,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2: 저도 20대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0: 20대 초반 같아 지금 얼굴.
1: 근데 실제로
0: 봐서는.
1: 아무도 모르죠 30대 넘어.
2: 아니에요 제가
0: 아니에요
2: 이렇게 또 꾸미고 와서 그렇지 제가 또 이게 평소에는 약간 자연인의 모습으로 지내기
1: 그렇죠.
2: 때문에
0: 전 처음 봤을 때 너무 어린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0: 그랬다고요
1: 너무 어릴 때 시작한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럼 요즘 언제쯤 강훈 씨는 이렇게 지내면서 예. 아 이때는 좀 청춘을 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걸 느낄 때
2: 제가
0: 너무 웃긴다 지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1: 얼굴은 그런데 예?
2: 제가 7월이 되면 항상 제가 입대 날이 생각이 나요
0: 아 입대
2: 제가 7월 6일이 입대 날이었는데
1: 그 여름이 굉장히 좀 마음이
2: 네 그럴 때 좀 싱숭생숭합니다
0: 아니 근데 잘 실감이 안 나
1: 아 지금쯤이었으면
0: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아
1: 우리가 8월이니까 지금쯤이었으면 훈이 씨가 한참 훈련소에 있었을
2: 그렇죠.
1: 때네요
2: 그렇죠 제가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수류탄 훈련을 하는데 그 제가 논산 훈련소를 나왔는데 네. 이제 거기서 수류탄 훈련을 하기 전에 이제 대기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산 속에 풀어놓고 애들을 네. 너무 더우니까 누워 있어라.
0: 누워 있어라.
2: 안 던지는 애들 누워 있어라 해서 제가 누워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 이제 나무 밑이니까 그늘막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해는 어떻게 돼요? 움직이잖아요.
0: 움직이죠.
2: 제가 자는 동안에 손바닥을 여기 이렇게 가슴 쪽에 올려놓고 잤어요.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일어나 보니까 가슴에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1: 탔어, 탔어.
2: 예, 탄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게 언제까지 갔냐면 그 다음 연도 2월까지 갔습니다.
0: 와, 그러면
1: 반날 가슴 곰 느낌.
2: 네.
0: 만약에 어머님 보셨으면 누가 가슴을 빡 때린 줄 알았겠다.
2: 그렇죠.
1: 야, 근데 이거는 지워지지 않을 기억일 것 같아요.
2: 네, 저는 이게 샤워할 때마다 요즘도 요즘도 가끔 봐요.
0: 그거 사진이라도 찍어놨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1: 아, 그러게 말입니다. 아, 여름이 또 이렇게 기억되다니. 아유, 또 나라를 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아니, 또 지내고 계십니다.
0: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가 사실 부모님도 어렸을 때 아닐까요?
2: 그렇죠. 부모님도 어리셨죠.
0: 그렇죠. 야,
1: 그런데 이 노래도 이렇게 멋지게 소화하는 강훈 씨가 있습니다. 아 근데 훈이 씨는 또 노래를 짓기도 하잖아요.
2: 그렇죠. 제가 직접 쓰고 만들고 하는.
1: 요즘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어때요?
2: 네, 꾸준히 그 약간 버릇처럼.
1: 네. 취미처럼.
2: 네. 저한테 이제 주변에 그 트로트 하는 친구들 혹은 음악 하는 친구들이
1: 많잖아요.
2: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곡을 어떻게 써?
0: 그러니까.
2: 너 곡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곡을 쓸 수 있어?
0: 언제부터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2: 제가 곡을 직접 쓴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0: 얼마 안 됐고.
2: 네, 몇 년 안 됐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혼자 생각나는 길 가다가 막 생각이 나.
1: 떠오르는 예를 들어, 음악.
2: 네, 흥얼거리는 어떤 뭐 멜로디가 2초짜리. 아니면 뭐 가사 한 두 마디. 이 정도만 생각이 나도 저는 바로 그냥 녹음을 해놓고
0: 뭐 허밍으로?
2: 네, 허밍으로라도.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들어보고 아 이거 이불킥이다. 그럼 바로 지워버리고.
0: 아하, 네. 아, 이불킥.
1: 근데 너무 가수로서 좋은 취미다. 네. 근데 이제 주고 싶은 가수도 있어요. 내가 이 노래 딱 만들면 누구한테 조금 어울릴 것 같아 이런 곡들도 있어요.
2: 아 있어요.
1: 어떤 곡?
2: 여기서 공개하기엔 좀 그렇고요.
1: 아 왜요? 네.
2: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친한 제 이제 동료이자
1: 누구?
2: 박지우 씨라고.
1: 예, 박지우 가수님.
2: 네, 지우 형한테 곡을 줬습니다.
1: 어떤 곡입니까?
2: 아마 지우 형이 언젠가 여기 와서 공개할 날이 있지 않을까요?
1: 박지우 씨가 예. 왔었잖아요,
0: 그러니까.
1: 저희. 이 발라드 부르는 거 보고 배윤호 아나운서가 아주 막 감동하셨었거든요.
2: 아, 그래요?
0: 제가 발라드 쪽을 되게 좋아해요.
1: 그때는 염색을 불렀었어요.
2: 아, 염색을 불렀었구나.
1: 예.
2: 그 다음 곡을

0: 한 번은 작곡가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 안녕하십니까? 작곡가 강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0: 어울린다.
2: 아니 그럼 무슨 이렇게 영감을 받는 게 주로 어떤 데서 영감을 받아요?
1: 그 주로 이제 작곡가 분들이 스타일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0: 그렇죠. 제가 여러
2: 가지 일상생활에서 받는 분도 계시고 네. 자연에 나가야만 받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0: 박진영 씨는 비행기에서 막 악상이 떠오른다 그러더만요.
1: 저는 혼자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아. 예 제가 이 그 MBTI라고 하죠.
0: 네.
1: 그게 ENTP예요.
0: 아, 공상이 많구나.
1: 네, 망상.
2: NTP구나 NTP.
1: 예, 뭐 그렇게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0: 그럼
1: 많아서.
0: 그럼 진짜 N은 샤워할 때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진짜 이런 생각해요?
1: 저는 샤워하다가 갑자기 이제 머리를 감잖아요. 네. 샴푸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머리가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0: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럼 이 머리카락이 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어떡하지?
0: 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생각이거든요.
1: 근데 문제는 이게 사고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머리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했다가 갑자기 내가 비행기를 갑자기 타고
0: 작곡가로서 딱이네요.
1: 예,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2: 그러면서 이제 악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1: 예, 그러다 운 좋으면 좋은 악상이 또 떠오르기도
0: 하고. 대단합니다.
2: 대단하네.
0: 아, 우리 또 강훈 씨 노래 한 곡 더 청해 듣고 싶은데 예. 이번에는 어떤 곡 들을까요?
1: 아 이번에는 함께한 사람이라는 노래고요.
0: 어떤 곡입니까?
1: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이제 이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발라드, 세미 트로트 노래고요.
0: 네.
1: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아껴주시면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0: 네, 함께한 사람 우리 강훈 씨 목소리로 청해 듣습니다.

0: 강우 씨의 목소리로 함께 한 사람 함께 들었습니다.
1: 아, 이제는 함께 할 사람을 불러야 될 나이 아니에요?
2: 저도 함께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1: 아니, 이렇게 멋있는데.
0: 혹시 있는 건 아니죠?
1: 아, 솔직히 여자친구는 있죠, 솔직히.
2: 제가 아직 부족한가 봐요.
1: 눈이 네. 높은 거 아닙니까?
2: 눈이 제가 없다시피 한데.
0: 아니 근데 또 여성 입장에서
1: 이렇게 멋있는데?
0: 여성 입장에서 보면
1: 부담스러워.
0: 에이 있을 거야.
1: 그래 아 너무 또 착하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0: 저 정도 생겼는데 없을 리가 없어.
1: 저 정도 생겼.
2: 제가 여자인 친구는 많아요.
0: 아 여사친.
2: 네.
1: 고민도 많이 들어줄 것 같아.
2: 제가 그런 걸 너무 잘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여자인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1: 여자친구 같은 남자친구.
2: 그 친구들과는.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0: 편하게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1: 네, 근데 그냥 친구에서 연인이 한 번도 안 됐어요?
2: 한 번도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조차 ENTP잖아요. 제가.
0: 근데도 ENTP.
2: 이 상상조차 안 되는 거예요.
1: 그러면 그 친구들이 소개는 안 해줬어요?
2: 제가 소개를 한 번도 안 받아봤습니다.
1: 소개팅을 안 해봤다고요?
2: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1: 무슨 일이야.
0: 뭐지? 이럴 리가 없는데.
1: 다 길에서 고백받은 거예요?
2: 아니요.
1: 아니 너무 잘생겼으니까
0: 그러니까.
1: 그럴 수 있잖아요. 강훈 씨 정도면 야,
0: 전화번호 좀 뭐 이런
1: 그러니까
0: 여성분
1: 잠시 시간 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0: 것 같은데
2: 제가 20대 초반에는 그런 기억이 한두 번 있었긴 한데
1: 네.
0: 재작년에
2: 예예
1: 지난달에
2: 예예
1: 아 그럼 이상형 어떤 스타일 만나고 싶으세요 훈 씨?
2: 아 저는 이제는 좀 현명한 사람.
1: 어머 제일 어렵다.
2: 네.
0: 아, 이 얘기하는 거 보면 나이가 좀 있는 건데.
1: 이 얘기하는 거면 결혼하고 싶은 것 같아.
0: 그렇지, 그렇지.
2: 저는 사실 연애는 너무 많이 해봤어요.
0: 이제 나온다.
2: 너무
0: 이제 나온다.
2: 많이 해봐가지고 네.
1: 아, 이제는
2: 연애 그만하고 싶습니다.
1: 역시 이렇게 멋진데 가만히 둘
0: 그래.
1: 리가 없죠.
0: 네.
1: 지금 뭐 팬분들과 연애 중이시지만
2: 그렇습니다.
1: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계획도 있습니까?
2: 빨리는 없고요. 아직은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좀 밀려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들이 좀 뭐랄까요? 제가 원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제가 배우자를 만나도 좀 책임지고 싶은
0: 맞아요.
2: 마음이 생길 것 같고 가정도 꾸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1: 너무 잘할 것 같아요.
0: 결혼해서 정말 멋지게 잘 살려면
1: 맞아.
0: 연애를 많이 해봐야 돼요.
1: 이미 잘할 수 있겠네요.
2: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1: 아니,
2: 있습니다.
1: 이 솔직함이 강훈 씨의 매력인
0: 아니,
1: 것 같아.
0: 그리고 연애 경험이 없다는 게 더 이상한 거지.
1: 그럼요. 그렇죠. 그럼 이 얼굴에 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0: 20대 중반인데
2: 10대로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0: 없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1: 아무래도 이 노래를 오늘 또 불러주시면 오늘 밤에 바로 좋은 사람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훈이 씨 마지막 곡 어떤 노래 같이 들을까요?
2: 네, 그 함께한 사람과 같이 수록되어 있는 수록곡이고요.
1: 네.
2: 댄스곡입니다. 신나는 댄스곡 오늘 밤.
0: 오늘 밤.
1: 우리 애청자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2: 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강훈이가 자주 찾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매주 매일 찾아뵐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늘 방송에 임하는 강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 자 멋진 가수 우리 강훈 씨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훈 씨의 신곡 오늘 밤은 광고 후에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0: 강훈 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3: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오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버근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민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0: 이상 울산 확계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6: 네, 오늘 화끼라 초대석 정말 멋진 가수 강훈 씨와 함께했는데 네. 마지막 곡 못 들었잖아요.
7: 맞아, 여러분들 앞으로 강훈 씨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오늘 밤 지금 1, 2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2만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어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제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세이. 한여름 빵 B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3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기 위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한 달 안에 보안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중미 월드컵 기간 출장 명목으로 멕시코 휴양지 칸쿤에 갔었던 프로축구 K리그 시도민구단 대표 9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장 일정에는 한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3경기 참관 외에 휴양지 칸쿤에서의 2박짜리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던 데다 항공기도 비즈니스석으로 이용했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9개 시도민구단 대표들이 이런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에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NC다이노스와 두산베어스의 잠실 경기, KT위즈와 기아타이거스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경기가 폭염을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KBO는 기상청이 서울과 광주에 폭염 중대 경보를 발효하자 사무국에서 마련한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기준에 따라 오후 12시 45분에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KBO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리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세칙을 정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대학생 단체 소속 학생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 평택시 주한미군시설인 오산 공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학생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10시쯤 오산 공군기지 안으로 뛰어들어가 미 70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 측은 무단 침입한 학생들을 붙잡아 신병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가 오늘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등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지만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겠습니다. 기상청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며 야외 활동을 즉시 중단하는 등 온열 질환에 각별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35도입니다. 이선영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6: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부총장 정재민입니다. 우리는 맥락을 살피기도 전에 단편적인 정보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알림의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배달과 답문자가 조금만 늦어도 화를 내죠. 이렇게 즉시만 찾다 보니 기다릴 줄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운동을 멈추면 근육이 약해지듯 기다릴 줄 모르면 참을성은 사라집니다. 판단 먼저, 반응은 나중에, 생각 먼저, 클릭은 나중에. 이 잠깐의 순서 따르기가 디지털과 AI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단단한 근육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엄마야 좋다고 넘어간다 넘어가. 뭐시 그래 재밌어. 같이 좀 재웃읍시다.
1: 오랜만에 TV 보니까 왜 이렇게 재밌네. 아유 어차피 더워서 가게 앞에 개미 한 마리도 안 지나가는데 오늘은 그냥 일찍 접고 TV나 봐야겠어요.
0: 완전히 막 TV 한번 모두만 들어갈락하네. 아마 침 흘리겠다 그만했어.
1: 아우 어차피 사는 재미도 없고 아우 TV나 보면서 웃기라도 해야죠. 이거라도 안 보면 웃을 일이 있어야 말이죠. 아이고.
0: 아이고 뭐 그래도 그래 뭐 죽상 쓰고 앉아 있는 것보다 웃음이 낫네. 배준마 근데 아무리 TV가 재밌어도 적당히 봐야 돼.
1: 왜요 왜요?
0: 너무 많이 보면 나중에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가끔하여.
1: 아니 TV 보는데 치매 위험이 높아지다뇨. 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0: 아이 그 중년에 TV를 자주 본 사람은 20년 뒤에 기억을 담당하는 그 뇌의 부피가 더 작고
1: 어머머머.
0: 뇌백질 손상도가 커지가지고 치매 위험도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래.
1: 어머머머 세상에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중년계 TV를 많이 보면 기억력도 감퇴하고 치매 위험도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0: 그렇지. 어머머. 그러니까는 적당히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라.
1: 그러면 TV 보면서 멍 때리는 게 안 좋은 거네요?
0: 그럼. 아니 같은 앉아서 하는 활동이라도 직장에서 일하면서 오래 앉아 있는 거 하고 일하면 또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일부 그 뇌 영역의 부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다니까는.
1: 그러니까 똑같이 앉아 있더라도 머리를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이게 다른 거네요.
0: 당연하지. 멍하니 TV 보는 걸로는 이래만 뇌 손실이 온다 하니까네. 안 그래? 그렇다고 해서 TV를 많이 본다고 무조건 치매 걸린다는 게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보더라도 적당히 보고 중간중간 끄고 잘 때도 좀 키지는 말고 활동을 해가면서 하루 종일 누워서 보는 건 삼가라 이 말입니다. 알았지?
1: 하지만 TV도 안 보는데 왜 그래요?
0: 사실은 많이 봐요 밤에. 장기하와 얼굴들이 불러줍니다. TV를 보았네.
2: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TV를 보았네. 아아아 그냥 봤네. TV 속 사람들은 기쁘다 슬프다 말도 잘해
3: 잘해.
2: 아아아 참 잘해. 무슨 드라마든 쇼프로든 코미디든 뭐든 간에
3: 간에.
2: 아아아 뭐든 간에 일단 하는 동안에는 도대체 만사 걱정이 없는데. 아 아아 아, 만사 걱정이 없는데. 왜 자막이 올라가는 그 짧디 짧은 시간 동안에는 하물며

광고에서 광고로 넘어가는 그 없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시간 동안에는 아아아아아아 결국 나는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TV를 봤네. 그냥 봤네.

Ivano.참 많어. TV 속 사람들의 별스럽지도 않은 농담에도 이렇게 웃음이 나는데 왜 자막이 올라가는 그 짧디 짧은 시간 동안에는 또 보다

0: 예쁘다 슬프다 말도 잘해
1: 잘해
0: 참 잘해.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0: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9: 환인제약.
1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향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4: 어마어마한 꼰대력으로 어디까지 선을 넘을지 조마조마한 남자.
5: 울산 MBC 대표 선 넘는 남자 개콘 윤일돈 선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반갑습니다. 돈 들어도 윤일돈입니다.
5: 반갑습니다. 또 더운이 한여름에 윤일돈 씨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4: 윤일돈 씨는 휴가는 어떻게 가세요?
7: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가 덥다 덥다 하지만 여기만큼 시원한 곳 없잖아.
5: 사실 그렇죠.
7: 진짜 산업 현장에서 농사 짓는 분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우스 안에 들어가 봐봐. 기본이 60도야.
5: 지금 본인도 하우스 안에 안 가시면서.
4: 무슨 그러니까. 공자님
7: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게 작업 환경이 이렇게 좋은 데가 방송국 말고 어디 있어? 나 진짜 왜 실외 촬영 가잖아. 나 죽어.
4: 휴가 어떻게 가냐고요?
7: 그러니까 아내랑 지리산.
5: 아, 지리산. 결정하셨어요?
7: 네. 우리가 아내가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세 달 전부터
5: 언니가 통보하셨구나.
7: 세 달 전부터 촬영 일정 잡지 마라고 말을. 왜냐하면 요게 금토거든요.
5: 우리 집 대통령.
4: 아니 윤희선 씨는 또 방송 일정을 또 겹칠 수 있으니까.
7: 들쑥날쑥하니까.
5: 야, 아니 근데 등산 안 좋아하시잖아요.
7: 아 진짜 싫어하죠. 아니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는 거 왜 가냐 하는데 아내가 너무 좋아해.
5: 근데 맞춰주시는 거예요?
7: 내가 얘기하잖아. 아내가 행복한 게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5: 근데 여름 산행은 어때요? 저는 진짜 한여름에는 산에 가본 적이 없어갖고.
7: 근데 이게 산을 오르면서 느끼는 땀방울. 그 목 뒤로 쫙 흐르면서 등 쪽에 쫙 흐르는 그 땀을 느껴본 분들은 산행을 잊지 못합니다.
5: 근데 가기 싫다면서요?
7: 나는 탁구장에서 흐리는 땀방울이 더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요때만큼 아내를 위해서 해주면 내 평생 편안하다 생각하고 합니다.
4: 아니 근데
5: 희생. 예, 예. 여름휴가 이제 희생.
4: 부인이 무릎이 안 좋아서 산행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 의사가.
7: 그래서 이제 지리산이 이제 쉽게 오르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아내가 미리 이제 요거를 루트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5: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7: 한 시간 반 정도 노고단, 올라가고
4: 노고단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7: 네? 네. 어떻게 하고?
5: 아, 산을 많이 타셨더라고요 예전에는.
7: 배윤산이야. 은근히
4: 노고단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까지 차가 올라가요.
7: 맞아요.
5: 아 그래요.
7: 예, 그래서 요즘 거기가 되게 복잡하대. 차를 많이 대놔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새벽 같이 가.
5: 근데 다 같은 마음일걸요?
7: 다 새벽에 모여.
4: 지리산이 평지. 평지에서부터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진짜 힘든 산인데
7: 1900m가 넘잖아.
4: 근데 노고단부터 올라가면 탈만하대요.
7: 아 가보진 않았어 선배?
4: 저도 안 가봤어요.
7: 아 가보진 않았구나.
5: 노고단에서 가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7: 지리산만 한 시간 조금 넘는다.
5: 아 그 정도면 좀 나도 가보고 싶다.
7: 그러니까
5: 차가 가는구나.
4: 근데 진짜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산이 지리산이라고.
5: 맞아.
7: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4: 밑에서부터 올라가.
5: 자, 저희가 이렇게 어디 가시냐고 여쭤본 이유는 오늘 윤일돈 씨가 말씀해 주실 주제가 이겁니다. 발표해 주시죠.
7: 여름 휴가. 더운 데 나가면 개고생. 웬만하면 집에 있자. 또는 그래도 휴가는 멀리 떠나야 제법이다. 제맛이다.
5: 아하. 요겁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여름에 더운데 어딜 가냐? 아니다. 여름 휴가는 가야 제맛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지금부터 저희 세 명이 꼰대 토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의견이 맞는 것 같아. 혹은 아니야 나는 다른 의견이야.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4: 자 먼저 윤일돈 씨부터 말씀해 주시죠.
5: 30초 발언 시작합니다.
7: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인 집에 남아 쉰다면 OTT 프로그램의 기록과 스마트폰의 서치 기록뿐 낯선 공기, 새로운 풍경을 마주할 좋은 순간과 신선한 자극을 벌이는 겁니다. 낯선 곳에서의 지는 노을과 일출, 새로운 음식 메뉴, 낯설지만 친절하고 다양한 말투와 언어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낯선 공기와 신선한 촉감을 가질 수 있는 공식된 허가된 시간은 바로 여행과 휴가입니다. 덥기도 하고 몸도 고단하죠. 길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생마저 언젠가는 아름다운 추억과 낭만이 되는 마법. 여행을 떠나야 가능합니다.
5: 자, 지금 저희가 두 배속으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두 배속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결론을 내주셨는데요.
7: 그렇습니다.
5: 일단 가야 된다는 주의시죠.
7: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추억과 낭만이 되는 마법은
5: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배윤호 아나운서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휴가 가야 하냐 집에 있어야 되냐 의견 주시죠.
4: 일단 휴가는 집에서 푹 쉬는 게 휴가입니다.
8: 아이고.
4: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8: 그래요?
4: 하지만 아내가 나가자고 하면 나갑니다.
8: 어이.
5: 아.
4: 대신 그렇게 즐거워하진 않습니다.
8: 표정이 나와.
5: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4: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영화 보는 거죠.
8: 그러니까.
4: 맛있는 과자를 먹으면서.
8: 어머.
5: 맛있는 과자.
4: 그게 바로 휴가인 거죠.
8: 아.
4: 하지만 아내가 원하면
8: 하면
4: 나갑니다.
5: 아. 좋습니다. 전적으로 상대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8: 아, 평생을 저렇게 살았으니까 가정이 평안한 거야.
5: 아, 그래서
8: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지만 아내가 원하면 한다.
5: 아~
8: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듣는 게 가정의 평화를 맞춰주는. 지키는 거다.
5: 아, 좋습니다. 휴가마저 맞춘다. 아,
4: 그러면 이남미 씨의 의견 들어봅니다.
5: 휴가가 왜 휴가입니까?
8: 아.
5: 집에 있는 건 휴가가 아닙니다. 아내들에게 집에 있다는 거는 밀린 집안일 혹은 밀린 청소. 저거 봐라. 저것도 들어본 거 있네. 저거 치워야 되는데. 저거 다용도실 정리했어야 되네. 저한테 세탁조가 좀 와 저런 어? 라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휴가 이제 청소입니다. 그래서 휴가란 모름지기 집 밖으로 나가야
8: 된다.
5: 모름지기 발을 띄워서 비행기라도 한 번쯤은 타줘야 휴가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저희 세 사람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네,
8: 참고로 남미 씨는 시간 날 때마다 휴가더라고. 1년에 한 12번 가.
5: 예전에 좀 잘 벌 때 좀.
4: 그래서 이남미 씨는 굉장히 여행을 좋아하시잖아요.
8: 아, 12번은 가. 내가 들어보니까
5: 한 달 집에 있으면 좀 안 맞아요, 식구들이. 서로 좀 게으르고 이래서.
8: 그건 다 맞네.
5: 나가면 왜냐면 말띠 두 명에 개띠 한 명이라서 그저 왈왈거리고 어디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8: 근데 그 잘 맞네.
5: 그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4: 그러네.
5: 누가 어디 가자고 했을 때 누구 하나 자기를 두고 갈까 봐 두려워하지. 안 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봤자 셋밖에 안 되네요.
4: 저는 저를 놔두고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5: 혼자 있고 싶어요.
4: 갔다 와. 내 집에 있을게.
5: 그럼 서운하지 않으세요?
4: 서운해할 때도 있긴 있죠. 나랑 가고
5: 있죠.
4: 싶을 때가 있으니까.
8: 그래서
4: 근데 보통은 이제 나는 집에 있고 싶어하는 걸 아니까.
5: 성향을 아니까.
8: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나가는 그 경비가 있잖아요.
5: 네.
8: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쓴다. 그러면 집에 있는 분도 300만 원 줄게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잠깐만요. 지금 오늘 제가 윤일돈 씨가 진짜 거짓말하신 게 제가 이 선배님을 아는데 우리가 방송을 하루 이틀 했어요. 자기가 너무 여행 가기 싫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왜 나가야 된다고 발언하신 거예요?
8: 왜냐하면 이게 나가서 가지고 있는 추억의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4: 말이
8: 나 진짜
4: 앞뒤가 안 맞잖아.
5: 내가 너무 가식적이야.
8: 아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이거 왜냐하면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은 게 탁구장 가서 탁구 치면서 땀 흘리면서 사람들하고 내기 탁구하고 점심 내기 탁구 저녁 내기 탁구하고 막
5: 이게 제일 행복하시구나.
8: 그걸 제일 행복하게 느끼는 거야.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아이와 함께 나가서 고생했던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워서 얘기하면서 내 탁구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공유가 안 돼. 근데 우리가 여행 가서 그랬었잖아. 제주도에 가서 그랬었잖아. 싱가포르에서 그랬었잖아.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행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지.
5: 근데 정말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8: 나는 탁구장에서 그냥 5박 6일 동안 관장님만 이해한다면 거기서 텐트 치고 밥 먹고
5: 숙박 탁구 숙박.
4: 아니 그러면
8: 진짜
5: 캠프 하계 캠프.
8: 하계 탁구 캠프를 하고 싶은 사람.
4: 제일 많이 게임 해봤던 게 몇 번 해봤어요?
8: 그래 제가 오전 한번, 9시 반에 가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탁구 치잖아요.
4: 네.
8: 그럼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밤 10시.
4: 안 힘들어요?
5: 진짜 행복하신가 보다.
8: 근데 진짜 재밌어요.
5: 이게 도파민이 어마어마한가 보네요.
8: 그래서 탁구장에 조금 탁구에 길들여지신 분들은 거기서 밥을 해먹으면서 심지어 점심과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특히 주부들이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잖아요.
4: 네.
8: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키우시는 분들은 애들이 밤에 들어오잖아. 그래서 남편한테 허가를 구하고 계속해서 점심 저녁을 탁구장에서 먹고 그만큼 탁구가 매력적입니다.
5: 빠질 수밖에 없다.
8: 완전 빠질 수밖에 없어요.
4: 아니 그러면 윤일돈 씨 부인은
8: 제
4: 산을 좋아하시니까 혼자서도 산을 타세요?
8: 그래서 아내가 이제 제주도에 가면 오름들이 많잖아요.
4: 네.
8: 그래서 2주 동안 혼자 살기 한 적이 있습니다.
4: 오름
8: 그래서
4: 가고 싶어서?
8: 제가 한 3박 4일 정도를 결합하라고 나머지는 오롯이 아내가 혼자서 거기서 다 있었던 거예요.
5: 그때 좋으셨어요?
8: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나는 아내가 그러니까 카레 라이스하고 소고기 국하고 요거 두 가지를 딱 해놓고 가. 그러면 이제 냉장고에
5: 넣어놨다가
8: 그때 빼내서 먹었거든.
5: 어땠어요?
8: 그런데도 하나도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어. 왜? 탁구가 있어서.
5: 근데 내색하셨어요? 아니면은
8: 근데 아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5: 아 본인도 좋아하셨구나.
8: 아내가 저렇게 좋아하면은 아내를 밀어줘야죠. 어 진짜로. 근데 나는 내조한 걸 하고 싶잖아. 그러면 아내가 이해해줘. 아, 그러면
5: 각자의 길로 밀어.
8: 3박 4일만 합류하자. 그래서 3박 4일만 합류했습니다.
5: 아 그러면 배은 아나운서님은 이제 일주일

0: 주어진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면은 일주일 내내 뭐 하실 거예요? 친구들도 아무
1: 집에만 있는다 그랬잖아.
0: 100% 이제 정말 OTT 막 보시고
2: 진짜 OTT야. 정주행 할 거야. 눈 뻥 깨져가지고
3: 집에 있죠. 실제로 실제로
2: 진짜 저희, 집에 있잖아. 저희
0: 집에. 너무 좋아해.
2: 그리고 집에 강아지하고도 있거든. 너무 강아지도 너무 행복해.
3: 아니, 우리 강아지가 아파서
2: 요즘은 그렇지.
3: 강아지가 아파서 강아지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보통
4: 보호본능.
3: 아내가 여행을 가거나 제가 가거나
2: 번갈아서
3: 번갈아서 그러니까 강아지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주로 제가 강아지를 보겠다고 하죠.
0: 토리는 핑계죠.
2: 아니, 근데
0: 본인의 자유를
2: 근데
0: 위한.
2: 이런 거 보면 사실 은근히 참 매력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네. 왜냐하면 자기가 보내는 휴가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토리까지 챙기는 저 모성 같은 저 남자.
3: 집에 있는 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0: 어떤 겁니까?
2: 돈을 많이 돈을
3: 아니 그게 아니라 집안일을 해야죠.
2: 청소라든지 뭐 옷장 정리.
0: 요 정도는 이제 내가 한다.
3: 내가 먹을 밥이라든지 그리고 빨래 뭐 세탁기를 돌리고 널고 개고 청소하고 뭐 이 정도는 내가 해야 집에 있는 거지.
2: 반찬하고 국도 끓이고 찌개도 해요?
3: 아니 그 반찬까지는 못해도
2: 아니구나.
3: 국 한두 가지는 하죠. 뭐 된장찌개라든가.
2: 진짜?
3: 된장찌개는 최근에 끓여봐서.
0: 아니 선배님 못하세요?
2: 못해 진짜. 난 써는 것까지만 해. 나 군대에서
0: 탁구처럼 이렇게 썰면 되잖아요.
2: 군대에서 제가 취사병이라서
0: 취사병이
2: 다 하진 않습니다. 저는 야절병. 그러니까 채소를 써는 것까지만
0: 야절병.
2: 제가 야채 절단하는
3: 야절병.
0: 우리가
2: 우리끼리도 야절병이라 그래. 야채 절단하는.
3: 아니 그러니까 된장찌개 의외로 쉬워요.
2: 그래요?
3: 의외로 쉬워요.
2: 와, 진짜 네. 매력적이다.
0: 아 근데 저는 두 분이 되게 많이 맞춰주시는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살아야지.
0: 아니
2: 살아야 되잖아.
0: 난 산에 가신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2: 아니 아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아내 때문에 한라산을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 한라산의 겨울의 아름다움, 여름의 그 신선함, 상쾌함 이거를 내가 아내 때문에 안게 된 거야. 나 평생을 두고 엎드려 절하는 게 그때 백록담에서 만났던 그 절경을 아직 잊을 수가 없습니다.
0: 그러면 꼭 휴가는 필요하네.
2: 겨울에 야
3: 거기 만난 설산, 여성분이 아니고
2: 설산. 어쨌든 그 아내 덕에 제가 발견한 기쁨이기 때문에.
0: 자 여러분들 의견 주세요. 나는 더운데 나가는 건 진짜 고생이다. 웬만하면 집에 있고 싶다. 아니다. 휴가는 멀리 떠나야 제맛이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의료 문자로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그러면 윤일돈 씨 선곡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뭐 아름다운 강산 이런 거 들어야 되나요? 아니야.
2: 우리 조용필의 또 여행을 떠나요.
0: 아,
2: 이거 진짜 죽여주잖아.
0: 지금 떠나볼게요. 네.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97.5 MBC 라디오.
4: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5: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6: 여러분의 친구 배윤호 이남미의 화개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

0: 있어. 저 타이.
1: 네, 오늘 선 넘는 남자 네. 윤일동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여름 휴가 더운데 나가면 고생, 웬만하면 집에 있자. 대 네. 그래도 휴가는 멀리 떠나야 제맛이다.
2: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저는 멀리.
2: 멀리니까. 멀리는 싫으세요? 두 분 어떠세요?
3: 근데 나는 진짜 얘기, 아까 얘기 돈을 얘기했지만 300만 원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집에 있겠다 하면은 그분도 만약에 300만 원을 주잖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집에 있으면서 내가 300만 원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필요했던 전자제품 또는 TV를 한번 바꿔본다. 아니면
2: 아, 무조건 다 M분의 1을 해야 된다.
3: 소파를 한번 바꿔본다. 와.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집에 있는 것도 가치가 있다니까.
2: 아니 근데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안 가는 사람은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그래서 이런 거를 벌로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배윤호 선배 같은 경우는 봐봐. 자기가 집에서 쉬는 게 가장 안식이라 하잖아. 이런 분한테도 나는 그 가치를 발생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야 돼.
2: 아~
3: 그러면 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게 내가 소파다 하면 소파를 바꾸게 만드는 거지.
2: 나는 남자 소파에 누워있는 거 진짜 싫어. 전 그래서 쉬는데 소파를 안 해갔어요.
3: 아니 남빈 씨도 거기 귀여워하잖아.
2: 정신을 바닥에 앉아있었어.
3: 뭐야?
2: 진짜예요.
3: 남편 허리 아프잖아.
2: 아니 그때 튼튼했지.
1: 그래서 원칙을 세워야 돼요. 소파에 앉을 때는 꼭 아내가 앉아 있을 때 옆에 앉는다.
3: 아~ 선배 그렇게?
1: 네 주로 그렇게.
3: 야 많이 너무.
2: 다들 어렵게 사시네.
3: 아 진짜 그건 너무 어렵게 산다 진짜. 아니, 왜 아내 눈치까지 보면서
1: 왜 그러냐면 혼자 소파에 앉아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거나 뭐 이게 혼자 뭐 TV를 본다든가 그 그거를 못 보죠.
2: 아니, 저희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1: 보통 근데 일을 시키죠.
2: 여보.
3: 우리 형수는 진짜 감사할 줄을 모른다. 왜냐하면 봐봐 배윤호가 소파에 앉아 있는 거 진짜 소파 모델이야.
1: 뭔 소리야?
3: 생각해봐. 이병헌이 앉아있는 거랑 배윤호로 앉아있는 거랑 장동건이 앉아있는 거랑 같은 동급이야.
2: 아니 그럼 윤희돈 씨가 소파에 앉으면 뭔데요?
3: 나는 사실 이면식 씨가 앉아있는 느낌.
2: 뭐. 웬 이면식 선생님을?
3: 나는 그런 캐릭터야. 내가 내 캐릭터는 그런 캐릭터야. 뭐 조형 캐릭터인데 저분은 주연 캐릭터야.
2: 아~
3: 얼마나 멋있어.
2: 아니 어떠세요? 지금 소파에 앉는 것도 아내가 있어야 앉는다 하셨는데 우리 윤희돈 씨는 소파 집에서 어떻게
3: 나는
2: 하세요?
3: 나는 진짜 그런 건 없어요. 눈치 안 봐요.
2: 누워계세요?
3: 나는 누워있고 뭐 이렇게 안에 누워가지고
1: 아니 안 그럴 것 같아요.
3: 아니야. 아내한테 무릎 위에 발을 올리거든. 그러면 요즘은 아내가 발을 이렇게 만져줍니다. 되게 불쌍해 보이나 봐. 요즘 내가.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큰 애나 작은 애라 오면 아빠가 어떤 일을 하면 말을 잘못하잖아. 그러면 되게 나무라요. 아빠 그거 진짜 위험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야야 뭐 아빠가 그래. 아빠 진짜 아빠는 방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때 주의하지. 그러면 잔소리 듣는 게
2: 자제분들이 가르치시지.
3: 가르치잖아.
2: 예.
3: 그러면 집에 선생님만 두 명이야. 큰애하고 우리 집사람이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아빠를 막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아유 내가 자꾸 집에서 남편한테
2: 했더니.
3: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큰애도 저렇게 하는구나 하니까 불쌍해 보이나 봐.
1: 윤일돈 씨가 약간 좀 집에서 어리광을 부르는
2: 그러니까 약간 나는 귀여운 캐릭터신 것 같아.
3: 나는 집에서도 우리 아내가 가끔씩 엄마이고 싶은 그런 때가 있거든. 그래서 재롱을 피우고 엄마한테 재롱 피우듯이 또는 엄마한테 뭐 해달라듯이 아내한테 해요. 근데 우리가 아내가 이걸 받아줘.
1: 아 받아줘요?
3: 받아줘. 왜 남자는 평생을 엄마를 그리워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못하는 걸 아내한테 하거든. 그럼 아내가 가끔씩 해줘.
2: 전 되게 지금 슬픈 얘기가 뭐? 생각이 나는데
1: 뭐?
2: 명언 중에 여자가 시집을 잘 가면 딸로 살고 시집을 잘못 가면 엄마로 살아.
3: 미안해 여보. 여보 당신은 나의 엄마였어. 진짜 미안하네. 딸로 살고 싶구나 여자들도.
2: 근데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어리광 떨고 싶다니까 나이
1: 그러니까,
2: 들어도.
1: 그렇구나. 아니, 저 얘기는 뭐냐면 그 남편이 자식처럼 손이 많이 간다라는 의미예요.
3: 그래? 그러니까
1: 지금 윤일돈 씨처럼
2: 어리광은 좋아요.
1: 어리광을 피우고
2: 이거 애교지.
1: 그걸 받아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거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엄마 역할로 다 챙겨야 한다라는 의미니까.
3: 마무리 잘한다 얘 이거 진짜. 배윤호. 배윤호 진짜.
2: 근데 이 말 맞아요. 아니 근데 선배님 어떠세요? 딸이 둘이나 있으시니까 딸이 시집 가면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3: 진짜 딸은 시집 가잖아요. 저는 일부러 그렇지만 그냥 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욕심은 내 근처에서 있었으면 좋겠어. 대신 자기들의 삶을 살되 야 우리 밥 안 먹자 밥 안 먹자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사지 얻어먹질 않아. 야 밥 안 먹고 싶은데 같이 몰 수 있겠어 할 때 한 시간 내로는 있어야지 오잖아. 근데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산다 또는 뭐 미국에 산다 가당찮잖아. 그래서 난 아이들한테 제발 근처에 좀 살자.
2: 여기 딸이 두 분 다
3: 울산 부산 경남에 좀 살자 이렇게 남아.
2: 아 그럼 어떠세요 두 분 식구들 네. 다 같이 가는 게 좋더라 아니면 난 이제 아내랑 둘이 가는 게 좋더라 휴가 다, 만약에 갈 수 있다면
3: 휴가는 단둘이지. 오. 휴가는 단둘이지.
2: 그래 애들이랑 잘 지내시죠.
3: 왜냐하면 걔들이 우리의 그 보폭을 맞추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아. 예전에 막 애들 같이 데리고 가보니까
1: 가보셨어요?
3: 예전에 여행 가봤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 특히 막둥이는 예. 여행의 진가를 몰라. 그 남자애는 그냥 그 PC방에 가는 거 너무 좋아하고 축구하고 싶지. 그냥 걔 누나들
1: 똑같네.
3: 누나들 사진 막 찍는데 옆에서 누나들 옷 들어주고 가방 들어주고
2: 착하다.
3: 이러면서 너무 힘들었대 자기가. 그런데 지금 고3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얘기를 한다. 여행 갔을 때가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2: 그게
3: 그러니까
2: 거야.
3: 여행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 맞아요.
3: 그때 기억이 좋았대.
1: 가끔 여행을 가는 건 좋죠.
2: 배우나 나서 어떠세요? 둘이 가는 거, 식구랑 다 같이 가는 거.
1: 둘이 가는 게 재밌죠.
3: 네, 진짜 그거야. 둘이 가는 게. 남미 씨는?
2: 저는 뭐.
3: 그 막둥이 있어야 돼?
2: 다 괜찮아요.
3: 남자들 둘이니까.
2: 제 마음대로 하거든요.
3: 아 진짜.
2: 똑바로 앉아라, 똑바로. 여보. 저희 씨랑 심지어 외국 가잖아요. 와. 돈을 한 푼도 안 들고 있어요.
3: 잠시만.
2: 여보 만 원만. 여보 만 원만.
3: 진짜?
2: 음료수 한 개 사 먹게 5천 원만. 뭐 이렇게.
1: 이남미 씨는 혼자
3: 사가네.
1: 다 계획 짜고 통솔해 갖고 뭐 그 갈 때 네. 섭외하고 다 할 것 같아요.
3: 남미 씨는 잘하더라고.
2: 제
3: 보니까.
2: 성격이 여기서 밥을 먹고 있으면 다음 카페를 찾고 그런 성격이.
3: 너무 편하지 이런 분.
2: 그 두 사람은 완전 좋죠.
3: 이런 분이 있으면 곁에 사람도 너무 편해요.
2: 네, 저만 힘들어요.
3: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2: 그리고 전 좌절해요. 만약에 그 카페가 문을 닫았다.
3: 이걸 몰랐네. 체크를 못했어.
2: 막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타입이죠.
3: 어떻게
2: 안 됐지 뭐 불쌍하지.
3: 그 남미 씨는 그럼 뭐가 행복이야? 예를 들면
2: 저는 그걸 데려갔을 때 그들의 만족하는 표정. 와 역시 우리 엄마.
3: 우리 엄마다. 역시 여보다.
2: 내가 무당하고 사네.
3: 그래서 저는 울산 MBC가 남미 씨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송인이 어딨어? 그러니까 와 울산 MBC는
2: 무슨 상관이야?
3: 아니 니 남미 씨 때문에 우리 이 방송이 행복합니다 할 거야.
2: 감사합니다.
3: 진짜 맞죠?
1: 이남미 씨는 일주일 동안 휴가다 그러면 네. 내내 밖에 나가 있어요?
2: 예, 저는 일요일 밤까지요.
1: 아 진짜?
2: 만약에 우리가 휴가가 금요일 밤에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밤에 떠나거나 토요일 아침에.
1: 와,
2: 진짜 역맛살 있는
1: 스타일이죠. 생각만 해도 힘들다.
2: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네. 근데 저희 식구들은
1: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 휴가다 그러면 앞에 3일은 여행을 가고 뒤에
2: 쉬고.
1: 4일은 좀 쉬게 해달라고 하죠.
3: 아, 그러시구나.
2: 저희는 그 밤에 옵니다.
3: 뒤에 4일.
2: 밤.
3: 뒤에 4일 때문에 선배 휴가 가는 거네. 야 뒤에 4일.
1: 그치, 그러니까 아내가 밖에 나가 이제 여행을
2: 좋아하시니까.
1: 간다고 하니까.
2: 네.
1: 그러니까 앞에 해주고. 3일은 이제 여행을 가고
3: 네.
1: 4일은 좀 4일이 아니라 한 이틀이라도.
2: 그 선배 사실은 언니도 시간? 7일 가고 싶으실 수 있는데 배려하실
3: 그러니까.
2: 수 있어. 저처럼 7일 가고
3: 방법이네.
2: 싶으실 수도 있어요.
1: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 아내도 그 정도는 아니야.
2: 제가 이제 어느 날 체력이 조금 떨어져서 이번에 그냥 5일만 가자 이렇게 하면 저희 신랑 앞에 이틀 뭐 할 건데?
3: 와.
2: 집에 있을 거.
1: 너무 잘 맞는다.
3: 네. 나가고 싶어하네.
2: 그래서 저를 아는 친구들은 네. 정말 너보다 더 과한 남자를 만나. 야 너보다 더한 오빠다.
3: 그러니까 궁합이 되게 좋다. 이런
2: 그런
3: 쪽에는.
2: 부분에는 되게 잘
3: 진짜
2: 맞아요.
3: 좋네.
2: 뭐 집안이라는 건 하나도 안 맞아요.
3: 근데 그 부분만 맞아도 되니까 집안일은 그냥 버려.
2: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3: 그치?
2: 살죠.
3: 그 부분 때문에 살면 돼.
2: 왜냐면 이제 그냥 톡을 할 때도 우리 그때 재밌었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3: 그러니까.
2: 서로의 이제 과오를 덮어주죠.
3: 그때 사진 하나 보면서 얼마나 얘기거리가 많아.
2: 조롱하고. 그때 이제 이상하게 나온 사진 보내면서 야
3: 이때...
2: 사람 아니다.
3: 맞아. 얼마나 재밌어.
2: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볼빨간 사춘기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행 들을게요.

0: 자, 여름 휴가에 밖에 나가 있느냐 아니면 집에 있느냐. 아, 참 힘들죠.
1: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0: 이게 사람마다 다 각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1: 그럼 이제 안 맞는 가족이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절충하면 좋을까요?
2: 일단 경제적인 돈으로 따라가면은 요런 요런 게 있다.
1: 예를 돈으로 들어서
2: 왜냐하면 여행을 가면 우리 공항에서 그런 거 찾는 거 있잖아. 쇼핑을. 어. 그거 세금 제하고 물건 구입할 때 면세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로 가자 이렇게 꼬시는
1: 이렇게 꼬셔야 된다.
2: 꼬셔야 된다.
1: 너무 안 가려고 하는 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문자도 많더라고요.
2: 맞아, 그러니까 맞아.
1: 우리 신랑 너무 안 움직인다고. 이런 분들에게 좀 어떻게 팁을 드리면 좀 좋을까요?
2: 선배 어떻게 나가?
0: 글쎄...
2: 나가자 그러면 형수가 어떻게 꼬셔?
0: 그냥
1: 눈빛으로
2: 안 나가면 죽는다.
0: 안 나가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2: 레이저가 나와. 진짜.
0: 아니 그리고 또 가면 또 잘 놀아요.
2: 막상 가면
0: 또 가면 잘 놀기
2: 그리고
0: 때문에
2: 그리고 낯선 곳에서 주는 그 공기, 에이. 질감, 메뉴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제주도만 가도 제주도에서 먹은 은갈치 이런 거 오랫동안 기억에 남거든요.
0: 대신 그게 좀 길어지면 힘들죠.
2: 아, 그렇지. 그리고 길게 가지 않아 우리가.
0: 3일이나 4일 정도면 되는. 괜찮은데 네. 이게 5일, 6일 이렇게 넘어가면 힘들죠.
2: 아 선배 2주 살기 이런 거 힘들구나. 막 예를 들어서 제주도 2주 살기.
1: 제주도에서 이제 OTT 보고 누워 계시고
2: 거기에서 호텔에서
1: 아, 제주도
2: 네,
1: 왔지만 이틀은 눕자.
0: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캠핑 가는 사람들 이해 잘 안 되거든요.
2: 저도 사실
1: 저도 그건 잘 못해요.
2: 왜냐하면 제가 팩 받고 텐트 치고 이런 거 너무 약해.
1: 저도 똥손이어가지고 진짜로 못해요.
0: 그것도 뭐 잘 못하지만 밖에 나가서 자는 거는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1: 저는 나갔으면 머리통이 그렇게 시려요. 머리가 그렇게 시리대.
2: 근데 공기가 다르잖아. 근데
0: 머리,
2: 새벽
0: 머리 큰 나도 별로 안
2: 여름에는 여름에는 새벽 4시나 5시 되면
1: 너무
2: 새가 차차차차차 지저귀거든요. 그건 현장에서 느껴보지 못하면 느낄 수가 없어.
1: 그 아침에 잠을 깨잖아요. 딱지색이다.
2: 그런 데서 자면 2시간만 자도 개운합니다. 공기가 너무
1: 얼굴이
2: 좋으니까.
1: 얼굴이 이마에 부어요. 안 돼서 자면은
0: 아니 근데 그 새소리 듣고 깨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2: 아니 근데 그 신선한 공기의 질감을 한번 느껴보시라니까.
1: 아니 그래놓고 캠핑 안 가신다면서요.
2: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방학
0: 그
2: 방송 촬영하면서 비박 프로그램을 몇 번 했거든. 아. 이야 근데 나 진짜 지금 생각하면 좋은 기억만 남아있는데
1: 돈 줘서 한 거야.
2: 그때는 돈 줘서 했지.
0: 돈을 받으니까
2: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지나보니까 그때 그 새소리가 잊지를 못하겠어. 그리고 아침에 그 신선한 공기 코끝으로 촥 들어오는 그 느낌. 그리고 그 텐트를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해주고 펴주고 개주고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할만하잖아.
1: 역시 윤가분들은 새를 좋아하시네. 윤기득 작가님도 그렇고 윤희통 씨도 그렇고 새에 대한 친화력이 있네요.
2: 진짜 새가 주는 동물이 주는 그런 이로움이 있어요. 예.
1: 근데 이제 올해는 좀 결론을 내자면 안 하신 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2: 그렇습니다. 우리 뇌가 낯선 걸 좋아합니다. 낯선 사람, 낯선 공기, 낯선 말투.
0: 아니죠.
2: 왜?
0: 익숙한 걸 좋아하죠.
2: 아니 근데 가만히 해봐봐. 너무

0: 익숙해 있으면 뻔해. 새로운 걸 필요해.
1: 그래놓고 왜 맨날 탁구장에 가세요?
0: 나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 거기에서 예전에는 못했는데 아 이제 이 공을 다룬다고 내가. 이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점점 더 기술이 완성이 돼가고 예전에 못했던 그런 공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습득되니까 너무 좋아.
2: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네. 세월이 빨리 흐른다고 느끼는 게 너무 익숙한 것만 해서 그렇대.
1: 맞아요.
0: 그럴 수도 있네.
2: 새로운 걸 해야 그게 맞아요. 기억이 남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디게 흐른다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1: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다리 떨릴 때 가지 말고 가슴 떨릴 때 가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0: 좋은 말한다. 역시 여행 가본 사람이다.
1: 아니 근데 선배님들이 맨날 아, 그때 거기 안 간 거 제일 후회돼 이런 말씀 하실 때 보면
0: 그러네.
1: 또 돈은 사실 들지만 그래. 돈 많이 들잖아요.
0: 그래서 나 남미 씨가 한 번씩 인별그램에 그 사진 올리면 야 남미 진짜 잘 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1: 인별그램에 못 사는 사람이 없다 선배.
0: 아니야.
1: 그 잠깐 아니야. 잘나는 다 예쁘다.
0: 아니야. 인별그램에 맨날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2: SNS에 나오는 인생이 다 포장이고.
1: 그럼요, 그럼요.
0: 좀 하나라도 올려봐 좀. 배윤호, 내가 좀 한번 엿보자.
1: 베일에 갇힌 남자.
0: 아니 뭐 어떻게 사는지 안 보여.
2: 나 SNS를 안 해요.
0: 그러니까 좀 해봐. 공유 좀 해.
1: OTT 보시기 바빠가지고.
2: 아니 내 삶을 왜 남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0: 아니 가끔씩 그래도 선배
1: 우리 요 얘기도 한번 해요.
0: 엿보기.
1: SNS 독인가 실인가 이거 한번 해야겠네요.
0: 이거 좋네. 다음에 한번 할만하네.
1: 야 정말 근데 사연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휴가 어디 가시는지도 궁금하고
0: 그래요.
1: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한데 우리 배윤 아나운서도 선곡 한 곡 해주시죠.
2: 여행 스케치 집밥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0: 어머 야 집밥 된장찌개 갑자기
1: 정확하게 생각나.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 뭐랄까 다짐. 네, 요 노래 같이 들으면서 우리 또 윤혜뜬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0: 네.
1: 오늘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4: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깨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3: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고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4: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3: 진짜 최고다.
4: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 또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3: 와우!
4: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3: 우후!
4: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3: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4: 가족보다 화깨라가 낫네.
3: 진짜네.
5: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0: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9: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0: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네, 오늘 선 넘는 남자는 여름 휴가 과연 네. 집에만 있을 것인지 멀리 가면 좋을 것인지
2: 아주 끝없는 토론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 토론이 더욱더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여러분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마지막 곡 정재욱의 시즌 인 더 선 준비했습니다.
1: 자, 저희들은 이 노래 들으면서 네. 물러가겠습니다.
2: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그 내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0: 성안사 추모관이라고.
1: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0: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 가까운 곳이 굿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4시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22년째 반복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늘 각기를 거쳐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의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해역과 방공식별구역 등을 표시한 지도에서 독도를 실선으로 구분해 자국 영토임을 주장했습니다. 어제 육군 1군단이 아군 무인기를 식별하지 못해서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한 데 대해 군은 해당 무인기가 승인된 고도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어제 경기 북부 지역에서 해당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서 승인했으며 관련 작전 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며 무인기는 당일 오전과 오후 500피트 이하로 비행 승인됐지만 오후에는 승인된 고도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군단은 해당 무인기가 사전 승인된 무인기 또는 미승인된 무인기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평가하기 위해 정상 작전 절차를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후보가 잊지도 않은 명청대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당원들을 갈라치게 하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행위라며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오전 광주 말바우 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이름을 팔아 같은 동지를 반명으로 몰아서 엄포를 놓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현장에 인공지능 AI를 접목하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생산성은 크게 높아진 반면 불량률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통해 그동안 170여 개 사업장을 지원했고 이 가운데 사업에 일찍 착수한 42곳을 점검한 결과 생산성은 평균 30.1% 높아졌고 불량률은 평균 15.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7개 시군에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면서 폭염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강화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오산과 하남, 여주, 고양, 안성, 파주, 용인 등이며 나머지 24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가 오늘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등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지만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36.4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6: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월드컵에서 골을 넣고 압도적인 기세를 뽐내는 선수, 수천 수만 관객의 환호를 받으며 손을 흔드는 빅스타, 혹은 직장에서 늘 잘나가는 그 남자 혹은 그 여자. 작가 조지 오웰도 그들이 뿜어내는 기운을 잘 알듯 이렇게 일갈했지요. 지금 승리하고 있는 사람은 불멸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당신은 그 위세, 그 인기가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은 절대 그럴 수 없다죠. 그러니 냉정해야 한다. 즉 모든 것은 한때이니 승리 중인 당사자라면 겸손할 것이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나라면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문천식 씨가 이 대회 나가면 입상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해요.
0: 뭔데요?
1: 최고 남편 선발 대회.
0: 어이, 그런 대회가 있어요?
1: 지금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0: 예예. 예.
1: 1991년 오늘 북경에서 처음 이 대회가 열렸대요.
0: 오.
1: 근데 예선에 3,600명이 참가를 했답니다.
0: 아, 최고 남편이다 하면서?
1: 응.
0: 와, 그러면 결선에는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1: 19명.
0: 오호.
1: 그 남편들 중에 최고 1등 남편이 뽑혔습니다.
0: 네.
1: 어떤 사람이 최고 남편으로 뽑혔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0: 일단 잘생겼을 테고, 뭐 근육질 체형에 돈도 잘 벌 것 같고, 집안일도 잘하고, 상냥하고, 밖에 잘 안 나가고, 술도 안 마시고.
1: 되게 쉽게 네. 나온다. 자기를 기준으로 딱 삼으니까.
0: 저랑 정반대의 남자를 정해봤어요.
1: 쭉쭉 나오는데.
0: 예, 예.
1: 국수 뽑듯이. 근데 왠지 우리도 네. 그랬을 것 같은데.
0: 네네.
1: 아니었대.
0: 어, 그럼요.
1: 1등으로 뽑힌 남편은 30대 중반이고 한 공장의 부주임, 그리고 안경 끼고 배가 나온 아저씨였대요.
0: 그 양반 1등이라고요?
1: 응.
0: 어디서 점수를 딴 거예요?
1: 부부 사이의 스킨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부부 간의 스킨십은 과감하게 토론할 수 있어야 되고, 스킨십의 행위 자체도 서로 협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답니다.
0: 30년도 더 된 얘기니까 당시 네. 중국 사회에서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네요.
1: 그 어디서든 진짜 아시아 그렇죠? 쪽에서는 네. 힘들었지.
0: 맞아요.
1: 근데 그 대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야, 역시 좋은 남편이란 게 뭐 외모, 재력 이런 게 아니구나. 생각과 가치관이구나. 그렇죠. 굉장히 깨어있는 스킨십 사고방식이잖아요.
0: 그래요? 그런 발언으로 1등했다면 저도 1등인데요.
1: 진심을 알아보지 않을까요?
0: 아, 가식으로는 안 되나요?
1: 아하. 힘들지 않을까?
0: 예.
1: 최고 남편 선발대에 만약에 출전한다면 문천식 씨는 뭐를 무기로 밀어붙일 거예요? 자신만의 무기. 그게 있잖아.
0: 깔끔병?
1: 아, 청소.
0: 가상화동. 가상화동 참여도.
1: 텄다 텄어. 텄어 텄어. 아, 어려워. 근데 자, 1등 배우자 대회가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0: 네.
1: 어려워. 이게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으로 그쵸. 뭐 이렇게 정립돼 있을 수가 없어, 기준이.
0: 네.
1: 그렇죠?
0: 요즘은 그냥 아, 가정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따뜻한 네. 사람이 남녀 떠나서 좋은 배우자인
1: 맞아,
0: 것 같아요.
1: 맞아. 네. 뭐 남편의 위치, 부인의 위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네. 인간 대 인간.
0: 맞아요.
1: 인류애로.
0: 뭐 능력도 두 번째, 세 번째고.
1: 인류애로 대동단결.
0: 얼마나 따스운 사람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1: 맞아. 네. 자, 스위스로우의
0: 아,
1: 스위 코스로우네요.
0: 정준하 씨가 함께했던 노래라서.
1: 어, 잠깐 긴장품 사이에 코시 들어가네. 스위 코스로우의 정준하요 첫 곡으로 들을까요? 네.

0: 네, 8월 4일 화요일 첫 곡으로 스윗 코소로의 정준하요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아, 기 우리나라 최수종 배우님 추천하신 분이 문자를 많이 주셨네요. 네. 1등일 거라고. 아직도 다정다감이 여전하시더라고요 하면서 9387님이. 어. 요새 또 그 여기저기 또 최불암 선생님 뒤를 이어서 맛있는 거 드시고 다니시느라 다정다감한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세요.
0: 3984님 제가 1등 남편입니다. 아내가 주는 대로 잘 먹고 주는 대로 잘 입고 주는 대로 용돈 투정 안 하고 가사에는 기본기로 갖췄거든요. 훌륭한데요.
1: 진짜. 네. 이게 저는 대회 1등일 거 만약에 심사위원으로 아내분들이 나와 계신다면 주는 대로 잘 먹고 주는 그쵸. 대로 잘 받고 에. 가람 가고 오람 오고
0: 그쵸.
1: 자아가 없는 에. 자아를 결혼 몇 년 차부터 뺐어요?
0: 저는 최근에
1: 뺐어요. 좀, 그래서 평화로워 보여요.
0: 그렇죠. 네.
1: 제가 이거 시작한 게 문천식 씨랑 한 거의 10년 다 돼가잖아요.
0: 맞아요.
1: 지금 진짜 되게 평화롭고 기운 없어요.
0: 제가 네,
1: 조금 좀 다 가질 순 없어. 기운이 찰 때는 좀 썽이 나 있는데 기운이 없는데 그 대신 평화로워.
0: 체력이 안 받쳐서 술을 좀 줄였더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집에 있으니까 또 깔끔병이 도져서 계속 뭘 치우고 설거지하고
1: 편하지 뭐.
0: 그러니까 와이프가 좋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1: 좋은 사람. 왜냐하면 잔소리 없이 치워주니까.
0: 그렇죠.
1: 한민정님이 남편에게 집안 살림 속도를 배웠습니다.

0: 여기도 남편분이 잘하시나 봐요. 네. 남편이 설거지를 4일 동안 놔두길래 제가 얼른 해치웁니다. 우리 엄마가 저보고 속 터진다 했는데 나는 약과구나. 남편 덕에 하여튼 집안일 척척하게 됐습니다.
1: 그죠. 네.
0: 감사한 분이에요.
1: 배우자가 느리면 내가 빨리 하게 되고요.
0: 근데 이 공식을 깨닫는 분들은 전쟁을 좀 안 하시더라고.
1: 그렇죠. 네. 아유, 내가 하자 그냥.
0: 고맙다. 고맙다. 네 덕에 내가 성장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빨리 모두 전환이 되니까 전쟁을 맞아요. 안 치르더던데요.
1: 사실 네가 뭐 언제 하나 두고 보자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0: 소모전이야. 네. 그리고 4일은 두고 보신 것 같아요 우리 한민정님이.
1: 저기 안 돼요. 그럼 저기 4일은 상해.
0: 버섯 같은 게 자랄 수 있지 않아요?
1: 안 돼요.
0: 뭔가를 재배하기 좋은 환경이 4일은. 자,
1: 오늘 이제 부부관계 얘기를 왜 꺼냈냐면 좀 나름덥지만 속은 시원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꺼내봤습니다. 신혼에서 황혼까지.
0: 네. 요즘 그 다정하지만 카리스마 있고 절도 있는 네. 상담으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그쵸? 있는 부부상담과 정다원 원장님 모시고 함께 할 텐데요. 3부부터 함께 합니다.
1: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1: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0: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올품
1: IS 동서
0: 성원 에드피아
1: 한국 타이엔 테크놀로지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키움증권
0: 백조싱크
1: SK케미칼
0: 브람스 안마의자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 대표 코너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해 감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7: 9월 1일 화요일 오후 7시 상암 MBC 공개홀에서 가수 김광진, 김희재, 정승환, 정은지, 스테이씨와 함께하는 시간.
6: 지금은 라디오 시대 청취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8월 3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7: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열매 30주년 감사 음악회. 우리가 사랑한 이야기.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안내는 지라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8: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9: 오늘은 또 누구가 우리를 웃겨주실까?
6: 제목 운전면허증 이렇게도 땄다. 광주에서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지라시 대표 가면 김정희님으로 소개할게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7: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는 선희 씨, 천식 씨, 안녕하세요.
6: 어휴,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아, 네. 30년도 더 된 그 시절이었기에 가능했던 운전면허증 취득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0: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운전면허증을 따왔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사왔죠. 차가 필요하다는 말을 꺼낸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저보고도 운전면허증을 따라고 보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싸게싸게 면허 따갖고 싸게싸게 운전하란께 면허는 못 따냐? 뭐더 있단가 당신? 싸게싸게 도전해보란께 응 따불어. 답답하네 진짜. 아 시작하라고.
0: 그래서 결국 토요일과 일요일 넓은 공터에 가서 남편과 운전 연습을 시작했어요. 요즘은 뭐 학원에서 강습받고 시험도 학원에서 본다고 하는데 아유 30년 전엔 안 그랬어요. 아는 사람한테 배워서 시험 보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1: 브레이크에 발 올리란 게 어? 브레이크
0: 여기?
1: 그것은 악셀이잖아. 악셀 브레이크를 말 아 핸드브레이크도 내려야지.
0: 핸드브레이크 어딨어 그게?
1: 핸드 옆에 있자. 브레이크 어? 말고 핸드브레이크.
0: 아우 좀 조용히 해봐. 나는 지금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아무 생각 안 나.
1: 헷갈리는 게 따로 있지. 뭐냐.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그러고 발 급하게 밟으면 둘 다 죽어버려.
0: 아니 당신 밟으라 그랬잖아.
1: 시동. 나한테 대꾸할 생각하지 말고 시동에 신경 쓰란 게. 악셀 밟으라고 악셀. 시바 어디 가는 겨? 어미 나무 들여받으러 환장한 겨? 브레이크 급정거리인데 왜 하는디? 세 번에 나눠서 밟으라고 꾹꾹꾹.
0: 아니
1: 환장한다 나.
0: 아니 진짜 그게 아니고.
1: 뭘 잘했다고 우냐? 아 시동 꺼졌잖아.
0: 아니 물론 제가 유난히 남들보다 운전이 둔했을 순 있어요. 그래도 이걸 이렇게까지 구박할 일이냐고.
1: 처음부터 한 게 아니잖아.
0: 시끄러! 그래 저는 펑펑 울었고. 남편은 멘탈 교육이랍시고 갑자기 막 사족보행을 하면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1: 자, 나를 따라 돌면서 외쳐라께. 나는 할 수 있다.
0: 이렇게까지 해야 돼?
1: 해야 돼.
0: 나는 할 수 있다.
1: 크게 외쳐야지.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버렸다.
0: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
1: 나는 만점을 받을 것이다.
0: 나는 만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거 사족보행을 왜 하는 건데?
1: 사족보행이 뭐예요? 곰에서 착안한 운동 아니여. 그러니까 곰의 정신으로다가 멘탈을 관리하겠다 이런 것이여. 자,
0: 뭐야?
1: 네 발로 걸으면서 다시 또? 나는 할 수 있다.
0: 그렇게 남편에게 운전을 배우고 드디어 시험날 아침 남편은 일이 있어 함께 가지 못한 걸 안타까워했습니다.
1: 배에 힘 꽉 주고이. 눈 똑바로 뜨고이. 그저 배운 대로 하면 된다는 게 알았지?
0: 알았어.
1: 당신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게. 아이고.
0: 그렇게 나보다 더 긴장하며 출근했던 남편. 하지만 남편의 그런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똑 떨어지고 말았죠.
2: 아, 어찌 됐단가?
0: 떨어졌어.
2: 뭣이요? 떨어져버렸시야? 아가 그러고 교육을 시켰는데 떨어져버렸어.
0: 아니 그게 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그 바닥에 구멍이 나 있더라고. 아, 내 땅바닥이 보여서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거기다가 등받이가 막 젖혀진 상태로 세워지질 않아서 막 눕다시피 했어. 핸들은 또 뭐하래 뭐해 막 뻑뻑해가지고 안 옆 여보세요. 이게 그렇게까지 소리 지를 일인가요? 아니 그날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를 앉혀두고 말을 했죠.
1: 안 거봐.
0: 아 왜?
1: 우리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요.
0: 아니야 나는 포기하고 싶어.
1: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다시 하는 것이요.
0: 아니.
1: 자 멘탈 교육부터 다시 한다는 게.
0: 자 일어나. 그거 하기 싫어.
1: 자 여보, 잔소리 하들 말고 사족보행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0: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또다시 운전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도전 날 남편은 회사에 월차를 내고까지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1: 나가 같이
0: 아니,
1: 가.
0: 아니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1: 앞장서 시잘때기는 소리 말고 오직 내 말만 듣는 거예요.
0: 아니 당신은 시험차에 타지도 못하는데 뭘 당신 말 들어.
1: 나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만 믿으라고.
0: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운전대를 꽉 잡고 베개까지 등에 댄 채 출발 소리가 나기를 기다렸죠. 마침내 저는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저 멀리서 어디선가 낯익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출발 천천히 긴장 풀고.
0: 네 남편이었어요. 시험장은 도심 한가운데 있었고 근처에 아파트 상가 큰 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소음도 있는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시험장과 울타리 사이에는 꽤 거리가 있어서 웬만한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희한하게 남편의 하이톤 목소리가 정확히 제 귀에 꽂히는 거예요.
1: 내리막이라 함께 천천히 발 떼지 말고 천천히 속도 줄이라 함께.
0: 너무 창피해.

0: 옆에 타고 계시던 시험관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1: 누구세요?
0: 아, 남편.
2: 아니 아니요, 너무 오른쪽으로 안 당겨. 살짝 왼쪽으로. 아니요, 할게 아니라고. 살짝 앞으로 빼물어. 빼물어. 아니 앞으로. 앞으로 빼라.
0: 그래, 너도 힘들겠지.
2: 빼물어.
0: 야, 지도 지치겠지. 이게 보통 얘기야 이게. 어우, 정신 사나워. 저는 생각했어요. 아우, 나 저 진짜 남편도 목소리만 안 들려도 100점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남편은 마치 스피드 스케이팅 코치처럼 제 차와 함께 트랙을 돌며 팔까지 휘둘러가며 미친 듯이 외치고 있었어요.
2: 몰랄까? 그게 너라고는. 발대지 말란 게.
0: 죽겠어.
2: 지금까지 셋다가 떼라고.
0: 죄송합니다.
2: 아니라고. 지금이 아니라는 게. 돌아 완전히 놀라.
0: 아, 돌겠다 진짜.
2: 아따 돌아면 그게 돌아보라. 그게
3: 어디까지 하나 보자.
2: 어깨살에 맞춰가지고 좌측 돌아보라.
0: 어, 너무 싫다.
1: 누구세요?
0: 어, 너무 싫어.
1: 저분 누구세요? 왜 이렇게 소리 질러?
0: 아, 죄송해요. 진짜 예. 죄송해요. 정지선에 가까워졌을 때 혼자 3-2-1까지 세고 출발할 때도 혼자 1-2-3-4 세고 결국 남편의 목은 점점 쉬어가는 거예요.
2: 진짜요. 진짜 S가 아니고 진짜란 게.
0: 어, 저 미쳤나 봐 진짜. 그렇게 제 정신을 오히려 혼미하게 만들었던 제 남편. 제 시험은 어떻게 됐을까요?
4: 합격입니다.
0: 남편은 제 합격 통보를 듣고 펑펑 울더라고요.
2: 나는 당신이 진짜 떨어지지 않았다게. 아따가 참말로.
0: 진짜 되다. 남편은 다 자기 덕분에 합격한 거라고 하는데 진짜 제 양심을 걸고 얘기할게요. 저 남편 때문에 떨어질 뻔했어요. 시험 볼 때 각자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그 파이팅 외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우리 남편처럼 방해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도 남편한테 떠밀려서 운전면허 딴 덕분에 뭐 지금 30년째 운전 잘하고 땡깁니다.
2: 내 덕에 붙었시야. 우리 앞에서 옛날에 내 덕에 붙었시야.
0: 떠벌떠벌. 아우, 떠벌떠벌떠벌이. 지금 면허장, 면허 시험장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시절의 이야기죠. 아유, 남편한테 이제 와서 한마디 할게요.
1: 네네.
0: 여보, 우기지 마. 나 당신 때문에 떨어질 뻔했어. 이거 순전히 내 실력으로 딴 거야.
1: 어, 지금 다 기겁할 줄 알았는데 놀랍습니다.
0: 7586님.
1: 7586님. 네.
0: 최애 찾았어, 최애.
5: 어, 사연 속에 천식 같은 남편 어디 없나요? 너무 좋아, 크크크.
0: 사랑 고백 아까 그 남편처럼 해주세요. 멀리서, 원거리서.
2: 나는 너 없으면 죽어버려. 어, 죽어버려. 결혼해줘요.
0: 어, 죽어불겄다 지금.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어, 너무 창피해.
2: 나 꽃다발을 받아줘요.
0: 어, 너무 싫어. 9387님. 아, 웃겨서 기운 없어요. 아, 5266님. 네. 전라도 사람으로서 배가 아파 못 웃겄네. 네. 아하. 예, 너무 이제 아플 정도로 웃으셨다는 건가?
1: 아, 감사합니다.
0: 하여튼 예.
1: 남편분이 진짜 뜨거운 분이네.
0: 애처가시네.
1: 예, 얼천에서 올 정도로.
0: 자기만의 사랑 표현이죠. 네. 부인이 많이 이제 황당하고 창피해도 촌스러운 사랑 방식이 있잖아요.
1: 그렇죠. 아이 좋아서 이러는 거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위에서.
0: 근데 이런 분하고 살면 네. 많이 설명하고 살아야 돼. 죄송해요. 저희 남편이 지금 기분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1: 그렇죠.
0: 죄송해요. 저희 남편 지금 응원하는 거예요.
1: 어, 지금 설레서 저러는 거예요. 하면서.
0: 노용식님.
6: 저도 1996년 12월 26일
0: 면허시험 보셨대요.
6: 네, 90점으로 합격했습니다.
0: 와.
6: 어느새 30년이 되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어 뭉클합니다.
0: 용식 씨도 응원해 주세요.
2: 노영신이 힘내시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0: 아, 이런 친구 옆에 있으면 진짜 귀에서 피 나겠다. 아, 광고 듣고 다시 함께 할게요.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7: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8: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7: 구추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8: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7: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세트
8: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7: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아, 자, 떨지 말고 침착하게 가보자.
2: 내리막이라는 게 천천히 속도 줄여보라.
1: 왜 저래 저 사람.
2: 놀랐고 크게 놀라고 심아. 발을 떼지 말아요. 돌아보라.
1: 왜 저래 진짜.
2: 그런데 돌아보면 크게 놀라고. 일곱 가정 세고 돌아보라.
1: 죄송합니다.
3: 예, 방금 나간 웃음 편지였어요. 예, 이런 연기할 때 좀 현타가 오죠. 네. 중간 중간. 예,
0: 이게 맞나 싶어.
3: 예. 맞아. 오늘 맞았어.
0: 여러분은 예. 뭐에서 돈 벌어요? 정선희 씨랑 저랑 앉아갖고.
3: 다들 어떻게 돈 벌어요?
0: 헛소리랑 뭐 이렇게 동물 소리에서.
3: 놀라고. 더 이런 거에서 버는데.
0: 예, 궁금하네요, 여러분. 뭐에서 버는지.
3: 아, 너무 웃겨.
0: 예, 근데 어쨌든 운전 이렇게 가르치면 100% 싸움 나요.
3: 진짜 한마디도 네.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아. 다 텅텅 튕겨 나갈 것 같아. 그쵸?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뭐 막 기계친데다 가뜩이나 방향친데 폭폭질 네. 나와요. 최근에 가족이나 누구한테 배우거나 가르쳐준 적 있어요?
0: 저희 딸 4학년이라
3: 아, 가르쳐주는
0: 그나마 수학을 봐줄 수 있고 저 애들은 중이라 제가 알지 못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저 애들이.
3: 아, 예. 중2 입는 과학자 수준이야?
0: 예,
3: 우리가 놔야 돼.
0: 신기한 걸 배우더라고요.
3: 초4인데도 붙는다니 좀 대단한데? 난 초2 때 났는데.
0: 예, 예. 오늘은 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가족의 가르침.
3: 가족한테 가르쳐주거나 반대로 네. 배우다가 생긴 일이에요. 또는 이거를 가족한테 잘못 배웠다. 나 우리 오빠한테 노래 배웠잖아.
0: 오, 그래요?
3: 정세진 가만 안 둘 거야.
0: 세진이 형 잘해요?
3: 아니 지금 되게 못했었는데 노래방을 하도 다녀가지고 자긴 잘해요.
0: 본인은 극복을 했고
3: 빠져나갔어.
0: 아 정선현 씨는
3: 나 박치로 만들어놓고
0: 이지경을 만들어놓고
3: 학교 중인 땡땡땡
0: 네.
3: 엇박으로 다 땡겨가지고
0: 네.
3: 그런 식으로 잘못 배웠다는 것들
0: 또는 어떤 분들은 아버지께 아주 혹독한 주도를 배워서 사회생활을
3: 때... 주사까지 배웠어.
0: 아 주사까지 안 되는데
3: 주도만 배우면 되는데 그쵸? 주사도 배웠어.
0: 안 되는데
3: 그래서 이제 이제 아들이랑 아버지랑 같이 술 마시면 한 명은 네 발로 가고 한 명은 막 왕왕 찌고
0: 아, 사족보행 안 되는데 네.
3: 아. 사족보행 아까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사족보행을 했잖아.
0: 그렇죠. 아니면 또 그런 거 있잖아. 그 동네 형한테 키스하는 법을 잘못 배워가지고
3: 아.
0: 여자친구가 오빠 왜 계속 뻐끔뻐끔거려.
3: 어 아니 납득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0: 큰일 납니다.
3: 어떡하지?
0: 큰일 나요.
3: 납득이가 네. 가르쳐줬는데 자 이렇게 잘못 배운 거 잘 배운 거 뭐든 배우거나 가르쳐준 거
0: 가족의 가르침 뭐 네. 집안의 가르침 괜찮죠?
3: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문자 소개되시면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문어 크림 얹어드릴게요.
3: 백예린입니다.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0: 네, 가족의 가르침 오늘 세상사는 이야기 주제인데요.
1: 네, 이 예슬님이 남편에게 로봇 청소기 사용법 알려줬는데 문 닫는 건 안 가르쳐줘가지고요.
0: 네.
1: 로봇 청소기가 현관문을 나가가지고 가출한 적이 있어요. 걔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가 다행히 입주민분이 걔를 보고 신고해 주셔서 찾았어요.
0: 와, 로봇 청소기 가출은 처음 봤는데요.
1: 자아가 있다.
0: 예.
1: 이 정도면 걔는 안다.
0: 야.
1: 걔는 지가 타고 간 거다.
0: 어디 그렇게 갈까? 신기하네요.
1: 마트. 마트 가서 예쁜 옷을 하나 사 입고 싶었나 봐. 아, 너무 웃긴다. 남편한테 문을 닫는 걸 안 가르쳐줬대.
0: 그러니까 알려줬어야죠.
1: 뭘 알려줘. 그건 기본값이지.
0: 최은주님은요. 제 아들이 병원에 며칠 입원한 적이 있는데요. 남편에게 세탁기 작동법을 가르쳐줬어요. 나는 아들 돌봐야 되니까.
1: 네,
0: 그래서 며칠
1: 하셨어요.
0: 있다가 집에 와보니까 글쎄 제 실크 블라우스를 애교옷으로 만들어놨고 울 머플러를 행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남편 따는 잘해보겠다고 한 건데 이런 고급 소재는 일반 세탁이 아니라 울 코스로 돌려야 된다는 건 그래 안 가르쳐준 내 잘못이겠죠.
1: 예, 잘못하셨네요.
0: 아,
1: 베네 쪼고리를 만들었구나.
0: 비싼 건데 그거를.
1: 연금술사인데.
0: 아, 비싼 건데.
1: 재질을 싹 다 바꾸는데 머플러 행주로. 쪼그려지잖아요. 진짜.
0: 너무 아깝네요, 진짜.
1: 실크. 실크. 그래요, 남편.

0: 이게 제일 사람이 부부가 어떻게 못하는 건 잘한다고.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무언가를 했을 때. 이땐 못 건드려요. 그냥.
1: 아, 씨, 너무
0: 됐어. 할수
1: 심하네.
0: 없지 뭐. 그냥 머플러로 행주질 하고, 예.
1: 네.
0: 애기 있으면 애기한테 선물하고, 실크
1: 블라우스
0: 블라우스.
1: 입혀가지고, 그죠? 예.
0: 엄마, 돌쟁이가 실크를 입고 있어.
1: 아, 속상해라.
0: 아이고.
1: 모를 수 있겠죠, 그죠?
0: 예.
1: 예.
0: 뭐, 그래도 엘리베이터 타고 밖으로 가출한 로봇 청소기도 있는데, 뭐.
1: 예, 그러네, 진짜.
0: 예, 2995님. 작은 언니한테 육개장 끓이는 방법을 배우는데
1: 네네.
0: 자꾸 한 꼬집 한 꼬집 하길래 아우 도대체 한 꼬집이 얼만큼이야? 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저를 꼬집더니 이 정도야. 이 정도 느낌. 알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잔뜩 넣었는데 언니가 보더니 야 고춧가루를 때려 부었냐? 그러길래 언니가 엄청 세게 꼬집어서 많이 넣으란 줄 알았지? 했더니 으 답답해. 대판 싸우고 그 뒤로는 안 배웠어요. 자매 간의 정석.
1: 아, 이 계량에 대한 싸움은 있죠.
0: 있지.
1: 예.
0: 부부 간에도 있고 자매 형제 간에도 있고 다
1: 그래서
0: 있죠.
1: 너튜브는 한 꼬집이라면 안 돼요. 그죠? 뭐 2mm, 3mm, 5mm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0: 근데 우리
1: 됩니다.
0: 어머님들은 꼬집이라고 그러거든. 한번 이렇게 꼬집듯이 들어가지고 넣는 거.
1: 아, 조금인데 조금 그죠?
0: 응. 그 꼬집이 사실 엄청난 기술이에요.
1: 그쵸. 예.
0: 그 꼬집으로 간을 왔다 갔다 하잖아.
1: 요즘은 1인 가구, 2인 가구를 한 꼬집, 두 꼬집이지만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요. 그냥
0: 예.
1: 휘휘.
0: 맞아. 휘휘.
1: 예, 휘휘.
0: 휘휘.
1: 예.
0: 대충.
1: 넉넉하게 많이 넣었어요 어머님들을
0: 어떻게 그 다음에 저 돼지육할 때까지 저
1: 그러니까 아, 진짜
0: 몰라 근데 그런 감각이 오랜
1: 네
0: 세월 해왔던 거니까
1: 맞아요
0: 그래 자매간에 이런 건안 되지 1573님이
1: 아, 제 꿈이 아들과 같이 농구하는 겁니다 유치원생 아들한테 농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빠 왜 내 구 뺏으려고 그래 왜? 울어서 농구가 안 됐습니다 꿈이 아직 한참 멀리 있다고 느꼈습니다
0: 아빠 승부욕이 있는 거 아닐까요?
1: 아버님 유치원생 때 아들 농구
0: 아빠 농구를 공을 뺏으면서 유치원 아들한테 조금 있어야 되지 않아요? 공 뺏으려면 고등학교 정도는 돼야 애 공을 뺏어도
1: 우리 아버님
0: 승부욕이
1: 큰일 날 뻔해
0: 예, 중고등학교 정도
1: 애기한테 덩크슛 가르치라 뻔해 지금
0: 아빠가 지금 승부욕이 있어
1: 예.
0: 보면은 부모님 승부욕 있잖아요 애들하고 게임하지 마세요 장난도 하면 안 돼
1: 그렇죠
0: 예, 중간에 아빠가 눈이 돌아
1: 네, 너무 승부욕이 불탄 아빠들은 안 됩니다.
0: 안 돼, 안
1: 그럼
0: 돼.
1: 안 돼.
0: 엄마들도.
1: 져주고 그래야 애들이 재밌지.
0: 그리고 승부욕 강한 며느님들
1: 네.
0: 시댁 가서 고스톱 치지 마세요.
1: 아,
0: 안 돼요.
1: 점100 이런 거안 돼?
0: 안 돼, 눈이 돌아.
1: 네.
0: 어머니, 아, 나 지금 빡 돌았어. 어머니 판돈 올려. 막 이러고. 안 돼, 안 돼. 조심해야
1: 아,
0: 돼요. 예. 자, 우리 2439님. 6살 딸한테 덧셈 뺄셈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3개 샀는데 하나는 오빠한테 주고 하나는 엄마한테 줬어. 그럼 몇 개 남을까? 했더니 갑자기 딸이 대성통곡하면서 왜 나만 안 주는 거야 왜? 못 가르치겠어요.
1: 귀엽다.
0: 농구공 뺏은 아빠랑 비슷해요 지금.
1: 그렇죠. 얘를 잘못 드셨어요.
0: 그걸 어떻게 알아 진짜. 아, 부모님이 이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부모 되는 거는 너무 힘들어.
1: 쉬운 게 아니죠.
0: 애들이 어디서 터질지 몰라. 뇌관이 뭔지 몰라.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왜 나만 안 줘?
1: 아, 9200님. 아, 저는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옛날 얘기인가 보죠.
0: 네.
1: 예. 술 마시는 법이 아니라 제조법이었어요.
0: 아하.
1: 화려한 기술로 폭탄주를 만드는데 엄마는 옆에서 애한테 좋은 거 가르친다.
0: 아하.
1: 뭐라 하셨지만 그게 요즘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0: 알고 싶다. 뭘 가르치셨을까
1: 그게,
0: 아버지가 이렇게 손목 스냅 이용해가지고
1: 그렇죠
0: 회오리 맛깔나게 올리는 거
1: 타이타닉이라든지 여러 가지
0: 네.
1: 기술들
0: 그 젓가락 두 개 넣고 빡 맞박주
1: 그렇지 아니면 뭐 레인보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섞는 것들 네.
0: 고등학생 마시지 못하게 하고 제조만 계속 아 근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기술이니까 몸에 다 각인이 돼 있겠네요.
1: 그렇죠.
0: 그죠? 네. 가풍이 될 수 있는 거지.
1: 회식 자리에서 이제 뽐낼 수 있죠.
0: 그죠? 아, 그러니까 고급 약간 고급 기술처럼 보여. 아버지가 가르쳤다니까.
1: 맞아요.
0: 그죠? 이게 약간 딴 데서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1: 네, 정식으로 배웠으니까.
0: 네. 자, 여행 스케치의 노래 듣고 좀 한텀 네. 시키고 올게요.
1: 그래요.
0: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0: 네, 오늘 주제가 네. 가족의 가르침인데요.
1: 익명 요청하셨어요. 네. 김정희님. 기계치 아내에게 핸드폰 사용법 알려주다 세 번 싸웠습니다. 아... 앱 설치하다 한 번, 설정법 알려주다 두 번. 아직도 핸드폰은 전화기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기계치긴 한데.
0: 그래도 정선혜 씨는 요즘은 잘 쓰더라고요, 여러분.
1: 네, 저는 스마트폰을 좀 잘 활용을 하고 싶어하는 편이고 네. 제 어머니는 아직도 그 필기를 해서 네. 문자를 보내세요. 안 찍으세요.
0: 예. 예
1: 그래서 뭐 신청하시면 그 필기를 일단 자판으로 바꿔놔야 되거든요. 이제 깜빡하면 다시 전화가 와요. 이거 빨리 필기로 바꿔놓으라고. 아, 밖에 있는데.
0: 문자로 찍. 아.
1: 예예예. 예, 예. 아. 기계치. 엄청 기계치세요.
0: 그러시군요.
1: 예. 근데 비슷해요.
0: 그렇죠.
1: 전화 연결.
0: 아날로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 예. 연결볼게요.
1: 어플 통신원.
2: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어플통신원 김정희입니다. 아내가 심각한 기계치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계 어플, 아, 기상 어플이랑 은행 어플 등 사용하는 걸 알려주면 은행 어플에 동의 버튼 누르는 걸 무서워하고 사용할 줄 모릅니다. 지금도 계속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화기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플통신원 김정희였습니다.
0: 네.
1: 김정희님.
2: 네.
1: 아직 앙금이 안 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2: 앙금보다 뭘 하면 계속 절 찾습니다.
1: 계속 아 뭔지 네. 알 것 같아.
0: 아 불편하다 네. 힘드시겠다 김정희님.
1: 여보 네. 여보 이거 좀 해봐. 이거 좀 이거 뭐라 그래. 이거 그 왜 그런 거야?
0: 지난번 알려준 건데 또 물어보시죠.
2: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여보. 아. 이리 와봐.

0: 아빠 빨리 빨리.
1: 겁나서. 아, 겁나서.
2: 그렇구나.
0: 네.
1: 왜냐하면 동의를 누르는 걸 두려워하신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2: 근데 김정희님은 되게 인자한 말씀 톤을 갖고 계신데 화 안 내실 네. 것 같아요. 어때요?
1: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은데.
0: 화를 안 내는데 동일한 걸 세 번 이상 하면 이게 또 갑자기 욱하는 게 있어서.
2: 아하.
0: 아니 저번에 알려줬잖아 이러면.
1: 그럼 제가 아내 네. 되시는 분 흉내를 좀 내볼게요. 여기 좀 가르쳐 줘 보세요.
0: 네.
1: 여보 이거 앱 설치하려는데 이거 해야 돼? 이리 와봐봐. 이거 좀 봐봐봐.
0: 어 이거 저번에 알려줬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거야?
1: 어 이거 몰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상한 게 떴어. 이거 눌러? 눌러? 말어.
0: 아니 저번에 이거 누르라고 했잖아.
1: 이거 눌러? 이거 눌러? 이거 눌러? 아 이거 누르면 계속 이상한 거 뜨는 거 아니야? 누른다?
0: 아니야. 알았어. 어, 저번에 알려줬는데 계속 모르면 어떡해.
1: 여보 짜증을 내 왜.
0: 아니 짜증이 아니고.
2: 아 너무 드라마 같다 진짜.
1: 아 진짜. 와 바로 어제 일어난 일 같이.
2: 그러게요.
1: 리얼하게 하신다.
2: 아 재밌다. 김정희님 이제 스마트폰은 스마트하게 쓰면 되는데 전화기로만 쓰니까 좀 아까우시죠?
0: 네 그럼요.
2: 맞아요.
0: 뭐 우리 아버님이 전화기로만 사용하시는데 네. 이 똑같은 걸 보니까
2: 그쵸.
0: 좀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2: 맞아요.
1: 어, 그래도 아내가 네. 어플을 쓰시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2: 어떤 어플 쓰실까요?
0: 뭐 그야말로 톡이나
1: 아 톡은
2: 톡
1: 쓰시고
0: 네. 네. 네 아니면 은행 뭐 송금하고 뭐 이런 것들은 요즘은 알려져서 잘 사용하고
1: 오,
0: 있는.
1: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네. 하여튼 뭐가 새로운 게 뜨면 힘들어하시는구나. 겁나
0: 그렇습니다.
1: 하시고.
0: 네. 네. 네.
1: 맞아요.
2: 그래도 사랑하니까 우리 아내에게 한마디 하실까요?
0: 여보 핸드폰 어플 사용 못하는 거 가지고 뭐 구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당신을 계속 사랑하고 있고 오.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그건 아.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해 여보.
2: 아유 멋진 남편.
1: 100점. 네. 김정희님 모든 게 다 만회됐어요.
2: 그렇습니다.
1: 아,
0: 감사합니다.
1: 따뜻하다.
2: 오늘 퀴즈도 준비해 주셨죠?
0: 네. 네.
2: 퀴즈 부탁드립니다.
0: 네. 반대로 제가 아내에게 배운 것이 많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1번 빨래 돌리기, 2번 수제비 만들기, 3번 애교 부리기.
2: 네, 중에 중입니다. 무엇인지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글 네.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간편식 세트랑 문어크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듣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네 두 분 더운데 수고하세요.
1: 아 감사합니다.
3: 네.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7: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0: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9: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0: 혹시 TBX 멤버십?
9: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0: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9: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8: TBX
1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2: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1: 에어렉스.
1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어필 통신은 아내에게 배운 거. 정답은요?
3: 2번 수제비 만들기였습니다. 네. 김기령님, 0369님, 0507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노래 준비했습니다.
3: 이 노래 들으시고요. 뉴스 들으시고 저희는 5시 5분에 또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 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 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글쎄.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야, 뭐 먹을래?
3: 해장국?
2: 오, 좋지! 이 근처에!
3: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2: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3: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2: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4: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폐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5시 뉴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경기 시흥시 3,600여 명의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이 발표한 시흥시 오전 9시, 10시 투표율과 실제 투표율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9시 투표율 집계 및 발표 당시 정왕본동, 연선동, 능곡동 등 시흥시 3개 동의 투표자 3,612명이 누락됐고 시흥시 선관위가 경기도 선관위에 수정을 문의하자 경기도 선관위는 9시 투표자 수를 바로잡지 않고 10시 투표자 수를 수정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역대급 폭등 뒤 급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며 1.6%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한때 6,000대까지 하락했다가 마감 직전 반등해 101.5포인트, 1.62% 오른 6,358.95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4%대 동반 하락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막바지 낙폭을 줄이며 상승 전환해 각각 0.2%, 0.6%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코스닥은 5.88% 급등하며 780.72에 마감했습니다. 올해 2분기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2위를 유지했지만 3위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를 1%포인트 차이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 기준 D램 시장에서 3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고 SK하이닉스는 26%로 2위, 마이크론이 25%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1년 전 39%에서 올해 2분기 25%로 떨어진 반면 4위 중국의 창신 메모리 반도체 CXMT는 1년 새 716% 성장해 점유율 7%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전주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8도, 광주 36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60mm 사이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더위를 식혀주기엔 역부족이겠습니다. 아나운서 강다은의 AI 음성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부총장 정재민입니다. 우리는 맥락을 살피기도 전에 단편적인 정보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알림에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배달과 단문자가 조금만 늦어도 화를 내죠. 이렇게 즉시만 찾다 보니 기다릴 줄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운동을 멈추면 근육이 약해지듯 기다릴 줄 모르면 참을성은 사라집니다. 판단 먼저, 반응은 나중에, 생각 먼저, 클릭은 나중에. 이 잠깐의 순서 따르기가 디지털과 AI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단단한 근육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0: go.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들어갈까요? 네. 아, 3부에 또 소중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가족 관계의 불화 모두 상담해 드리는 시간. 네. 신혼에서 황혼까지 잠시 후 이어질 텐데요.
1: 부부들의 그 답답한 고민에 귀 기울여 주실 분 모셨습니다. 따뜻한 공감과 현실적인 조언을 해 주시는 상담 전문가 정다원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2: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네. 마음이 더 끌어넘치고 더 정이 많아지면 사투리를 쓰신다.
1: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2: 더 다정한 모습을 예. 우리가 엿봐서 좋았던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2: 자, 상담 필요한 분들 사연 보내주시고요.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문자로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제작진이 전화드립니다. 편하게 남겨주세요.
1: 먼저 코너 속 코너 길을 막고 물어봐.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을 만큼 좀 답답한 이야기들 보내주십시오.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2: 그럼요. 사소한 것들일수록 좋아요.
1: 네.
2: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기념일을 잘 못 챙기는 편인데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고요. 근데 남편은 반대로 기념일을 너무 특별하고 너무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계속 챙기고 싶어해요. 아, 피곤해. 평소에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내드리면 기념일 중요하지 않다. 아니다. 기념일 바라보고 산다. 뭐 이렇게 각각의 그렇죠. 편을 들어드리는 거죠.
1: 맞아요. 이게 또 남녀가 바뀌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2: 네. 이게 또 너무 챙기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안 챙기는 것도 또 약간 서운할 때가 있고
1: 네.
2: 적당히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1: 그렇죠. 네.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시면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릴게요.
2: 자, 저희 지금은 라디오 시대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에어비앤비,
2: 음주오엔, 티맵 대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2: 주식회사 두드림 SNC,
1: 환인제약,
2: 국민연료 썬연료,
1: 데이팩,
2: 빅토스,
1: 음식물 처리기 휴렉,
2: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3: 기성장의 날클 타임.
4: 키가 크고 싶다면
5: 기성장의 날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 대표 코너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해 감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8: 9월 1일 화요일 오후 7시 상암 MBC 공개홀에서 가수 김광진, 김희재, 정승환, 정은지, 스테이씨와 함께하는 시간.
7: 지금은 라디오 시대 청취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8월 3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열매 30주년 감사 음악회 우리가 사랑한 이야기.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안내는 지라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부부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1: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0: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1: 신혼에서
0: 황혼까지. 찌는 더위에 시원한 냉수 한 사발 들이키는 것처럼 답답한 마음까지 시원하게 뚫어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부부상담가 정다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0: 덥죠.
2: 너무너무 덥네요.
1: 그죠. 원장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2: 아유,
1: 근데 원장님 그 지난주에 전화 상담하셨던 분 상담의 후기를 전해주셨대요.
0: 맞아요.
2: 맞아요.
0: 아, 정말요? 네.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2: 네.
0: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상담받았던 김정희입니다. 상담을 받고 나서야 제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정다운 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제적 외도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원했던 건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부부의 재정 상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닫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진심 어린 상담을 해주신 정다운 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와, 박수.
0: 와,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아니, 왜냐면
2: 진짜 너무 걱정됐었는데.
0: 끝나고 저희가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어떡하지?
2: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0: 상황을 지금 세상에. 심각하게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막 이랬는데.
1: 네, 저 원장님 강력하게 상담해 주셔서.
0: 경제적 외도라는 워딩을 일부러 넣으셨다고 그러셨어요.
2: 네. 왜냐면 좀 이게 제 눈에는 너무 심각해 보였는데
1: 30년 동안 생활비 5번 갖다 줬으니까 심각하죠.
2: 너무 심각한데
0: 어머님이 너무
2: 사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네, 맞아요.
0: 근데 이 부부가 함께 앉아서 재정 상태를 얘기했다는 게 저는 장족의 발전이고
2: 엄청난 발전이죠.
0: 남편분도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도 와 꽃을 피워내시네.
1: 그러니까요.
2: 아, 근데 아마 감사해요. 이게 됐던 이유가 예. 정희님께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그렇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0: 그게 너무
2: 가능할
0: 거죠.
2: 거예요.
1: 거의 출발이군요.
2: 진작에 썼어야 되는 게 맞는데
0: 그래도 안타까워, 이제라도
2: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1: 사실은 당신 월급 얼마야 솔직히 말해봐요. 어? 380. 그렇게 많아? 그렇게 많은데 한 번을 갖다 주고
0: 진짜 그렇게 얄밉게 꼭 사랑
2: 아니 너무 잘해
1: 380 곱하기 29년 해봐 29년 동안 얼마나
0: 진짜 맛있게 살았는데 한 대 때리고 싶다 진짜.
2: 근데 진짜 너무 다행이네 근데
0: 지금이라도 진짜 이거를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는 게 보람이 있네요. 네. 정당 원장님도 보람 있으시죠?
2: 너무 보람 있죠. 저는 진짜 너무 심각하게 봤거든요.
0: 문천식 씨는 그날 소주 한잔 할 기세였어요. 신나내가지고.
1: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2: 우리 소주 한잔 할 뻔했는데 진짜.
0: 그런 느낌이었어요.
1: 너무 화가 나가지고.
0: 다행입니다.
2: 너무 다행입니다. 네.
1: 첫 번째 상담에서 들어갈게요. 길을 막고 물어봐.
0: 자, 지금부터 길을 막고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둘 중 어느 의견이 맞는지 편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1: 오늘 길막 사연 익명 요청하셨거든요. 지라시 대표 가면 김정희님으로 소개할게요.
0: 저는 결혼 25년 차 3남매를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제가 작년 봄부터 갱년기가 시작되면서요. 기분이 막 오락가락하고 가족들한테 괜히 짜증을 많이 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집에 저 말고도 갱년기인 사람이 또 있으니 바로 남편이에요. 일단 저희 부부는 요즘 거의 대화를 안 해요. 얘기를 시작하기만 하면 바로 짜증으로 이어지거든요. 어제 일이었어요, 바로. 요즘 더워도 진짜 너무 덥잖아요. 그죠? 제가 창문을 열고 집안 환기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1: 다시 지금 뭐 하는 거야?
0: 뭐?
1: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창문을 왜 열어? 아 그럴 거면 에어컨을 꺼!
0: 아우 잠깐 환기시키는데 왜 에어컨을 꺼? 네? 옛날 며칠 창문 닫고 살았잖아. 그 꿉꿉해 안 좋아.
1: 에이 그 전기세 나가는 거 안 보여? 환기를 할 거면 환기를 하고 에어컨 켤 거면 창문을 닫고 둘 중에 하나만 안 하고 하나만 좀.
0: 아우 진짜 왜 이렇게 심법 못됐어? 그 왜 꺼? 안 그래도 갱년기 때문에 열불나 죽겠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진짜.
1: 뭐 언젠 당신 열불 안 난 적 있어? 내가 말했지 당신만 나이 먹는 거 아니라고. 남자도 기분이라는 게 있고 나도 갱년기야. 이거 왜 이래?
0: 아우 됐어. 아우 당신하고 무슨 얘기를 해. 그만해.
1: 그래 뭐 그만해 그러면.
0: 이렇다 보니까 남편 얼굴만 봐도 막 짜증이 훅훅 올라와요. 그래서 차라리 대화를 줄이는 게 낫겠다 싶어 일부러 말을 안 하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1: 내가 청소 싹 해놨는데 왜 뭐 아무 말이 없어? 뭐 수고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 안 보여? 투명해 가냐?
0: 아우 꼭 그렇게 생색을 내야겠어. 나도 안 그래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니까 일부러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1: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서로 부부랑이 존중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0: 왜 저럴까?
1: 꼭 저런 식이야 꼭. 에이
0: 이상해. 나보다 더 심각한 갱년기인가 봐. 진짜 짜증나. 우리 집 분위기 요즘 활활 타올랐다가 얼음장처럼 차게 식었다가 막 갱년기처럼 오락가락해요. 이럴 때 좀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럼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일찍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키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과도 뭐 연락이 뜸해졌죠. 그리고 첫째는 벌써 24이고 막내는 중1이라 다 각자 생활하느라 바빠요. 이 시기는 언제 끝날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 건가? 몰라. 아우 열을 나. 라고 보내주셨어요.
2: 두 분 너무 리얼한 거 아닙니까?
1: 그래요?
2: 현장에서 막 네, 그 싸우는 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0: 싸움 조금 자신 있습니다.
1: 네. 네.
2: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0: 역살 전 단계까지는 우천식 씨랑 맛깔나게 거뜬하게. 아니 근데 요새 남편분도 네. 갱년기라는 사연도 꽤 있거든요.
2: 그렇긴 하죠.
0: 이 부부 갱년기가 막 갱년기가 이렇게 생성되면 야 이거 진짜 난처하겠다.
1: 좋은 케이스인데.
0: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사춘기 갱년기 싸움은 이제 보편적으로 다뤄봤어요.
2: 네.
0: 갱년기가 이긴다 이런 쪽으로 좀 맥이 잡혔는데 남녀?
2: 그죠. 남녀 갱년기.
0: 남갱 여갱.
1: 아내분 아마 40대 후반인 것 같고 남편분 50대 초반인 것 같은데.
0: 어떻게 해야 되지?
1: 네.
0: 문천식 씨 주변에 갱년기 선배들 없어요? 남자 선배들?
1: 저는 다행히 아직은
0: 아니 주변에
1: 못 들어본 것 같아서 뭐 왜냐면 남자들은 그게 있어도 좀 창피하니까 네. 말을 잘 안 하죠.
2: 말하진 않죠. 네. 남한테.
0: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이경실 씨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막 화가 나고 막 이제 주체가 안 되는 시기를 지금은 지나셨대요.
2: 네.
0: 근데 한 몇 년 전에 그게 오더래.
1: 오, 그래요?
0: 아주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두면 괜찮은데 당신 갱년기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순간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
1: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0: 여러분 그 진짜 팁 드릴게요. 갱년기일 맞아요. 것 같을 땐 갱년기의 갱자도 꺼내지 마세요. 그거 듣는 순간 폭발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갱년기냐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요 그럼 됐어. 그다음부터 베란다에서 안 들어오시들.
1: 그렇군요.
2: 이때 계속 왜 그러냐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거나 그렇죠. 말하면 그렇죠. 화가 더 올라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1: 그렇죠.
2: 네. 그래서 이 정도 내가 힘들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럴 때 좀 배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더 커지는 시기죠. 왜냐하면 호르몬이 이제 감정이 왔다 갔다 감정이. 하는 시기니까.
0: 남편분들도 갱년기가 비슷해요 여자랑? 좀 다르지 않아요?
2: 꼭 비슷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1: 나이
0: 더워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2: 이 더워하는 그런 것보다는 감정적인 게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0: 아까 요 멘트 있잖아요. 나 투명 인간이야? 내가 청소했는데 당신 뭐라 말할 거 없어? 요 포인트 아닐까?
2: 약간 이 나이대에 보면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되면은 네. 약간 부부 권태기도 섞여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0: 권태기는 진작 오지 않나요? 아니요.
2: 시기에 따라 좀 다르죠.
0: 아, 그래요?
2: 네. 약간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이제 네. 이게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오는 시기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죠.
1: 그렇죠.
0: 원장님도 네. 권태기를 겪으시고 갱년기는 네? 아직 안 겪으셨겠지만 권태기라는 게 있었나요?
2: 저는 뭐 초창기 하도 싸워가지고요. 권태기 같은 거 없었던 것 같아요.
0: 아 초반에 네. 다 잡아놓으셨군요.
2: 네네. 결혼 초에 다 끝내고 그 뒤로는 뭐.
0: 그것도 방법이야.
1: 네. 원장님은 일단 시부모님을 처음에 모시고 살았잖아요.
2: 네네 맞아요.
1: 그게 정말 대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 그때 모시고 살았다고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어머니가 좀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얹혀 살았다.
1: 얹혀 살았다로.
2: 근데 저는 부모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0: 그러면 얹힌 걸로.
2: 네, 얹힌 거죠. 네,
1: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서로 어렵죠.
2: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시기에는 네. 좀 맞춰가느라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그쵸.
2: 그 뒤로는 뭐.
1: 자, 오늘 길막은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열어놨습니다. 갱년기 때문에 이걸로도 싸워봤다. 극도로 예민할 때라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싸움이 되더라.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3: 나 벌써 힘들어.
1: 그죠? 저녁 메뉴 뭔지 얘기하다가 또는 뭐 외식 나갔는데 메뉴판 고르다가 대판 싸웠다라든지 뭐 사연처럼 뭐 창문을 열어라 닫아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0: 나라에서 갱년기 휴가를 줬으면 좋겠어요. 집을 나가서 한 달 정도 있어.
2: 원래 이맘때는 진짜 사소한

0: 걸로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정부가 경영기간 2년간 별거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2: 정부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1: 그러니까요.
3: 아 그래요. 진짜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1: 네. 샵8001번으로 보내세요. 짧은 거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네.
2: 015B의 노래입니다. 아주 오래된 연인들. Hey, yo, you wanna dance?

0: The beat. Stop the beat. 네.
1: 저희는 오늘 진짜 이 여러분이 주신 사연을 이렇게 보면서 네. 참 겸손하게 잘 살아야겠다. 다들 이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고 있구나.
0: 예,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실 만한 문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1: 네. 네. 코너 속의 코너죠. 길을 막고 물어봐. 청취자 여러분의 남갱 여갱 그 갱년기 경험담들이 속속들이 도착했습니다.
0: 예, 이진식님. 예, 저는 진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1: 웃어?
0: 라고 해서 싸웠어요. 아, 여러분 웃는 거는 내 맘 아니에요?
1: 선생님 이 꼬리 내리셔야죠.
0: 그래요?
1: 네. 지금 윗니를 보이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선생님 저 슈퍼 같은 데다 편의점에서 웃으세요.
0: 그래요?
1: 예. 무인 아이스크림 그 샵 있잖아요. 거기서 웃으세요.
2: 눈치를 좀 챙겨야죠.
1: 네. 맞습니다. 선생님.
0: 진식이 형 저 웃상이신 것 같은데 그 막 웃으시면 안 돼요.
1: 관상을 바꾸세요. 야 진짜.
2: 갱년기 진짜 무섭네요.
1: 와, 무섭다. 무서워? 뭐 이거. 와. 8914님. 저는 밤에

0: 자다가 갑자기 콕 맞은 적 있습니다.
1: 예?
0: 아내가 자기는 갱년기 때문에 못 잤는데 나만 잘 잔다고 콩을 집어던져가지고 아, 진짜 콩을,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1: 콩알을 마셨고
0: 서리태.
2: 아니 그냥 콩 때렸다는 얘기 아니실까요?
1: 아, 그거
0: 아, 콩을 쏟았는 줄 알았어.
2: 콩!
0: 그게 갱년기의 네. 강도는 콩을 쏟는 건데.
1: 꿀밤인가 보다, 꿀밤.
2: 아, 그쵸, 콩, 꿀밤. 아, 귀엽다. 콩하고 맞았다 이거 같아.
0: 나는 갱년기 때문에 못 자는데 당신만 자, 콩! 아, 아,
2: 그 너무 귀여운 버전 아닙니까?
0: 아, 자, 4514님.
1: 예, 저는 냉면 먹다가 집사람 냉면 위에 계란을 한번 집어 먹었는데 대판 싸웠어요.
0: 아이고, 아이고.
2: 잘못했죠 이거.
1: 네, 그래요? 쌤, 네. 아, 그 계란 반쪽 먹었는데요.
0: 쌤, 계란을 목적으로 냉면을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1: 그래요?
0: 예, 막판에 계란 하나 먹으려고.
2: 아무래도 근데 이건 갱년기 아니어도 화내는 사람 있죠.
0: 맞습니다.
2: 예, 갱년기
0: 이건 예민한 문제입니다.
2: 네, 엄청 예민한 문제죠.
0: 쌤, 계란 삶아가지고 다니셔야죠. 4514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보내봤자 이거 미천도 못 건지고. 3900님 문천식 씨한테 메시지 주셨네요.
1: 형님이신가요? 전식아, 나는 콩나물국을 숟가락으로 퍼먹는다고 뭐라 해서도 싸워봤다.
0: 당신 뭐해 지금?
1: 콩나물국 먹잖아.
0: 콩나물국 숟가락으로 이렇게 더럽게 다 뚝뚝 흘리면서 먹어.
1: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먹어?
0: 콩나물 걸쳐져 있잖아 숟가락에.
2: 그릇에 드링킹을 해서
0: 아이고. 젓가락으로 건져 먹고 국물은 마셨어야지. 아휴, 안 맞아 안 맞아.
1: 사진 나 좀 봐봐.
0: 왜?
1: 아이 참.
0: 웃어? 진짜 너무 힘들다.
1: 야 쉽지 않네요.
0: 우리 김희숙님 사연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옆 지기와 차 타고 가다가 차 세우라고 하고는 중간에 내린 적이 있어요. 정말 사소한데요. 전 커피 마시겠다고 하는데 옆 지기는 커피 생각 없다고 안 간다고. 에휴. 대판 싸우다 차 세워 했더니 지금 진짜 세우고 쌩 가버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서운 이렇게.
1: 아 서운하죠.
0: 가끔가다 우리가 올림픽대로 이런 데 가면 마포대교나 이런 데 혼자 걷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중간에 내리신 건가?
2: 아니 근데 있죠. 진짜 제가 상담할 때 이 사연 진짜 많아요. 둘이 차에서 싸워가지고 네. 남편이 정말 자기를 길 한복판에 놔두고 계세요. 가버렸다는 거예요.
0: 계세요, 그런 분들이.
2: 그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1: 아, 운동복을 입지 않았어. 말았어야죠.
0: 운동복을 입지 않았어. 근데 다리 위를 걷고 있어. 이런 분들은 이렇게 세운 분들인가?
1: 아 쉽지 않네요.
0: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내가 안 하던 것들을 예. 정말 급발진하게 되는 게 갱년기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1: 아, 이 동님은 아내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야구팀 순위도 모른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별로 관심 없는데 내가 그 순위까지 어떻게 외워요?
0: 하나 몇이야?
1: 아, 어?
0: 몇이냐고 하나.
1: 몰라.
0: 어떻게 그걸 몰라? 어떻게 내가 관심 있는 걸 그렇게 몰라? 무심해?
1: 몰라요. 어떻게 알아?
0: 내 이름은 아니? 아니. 웃어?
1: 어제 잘 자더라. 어 나는 못 자는데 너 잘 자더라.
0: 아유 너무 힘들게 사신다.
1: 어렵네요.
0: 광고 듣고 좀 이어갈게요. 네.

0: 야, 뭐 먹을래?
1: 해장국?
0: 오, 좋지? 이 근처에.
1: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0: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1: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2: 오전 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유치원 및 학교에서는 야외 활동이 금지되며 오전 발령 대상 지역은 휴교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발령 지역도 업무용 차량 이외에는 교통이 금지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3: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4: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아, 지금 남갱 여갱 난리 났어요.
1: 그래요?
0: 예, 지금 네. 막 서로 이야기를 들으며 치유를 받고 또 내 이야기를 내놓고.
1: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0: 정말 다감한 현장이 됐습니다. 예. 그 해결법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
1: 아, 8679님. 예. 32년 차 부부입니다. 저는 와이프랑 캠핑을 다니면서 예, 이제 그 갱년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오. 자연으로 나가세요.
0: 그것도 좋겠네요. 자연 치유적인.
1: 우와. 예.
0: 그 8017님은 남갱 여갱 2탄도 다음에 또 좀 부탁해요. 나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다 울어?
1: 우리 부부만 싸우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죠?
0: 맞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럼 뭐 다음에 남갱 여갱 2탄 또 네. 여러분 사연 함께 하죠.
1: 원장님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2: 이 갱년기를 성격 문제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 너 원래 까칠했어.
0: 섭섭해.
2: 어. 이렇게 되면 예.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말을 할 때 너 왜 그래? 어, 나이 먹으니까 더 이상해졌어. 약간 어? 이런 얘기들을 진짜? 하지 않아야 되고 자극을 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1: 자극.
2: 네. 네, 그래서 갱년기는 조금 평소에 성격 평소의 성격하고 갱년기 증상하고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이 안 그랬는데 좀 달라졌다 이랬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언어들이 좀 필요하겠죠. 맞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거리 두기도 필요합니다.
0: 거리 두기요?
2: 네. 너무 가까이서 아까 뭐 자연에 함께 하셔도 좋기는 한데 네. 가까이 하는 시간과 좀 분리해서 각자의 생활의 시간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너무 함께 같이만 하려고 하지 말고.
0: 네. 보면 더 열받고 또 안 좋은 말들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 살다 보면.
2: 그렇죠. 감정이 조금 왔다 갔다 할 때는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거든요. 아, 작은 애도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죠.
0: 제가 아는 오빠는 부인이 네. 딱 그 증상이 전조가 딱 보이면 얼른 들어가서 불을 끈대요.
1: 하는 척하고?
2: 어. 일단 눈에 사라지면, 네, 사라지면 감정도 약간 다운되거든요.
0: 불도 켜지 말래.
2: 네, 맞아요.
0: 불 꺼야지 안 보인다고.
2: 그래서 조금 분리될 필요가 있다.
1: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즌을 기대해 주시고 이제 다음 사연 소개해 네. 드릴게요.
1: 익명 요청하신 분입니다. 지라시 대표 가면 김정희님으로 소개할게요.
0: 중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5년 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는데요. 전 남편과는 사소한 갈등과 잦은 다툼이 계속됐고 함께 운영하던 사업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약 2억 원의 빚도 제가 떠안게 됐죠. 그때는 하루라도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라 빚 문제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이혼을 했고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들이 사춘기도 크게 겪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며 저를 많이 이해해 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벌써 1년째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도 두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요. 그게 또 너무 오래 걸려요.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라요. 제가 늘 이렇게 말해왔거든요. 그래도 아빠가 우리 아들 위해서 돈을 보내주셔서 너 이렇게 학원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거야. 항상 아빠한테 감사한 마음 갖자, 알았지?
2: 아이고.
0: 저는요 단 한 번도 아빠를 나쁘게 말한 적 없어요. 오히려 우리 함께 살았을 때 좋았던 추억 얘기하며 아이가 아빠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가 끊긴 지난 1년 동안 아이 아빠는요 저한테도 아이에게도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 생일에도요. 그날 아들이 애써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0: 엄마, 아빠가 오늘 내 생일인 거 깜빡했나 봐. 많이 바쁜가? 나중에 만나면 엄청 미안해하겠다, 그치?
1: 이 말을 듣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이 아빠는 지금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멀리 있으니까 연락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뭐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연락 한번 없는 거라면 우리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점점 한계를 느낍니다. 속으로는 너무 미운데 아이 앞에서는 계속 이 사람이 좋은 아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이 진짜 진짜 힘들더라고요. 언젠가 아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받게 될 상처도 걱정되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처럼 아빠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해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젠 아이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맞을까요? 엄마로서 어떤 선택이 아이를 위한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담가님의 따뜻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이게 울컥했어. 아이가 아빠 얘기할 때 막 너무 울컥했어. 너무 마음 아프다, 진짜.
2: 진짜.
1: 아니, 생일엔 연락해주지 좀.
0: 아빠가 해외 관계 문제가 아니라 정을 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1: 아니, 중학생이면 지금 한참 예민하고 좀 뭔가 감성적으로.
0: 원장님, 좀 특이한 경우의 케이스인데. 네. 좀 상담을. 이렇게,
1: 아니, 특이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많아.
2: 특이한 게 아니고요. 요즘 많습니다.
1: 많아.
0: 그래요?
1: 네. 문천식 씨는 좋은 아빠라서.
0: 아니, 아니,
2: 천식님은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 못 하는 거죠.
1: 양육비를 지급 안 하는 그런 많아요. 아빠들. 네. 또는 엄마들도 있고. 많아요.
0: 좀 해요.
1: 내 주변에도 두 명 있어. 1년 내내 없어, 양육비가. 이런 아니, 방법.
0: 우리들 자식들인데 좀 보내줘요.
1: 심지어 진짜.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어. 그리고 자기 자식이 아닌 다른 그 사람, 그 여자 자식을 돌보고 있는데 내 자식한테 양육비를 안 보낸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0: 좀 보내요.
1: 지금 더 심하게 말하고 싶죠?
0: 예.
1: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원장님 말씀 드립니다.
0: 아, 네, 원장님. 아, 너무 심각해요. 이분 상담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1: 자, 전화 연결되어 예. 있죠? 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아유, 엄마 목소리는 왜 이렇게 또 어리고 그러니까. 맑고 속상하죠?
0: 김정희님으로 하겠습니다.
3: 네.
1: 아이고, 어떡해.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네, 정희님, 그래도 용기 내주고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결심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정다원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바로 네. 상담 들어갈게요.
3: 네. 네.
2: 안녕하세요, 정희님.
3: 아,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2: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내용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3: 네.
2: 아, 세상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다 양육비까지 들어오지 않고 아, 거기다가 또 아빠가 연락까지 안 한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지금 어리지도 않고 중학생 2학년이면 참 웬만한 거 다 알 수 있는 나이인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빠와 연락이 우리 정희님이 연락을 하면 연락이 되나요?
3: 아니요. 제 연락도 안 받고.
2: 아,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네.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신 상황이네요?
3: 네.
2: 아이는 그러면 아빠를 좀 만나고 싶어 해요? 얘기를 자주
3: 그러진,
2: 해요?
3: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전혀.
2: 아, 또 그러지도 않고.
3: 네.
2: 그러면 지금 제일 힘든 거는 어찌 보면 약간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아이가 네. 아빠로 인해서 상처받을까 봐 좀 두려운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
3: 네.
2: 어떤 게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3: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아이가 시험을 보고 나서
2: 네.
3: 아이가 이제 공부 욕심도 좀 있고 네. 그런데 영어 학원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어디서 학원을 알아와서
2: 네.
3: 매일 다니는 거는 비싸니까 주위에 막 보내주면 안 되냐
2: 어머, 안타깝다.
3: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2: 네.
3: 내가 가난한 게 아이한테 들통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아이고 진짜 아유. 너무 속상하다.
1: 엄마가
3: 그리고 나요. 사실 너무 네.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2: 그렇긴 하죠.
3: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아이가 지금 받아야 될 그런 시기에 아이가 뭐 게임기를 비싼 거를 막 사달라고 요구한

0: 것도 아닌데
1: 공부하겠다고 공부하겠다고 네, 하는 건데.
0: 네.
1: 아, 사실 이제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5년 전에 이혼하셨고 빚을 2억을 혼자 감당하셨으면 경제가 좋으면 그게 이상하죠.
2: 그렇죠. 혼자 하시는.
1: 이상하게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암담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근데 네. 이 부분은 진짜로 그 법적 으로 좀 우리가 많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아마 그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게 해외에 네. 있으면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맞아요.
1: 어 근데 지금 고민하시는 게 아빠에게 아빠를 좋은 모습으로 아이에게 기억되게 하려고 제게 아빠를 좋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어 근데 이게 실은요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 엄마가 아빠가 좋은 사람이다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이도 어느 정도 느껴요. 특히나 1년 동안 벌써 아빠가 연락이 없잖아요. 아이한테.
0: 네.
1: 그럼 이 아이는 엄마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느끼는 마음이 있거든요.
0: 맞아.
1: 그래서 이거를 엄마가 혼자 감당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0: 네.
1: 어, 그래서 이 또 아이에게 나쁜 얘기를 안 하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또 아이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엄마도 지금 너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아빠를 나쁘게 또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0: 네.
1: 응. 아빠를 억지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필요도 없고 반대로 아빠의 잘못을 자세히 설명하고 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 필요도 없어. 이거 부모하고의 네. 부모의 관계는요 부모의 몫이지 아이의 몫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아빠의 관계는 아이가 생각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결정을 지어주면 안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애가 양육비를 만약에 현실적으로 아이가 막 양육비에 대해서 물었거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상황이 오면은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사실을 말해주는 게 좋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엄마와 아빠의 사이는 아직 해결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빠에게 받아야 될 양육비를 지금 못 받고 있다. 근데 이거는 엄마와 아빠가 해결할 일이고 어른들의 문제다.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아빠를 뭐 싫어하거나 미워할 필요는 없다. 아빠를 좋아하고 보고 싶어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아빠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0: 네.
1: 요게 얘기는 해줘. 그렇지만 아빠는 그래서 나쁜 사람이야. 우리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너를 지금 잊어버린 것 같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빠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 하지만 아빠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아마 해외에 있고 일이 잘 안 풀리지 않아서 양육비를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을 엄마가 아빠를 대신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는 엄마의 상황만 설명하시면 돼요.
0: 네.
1: 엄마가 아빠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아이까지 아빠를 미워해야 되는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또 아이가 네. 아빠를 좋아한다고 해서 엄마를 배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 여기서의 상황은 그냥 사실은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엄마도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혼자 참고 막 견디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엄마가 이게 아빠를 좋은 사람으로 얘기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네. 내가 벌써 마음을 참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계속 괜찮은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들은 우리가 성장을 할 때 아이를 잘 키우는 거는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의 삶을 잘 해결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안 괜찮은데 계속 괜찮은 척을 한다던가 아빠가 지금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는데 아빠를 좀 좋게 포장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성장하면서 금방 알아요. 엄마가 말해주지 않아도 아빠가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전화 통화로도 알 수 있고 가끔 연락을 하는 걸로도 알 수 있어요.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돈을 못 줄 수도 있죠. 양육비를. 그럼 전화해가지고 아, 내가 지금 경제 상황이 이래가지고 지금 양육비 못 주고 있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좀만 기다려달라. 이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락이 두절되고 양육비를 아예 보여주지 않고 이거는 부모로서 또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

0: 많지만 이게 감정은 어른이 조금 잘 챙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1: 네.
0: 그래서 아이가 그걸로 인해서 어떤 감정이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거는 아이가 뭐 슬플 수도 있고 아 그랬어 하고 엄마를 위로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있는 그대로 감정을 그냥 엄마는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어차피 지금 중학교 2학년이면 아,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아이는 금방 눈치채요. 근데 이제 영어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는 건 엄마가 그동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가 얘기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벌써 아이는 엄마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엄마가 현재 이전 이런 경쟁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 네가 원하는 학원을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얘기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엄마가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또 이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적인 환경들이 지금 저희 나라는 너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2: 맞아요.
0: 그래서 네. 공부를 하려고 하면 꼭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다른 방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3: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그 부분을 아이에게 제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좀 더 원할 때 엄마가 해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다. 그래서 엄마가 자신의 삶을 좀 회복해가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3: 맞아, 맞아.
0: 맞아. 이게 아이에게는 사랑이고 엄마를 보면서 용기를 생길 수 있고요. 맞아.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모습도 본받으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어떻게 설명이 좀 되셨어요?
1: 아니 너무 명쾌한 대답을 주셔가지고 속이 많이 후련한
0: 그래요. 다행이다. 아 너무 다행이네요.
3: 저는 김정희님이 갖고 있을 그 우라가 막 느껴져요. 왜냐하면 엄마로서의 입장과 내가 이제 막 느끼는 그 아내로서 전 아내로서 느낀 입장이 너무 간극이 있을 때 이 딜레마거든요 사실. 근데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셨고 열심히 치열하게 잘 살아오셨는데 요 부분에서 덜컹하는 거 전문가의 조언을 정말 잘 구하신 것 같아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정말 김정희님은 너무나 스마트한 여성이세요.
0: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니, 이 정도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고.
2: 맞아요. 당연하죠. 네, 네, 대단한 겁니다.
0: 정말 좋으신 분이니까 이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요즘 맞아. 느끼면서요. 상담하다가 어떤 분들이 많냐면 이제 그전에 가족 원가족 얘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엄마 아빠가 둘 다 이 아이를 버려서 이 아이가 고아원에 자라거나 할머니 손에 자라거나 이런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희님은 아이를 책임지고 맞아. 있고 힘들지만 이걸 맞아. 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네, 이 아이는 충분히 엄마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맞아. 느낄 확률이 높고
2: 맞아요.
0: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살다 보면 네. 정말 지금은 힘들어도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훨씬 잘했다. 내가 그때 열심히 노력한 거 정말 잘했다.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살아갈 날이 맞아. 있을 거예요. 지금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힘내셔가지고 아이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3: 좀 도움이 되셨어요, 정희님?
1: 너무 깊은 고민이었고 좀 오래돼서 이렇게 사실 눈물도 안 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사연을 제 사연이지만 들으니까 너무 눈물이 나서
3: 정희님한테도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3: 왜냐면 저는 아이 걱정은 안 돼요. 엄마가 너무 훌륭해서.
0: 그렇죠.
3: 근데 정희님의 쓸쓸함과 그 어떤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1: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진짜
2: 힘내십시오.
3: 힘내시고 응원하는 걸 많습니다. 우리 정희님 화이팅 해주세요.
0: 잘하실 거예요, 정희님. 네. 스스로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3: 네,
0: 응원할게요.
3: 네. 저희도요.
1: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네.
3: 네. 자, 광고 듣고 와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영철야,
3: 영철야,
2: 영철야,
3: 영철야.
4: 애지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산에서 뗄나무를 해서 지게 주고 돌아오며 부르는 나무 등짐 소리입니다.
2: 숨은 것배
3: 영차야,
2: 목이 차고
3: 영차야,
2: 땀은 흘려
3: 영차야.
4: 논매기가 끝나고 한가해지면 이제 뗄나무 장만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3: 영차야
2: 이망백이.
5: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6: 0564님께서 상담 선생님, 우리 정다운 원장님의 말씀이 너무 진솔하고 마음에 와닿네요. 좋은 의견, 좋은 상담 감사합니다. 엄마가 또 좋은 분이라 다 잘 될 것 같아요.
7: 맞아요.
6: 저도 응원합니다.
7: 네. 과정이 쉽지 않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어머님이 지혜롭게 네. 잘
8: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7: 거라 믿어요.
6: 그리고 저도 중2 키우는 아빠로서 우리가 아이를 낳은 건 사랑해 주려고 낳은 거지 뭐 학원 그쵸. 못 보내는 거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근데 제일 가슴 아픈 게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하게
6: 그게 좀 마음 아프죠.
7: 그거는 네. 저희가 너무 이해를 합니다.
6: 맞아요.
7: 자, 우리 끝곡으로 한로로의 입춘이라는 노래 준비했어요.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릴까요? 오늘 정다운 네.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8: 아유, 감사합니다.
6: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원장님. 고맙습니다.
7: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6: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영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7: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6: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1: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0: 어제 올해 중 가장 많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 전국 응급실 500여 곳을 방문한 온열 질환자는 총 186명이며 이 중 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명대 온열 질환자가 4일 연속 발생한 것도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2,221명, 사망자는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의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추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3시쯤 추조 가즈오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에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가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며 대사로서 공식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오늘 오후 남편인 슌 스틸 변호사와 함께 외교부 청사를 찾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뒤 조현 장관을 예방했습니다. 외교부는 부임 인사차 조 장관을 예방한 것으로 한미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과 한미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늘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을 때까지 지휘관부터 비상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경찰 수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경찰지휘부는 수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감시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비리 행위자는 수사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전주 26도 등 전국의 23도에서 2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8도, 광주 36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60mm 사이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더위를 식혀주기엔 역부족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월드컵에서 골을 넣고 압도적인 기세를 뽐내는 선수, 수천 수만 관객의 환호를 받으며 손을 흔드는 빅스타, 혹은 직장에서 늘 잘 나가는 그 남자 혹은 그 여자. 작가 조지 오웰도 그들이 뿜어내는 기운을 잘 알 듯 이렇게 일갈했지요. 지금 승리하고 있는 사람은 불멸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당신은 그 위세, 그 인기가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은 절대 그럴 수 없다죠. 그러니 냉정해야 한다. 즉, 모든 것은 한때이니 승리 중인 당사자라면 겸손할 것이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나라면 기죽지 말자.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차로 1시간인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2시간 12분.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울산이 전국특광역시 중에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가장 긴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철도가 없고 생활권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새로울 건 없는 이야기지만 익숙해져 버린 불편이라고 해서 당연한 건 아닐 겁니다. 시민들이 감당해온 불편이 도시의 특징으로 남지는 않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시대의 흐름을 가볍게 짚어드리는 시간 톡톡 세상 돋보기입니다. 혹시 부산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서울병에 이어서 최근 중화권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부산 여행을 다녀온 뒤에 그 감성을 잊지 못해서 앓는 후유증을 뜻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부산을 찾은 외국인은 242만여 명으로 작년보다 43% 이상 늘었고요. 이 중 40% 이상이 대만과 중국 등 중화권 관광객입니다. 중국 SNS에서는 부산 관련 게시글 조회수가 5억 5천만 회를 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부산에 열광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가 접근성과 편리함입니다. 김해공항과 중국 각 지역을 잇는 직항 노선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KTX를 타면 서울에서도 금방 올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바다와 산 그리고 도심의 풍경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게 외국인들의 취향을 저격했다고 해요. 덕분에 아시아 주요 도시 중에 부산이 종합 만족도 1위를 차지했고요. 외국인 관광객의 월 평균 소비액도 986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소비의 대부분이 쇼핑이나 식음료 위주에 그쳐서 해양 레저 같은 체험형 콘텐츠를 키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산병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건 관광객들한테 부산에서 보낸 시간이 쉽게 잊히지 않는 좋은 경험으로 남았다는 뜻이겠죠.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울산까지 이어질 수 있게 울산도 울산만의 매력을 담은 알찬 콘텐츠를 고민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들려주고 싶은, 알려주고 싶은 울산만의 콘텐츠가 있다면 여러분 추천 오늘 해봐주세요.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도 안내할게요. 수의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먹냥 상담실. 오늘은 강아지 전문가 정은준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이어서 지방로의 시간여행에서는 방학의 역사를 날아가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이 6시 9분 50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실 수 있겠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시는 길의 교통 상황이나 오늘 있었던 일들, 퀴즈 정답,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도 드릴게요. 행운을 기대하며 한 번쯤 구매해 본 적 있는 이것. 대부분은 당첨금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판매금의 일부는 기금으로 조성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쓰이고 있어요. 저소득층과 장애인 지원, 문화, 예술과 체육, 지능, 청소년 육성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포함해서 최근 울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인 부르미와 바우처 택시를 알리는 데도 이 기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227개 판매점을 홍보 거점으로 삼아서 작은 한 장이 교통약자의 든든한 발이 됩니다. 이런 캠페인도 시작했어요. 이 기금을 만드는 거 무엇일까요? 1번 복권, 2번 취권.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두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21년 이상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순간을 더 즐겁고 건강하게 행복한 먹냥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 강아지, 고양이를 비롯한 다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동, 생활에 대한 궁금증들 풀어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2848 혹은 울산 MBC 홈페이지 퇴근길 톡톡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주제는 강아지 더위 관리. 입니다. 강아지 전문가 정은준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요즘 날씨가 정말로 굉장히 무덥습니다. 이런 날씨에 아무래도 강아지들도 많이 힘들 텐데요. 더위 먹는 강아지들도 있나요?
1: 예, 꽤 많습니다.
0: 아, 예. 그러면은 가장 요즘에 이런 계절에 강아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가 있어요?
1: 일단 고온과 예, 높은 습도가 강아지들한테는 사람보다는 체온 발산이 어렵기 때문에
0: 예.
1: 예,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0: 강아지들은 체온 조절을 어떻게 하나요?
1: 사람은 땀을 흘려서 이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데 강아지는 이제 땀을 못 흘리기 때문에
0: 네.
1: 호흡으로 열기를 내뿜습니다.
0: 그러면은 뭔가 호흡이 가빠진다거나 이러면은 이 강아지는 체온 조절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네요.
1: 예, 맞습니다.
0: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심화가 돼서 지금 체온 조절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더위를 먹었구나, 온열 질환이구나, 이 정도는 어떤 신호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이제 그늘이나 뭐 시원한 물을 제공했는데도 호흡이 진정이 안 된다든가, 뭐 이제 입을 벌리면서 계속 힘들게 심으시는데 침까지 흘리고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이제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더위를 먹고 병원을 찾는 강아지들이 늘어요?
1: 제가 근무하는 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7월 중순쯤 갑자기 더워졌을 때
0: 네.
1: 응급으로 온열 질환으로 이제 내원했던 환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0: 꽤 많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1: 예, 하루에 3마리까지 됐습니다. 예.
0: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어떤 처치를 받아요, 병원에서는?
1: 일단 체온을 낮추는
0: 네.
1: 이제 젖은 수건을 몸에 이제 감싸고
0: 예.
1: 예, 선풍기 바람 그리고 이제 좀 시원한 물을 제공하고
0: 예.
1: 병원에서는 핵심적인 건 다시 수액을
0: 예,
1: 공급해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온열 질환 같은 경우 이제 쇼크를 유발하기 때문에 수액 처치가 제일 핵심입니다.
0: 쇼크까지 온다면 굉장히 위험할 텐데요. 이래 그러면은 병원에 가기까지
1: 예.
0: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응급 대처 이런 것들은 있을까요?
1: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더위를 탔을 가능성이 있다면
0: 네.
1: 이제 시원한 물수건을 몸에 덮어주는 거, 그다음에 선풍기 바람을 좀 쐬주는 거,
0: 예.
1: 그리고 이제 의식이 있는 상태라 그러면 이제 시원한 물을 좀 먹이시는 거.
0: 이게 시원한 물수건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집에 막 얼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주고 이런 건 어때요?
1: 예, 가능합니다. 뭐 아이스팩 같은 게 있으시다면
0: 네.
1: 이제 수건에 좀 감싸서 배 부위에 좀 대주시면
0: 배부위요?
1: 체온 발산이 좀 빨리 됩니다.
0: 사실 강아지들은 매일 산책을 해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1: 예.
0: 요즘에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워낙에 무덥고 습하니까 이 친구들은 언제 산책하는 게 좋아요?
1: 저는 이제 해 뜨기 전.
0: 많이
1: 직후.
0: 새벽이겠네요.
1: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새벽이라서
0: 예.
1: 아마 출근하실 때 느끼셨겠지만 출근할 때 온도도 거의 28도를 넘어가서
0: 맞아요.
1: 해 뜨기 전이 제일 이제 애들한테는 좀 좋은 시간대인데
0: 예.
1: 이제 뭐 하시기 좀 힘드시죠, 사실 산책을 그 시간에는. 예. 근데 해 지고 나서 또 많이 하시는데 8시 정도 해가 진다 쳐도 지열은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이제 야간에 온열 질환 오는 데도 꽤 있습니다.
0: 지열 때문에라도
1: 예.
0: 그러면은 지열이 없는 곳을 찾기가
1: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제 해지고 이제 산책을 데려 나가서
0: 네.
1: 바닥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뜨거운 정도인지 파악을 하시고 예, 산책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책은 매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소형견들 같은 경우는 실내 생활만 하더라도 이제 운동 부족은 사실 없습니다.
0: 예.
1: 중대형견으로 넘어갈 수도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뭐 낮에 산책하시는 거는 뭐 대형견이든 소형견이든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 지열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는데 특히 시멘트 바닥이나 아스팔트 바닥이 사람보다 강아지한테 훨씬 뜨겁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뭐 아무래도 신발 같은 것도 없으니까.
1: 예, 맨발에다가 또 이제 사람보다는 다리가 짧다 보니까
0: 예.
1: 이제 지열이 배로 바로 올라오겠죠. 예.
0: 혹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요?
1: 예, 종종 있습니다. 발이 이제 산책 후에 특히 낮에 좀 뜨거운 햇빛은 피해서 산책을 시켰다고는 하시지만 이제 오랜 기간 산책을 하게 되면 발에 화상을 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러면 그렇게 발바닥에 화상을 입는 경우면 못 걷게 할 수가 있나요, 강아지를?
1: 아마 이제 산책하는 중에 네. 다리를 이제 절 겁니다. 네. 화상을 입으면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안고 치료를 기가하시거나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겠죠.
0: 그러면은 그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치료는 물론 해야 되는 거고 예. 산책은 힘드는 상황이고요. 예,
1: 당분간 산책을 하시는 게 안 좋겠죠. 예.
0: 여름에는 요즘에는 진짜 에어컨 없으면 살기 힘들다 그런 계절이잖아요. 예. 반려견이 있는 집에서는 예. 실내 온도와 습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1: 이제 사람하고 좀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더울 때 샤워도 할 수 있고 뭐 옷도 짧게 입을 수 있는데 강아지는 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7도 사이.
0: 24도에서
1: 예, 생각보다 27도. 조금 더 시원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도는 뭐 사람이랑 비슷한데 40에서 60%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왜 사람도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으면 좀 목이 칼칼해진다든지 몸이 조금 더 안 좋아진다든지 그런 예. 경우 있잖아요. 강아지는 예. 그런 경우 없어요?
1: 강아지도 있습니다. 강아지도 사람처럼 이제 너무 차가운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을 강하게 쐬게 되면 냉방병처럼 예, 올 수 있습니다.
0: 더위도 힘들고 냉방병도 힘들고 예. 진짜 적절하게 잘 유지를 해야 하는 거네요. 예. 여름철에 이런 더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1: 근데 이제 더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간식은 사실 없고요. 근데 흔하게 좀 주실 수 있는 게 이제 시원한 수박을 드시다가 강아지한테 좀 주실 수 있는데 이제 강아지들은 이제 워낙 사람보다는 덩치 작기 때문에 네. 이제 수박을 주셔서 배탈이 나서 오는 애들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간식을 특별히 찾는 것보다는 일단 시원한 물을 자주 제공하거나 뭐 야외 산책을 좀 자제하는 그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아무래도 털이 긴 강아지들은 저 녀석들은 얼마나 털 때문에 더울까 하는 생각에 많이들 밀어주시잖아요. 빡빡. 예, 예. 그런 거는 어때요? 여름철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1: 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0: 이제 그 강아지가 생활하는 공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실내견들이야 좀 짧게 밀어도 햇볕에 대한 손상을 잘 받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야외 생활한다든지 실내랑 야외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환경이라면 털을 너무 짧게 깎아버리면 햇볕에 의한 화상도 많이 입습니다.
1: 아, 직사광선을 예. 바로 받으니까요.
0: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털을 길이를 조절하셔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특히 실외 견들 같은 경우는 털이 엉겨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름이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체온 발산도 잘 안 되고 이제 햇볕 때문에 손상되는 게 이제 털 엉김이 있다고 해서 햇볕 손상이 덜 받지는 않습니다.
1: 혹시 강아지 선크림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0: 제가 이런 없는 거 같습니다.
1: 아니 견종에 따라서 털이 많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는 워낙에 더우니까 반려견과 함께 아예 계곡으로 가서 물놀이 마음껏 즐겨라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캠핑도 자주 같이 떠나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여름철에 야외 활동할 때는 보호자가 어떤 걸 좀 주의하거나 조심해야 할까요?
0: 강아지도 이제 물놀이를 하게 되면 신이 날 수 있는데 네.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해버리면 이제 시원한 상태라도 열발살이 잘 안 돼서 열사병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휴식을 중간중간에 해주시고 이제 물이나 이제 시원한 이제 음식 같은 걸 좀 제공해 주시면 좋고 강아지들 모든 강아지들이 수영을 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깊은 물에는 못 들어가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강아지용 구명조끼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좀 착용시키시기 좋고 바닷물이 문제인데 바다 수영을 하다가 의외로 이제 바닷물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어떤 문제요?
0: 이제 짠 성분이 몸에 많이 들어오겠죠. 예. 그것 때문에 구토나 설사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바다 수영을 너무 오랫동안 한다거나 자주 한다거나 그건 좀 안 하셔야겠네요.
0: 예, 그렇죠. 뭐 아주 종종 하는 건 몰라도 자주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구토 설사 증상도 나타나지만 피부에도 자극이 심해요.
1: 사람도 그렇죠. 짠 물이 좀 그렇죠. 오래 닿고 하다 보면 따끔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강아지도 마찬가지다. 예. 그러면은 끝으로 강아지들 이런 계절에 좀 관리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별히 더 보호자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특히나 이제 온열 질환으로 오는 환자를 보면 대부분 이제 단두종 거기다가 이제 비만인 강아지들 주로 많이 취약한 애들이기 때문에. 네. 비만인 경우에는 이제 체중을 좀 감량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단두종 같은 경우는 일단 주둥이가 너무 짧아서 호흡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이제 과호흡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른 온열 질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에 이제 뭐 체중 관리라든지 뭐 낮에는 특히나 산책을 안 시키신다든지 그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 사람도 강아지도 함께 건강관리가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전문가 정은준 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MBC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3: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2: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0: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97.5.
3: 네, 지금 시각이 6시 26분 5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 정답 보내주시면서 1248번님께서는 이거 사면 일주일에 행복하죠. 기금으로 좋은 일에도 쓰인다고 하니까 자주 구매해야겠습니다 하셨어요. 저희가 자주 구매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렇게 쓰인다라는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행운을 기대하면서 한 번쯤 구매해본 적 있는 이것. 대부분은 당첨금을 먼저 떠올리는데 판매금의 일부가 기금으로 조성돼서 우리 사회 곳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지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청소년 육성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포함해서 최근 울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인 부름이 바우처 택시를 알리는데도 이 기금이 활용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227개 판매점을 홍보 거점으로 삼아서 작은 한 장이 교통약자의 든든한 발이 됩니다. 이런 캠페인도 시작했어요. 이 기금을 만드는 거 무엇일까요? 1번 복권, 2번 취권. 정답을 샵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과거 현재를 넘나들며 지역 문제 실마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방로의 시간 여행 남선영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요즘 원고 쓰기 전에 기사 보면은 그 어디 어디 방학을 맞아 무슨 무슨 프로그램이 개최한다, 축제를 개설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벌써 여름 방학 시즌이 됐구나, 그걸 보고서 좀 깨닫게 되는데, 이런 기사를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방학도 지방 소멸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방학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꾸려봤습니다.
0: 네. 저희가 이 코너를 시작하기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주하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구를 생활인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1: 네.
0: 그 생활인구를 포함해서 지방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여름 방학이고요. 네. 지금 아주 고단하게 부모님들이 지내고 계실 수도 있고.
1: 네.
0: 그리고 여름 방학이 짧은 곳은 한 8월 10몇일쯤에 또 계약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1: 요즘은 참 천차만별인데. 네. 그래서 요즘 또 날도 덥기도 하고 그래서 시원하면서도 부모님들도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인기 명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들도 지역 특성을 살려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많이 고민 하는데, 뭐 생태 관광이나 역사 관광, 농촌 체험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0: 네.
1: 덕분에 조용하던 소도시가 단숨에 인기 명소로 급부상하는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0: 맞아요. 요즘에는 누군가가 SNS에 영상을 올리면 이게 재미있어 보이면 여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1: 맞아요.
0: 잘 만든 콘텐츠가 또 지역을 살리는 길이 되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이게 대학생들도 사실 방학을 하잖아요.
0: 예.
1: 그 손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있어서
0: 손녀 체험?
1: 그런 것도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체류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가 숙박인데
0: 네.
1: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숙박업소들도 요즘은 콘텐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키즈 호캉스를 의미하는 키캉스가 대세로 떠올랐는데 완전한 휴식과 여가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맞추고 혹시 모를 날씨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요. 또 여행에는 비용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다 보니까 국내 여행으로 돌려보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서 이런 흐름이 커지는 추세인데, 실제로 그 호텔 예약 사이트 조사를 보니까 한국인 여행객들 중에서 56%가 올해는 국내 여행을 해보자라는
0: 네.
1: 그런 반응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까 말씀하신 생활 인구에 대한 이야기가

0: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장 오늘 이게 주제가 방학이다 보니까 또 이런 그 방학에 대해서 또 얘기를 더 나눠보자면 근본적인 궁금증이 그거였어요.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방학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까? 요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부터 방학이라는 게 있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0: 네.
1: 학교라는 개념이 탄생하고 생겨난 게 아닐까? 회사에서는 쉬는 걸 휴가라고 하니까요.
0: 네, 이게 지금처럼 정기적인 학사 일정으로 제도화된 방학은 19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 예.
0: 교육의 역사가 사실 인류의 역사랑 계속 비슷하게 걸어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방학의 역사는 1840년쯤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 그렇네요. 이게 네. 미국에서 방학을 제도화한 거예요, 그러면?
0: 맞습니다. 19세기 미국이었고요. 이때가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계에도 변화가 생기던 시기였는데 방학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까지는 학교나 지역에 따라서 수업 과정도 다르고 일수도 완전히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도시의 학교들은 연중무휴인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육당국이 교육과정과 일수를 최대한 통일을 해야 지역 간의 격차도 줄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1: 어느 동네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0: 네.
1: 어느 동네는 너무 안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요.
0: 맞아요. 특히 농촌은 농번기에 이렇게 돕느라고 방학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여러 의견을 주고받다가 그때 여름방학이라는 걸 만들어볼까 하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1: 아, 그러면 겨울방학보다는 여름방학이 먼저 생긴 거네요?
0: 맞습니다. 당시 미국이 산업화를 겪던 시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산업화 도시화 얘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가 폭염이잖아요. 당시 미국 교실 자체가 환기가 거의 안 되는 밀폐 구조였는데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1: 네.
0: 여름에 학교 교실 자체가 학생 건강을 아주 치명적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가정에서는 출석을 하는 대신에 피서를 가자 이렇게 해서 여름철 출석률이 거의 절반가량 떨어졌습니다.
1: 예?
0: 이럴 거면 그냥 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19세기 후반에 교육 과정을 아주 표준화하면서 여름철 장기 휴가라는 그런 방식이 정기 학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1: 와, 이게 그러면은 원래는 뭐 특별히 이렇게 쉬는 기간이 없다가 학생들이 많이 안 오네.
0: 네.
1: 그럼 제도화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네요.
0: 맞습니다. 물론 제도화되지 않은 방학도 아주 오랜 과거에 있었겠지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방학은 그렇고요. 여름 방학의 기원이 더위를 피하기 위함이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긴 여름 방학과 짧은 겨울 방학을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권은 겨울 방학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1, 2주 가량 정도로 되게 짧고요.
1: 네?
0: 우리나라는 이례적으로 겨울 방학의 긴 경우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1: 예. 네. 그러면은 처음 나타나게 된 그 여름 방학은 미국에서
0: 네.
1: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0: 처음에는 그 기간이 8월 중이었고요.
1: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0: 비슷하죠. 더운 시기였고 2, 3주 정도로 짧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수가 늘었어요. 더위를 피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조금씩 늘었고 1900년 무렵이 되어서의 180일 그리고 9개월 학사 일정이 널리 자리를 잡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학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 농번기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여름방학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실제 19세기 미국의 농촌은 봄, 가을이 훨씬 더 바빴기 때문에 오히려 농촌의 학생들은 여름이 아닌 봄, 가을을 주로 방학으로 삼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학이 언제 왜 생겼느냐를 얘기할 때는 농번기 때문이라기보다 도시형 학사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서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편이 맞습니다.
1: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방학이 처음 나왔을까요?
0: 지금처럼 법으로 기간을 정해놓은 근대식 방학 제도는 1895년에 처음 등장했고요.
1: 예?
0: 이때가 고종 32년입니다.
1: 아, 고종 때 뭐가 많이 됐긴 했어요.
0: 그렇죠. 이때 갑오개혁 이후에 제정이 된 건데요. 소학교령이라는 법이 제정이 되면서 소학교, 외국어학교, 사범학교, 중학교 이렇게 근대적 교육기관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동시에 이제 학교 운영에도 체계라는 게 생기는데 그때 학년이나 학기, 또 시험이나 진급, 졸업이라는 개념이 함께 생겼고요.
1: 아, 그때 당시에도요?
0: 네,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면 학사 일정이라는 게 짜여져야 되잖아요.
1: 예.
0: 그 사이에 방학이라는 개념도 같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이런 흐름들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일제의 학제를 좀 틀을 반영을 했는데요. 일본도 당시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한 달 정도, 겨울에는 그 여름 방학보다 한 10일 정도를 더 쉬는 구조였어요. 아까 서구권 일본은 겨울 방학이 훨씬 짧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울 방학이 더 길었습니다.
1: 추워서요? 왜 그럴까요?
0: 추워서 맞습니다.
1: 아, 진짜요?
0: 네, 당시 신식학교 건물들은 서양식이나 일본식 목조 건물 혹은 벽돌 건물로 지어졌는데요. 우리나라는 고유의 온돌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이 구조에서는 온돌 난방이 불가능했습니다.
1: 아, 신식 건물이니까.
0: 맞습니다. 그래서 난로 하나에 의존해야 했는데 사실 난로를 돌리려면 연료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아. 그런데 그 연료를 학교에 다니는 동안 쭉 대자니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모든 학교가 이 난로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독감에 걸리거나 혹은 동상에 걸려서 학교에 못 오는 학생들이 네. 많아졌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추위를 피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겨울 방학도 길게 길게 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면 진짜 이게 더워서 학생들 덜 덥게 하려고 네. 추워서 덜 춥게 하려고 만들어진 게 방학. 있네요.
0: 네, 그게 또 시험이 끝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방학을 끼워 넣어서 학사 일정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건강권을 생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과거에도 제도화되진 않았지만 좀 건강하기 위해서 쉬는 날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도 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방학이라고 하긴 조금 다르지만 방학과 비슷한 개념의 휴식은 그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퀴즈는 앞선 내용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방학은 겨울 방학으로 감기 등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시작됐다. 1번이 오고요. 2번이 X입니다.
1: 예, 네. 겨울 방학이 최초이고 감기 등 전염병 방지를 위해 시작됐다. 1번 O, 2번 X. 자, 정답을 샵 2848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듣고 왔습니다. 아마 학생들은 시간아 제발 방학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정답 뭘까요?
1: 정답은 이번 X였고요. 제가 1번
0: 오늘 오답이 네. 엄청 많아요.
1: 맞아요. 이게 반대로 비틀다 보니까 네. 오답을 많이들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최초의 근대적 방학은 여름 방학이고요. 폭염으로 인해서 취약해진 학생들의 건강도 지키고 떨어진 출석률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맞추신 분들 중에서 67736923번 쓰시는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네. 다시 한번 샵 2848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최초의 근대적 방학이 여름 방학 이고 폭염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 전통 교육기관에도 이런 방학과 비슷한 휴식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국의 학교가 일정한 학사 일정에 따라 쉬는 그런 현대적 방식과는 성격이 좀 다르기는 했지만 있긴 있었어요.
0: 조선시대.
1: 네, 조선시대입니다.
0: 예, 어떻게 달랐을까요?
1: 그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서 예? 장기 방학은 없었지만 4달 정해진 날에 집에 다녀올 수 있게 아주 짧게 휴가를 줬습니다. 예? 이게 여기 학교에만 머물고 있으면 사실 관리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서 옷도 조금 세탁을 하고
0: 아, 가족학교 같았나 보다.
1: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지도 만나고 혹시 농사를 도울 일이 있으면 농사도 돕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보내줬고요. 쉬는 기간을 정해두진 않았습니다. 이날이 되면 가면 된다 하고 쉬는 기간을 또 정해둔 학교도 따로 있기는 했는데요. 왕실의 종친 자제를 교육하던 종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여기는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한 달 그리고 1월부터 11월부터 12월까지 수업을 좀 쉬었습니다.
0: 얼추 뭐 근데 여름방학, 겨울방학하고 시간이 겹치긴 하네요.
1: 이게 계절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에도 학교가 있었거든요. 예? 사학인 그 12도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여름철에 산이나 이런 뭐 계곡이나 이런 곳들로 장소를 아, 옮겨서 공부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이걸 네. 학과라고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원하게 보내려고 노력을 했던 흔적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쉬는 날짜라던가 뭐 쉬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아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요 정도까지가 끝이라서 좀 전국적인 기준을 적용했던 방학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근데 하는데요.
0: 근데 방학 이야기요?
1: 맞습니다. 네, 시대마다 조금씩 방학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0: 예. 어느 시대로 가볼까요?
1: 그 1950년대로 가보려고 하거든요.
0: 와, 전쟁 직후부터 한창 이제부터 잘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생각했던
1: 맞아요.
0: 그런 시기인 거잖아요.
1: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당시 학생들은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돕거나 독서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학기 중에는 할 수 없었던 일과를 보내는데 방학을 활용했습니다. 네. 그 친척집을 방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보람찬 방학을 보내자는 목소리가 조금씩 시작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즐거운 방학을 보내려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풀이라고 부르던데 이게 지금으로 치면 물놀이장이거든요.
0: 영어잖아요.
1: 네, 예. 그 맞아요. 그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최고 인기 장소가 풀이었고요. 딱지치기라든가 구슬치기를 하면서 보낸 그런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0: 이게 지금 초등학생인 거예요?
1: 초등학생과 그다음에 그 중고등학생도 포함이 되고요. 대학생쯤 가서 이제 농촌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종교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는 그 흐름이 조금 달라집니다.
0: 어떻게 달라질까요? 70년대는 공업화 시기인데 네.
1: 본격적으로 방학은 학교 생활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초점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예. 중고등학교는 방학을 보충수업 기간으로 활용을 했고요. 예. 1971년부터는 TV에서 방학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가면 방학공부, 뭐 탐구생활 이런 이름의 책을 판매했습니다. 이때가 방학숙제 전성기라고 할 수 있어요.
0: 네. 그러면 네. 그 이전에는 방학 숙제라는 개념은 없었던 거예요?
1: 제가 전성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전에도 방학 숙제는 있었습니다. 최초의 방학 숙제는 1924년 일제강점기까지로 올라가는데요. 네. 당시 학위과제장이라는 이름의 과제책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방학 동안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기초학습을 유지해라 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안에는 일기 쓰기 방법이라던가 뭐 기초셈법이라던가 위생관리 같은 과제들이 담겨 있어서 네. 이거를 실천하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이런 흐름이 전국적으로 자리 잡은 건 광복 이후부터인데요.

0: 네. 그렇죠. 이게, 그러고 보니까 밀린 일기 쓰고 그 날씨가 네. 요즘에야 뭐 검색해서 과거 날씨도 많이 나오는데 그냥 지금, 아무 때나 네. 적어놓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1: 네. 지금 자료 화면 유튜브로는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그 70년대에 나왔던 방학생활, 방학공부 이런 책자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0: 저는 후에도, 아직 70년대까지는 아니어서
1: 그 후에도 혹시 활용을 했을까요?
0: 탐구 생활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80년대생은 아니 근데 남성현 작가께서는
1: 네.
0: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탐구 생활이라는 책은 못 보신 거예요?
1: 그냥 교과서 중에서는 있었는데 방학 동안 이렇게 탐구를 해야 되는 그런 책은 따로 없었고요. 그냥 교육방송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학 과제들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거를 좀 채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던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0: 탐구생활로도 세대가 나뉘어.
1: 네. 그랬고요. 이게 9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국정방학책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재들이 하나 둘씩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인권을 존중하자는 의미로 강제적으로 일기검 검사를 하는 것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일기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뭐 자율적인 탐구를 한다거나 가족 체험 학습을 가는 등의 이렇게 방학으로 조금 바뀌게 됐죠. 저희 부모님한테도 여쭤보니까 약간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잠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0: 그런 거 없었어요? 곤충 채집?
1: 없었습니다. 네. 식물을 관찰하는 건 있었어요. 곤충을 채집한 적은 없.
0: 아니 네. 얼마 전에 우리 퀴즈에서도 네. 매미 가 탈피한 거를 채집하는 분이 있었다면서요. 지금 네. 있다는 뜻 아니에요?
1: 이거 조금씩 조금씩 바뀌나 봐요. 저희는
0: 아, 그런, 과거 거를 네. 다시 부활시키면서
1: 해서 생물을 공부하자 뭐 이런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0: 그런 게 없었어요.
1: 네.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식물을 키우면서 어느 정도 키가 자라는지 뭐 사진을 찍어서 보거나 뭐 관찰 일지를 쓰거나 이런 정도의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딘가에 여행을 가서 뭐 어떤 식으로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이야기하고 발표 하고 뭐 글을 쓰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것들이 좀 많은 추세더라고요. 네.
0: 맞아요. 아이들이 동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네.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0: 그래서 AI를 써서 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한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현재 우리 아들은 중학생인데 네. 숙제가 하나도 없대요.
1: 아. 너무 부럽네요.
0: 저까지 너무 신나는 방학을 네. 보내고 있어요.
1: 그렇군요.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뭐 학원이라던가 다른 숙제 때문에 조금 바쁜 아이들이 더 많아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에는 아이들한테 숙제 부담을 주는 대신에 가족과 함께 좀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이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좋더라 하는 것도 소문을 내주시고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추억을 좀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그리고 요즘에 해외여행 가기에 환율도 그렇고 유류세 때문에도 많이 부담된 하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네. 지금 문자로 정자 바닷가 저 와 있는데요.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서 추울 지경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6696번님.
1: 네.
0: 울산에 가까운 곳 정말 많잖아요. 여름방학 때 한번 이 아름다운 풍경도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최초로 생긴 게 여름방학이다. 미국이다.
1: 미국이다. 예. 맞습니다. 네.
0: 오늘 또 아주 재미난 정보 있었습니다. 방학의 역사 남선영 작가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3: 건강기능식품.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네, 오늘 퀴즈 정답 바로 1번 복권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시면서 복권 지금 구매했다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복권 꿈만 매일 꿉니다. 0065번님, 7407번님은 진하해수욕장 다녀오면서 복권 구매했어요 하셨고요. 그리고 5030번님도 일주일이 행복해지려면 한 장씩 사는데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네요. 예, 오늘 정답 맞히신 분 가운데 선물 받아 가실 분부터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6773번님 그리고 6923번님께 SO1에서 드리는 주유권 선물로 챙겨드리고요. 3833번님께 퀸즈에나 학성점에서 드리는 염색 이용권, 그리고 7712번님께 시바스시에서 드리는 식사권 선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낮에 아주 잠깐이나마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습도는 아주 높아요. 그런데 현재 기온이 28.6도예요. 이게 사람이 참 적응의 동물이라고 며칠 내내 30도가 넘다가 그래도 28.6도로 내려오니까 조금 시원해지려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도 더운 하루 보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끝곡은요, 저희 8월 29일에 북구 강동해변에서 울산 MBC에서 공연을 마련합니다. 어반자카파, 치즈, 펀치가 출연하는데요. 이 가운데 한 곡으로 골랐습니다. 로꼬와 펀치가 부르는 Say Yes 들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닥쳐 유.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수도권의 체감 온도가 38도까지 치솟으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 등 수도권 곳곳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2천여 명을 훌쩍 넘어섰고 사망자는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하철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승강장 지붕쪽 온도는 52도를 넘어섭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열차에서 막 내린 승객들에게 보이는 보랏빛 한기도 몇 발자국이면 사라집니다. 수도권에서도 극한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체감기온이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경기 양주에서는 40.7도를 기록했고 하남 39.3도, 여주 39.1도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최고기온은 강남구 39.2도, 구로구 39도, 강서구 38.3도 등으로 극심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동부권과 서부권에서도 폭염 중대경보가 추가로 내려졌고 서울은 전역이 폭염 중대경보에 놓이게 됐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오산과 하남, 여주, 고양, 안성, 파주, 용인 등에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인명피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충남 당진에서 밭일을 나갔던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온열 질환자 수는 2,000명을 넘어섰고 이 중 1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등 한반도 서쪽으로 폭염이 확대된 것, 북태평양 고기압 중심이 동해 쪽으로 이동한 뒤 오늘부터 동풍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데 따른 겁니다. 태평양에서 다가오고 있는 13호 태풍 돌핀은 이번 주 후반 일본 오키나와 부근을 지나 중국 쪽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며칠째 쌓인 열이 강한 동풍을 타고 더 밀려들면서 서울 기온은 지난 2018년 역대 최고였던 39.6도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1: 어제 5% 넘는 하락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오늘은 온종일 하락세를 보이다 장 막판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은 오늘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어제 5% 넘게 급락했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때 6,000선까지 하락했지만 오후 들어 다시 상승 전환하며 어제보다 101.5포인트, 1.62% 오른 6,358.95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8,000억 원을 팔았지만 개인이 매수에 나서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후 한때 4% 넘게 하락했지만 마감 직전 낙폭을 줄이며 상승 전환해 각각 0.2%, 0.6% 올랐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연이은 실적 발표에서 AI 과잉 투자 불안이 일부 해소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취소했다는 소식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중국 반도체 기업인 창신 메모리가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경쟁 과열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반도체 대장주들이 한때 휘청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형 반도체주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코스닥 지수는 6% 가까이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사상 처음으로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어제보다 5.88% 오른 780.72에 마감했습니다. 바이오와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등 종목들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형 반도체주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순환매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기 위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한 달 안에 보안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시각 보고 시 가감에 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침을 시도선관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 당일 오전 8시 40분쯤 시도선관위에 투표자 수 입력 및 수정 관련 전달사항을 메일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메일에서 기존 투표자 수 보고 자료에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 시 가감하여 보고 가능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경기 시흥 시 3,600여 명의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이 발표한 시흥시 오전 9시, 10시 투표율과 실제 투표율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9시 투표율 집계 및 발표 당시 정왕본동, 연선동, 능곡동 등 시흥시 3개 동의 투표자 3,612명이 누락됐고 시흥시 선관위가 경기도 선관위에 수정을 문의하자 경기도 선관위는 9시 투표자 수를 바로잡지 않고 10시 투표자 수를 수정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22년째 반복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늘 각의를 거쳐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의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해역과 방공식별구역 등을 표시한 지도에서 독도를 실선으로 구분해 자국 영토임을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3시쯤 추조 가즈오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대학생 단체 소속 학생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 평택시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 공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학생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10시쯤 오산 공군기지 안으로 뛰어들어가 미 70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 측은 무단 침입한 학생들을 붙잡아 신병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7도, 전주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8도, 광주 36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60mm 사이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더위를 식혀주기엔 역부족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34도입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0: 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5: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6: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과연 집값이 잡힐지, 또 실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3부에서 이광수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개혁신당. 하지만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결했는데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4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른 거야?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2: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2: 네, 잘 지내고 계시죠?
3: 네, 네. 아우, 저도 목소리를 크게 해야겠는데요.
2: 아니에요.
3: 아우, 멋지십니다.
2: 아니에요. 네, 네. 그 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나왔는데 그 구윤철 부총리가 했던 말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3: 네.
2: 집이란 거는 사는 것, 그러니까 buying이 아니고
3: 네.
2: 사는 것, 그러니까 리빙이다. 네.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어떤 핵심 철학을 좀 담고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집 살 거면 집을 살 거면
3: 네.
2: 그 집에 살아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3: 그렇죠.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동안의 문제가 뭐냐면 거주하거나 보유하거나 네. 투자로 투기로 보유하고 있겠죠.
2: 네.
3: 차이가 없었어요.
2: 네.
3: 그런데 그 차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2: 네.
3: 정부가 뭐 강제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
2: 네.
3: 그 차이를 만들겠다. 그게 사실 이번에 부동산 세제의 핵심이었고
2: 네.
3: 즉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시키겠다. 이 방향성입니다.
2: 보유에서 거주로
3: 네. 사는 것에서
2: 네.
3: 사는 곳으로.
2: 곳으로.
3: 네.
2: Buying, living.
3: 네.
2: 딱 이렇게
3: 네, 네.
2: 핵심 정리 한 문장 정리를 해 주셨는데
3: 네.
2: 총평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3: 저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2: 네.
3: 공정하지 않았다고 봐요.
2: 아, 공정하지 않았다.
3: 그러다 보니까
2: 네.
3: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장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2: 네.
3: 낙사 빠르고
2: 네.
3: 그리고 시장 잘 알고 그리고 막 갈아타기 하고
2: 네.
3: 돈 벌려고 하고
2: 네.
3: 이런 사람들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2: 네.
3: 우직하게 그냥 뭔가 내 계획대로 살고 그리고 내가 거주하는 곳 언젠가 마련해야지 이런 계획을
2: 네.
3: 가진 사람들은 사실 전혀 내 집 마련도 못하고 힘들었죠. 사실 이 바탕이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냐면 특히 세제가 공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세제의 합리화 조치는 정책은 이 공정성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걸음을 걸었다고 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뛸 수는 없잖아요.
2: 네.
3: 그래서 그 한 걸음, 큰 걸음을 하나 걸었다는 거에 의미를 좀 두고 있습니다.
2: 첫 발을 내딛었다.
3: 네, 네.
2: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다.
3: 맞습니다.
2: 자, 하나하나씩 좀 먼저 보겠습니다. 종부세.
3: 네. 네.
2: 종부세 문제가 있는데 이 종부세는 제가 좀 어제 공부를 좀 했어요.
3: 네.
2: 그래갖고 노트에다 막 그냥 막 적고 막 공부를 해봤어요.
3: 네.
2: 지금 제가 노트 갖고 와졌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격을 보겠다라는 얘기고.
3: 그렇죠.
2: 그래서 딱 타겟을 세 가지로 잡은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3: 네네.
2: 하나가 초고가.
3: 네.
2: 진짜 비싼데.
3: 네.
2: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 네. 요거 네. 타겟이고. 두 번째 타겟이 집이 많아요. 다주택자. 그게 두 번째 타겟. 세 번째는 1주택이긴 한데 안 살아요. 요렇게. 요렇게 세 가지를 타겟으로 잡았다고 보면 됩니까? 종부세는?
3: 그렇죠. 근데 그동안 네. 종부세는 다주택자는 타겟이었어요.
2: 그렇죠.
3: 원래
2: 타겟.
3: 그래서 이번에 네. 새로 들어온 건 뭐냐면 비거주 1주택.
2: 네.
3: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 네.
3: 한 주택인데 고가 주택.
2: 네.
3: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된 거죠.
2: 네.
3: 그래서 거기에서 과중된 세금을 물리게 하겠다라는 게 방향성입니다.
2: 그 사람들 이 타겟 딱 세 가지거든요.
3: 네.
2: 여기는 세금을 올리고 그러니까
3: 맞아요.
2: 보유 부담을 올리고
3: 네.
2: 대신에 근데 이 말을 거꾸로 생각을 하면 내가 초고가 주택이 아니에요.
3: 네.
2: 그리고 별로 비싸지 않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다주택자도 아니야.
3: 네.
2: 그리고 1주택자인데 내가 실거주를 해.
3: 네.
2: 그렇다면 세 부담은 오히려 줄이겠다. 이거 아닌가요?
3: 오히려 줍니다.
2: 반대로.
3: 그게 핵심이요.
2: 그러니까.
3: 네.
2: 그래서 저는 볼 때 막 세금 폭탄 얘기하는데 제가 어제 자세히 공부를 해보니까
3: 네.
2: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3: 네.
2: 실제 그 액수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3: 그러니까 이번에 종부세율이 네. 바뀌잖아요.
2: 네.
3: 거의 두 배 정도 오르는데
2: 네.
3: 3년 후에.
2: 네.
3: 거기에 주로 해당되는 게 얼마의 거래가격이냐면 실거래가로
2: 네.
3: 43억 원 정도 이상이에요.
2: 43억 원?
3: 네. 근데 그 가구가 얼마냐면 5만 호 정도 되는데
2: 몇 퍼센트예요? 그게?
3: 0.3%요.
2: 0.?
3: 0.3%만 과중된 보유세를 낼 겁니다.
2: 이번에 나온 그 비싼 보유세를 네. 내는 게 0.3%예요?
3: 근데 그 중에서도 네. 예를 들어서 고령자라든지 네. 일가구 실거주자들은 또 감면 조항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범위가 줄어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세금 폭탄이다, 전 국민 큰일 났다라는 말도 안 된다.
2: 아, 여러분 0.3%랍니다. 0.3%.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그 0.3%가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0.3%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 전체 주택의 0.3%.
2: 네, 전체 주택의 0.3%. 네, 네, 네. 그러면 좀 그 밑에 아래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20억까지는 내 집값이 20억까지는 영향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3: 그게 과세 표준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훨씬 더 높습니다.
2: 훨씬 더 높아요. 그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3: 실거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억 이상이니까 그 밑에는 네. 사실 종부세가 크게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요.
2: 조금이라도 오르는 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오르는 건
3: 오르는 게 어느 정도냐면 네, 네. 예를 들어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네. 그러니까 올해 한 154만 원 내다가 네. 한 3년 후에 280만 원 정도 내요. 그러니까 한 얼마 정도 늘어나는가? 13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실거래가 45억 아파트.
2: 45억.
3: 거주한다면. 네. 45억 아파트가 280만 원 내는 정도예요. 종부세를.
2: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3: 한 달에 30만 원 안 되는 거예요.
2: 네, 네, 네, 그러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세금 폭탄이니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 아니 근데 그러면 이 정도면은
3: 아니 세금 폭탄인 부분도 있어요. 어떤 초고가 아파트죠.
2: 초고가.
3: 그러니까 같은 과정으로 해서 네. 10년 보유만 했는데 거주하지 않고 실거래가 45억 아파트는 현재 154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3년 후에는 10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2: 이거는 좀 영향이 있네요.
3: 이건 한 7, 8배 증가, 8배, 9배.
2: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3: 근데 전 흥미로운 게 전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다.
2: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너무 부자들에 대해서 따뜻해요. 자애로워요, 보면.
3: 그게 그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아니,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조세 정의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3: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네. 그게 뭐 조세 폭탄이다, 세금 폭탄이다 이걸 떠나서 네. 합리적이냐는 건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2: 그럼요. 누가 죄라고 그랬어요.
3: 그런데 그걸 증세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있느냐를 물어봐야죠.
2: 그렇죠.
3: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도입하는 거냐. 이 질문이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거 합리적이지 않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증세한다고 해서 뭐 시장이 안정돼 아니면 뭐 부동산 시장이 더 좋아져 뭐 예를 들어서 중서민이 더 좋아져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맞죠. 그 질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그렇죠. 네. 그 30억 시가 한 30억 이하는 종부세가 더 주나요?
3: 실거주자는 줄 가능성이 높아요.
2: 그러니까 실거주 얘기하는 거예요.
3: 그렇죠. 실거주 줍니다.
2: 줄어요?
3: 네.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2: 저는 30억 아파트도 못 가져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30억 이하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3: 그렇죠.
2: 종부세 걱정은
3: 거주하신다면.
2: 실거주에 자기가 1주택이고 실거주인데 30억 이하면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 오히려 줄 수 있다.
3: 그렇죠. 그렇죠.
2: 양도소득세 얘기도 좀 마저 해보죠. 네, 양도소득세는 네. 보니까 원래 이제 그 특공 있었잖아요. 특별공제. 이게 보유특공이었죠. 보유인데 이름이 아예 바뀌었더라고요. 이름을 아예 장기 거주소득공제. 제가 아예 적어왔어요. 이름이 길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거주, 이것도 거주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를 보는 게 아니고.
3: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네. 양도세를 감면해 줬어요.
2: 그렇죠. 감면해
3: 근데 조항이 뭐
2: 많이 해줬죠.
3: 거주하면 감면해 주고
2: 연 4%
3: 그렇죠.
2: 보유하면
3: 4%.
2: 그래서 1년에 8%씩 해서 10년.
3: 그러면 80% 네. 세대. 네. 그러니까 거주한 것과 동시에 보유만 해도 감면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2: 그렇죠.
3: 네. 근데 이제는 보유 감면을 뺍니다.
2: 빼고.
3: 그래서 거주를 해야 최대 80%를 받을 수 있어요.
2: 장기 거주 특례를 준 거죠. 그러니까.
3: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유만 하면 이제는 없다.
2: 아니 그래서 어제 저 듣다가 저 깜짝 놀랐는데 이 기존의 제도 보유 특례로 해갖고 이 특별공제 장특공으로 해가지고 뭐 200억 그걸 세이브한 사람도 있었다면서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3: 가능성이 있죠.
2: 아, 있었대요. 어제 나왔잖아요.
3: 왜냐하면 계속 갈아타기를 하거나 1주택을 유지하면서 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 뭐 받을 수 있죠.
2: 그리고 이번에 10억 한도 생겼죠.
3: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2: 네, 그 10억 한도.
3: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네. 이 그동안 구조는 과세가 역진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 그잖아요. 반대네. 감면이 더 많이 되니까.
2: 네, 반대네 진짜. 네,
3: 그죠? 양도차액이 클수록 감면액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진적인 구조를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를 이제 계속 제기한 건데 네. 이번에는 뭐냐면 네. 그래서 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네. 공제를 한도를 가겠다.
2: 공제 한도.
3: 예. 네. 네. 그래서 10억 이상의 양도차액이 발생하면 거기는 과세 내라 제대로.
2: 10억이면 얼마짜리예요? 양도소득이 10억 정도 날라면 얼마 정도 해야 돼 현실에서? 저는 그런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집이 그렇게.
3: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에 사서 20억이 된 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가 돼
2: 20억짜리가
3: 예 30억이 30억. 되고 40억이 되고
2: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3: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2: 강남 아파트 지금 막 두 배 세 배 막 올랐잖아요 그동안.
3: 최근에 3년 동안 압구정의 네. 한 아파트는요 거의 50억 원이 올라요 와. 3년 동안. 그런데 네. 그런데 그동안은 위에가 한도가 없으니까 50억을 해도 감면 더 많이 받고 세금을 적게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한도를 준 거예요.
2: 한도를.
3: 이 더 이상의 양도차익은 제대로 세금 내라.
2: 자, 이것도 제가 볼 때 10억 한도잖아요. 이건 진짜 부자들 얘기네요. 이것도 돈 많이 번 분들 얘기인 거 아니에요?
3: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네. 이제 양도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게 돼요.
2: 얼마나 증가요?
3: 예시를 네. 들어볼게요. 네. 네. 1주택자가 25억의 아파트를 샀어요. 네. 그런데 이게 75억 10년 동안 75억이 됐어요. 네. 그러면 50억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2: 50억.
3: 이게 양도 차액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구조로는 뭐냐면 네. 3억을 내요.
2: 3억.
3: 양도세를.
2: 50억을 벌었는데 3억만 내요.
3: 충격적이죠.
2: 네. 50억.
3: 그런데요. 네. 바뀌는 순간 이제 13억을 내야 돼요.
2: 아, 13억. 아,
3: 이제 어느 정도. 좀 커지구나. 이 정도는 내야죠.
2: 아, 50억 벌었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억 벌었는데 기존에 3억 내던 것을 네. 자, 50억쯤 벌었으면 야, 13억은 내라라는 게 이번 정부 아닌데 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저는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정도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가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이거는 좀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또 퇴로도 좀 열어졌죠.
3: 그렇습니다. 일단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규정이 있었는데 네. 그 중과 비율을 좀 이제 낮춰주면서 네. 뇌물을 좀 내놔라라는 네.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 공제 한도도 2029년

0: 2020년도부터 그러니까 10억 원이 적용되고요. 2028년도에는 20억.
1: 20억.
0: 한도가 일단 좀 더 올라가죠. 그런 어떤 일종의 출구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경과 규정을 좀 돕죠.
1: 대표님.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거. 그래서 그러면 시장 반응은 어떨 것 같으세요?
0: 그게 바로 네. 이 정책이 네. 공정한 건 맞는데.
1: 그러니까.
0: 합리적이냐. 네. 즉 시장의 어떤 교정적인 역할을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1: 네. 그런데 빌려주세요.
0: 네. 그런데 이게 네. 중요합니다.
1: 대표님의 생각. 네.
0: 그런데 네.
1: 어떻게 작용할까요?
0: 그러니까 종부세는 네. 그리고 세금은요. 확실히 시장의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는데 네. 그리고 양도세 중과가 그 이후에도 도입됐는데 그렇죠. 왜 이게 잘 네. 안정 역할을 못했을까요?
1: 그렇죠. 오히려 더 집값 오르고 막 그랬죠.
0: 그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네. 첫 번째는 네. 세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에요.
1: 세율이 낮아서.
0: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무서워해.
1: 타격이 없었어.
0: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언젠간 없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1: 맞아요.
0: 거예요.
1: 맞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0: 네. 그래서 자기 예언이 실현돼요. 그런데 이게 잘 보세요.
1: 저거 오래 못 간다.
0: 그렇습니다.
1: 했던 게 그대로 또 들어맞았고 그렇죠. 역사적으로
0: 그렇죠.
1: 잘못된 교훈을 준 거지.
0: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율을 높여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세율을 높이면 수용성이 떨어져요.
1: 그죠?
0: 그리고 세율을 낮추잖아요.
1: 네.
0: 수용성은 올라가는데,
1: 올라가는데
0: 영향을 못 줘.
1: 타격감이 없어.
0: 자, 이 두 가지가 시소처럼 움직여요.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할 건가? 합리적으로.
1: 네.
0: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만 세율을 높이고 거기만 대상으로 한다. 0.3%만.
1: 그럼 일단 수용성은 일단
0: 올라가죠.
1: 올라가죠.
0: 어느 누구도 부자 감세를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하는 사람 다 몰라서요. 0.3%만 한다니까요.
1: 그러니까.
0: 그러면 수용성은 올라가고 반대 안 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럼 또 하나 뭐냐면 세율을 높였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종부세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죠.
1: 네.
0: 그러면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수요는 줄고 점차적으로 매물은 증가할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초고가 아파트의 시장이 안정되겠죠.
1: 네.
0: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초고가 아파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동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초고가 아파트가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의 진앙지였어요. 근데 거기를 타격할 수 있다. 이게 제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는 네. 뭐냐면 네. 지금 시장의 불안 요인의 가장 큰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요.
1: 네.
0: 나는 무주택자고 심지어 다른 동네 살고 있는데 강남은 엄청나게 올라요. 막 네. 50억, 70억, 100억씩 올라. 그런 박탈감을 이번에 이 세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
1: 네.
0: 굉장히 중요한 거죠.
1: 네.
0: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엔 비슷한 얘기인데 양극화의 원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1: 네. 네.
0: 이러 세제를 통해서 양극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초고가 주택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면 그 밑에 단의 아파트도 당연히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당연히 연결 일종의 캡이 쌓이잖아요.
1: 네.
0: 더 오르면 내야 돼요. 그러면 뭔가 캡이 쌓이는 거라고요.
1: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 지금 오늘 계속 다 써대고 있는 얘기가 네. 전월세 부담될 것이다. 두 번째 풍선효과 벌어져서 오히려 강남 최급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마용성 뭐 이런 대로 더 되는 거 거기 집값 들썩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들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거는 그 사람들이 다 반성해야 됩니다. 일단 두 번째 얘기.
1: 네.
0: 항상 무슨 얘기했냐면 강남이 올라서 마용성이 오른다고 얘기했어요.
1: 네.
0: 근데 강남이 떨어지는데 마용성이 어떻게 따로 계속 오릅니까?
1: 네.
0: 일시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네. 계속될 수 없다. 그건 자기의 논리에 부정이에요.
1: 네.
0: 무슨 얘기냐면 강남이 엄청 올라서 이제는 키 맞추게 해야 된다는 논리가 그 사람들 논리였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는 강남이 떨어지는데 여긴 상관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 전월세 부담은요?
0: 전월세 부담은 반대로 질문해야 돼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세금을 깎아주면 네. 그러면 전월세가 가격이 떨어집니까?
1: 이거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0: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의 얘기를 해야지.
1: 시장 얘기를
0: 시장이
1: 해야지.
0: 시장이 물론 지금 예를 들어서 전월세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1: 네네네네.
0: 그래서 초고가 주택으로 최소화한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겁니다. 이해하셨죠?
1: 이해됐어요. 저는.
0: 그리고 또 하나 초고가 주택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월세 가격이 오르려면 가격 정가가 예를 들어서 이게 확산되면 안 되잖아요.
1: 네.
0: 예를 들면 초고가 아파트에서 내가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나 살래.
1: 들어갈래.
0: 들어갈래.
1: 네.
0: 그럴 비율이 현저히 낮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반포의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주 비율이 50%가 되지 않아요.
1: 네.
0: 근데 50%를 왜 안 살까요? 아니요. 이건 못 사는 겁니다.
1: 어.
0: 조합원에서 출발했는데 처음에서 10억 원으로 샀어요. 근데 이게 60억이 됐거든. 그만큼 전세 가격이 30억이 올랐다고요.
1: 네.
0: 내가 그 전세금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1: 네.
0: 그 집에 거주하려면 전세금 30억을 줘야 돼요.
1: 줘야 돼요.
0: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1: 아.
0: 팔지 않고는. 그렇게 해서 이건 국지적인 문제고 확산되는 문제가 아니고
1: 네.
0: 그거로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월세 가격이 결정되는 거지 세금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1: 네. 자, 하여튼 종부세 폭탄 상위 오늘 제가 한 가지 딱 알게 된 거 있습니다. 상위 0.3 우리 주택시장의 상위 0.3%에 해당되는
0: 네.
1: 얘기다.
0: 네.
1: 자, 지금 한 1분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짧게만 좀 하나 얘기해 주시죠.
0: 이제는 크게는 공급과 네. 그리고 금융정책이
1: 네.
0: 필요하고요.
1: 네.
0: 주택은 금융이 중요하니까 이게 연달아 나와야 되고 이런 정책을 발표했으니까 세부적으로 구성이 잘 돼야 됩니다.
1: 네.
0: 피해자가 없도록. 또 하나 뭐냐면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1: 네.
0: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가장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국회를 통과하면서 희석이 돼요.
1: 아.
0: 물이 터져요. 갑자기
1: 마사지 되는 거구나.
0: 정치권에서 이걸 만지는 순간 뭐냐면 민원을 듣기 시작해요. 그걸 막아야 된다. 그동안 많은 정부들이 거기에서 그 벽을 못 넘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자, 상위 0.3%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6: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극한의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오늘 36.8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전남에는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은 내일도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치솟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폭염 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8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천 공주간 고속도로 사고 있습니다. 공주 방향으로 지금 부여분기점에서 평택 쪽으로 가는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차 처리 중입니다. 신채희입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4부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8: 아유 네. 아유, 저도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유, 예, 천하람이라고 합니다. 예.
7: 예, 뉴스 하이킥 좀 자주 나와주시지.
8: 제가 또
7: 개혁신당 너무 좀... 안 나와주셨어요.
8: 제가 또 먹는 거에 진심인 사람이라 가지고 이게 저녁 시간하고 겹치다 보니까 좀 자주 못 나온 것 같아요. 열심히 오겠습니다.
7: 네. 네, 저희가 저녁 사드릴게요.
8: 감사합니다.
7: 자, 일단 네네. 형사소송법 개정안
8: 네.
7: 그 국무회의 오늘 의결이 됐어요.
8: 그렇죠.
7: 뭐 거부권 행사는 역시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8: 네. 네.
7: 개혁신당은 이번 건을 어떻게 보셨어요?
8: 네, 저희는 이번에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고,
7: 그렇죠.
8: 네, 이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그냥 네. 뭐 그대로 가셔가지고 저는 네.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큰 실책으로 남을 만한 어떤 결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7: 아킬레스건으로 남을 것이다.
8: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7: 왜 그렇게 보십니까?
8: 이게 이제 경찰 수사라고 하는 게
7: 네.
8: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7: 그렇죠.
8: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 미진할 수도 있고 정말 뭐 일탈행위 이번에 장윤기 사건 같이 뭐 사건을 암장하려고 한다든지 뭐 봐주기를 하려고 한다든지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검찰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7: 그러니까요.
8: 근데 이제는 경찰에서 수사한 거를 리뷰하는 절차를 사실상 거의 없애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찰에 배팅을 한 셈이거든요. 근데 이게 경찰에 뭐 경찰에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걸 민주당이 연대 보증한 셈인데 그럼 앞으로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든 어떤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7: 건건이
8: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검찰이 있었다고 그걸 100% 잡아낼 수는 없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니 검찰이 있었으면 혹시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원망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서 저도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원망을 오래 들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7: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그 이준석 대표랑 정경심 원내대표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거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을 텐데 대여 공조 투쟁이라든가 뭐 이런 모습은 없었어요.
8: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각자 정당이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 내고 뭐 메시지 내고 표결하고 그럼 되는 것이지. 뭐 그 이제 사실 공조 대응이랄 게 생각해 보면 별로 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이미 단식 카드를 한번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모여서 같이 삭발을 하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참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께 결기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단식이나 삭발 같은 형태로 가면 좀 구태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각자 정당에서 열심히 메시지 내는 수준. 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7: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국방위 소속이시죠?
8: 네, 그렇습니다. 네.
7: 지금 국방부 시끄러워요. 보니까 뭐 빈총 경계에 뭐 드론 쏠 뻔하기도 하고 뭐 오만 일들이 다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지금 안 장관 지금 뭐 탄핵 소추 한번 해볼 그럴 심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얘기들 언론에 나와요. 개혁신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8: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인 문제점들 또 군 내의 어떤 기강해이나 뭐 이 정말 드론 아군 드론을 뭐 쏠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만 그걸 장관에게 직접적인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있느냐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은 안규백 장관이 사실 청문회 때부터 탈용 의혹과 관련한 여러 언급들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 병적 기록부가 확인이 됐을 때 정말 뭐 탈영이랄지 아니면 탈영에 준하는 여러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안규백 장관이 어쨌든 국회에서 증언감정법 위반 같은 게 문제될 수 있거든요. 선서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 탈영 사실 병적 기록표 공개를 할 거냐가 사실 핵심적인 문제고요. 근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 쪽에서 좀 개각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얘기도 조금 흘러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7: 8월 17일 이후에
8: 그 이후에 좀 개각도 고려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설이라서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여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해봤는데 남자 장관은 뭐 국방부 이런 거 아니라도 다 병적 기록부 보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했을 때는 국세청장이었던 것 같은데 아들들 병적 기록부도 달라 그래서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녀들 병적을 제대로 했는지로 봐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 병적 기록부를 못 내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방부에다가 아니 그러면 아예 이거를 이거를 사본을 주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내가 가서 보게라도 해달라.
7: 열람을 하게 해달라.
8: 그렇죠. 몇몇 여당 의원들을 봤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7: 그러니까 봤는데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 아니 그러니까요.
7: 근데 봤대요. 봤대.
8: 근데 그거는 이제 여당 의원들이 봤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건 무의미한 얘기니까. 정말 문제 없으면 공개를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공개하면 또 다른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이어서 그 도대체 병적 기록부라는 게 되게 심플한 문서거든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는 게 아니 여당 의원들한테 그럴 게 아니고 야당 의원들한테도 좀 열람이라도 시켜달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7: 알겠습니다. 선관위 특검 네. 합의하셨잖아요.
8: 네. 근데 사실 저희는 합의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예, 국민의힘하고만.
7: 예, 네. 그래서 이제 국민 추천위 해가지고 이제 뭐 두 명 여야 합의로 올리면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에서 한 명을 이렇게 뽑는 시기에 됐는데.
8: 네.
7: 선관위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8: 저는 사실은 해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라 좀 조심스러울 수는 있지만 네. 이게 우리나라 선관위가 갈수록 쓸데없이 규모도 굉장히 많이 키우고 네. 자기들 스스로 엄청나게 많은 권한들을 행사해 왔어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선관위에 대해서는 을입니다.
7: 네.
8: 그렇잖아요. 거기서 선거법 위반 이런 그렇죠. 거 다 조사하고 그러니까 을이죠. 을이다 보니까
7: 맞아요.
8: 선관위에 대해서 예산 늘리고 조직 늘리고 하는 것들을 국회에서 제대로 감시도 못했어요.
7: 네.
8: 무분별하게 늘어난 측면이 네.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는 아예 해체하고 말 그대로 선거관리의 룰만 정하고
7: 네.
8: 그게 각 지역마다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만 하는 정도로
7: 네.
8: 지금은 이도저도 아니거든요. 사람은 사람대로 3천 명이 넘는 인원이 있는데 막상 선거 때는 또 지방 공무원들이 힘든 일은 다 하고
7: 자기들은 그러니까, 휴가 가고
8: 그렇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선관위 조직을 확 줄여버려야 되는 거죠.
7: 아.
8: 그래서 규칙과 어떤 모니터링만 하는 정도로 네. 가는 게 맞다. 아.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무슨 진짜 해외의 호화 이런 것부터
7: 그렇죠.
8: 많은 것들 또 기존에 보면은 막 그 사무총장 아들들 이런 사람들 특혜 채용되고 이런 것들이
7: 지금 파도 나와요.
8: 그러니까 파도 괴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예 일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7: 아, 그게 지금 개혁신당 공식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8: 그 저희 당의 어떤
7: 논의를 하신 거 아니에요?
8: 당. 어느 정도는 선관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7: 네.
8: 다만 이제 해체까지 할 거냐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7: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오랜만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8: 네.
7: 조금 좀 껄끄러운 질문 제가
8: 네네.
7: 요거 딱 하나만 드릴까요?
8: 네네.
7: 요거 하나만 딱 정의한 후보
8: 네.
7: 지난 주에 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
8: 네.
7: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아마 어디 신문인가 단독 보도한 것 같은데 그 후보 아빠가 무슨 봉사단체 그린 닥터스
8: 네.
7: 여기 있는데. 부산에 출마한 후보 10명 중에 8명이 여기 출신
8: 네.
7: 연관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8: 네네네.
7: 그런데 아니 이 정도면은 사실 공천을 그쪽에다가 무슨 하청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8: 우선 정의한 전 후보 사퇴와 관련해서는
7: 네.
8: 저희 당이 정말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고요.
7: 네.
8: 저도 제가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7: 네.
8: 저는 제가 정말 책임 많이 느끼고
7: 네.
8: 국민들께 백배 사죄 드리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7: 네.
8: 이게 저희도 사실은 조사 권한이 있거나 그러진 않다 보니까
7: 네.
8: 그 그린닥터스 소속 후보들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7: 네.
8: 당에다가 공천 신청을 할 때는 그 이력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도 7~8명 정도가 똑같은 이력을 썼다 그러면 저희도 이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냐 도대체 이 단체는 뭐냐라고 봤을 텐데 그 부분을 당에는 알리지는 않았어서 저는 사실 그린닥터스라는 단체를
7: 이번에 처음 들으신 거죠?
8: 그러니까 사실은 잘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7: 네. 알지는 못하셨고.
8: 네.
7: 그러면 일단 개혁신당도 속았다 이런 거네요?
8: 그렇다고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초창기에 저희도 좀 흥분하다 보니까 저희도 피해자라는 식으로 일정 부분 입장을 낸 당직자도 있고 그랬는데.

0: 혁신당은
1: 흥결이는 정말 뭐 후보를 올린 거잖아요.
0: 그럼요. 정말 거구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예. 알겠습니다. 저 정점식 원내대표 오늘 이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0: 그렇네요.
1: 귀가 간지러우실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네.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을게요. 네. 국회가 되면 안 되니까. 공감대를 이룬다면
0: 네. 네.
1: 이런 전제가 있어요. 총선 전에 합당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0: 아 이건 뭐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하신 것 같고요.
1: 아 원론적인 얘기다.
0: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대를 이룬다면 이라는 네. 거니까 네. 이게 뭐 공감대가 쉽게 이루어질 거였으면은 뭐 쉬운 그런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죠. 그리고 네.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이게 그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개혁신당이라는 당이 참 작고 네. 뭐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도 저희가 그래도 정의안이라는 그 후보의 일탈행위 정말 나쁜 행위 네. 때문에 많이 가려졌지만
1: 네.
0: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후보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200명 가까이가 개혁신당에서 출마도 하고
1: 네.
0: 또 개혁신당에서 계속해서 활동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아, 정말 괜찮은 후보들이 많았는데 그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참 저희도 안타깝지만은 네.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개혁신당에서 지속적으로 좀 활동하면서 뿌리도 내리고 개혁신당이라는 당 자체도
1: 네.
0: 조금 더 탄탄하게 하는 자강을 하는 게 저희는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1: 뭐
0: 이렇게 뭐 합당 논의 이런 거에 저희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1: 아, 아직은 자강론.
0: 아유, 아니 뭐 원래 뭐 아직 이런 거 아니고요. 아. 자강론 하고 있습니다.
1: 아, 시기상조.
0: 아니 뭐
1: 아니 예. 얘기도 꺼내지 마라. 아니 이러다가 저기 네. 총선 앞두고 또 합당하는 거 아니에요?
0: 아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지금 현재로선 이런 단서도 없어요?
0: 아 네 저희는 뭐 그런 생각
1: 아니 안 하고 그렇게 싶어요.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주변에서 아,
0: 그러니까 그게 저희로서는
1: 네.
0: 그 개혁신당이 그런 부분에 있어도 참 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1: 네.
0: 저희가 어찌됐든 처음 창당하고 총선, 대선, 지선을 정말 많은 분들이 단일화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저희가
1: 그러니까요.
0: 사실 끝까지 단일화 안 하고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 때도 단일화 개별 후보들이 하겠다는 생각 없지 않았을 겁니다.
1: 네.
0: 저희가 또 나름대로 단속하면서 그 전체 선거 세트를 하나의 당명으로 치러낸 몇 안 되는 정당이거든요. 한국
1: 네.
0: 정치사에.
1: 네. 네.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합당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1: 네.
0: 개혁신당이 어떤 독자적인 의미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어필을 못하고 있다는 어떤 방증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아, 가야 될 길이 참 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1: 그 보수 대통합,
0: 네, 네,
1: 뭐 정계 개편 이런 얘기들 원래 좀 떠다니잖아요.
0: 아니, 그럼요, 그럼요.
1: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선거제도 자체가
1: 네.
0: 기본적으로 이제
1: 맞아요.
0: 소선거구제니까
1: 네.
0: 이제 뭐 1등을 해야 되는 구조,
1: 그러니까 그러니까.
0: 또 이렇게 양당으로 네. 딱 수렴되는 구조긴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1: 네.
0: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거기에 꼭 무조건 끌려다니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예.
1: 자, 자강론과 관련해서 그럼 하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0: 네네.
1: 사실 뭐 개혁신당 하면 그래도
0: 네.
1: 딱 떠오르는 게 2030 남자
0: 네네.
1: 남성층 여기가 약간 좀 굳건한 핵심 지지층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아왔는데
0: 네.
1: 뭐 이번 선관위 논란도 그렇고 이 어떤 그 2030의 어떤 그 에너지를
0: 네.
1: 개혁신당이 많이 못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0: 네, 어떻게 저는 보세요? 그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1: 어떻게
0: 봅니다.
1: 보세요?
0: 네.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지난번 대선 때는
1: 네.
0: 2030 지지를 그래도 상당 부분
1: 그러니까요.
0: 받았고
1: 네.
0: 특히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20대, 30대 여성 지지율도 꽤 많이
1: 네.
0: 올라오는
1: 네.
0: 그런
1: 네.
0: 결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보면 이제 20, 30대가 공감할 만한 뭐 예를 들면 연금개혁 이슈라든지 이런
1: 네.
0: 부분들이 저희가 대선 때까지만 해도 조금 그래도 이슈화가 많이 됐었었는데
1: 네.
0: 그 이후에는 좀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아젠다를 저희가 좀 잘 발굴을 못했던 것 같아요.
1: 아젠다.
0: 네, 그렇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에 뭐 그 투표용지 부족 이런
1: 네.
0: 어떤 그 정말 극심한 문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1: 네.
0: 우리 젊은 세대의 어떤 실망감과 어떤 불만을 많이 또
1: 네.
0: 흡수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1: 네.
0: 지금 개혁신당이 예전보다는 2030에 좀 관심이나 지지를 덜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사실 굉장히 좀 위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 위기 상황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정치

0: 는 네. 사람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1: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네. 뭐 이 또 과하거나 뭐 이런 주장들을 남발하는 것도 또 이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또 사실은 아까도 제가 자강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네. 어찌 됐든 그 지역에서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됩니다. 네. 이게 언제까지나 그냥 이준석 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개혁신당의 지지자여서는 좀 곤란한 거기 때문에
0: 이준석 네. 천하람 투톱에 개인기에 의존하는 정당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
1: 뭐 저도
0: 자강을 하시면
1: 그렇죠
0: 하면.
1: 또 제가 뭐 완전한 투톱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0: 투톱이시죠
1: 네, 역시 또 이렇게 출연 오랜만에 하니까 아유, 좋네요 아유, 네네 예. 이렇게 또
0: 투톱이십니다
1: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네.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 지지율에만 저희가 뭐 맨날 의존하는 네. 정당이 돼서는 곤란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좀 지역 조직들도 갖추고 네. 좀 더 좋은 인물들도 많이 발굴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나름 괜찮은 사람들도 했는데 이제 사실 안 좋은 사태가 터지면서
0: 지금 사고가 저희가 하나 좀 네. 세게 터지면서
1: 저희가 사실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맞은 건 맞습니다.
0: 그런데 네. 그거를 네.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거를 좀 논의를 하고 계신 게 있어요?
1: 아니 그럼요. 저희가 당 내부적으로는
0: 어떤
1: 뭐,
0: 걸로요?
1: 뭐 조직 강화, 뭐 조직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젠다 설정을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0: 좀 힌트를 있는데. 좀 주신다면.
1: 아유 뭐 저희 뭐 좀 더 확정돼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오늘 한 번만 출연하고 말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음 출연 기회를 예.
0: 네. 그 말씀은 저희가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 네, 네. 네.
0: 저희 듣고 다음에 또 한번 자리를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오늘 4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침팬지들은 서로의 털을 골라주는데요. 때론 싸우고 틀어진 사이를 풀려고, 때론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털을 고르죠. 이때 침팬지 몸에선 마음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옥시토신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털 고르기를 받는 쪽뿐만 아니라 털을 골라주는 쪽에서도 비슷한 양이 분비됩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손길이 실은 자기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셈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7: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8: 자, 내일은 MBC 이정은 기자 그리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나오시고요.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스마트 글래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겉모습은 안경처럼 생겼는데요. 내부에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돼서

0: 눈앞에 있는 것을 검색하거나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기가 부당한 행동에 악용될 때죠. 실제로 얼마 전에 한 국가기술 자격시험장에서 스마트 안경을 활용해 문제를 푼 응시자가 적발됐는데요. 만약 이런 행위가 만연해지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전기나 소방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결국 사회 안전이 저해됩니다.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행위,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8시 뉴스입니다. K축구 혁신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수를 2만여 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5차 회의를 통해 전문 선수와 지도자, 심판과 동호인 등을 포함해서 2만여 명 내외의 선거인단이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에는 선거인단 선정 과정에서 추첨에 의한 재량 개입의 여지를 배제하기 위해 기준을 충족하는 전원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혜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추려졌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대법관 후보 28명 가운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청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7일까지

0: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한 명을 선정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 후보가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그에 편승하고 있는 현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는 오늘 오전 전남 화순군 의회에서 시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당에 대한 문제와 당청관계 인식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으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부엉이 바위로 몰았던 참혹한 역사의 비극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크게 느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위기에 몰린 사립대학이 정부의 구조개선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면 보유자산의 처분 기준이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산하는 학교 법인은 자녀 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받거나 공익법인 등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면직된 교직원에게 자녀 재산 범위에서 면직 보상금 또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학생에게 편입학을 지원하는 등 폐교로 인한 학교 구성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전주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8도, 광주 36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야, 너! 심지어 임마 같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멸칭 대신 이름을 불러주자는 운동 덕분입니다. 본명이 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울 땐 본국에서 평소 쓰던 애칭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는데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시에서 그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 넘게 사는 대한민국,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중도 안전도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어제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식당 건물 처마에서는 귀하디 귀한 흰제비가 발견돼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이 하얀 제비를 발견하면 마을이나 국가에 큰 경사가 일어날 징조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흰제비가 태어날 확률은 생물학적으로 약 0.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극히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선조들은 이 희귀한 흰제비의 출현을 하늘이 내린 특별한 징조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자, 제주에서는 이 행운의 길조 흰제비가 관찰됐다면 부산에 있는 범어사에서는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상서로운 꽃 우단바라로 추정되는 꽃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우단바라는 전설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우단

산바라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방문객들은 이 꽃을 본 것만으로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길목을 꿨다거나 기르던 화분에서 꽃이 폈다거나 뭐 달걀을 깼는데 노른자가 두 개였다거나 뭐 이런 좋은 징조를 발견하진 않으셨나요? 발견하셨다면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엑소의 멤버 첸이 부른 노래죠. 최고의 행운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목소리만 들어도 이 청량함이 느껴지는 아주 멋진 보컬인 것 같은데 이 노래가 또 괜찮아 사랑이야 OST에서 불러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셨던 좋아해 주신 노래죠. 오늘 오프닝 그 제주 서귀포시의 한 식당 건물에서 발견된 흰제비 그리고 또 그 부산에 있는 범어사에서 발견된 우담바라 아, 이 이야기와 딱 어울리는 행운 같은 노래 아니었나 싶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본인이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운이 좀 필요할 때 뭐 찾는 거 있으세요? 뭐 네잎클로버를 찾는다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나가

0: 다가 클로버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혹시 네잎클로버 좀 없나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혹시 개인적인 행운의 요소들, 뭐 최근에 발견한 뭐 행운들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주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준디 오프닝 듣고 첫 곡으로 제비처럼이 나올 줄 알았어요. 흰제비 갈매기는 본적 있는데 흰제비는 낯설어요.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봤습니다. 요즘 같은 때 정말 행운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고, 또 범진호님, 최근에 발견한 꽃 오당제에서 들은 하하하 웃음꽃. 준디의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유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웃음꽃입니다. 아, 제가 그렇습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칭찬은 너무 기분 좋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또 김정래님, 우리 집에는 희귀하게 핀다는 호야꽃이 피고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호야꽃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혹시 사진을 찍은 게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시고, 궁금하네요. 임채영님, 벨벳 느낌의 잎사귀를 지닌 해마리아를 키우고 있어요. 검색하다 보니 꽃도 피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기대 중입니다. 언제쯤 꽃이 피어나려나요? 제가 또 전공이 이 생명공학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화훼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어떤 식물에 따라서 필요한 조건이 다르거든요. 요즘 워낙 AI 챗봇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 녀석 꽃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은 해답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채영님. 6203님, 네잎클로버는 행운이고 세잎클로버는 행복이라는데 준디는 뭐가 더 좋으세요? 사실 행복이 좋긴 한데 네잎클로버가 더 좋습니다. 왜냐면 평소에는 행복에 있어서 행복할 수 있지만 가끔 보이는 그 네잎클로버의 그 희소성 때문에 저는 네잎클로버를 꼭 찾고 싶어 해요. 예, 괜히 나타나면 기분 좋아지고. 옥창주님, 어제 내일 일기 사연 보낸 옥창준입니다. 오늘 부모님과 함께 어머님 수술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어제 김준상 아나운서님과 청취자분들이 어머니의 건강을 빌어주신 덕분인지 결과가 무척 좋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 너무 창준님,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게 뭐 아직 뭐 어머님이 일단 결과가 좋으시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더 건강해지실 일만 남지 않았나. 저희에게 최고의 행운, 행복한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지님, 근데 젠디는 어디 갔어요? 하셨는데, 어제 깜빡하고 못 들으셨나 봐요. 젠디가 지금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김준상 아나운서 제가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월요일 코너직인 김민호 아나운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당신 편에서는 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으니까요. 문자와 미니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사쾌 통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오늘도 당신 편에는 처음 출연하는 또 스페셜 게스트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따가 환영해 주시고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답답한 고민 사연 간직하신 분들은 오늘도 당신 편 홈페이지 또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되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앤 티맵 대리, 본컴퍼니, 올데이 프레시,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데이펙, 국민연료, 써니얼료,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른 거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자동차 화재와 폭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요, 무더운 7, 8월에는 자동차 화재가 평상시보다 10에서 20%나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된 차량의 실내 온도가 최고 90도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내부, 특히 전면 유리 아래 대시보드에 물건을 둔다면 폭발이나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보조배터리, 일회용 라이터, 스프레이 등은 고온에서 폭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 두면 안 됩니다. 탄산 음료캔과 생수병 또한 차량 내 장시간 방치되면 내부 압력 상승으로 파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차를 야외에 세워야 한다면 차량 뒷부분이 햇빛을 향하도록 주차하는 것이 좋고요. 햇빛 가리개나 직사광선 차단이 가능한 물품으로 유리창을 가려주면 차량 실내와 대시보드의 온도 상승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식혀야 할 열이 더 많기 때문에 냉각수 상태의 점검이 필수인데요. 장거리 고속주행을 앞두고 계시다면 타이어도 반드시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던 주요 육가공업체 6곳이 6년 넘게 견적 가격을 공유하면서 1조 2천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체들은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매주 부위별 견적 가격 정보를 주고받고 일부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입찰 가격까지 맞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담합을 들키지 않기 위해 100원 단위를 다르게 적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 조사 등에 대비해서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수사 방해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검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 가격이 최소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고 가담 정도가 중한 임직원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페인 5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재미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한국 청년들이 연애에 가장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내 한 주간지에서 5개국 청년 8,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 비교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조사에서 한국은 현재 연애 중이라고 답한 비율이 5개국 중에 가장 낮았고요. 연애 의향 역시 다른 국가보다 낮게 집계됐습니다. 반면 연애할 생각이 없다거나 연애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미국과 스페인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연애 경험과 현재 연애 비율이 높았고 중국과 일본도 한국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도 국가별 차이가 확인됐는데요. 한국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과 취업, 주거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연애에 무관심한 청년들은 자신의 성격과 외모, 경제력 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가슴 아픈 소식이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One makes you beautiful. One Direction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이현주님이 크크크크 마지막 멘트 뭐예요? 준디 하셨는데, 아니 제가 재미난 조사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아니 이거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아, 이 한국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과 이 취업 주거 불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연애를 안 한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네. 뭐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자, 박종희님이 준상 하나랑 반대네요. 연애에 관심 엄청 많고 사랑꾼이잖아요. 어떻게 알고 계시죠? 제가 사랑꾼인 거. 저의 그 너튜브 채널 MBC 아나운서국의 뉴스 아나니라는 채널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공식 사랑꾼입니다. 예, 저는 사랑 없이 못 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랑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저희 전해드렸던 뉴스 기사, 화나지 않았나요? 이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던 이 주요 육가공 업체가 담합을 벌였다. 1조 2천억 원 규모면 이게 얼마예요? 와, 얼마 전에 그 식품 유통업체들이 뭐 설탕하고 밀가루 가격도 담합했다는 기사를 봐서 상당히 좀 화가 났던 일이 있었는데, 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정말 강한, 강력한 과징금 처벌 필요합니다. 정말로. 아, 그리고 김명자님, 아, 이 마지막 뉴스에 대해서 이 많이들 문자를 주셨네. 30살 우리 딸도 연애를 안 해요. 크크 하셨는데, 요즘 30살이면요 아직 어립니다. 여유가 많은 나이예요. 네, 괜찮아요, 김명자님. 걱정 마세요. 그리고 또 몰래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부모님한테 얘기 잘 안 합니다. 몰래 해도. 예. 그리고 신은희님, 우리 아들도 30대 후반인데 얼마 전 지인이 아가씨를 소개시켜줬는데 만나볼 생각을 안 하네요. 이유도 다양한데 부모된 입장으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 근데 이 저도 너무 공감이 가는데, 이 부모님이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만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취향하고 나의 취향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람인데 제가 찾아야지. 아드님의 뭐 짝을 찾겠다는 열심히 하시는 노력, 신은희님 너무나 응원하지만, 아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맞춰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아들이 만나보지 않을까. 저희 부모님도 이 들으면서 내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악동뮤지션의 노래죠. 소문의 낙원.

0: 한여름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호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2: 오늘도 당신 편 스페셜 DJ MBC 아나운서 김준상이고요.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들 어디서 뭐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저녁은 드셨을까요? 저는 오늘도 구내식당에서 오늘 저녁이 소고기 장조림이었나? 뭐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드셨는지 소소한 이야기 좋으니까요. 어떤 이야기든 다 좋으니까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문자나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보겠습니다. 저와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사연과 함께

0: 신청해 주시고요. 보내주실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푸른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와, 뉴스로 많이 듣던 김준상 아나운서 목소리네요. 저는 지금 내일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어요. 더워서 도저히 나가서 못 먹겠더라고요.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회사에서 드실 점심 도시락을 벌써 준비하세요? 아침에 바쁘니까 미리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해놔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아침에 간단하게 조리해서 나가려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호야꽃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다고 했더니 청취자분들이 호야꽃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3015님도 우리 집도 호야꽃 피었어요. 7984님, 이게 호야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래? 오, 되게 그림 같다. 분홍색에 약간 그 진달래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더 연한. 굉장히 아름답네요, 호야꽃. 오, 약간 불가사리 같기도 하고 예쁘네요. 5333님도 호야꽃 예뻐요. 작년엔 우리 집에 핀 호야꽃이에요. 올해는 아직 예쁜 꽃을 안 보여주네요. 어휴, 충분히 예쁜데요. 사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야,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호야꽃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진은 정보 이용료 100원인데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아, 저에 대한 마음을 써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0355님, 김준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안산인데요. 낮에는 그리 덥더니만 갑자기 소나기가 오네요. 더운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식혀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뉴스에서도 소나기 소식이 좀 있다고 했는데 더위를 못 식혀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는 반가운 소나기인가 보네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0740님, 주차장에서 아들이랑 차에 타서 듣고 있어요. 선우야, 이제 집에 들어가자 해주세요.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라디오 조금만 더 듣고 갈래? 아니면? 자, 그리고 4577님, 여름방학을 맞은 고등학생입니다. 계속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고 식욕은 더 늘어서 살이 계속 찌네요. 어떡해요? 하셨는데 오늘은 이분과 전화 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1: 저 충남 천안시에 사는 17살 박소민입니다.
0: 이야, 짝짝짝.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고등학생들도 라디오 많이 듣나요?
1: 아, 차에서 이동할 때 가끔씩 들어요.
0: 아니, 누구 차 타고 이동할게요? 이때요? 버스 탈 때?
1: 부모님 차예요.
0: 부모님 차에서? 이야. 네. 아니, 그러면은 소민 학생의 최애 라디오 프로그램 뭐예요?
1: 아, 저는 오당제죠.
0: 아, 진짜로? 그럼 어떡해요. 네. 오당제인데 오늘 젠디가 없고 젠디가 휴가를 가가지고 제가 잠시 진행을 맡고 있는데 혹시 저 누군지 아세요?
1: 김준서 아나운서님.
0: 김준서?
1: 네.
0: 저 김준상입니다. 상준. 나 잘 저를 몰랐네.
1: 아니에요.
0: 아니, 화요일 코너 안 들었던 거 아니에요?
1: 아, 네.
0: 아니, 화요일 코너를 제일 재밌는 코너인데 그거 안 들으면 어떡해요. 그 고민 상담하는 코너인데. 그러니까 그 요즘 고민도 많잖아요. 여기 보니까 식욕은 더 늘어서 살이 계속 찌네요. 이거 고민 아니에요?
1: 맞아요.
0: 이런 고민 제가 해결해 줍니다. 한 네. 문장으로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지금 걱정이에요, 살찔까봐?
1: 네.
0: 걱정 마세요. 고등학교 때 찌는 살은 키로 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키가 몇이에요?
1: 저 한 165 정도.
0: 오, 몇 가지 크고 싶으세요?
1: 아, 저는 한 168까지는 그러니까. 크고 싶어요.
0: 그러면은 지금 좀 이 식욕이 늘어서 살찌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0: 아니, 그리고 방학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이 방학은 네. 언제까지예요?
1: 한 8월 18일까지.
0: 8월 18일까지면 이제 2주 남았네요?
1: 네.
0: 방학 때 학원은 안 다녀요? 괜찮아요? 지금 시간에?
1: 아, 학원은 네. 방학 때는 그냥 안 다니고 집에서 하는 걸로 했어요.
0: 그러면 지금 2주 남았는데 방학 때 하고 싶은 거 있어요?
1: 그냥 막 바다로 놀러 가고 싶어요.
0: 바다 가려면 부모님이 시간이 되셔야 될 텐데 부모님 같이 맞아요. 가실 수 있대요?

0: 아, 지금 좀 바빠서 안될것 같아요.
1: 옆에 계세요?
0: 네.
1: 지금도 차 아니구나.
0: 네.
1: 어디서 어디 가는 길이에요?
0: 지금 밥 먹고 집 가는 길이에요.
1: 밥 먹고 집 가다 뭐 드셨어요?
0: 저 카레 먹으러 식당에 갔었어요.
1: 카레 먹으러 갔다가, 아,
0: 네.
1: 그래도, 어머니랑 계신가요? 아니면 아버지랑?
0: 두분다 계세요.
1: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외식하고, 우리 바다는 못 가지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엄마, 아빠한테 혹시 또 라디오 나가고 있으니까 살짝,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0: 그냥 사랑한다고.
1: 아, 너무 훈훈하다. 혹시 친구들이랑은 뭐안 만나요? 방학 때?
0: 이번에 만나가지고
1: 네.
0: 같이 밖이 너무 더워서 백화점 놀러 갔어요.
1: 백화점 놀러 가서 뭐 했어요?
0: 그냥 옷 구경하고
1: 네.
0: 뭐밥 먹고 그랬어요.
1: 밥 먹고가 되게 중요하구나. 아니, 식욕이 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0: 저 떡볶이요.
1: 떡볶이. 아, 역시 요즘 고등학생들이나 옛날 고등학생들이나 똑같네요. 역시 제일 좋아하는 건 떡볶이. 친구들이나 바닷가 가서 떡볶이 먹으면 진짜 좋을 텐데, 그죠?
0: 아, 맞아요.
1: 얘기해봤어요? 친구들하고 가고 싶다고?
0: 얘기는 해봤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1: 아,
0: 불가능해서.
1: 그렇긴 해요. 맞아. 저도 고등학생 때는 바다는 안 가봤고, 글쎄요. 겨울방학 때 친구들하고 스키장 정도 하루 갔다 온 적은 있는데, 아, 근데 충남 천안이면 가까운데 바다 있지 않나? 저기 태안도 가깝지 않나?
0: 아, 맞아요.
1: 네, 그 정도는 한번 얘기해 볼수 있지 않아요? 옆에 듣고 계신데, 어머니, 아버지.
0: 네.
1: 청취자 여러분들의 한번 의견을 받아서 고등학생이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저희 이따가 실시간으로 미니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전화 연결됐는데 제가 오늘 젠디는 아니지만 준디와 또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혹은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0: 너무 날도 더운데.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1: 덕담까지.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 라디오를 듣는 분들은 마음이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청곡 하나 신청해 줬는데, 그죠?
0: 네.
1: 이거 어떤 곡이죠?
0: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1: 네.
0: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예요.
1: 맞아요. 아, 그러면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이렇게 또 전화 연결해주고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젠디한테도 잘 전해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방학 잘 보내시고 안녕.
0: 네.
1: 부모님도 안녕히 계세요.

천안에 살고 있는 17살 고등학생 박소민님의 신청곡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 왔습니다. 아, 뭐 하고 싶은지 그 꿈은 뭔지도 물어봤어야 했는데 고등학생이잖아요. 저는 이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뭔가 청년들을 보면은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괜히 그 꿈이 있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괜히. 아, 아쉽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 뭐 바다를 가고 싶다는 아주 소소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자 많이 주시고 계세요. 이재영님이 수줍수줍해서 귀여워요 하셨고 김연수님 친구들이랑 숙박 말고 당일치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마 당일치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도 된다고 하실 것 같은데 또 1박 2일 간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안 된다 뭐 얘기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의 예상이긴 합니다. 8495님 너무 더워서 수건물에 적셔서 등 뒤에 대고 친구들 먹을 삼겹살 굽고 있어요. 수건 등 뒤에 대고 식구들 먹어요. 아, 식구를 위해서. 아, 역시 식구들이 안 도와줘서 조금 속상. 냄새 맡았더니 머리가 띵하네요. 식구들이 안 도와주고 아드님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뭐 누구든 도와줘야지. 뭐 그 밑반찬도 빨리 세팅해 놓고 그래야지. 이 더운 날 무더운 여름에 요리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다고요. 옆에 이렇게 선풍기도 갖다 놓고 막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식구분들이 자상함을 좀 배워야 됩니다. 이런 분들. 라디오를 틀어 주세요. 예. 저희가 아주 혼내 드리겠습니다. 자. 4942님, 저에게 믿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뭐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바다를 보며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있었는데 눈 한번 깜빡이니까 회사 출근 카드를 찍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제 휴가는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휴가는 3일이었는데 체감은 3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안 믿겨서 달력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설마 오늘도 휴가 아니야? 하고 하지만 현실은 컴퓨터 전원을 켜고 있는 저였습니다. 혹시 제 휴가 보신 분이 있으면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사례는 다음 휴가 때 드리겠습니다. 그 휴가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요. 휴가가 끝났다는 현실이 아직도 안 믿기는 전국의 직장인들을 위해 신나는 노래 틀어주세요 하셨네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원래 그렇습니다. 예, 휴가는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실제로 휴가는 짧아요. 예, 보통 뭐 길게 가봐야 뭐 3박 4일, 4박 5일이잖아요. 평일이 4박 5일이잖아요. 깁니다. 예, 평일은 길고 휴가는 짧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예, 그나마 위로를 드린다면 그래 내 돈 안 내고 돈 벌면서 회사 에어컨 센다 이런 마음으로 좀 다니시면 작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아, 신나는 노래는 아니지만 좀 달달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틀어드리면서 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 이 노래를 너무나 좋은 곡인데 참 부끄럽게도 한 1년 전, 2년 전에 알게 된 곡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신 곡일 것 같은데 일단 듣고 와서 얘기 나누죠. 조정현의 곡입니다.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0: 네, 오늘 제가 선곡한 곡입니다. 조정연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정말 명곡인데 갑자기 나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그런 곡 있나요? 이 곡이 제게는 딱 그런 곡인데요. 무려 1989년에 발매가 됐으니까 얼마나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려왔겠어요. 뭐 찾아보니까 나중에 그 성시경 씨도 리메이크를 하셨고 또 그 놀면모하니 프로그램에서 박명수 씨도 부르셨던데 이 노래를 1년 전인가 2년 전 문득 뭐 너튜브에서 이렇게 피드에 떠서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그때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생각날 때마다 듣는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런 곡이 있다면 제가 모를 수도 있는 그런 명곡이 있다면 또 알려주셔도 좋고요. 어떤 문자든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광고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6: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5: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6: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도주기를 막아서 큰 사고를 막은 안산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5일 최민규 씨는 수원역에서 안산 방향으로 가는 교차로에서 이상한 차량 한 대를 발견했는데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고 운전자가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뒤 차량이 출발했고 차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이 의심돼 바로 112에 신고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차량은 멈추지 않고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최민규 씨는 경찰과 함께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도주 차량을 막는 데 힘을 보탰고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음주운전 차량을 잡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최민규 씨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장까지 받게 돼 뭐뭐하다.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해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문제. 최민규 씨는 감사장까지 받아서 뭐뭐하다 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뭐뭐는 무엇일까요? 뭐뭐하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 1번 아쉽다, 2번 쑥스럽다, 3번 속상하다인데요. 뭐 아시겠죠? 부끄럽고 이 겸손한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서영은의 한여름에 눈이 내리면 듣고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신규 원전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오늘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규 원전 도입 여부와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발전 감축 등을 담은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특히 신규 원전 문제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 조사관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을 공무원 자격 사칭과 국가인권위원회 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일대 카페와 식당 등에 전화나 문자를 보내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 설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거나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일부 영업장에서는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며 직접 방문한 날짜를 잡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J 철구라는 활동명으로 유명한 인터넷 방송인 이모 씨가 6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이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씨는 두 명의 인터넷 방송 BJ에게 채무를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60억 원을 빌려놓고 대부분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9일 법무부의 취소 명령에 따라 김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합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현재 시간 4일 성명에서 무인기를 이용해 나즈란 공항에 있는 사우디 적군의 주요 표적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며 사우디 적군이 무인기를 이용해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와 금융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전주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8도, 광주 36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온종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되겠습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5: 해마다 여름이면 지하철 객실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달라는 주장과 약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충돌하는 거죠. 이런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 일부 지하철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승객의 숫자를 반영해서 AI가 온도를 조절하는데요. 혼잡한 역에 들어설 때는 미리 에어컨을 켜두고 한산한 구간은 절전 모드로 바꿔서 타는 순간 쾌적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상기후 탓에 에어컨을 자주 쓰는 세상. 효율적인 냉방 문화를 꾸준히 고민해야 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8: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9: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0: 오늘도 당신 편 스페셜 DJ MBC 아나운서 김준상이고요. 3부 시작했습니다. 자,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음주운전 차량을 막아서 큰 사고를 막은 최민규 씨가 감사장을 받고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4067님 2번 쑥스럽다. 네, 그러면서 이런 미담 뉴스는 자주자주 방송됐으면 좋겠어요. 용기 낼 수 있는 마음이 대단한 거니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4067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맞는 말이에요. 아니, 정말 제 뉴스 보다 보면 화나는 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도 이 오당제가 참 좋은 이유가 이런 굿뉴스 듣기만 해도 훈훈해지는 뉴스가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정답 맞춰주셔서 4067님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고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뉴스에 대해서 보충 설명으로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최민규 씨가 이런 얘기를 또 하셨대요. 인터뷰에서 술을 마시고 잠깐 운전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 본인은 물론 가족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굿뉴스 퀴즈 이렇게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1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2: 네.
1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1: 맥스 안 터져요.
1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1: 맥스 안 터져요.
1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1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4: 환인제약.

0: 아직 고민 해결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1: 무엇이 중헌디? 고민 해결 말고 무엇이 중헌디?
2: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마지막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오늘만 남의편.
3: 자, 오늘만 남의편 바로 저의 코너죠. 하지만 오늘은 제가 DJ입니다. 그리고 오늘 박지훈 변호사님 나와주셨고요.
4: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3: 네, 새로운 목소리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에 처음 출연하는 MBC 강다은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강다은입니다. 아니 근데 보라가 아니네요. 아, 우리 그러니까. 또 준상 선배님의 이 용안을 청취자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우 아쉽습니다. 그것은
3: 시작부터 영혼이 없어요.
2: 아니 정말로 너무 좋은 아쉽습니다. 덕담이지만. 보라 많이 해주세요. 저희 또 스페셜 DJ님 네. 용안 보셔야 되고
4: 그 자리에 네. 앉아 있으니까 네. 항상 앞에 앉아 있다가 네. 어울려요.
2: 변호사님 갑자기 또 이렇게 서바서바 하시는
4: 아니요,
2: 느낌.
4: 아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또 얘기해도 됩니다.
2: 아, 그렇죠,
3: 아닙니다.
2: 그렇죠. 아,
3: 저는 정말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젠디의 그 목소리와 따뜻함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 저는 이 잠깐 4일만 있다가도 너무 행복하다.
2: 지금 콧구멍 조금 벌렁이시는데 보라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3: 아닙니다. 네. 아니 뭐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강다은 아나운서 혹시 박지훈 변호사님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4: 아 이름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2: 그러게요. 저도 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 그러면은 강다은 아나운서 혹시 우리 오당제 여러분들과 또 박 변호사님도 강다은 아나운서 잘 모르니까 본인에 대한 이 소개, PR을 좀 해주신다면.
2: 아, 저는 이제 또 라디오국의 제2의 딸로서 새아침 매주 월요일에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고요. 손석희의 12시와 뉴스하이킥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 잘
3: 그러니까.
2: 부탁드립니다.
3: 라디오를 정말 많이 해요.
4: 네. 네.
2: 와. 이 청취자분들이 이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들으시는지 하이킥에서 저를 막 불려주신 호칭을 뭐 손석희 12시에서 막 얘기해 주시고 이런 거 보면 아 라디오 분들 참 진짜 따뜻하시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해요.
3: 정말 따뜻합니다. 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 네. 제가 받으면서 너무 많은 힘을 얻고 있어요.
2: 그니까요.
3: 너무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이 김혜정님도 다은아나 환영합니다. 박성남님도 차카차카 다은아나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정은상님도 어제 새아침에도
2: 감사합니다. 또 아침 일찍 아마 출근길에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3: 그럼 변호사님도 하나 읽어주세요.
4: 아는비님 새아침에서 다은아나 자주 봤어요.
2: 우리 빵크리 분들까지 많이 계시네. 아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3: 잠깐만요. 라디오 몇 개 프로그램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2: 제가 고정으로는 일단 3개 들어가고 있고요.
3: 와 엄청나다.
2: 지난주랑 또 이번 주에 정오의 희망곡도 대타로 살짝 가니까 우와. 많이 들어주세요.
3: DJ도 노리겠네. 지금 눈을 보니까 저 지금 제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확 있었거든요.
2: 아 선배님의 자리인가요? 방금 전까지 젠디의 자리라고 하셨는데 오당제가 이제 또 오당준으로 바로 선배님의 아닙니다. 자리는 노리지 않겠습니다.
4: 목소리가 제가 예. 저도 라디오 이제 되게 많이 하고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라디오에 아주 적합한 부드럽고 편안한 목소리세요.
2: 맞아요. 진짜요?
4: 네, 진짜입니다.
2: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도 왠지 소송 이기실 것 같은 목소리.
4: 재판에 적합한 목소리.
3: 좋은 덕담을 뭐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고요. 혹시 강다은 아나운서 오늘 이 코너가 어떤 코너인지 아시죠?
2: 아, 그렇죠. 고민 나누는 코너잖아요.
3: 그렇죠. 청취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코너인데 혹시 강다은 아나운서 요즘 고민이 있습니까?
2: 근데 제가 이게 너무 긴 고민이어서 약간 축약하자면 네. 제가 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4년간 살았는데 여기 살면

0: 하면서 MBC도 붙고 좋은 일도 너무 많았는데 이사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1: 아...
0: 저는 크리스찬인데 예.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요즘 또 이제 재계약 앞두고 있거든요.
2: 터가 중요하다. 턱.
0: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3: 저라면 안 갑니다.
2: 안 가세요?
3: 아 그게 그냥 네. 뭐 사실 뭐 그럴 땐 믿음일 수도 있지만 네. 그게 편하면 계속 있는 것도 괜찮죠.
2: 아 근데 저는... 제가 네. 개인적으로 하나 네. 정보를 말씀드리면 꽤 멀어요 회사에서.
3: 아 멀어요?
2: 지금 회사 다니기 좀 멀잖아요.
0: 아 가까운 용산에 있습니다.
2: 그러면 용산이에요? 뭐... 그러면 가깝네. 네. 용산 아니지 않았어요?
0: 용산 4년.
2: 아, 이사 갔어요?
0: 넘게. 아니요 4년. 이런 거죠.
3: 안 친하네.
0: 저희 꽤 친한 편인데 또 섭섭하리만큼 또 저희 스페셜 DJ님께서
2: 아닙니다. 네. 뭐 어쨌든 변호사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네, 네. 오늘 고민 해결됐죠?
0: 네 상처만
2: 자, 그러면
0: 남은
2: 이제
0: 채로
2: 본격적으로 오늘만 남은 변 시작해 볼 텐데요. 이 코너는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지만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굉장히 깊이 있는 당신 편도 될 수 있고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을 오늘만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홈페이지 오늘만 남의 편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샵 8001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최근에 아니 슬픈 소식 아니 고민 사연이 뚝 끊겨가지고
0: 진짜요?
2: 네 아니 저희가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라고
0: 고민이 없으신 건가요?
2: 아니 요즘 세상에 고민이 너무 많은 세상인데 아니 여러분들 정말 이게 여러분들이 사연을 안 보내주셔서 사연이 없으면 저 이 코너 없어질 수도 있고
3: 코너가 없어질 수도
0: 아이고 안 되죠 안 되죠 네.
3: 고민 알려주셔야 돼요.
2: 저희 서민한 PD님 선배님께서 네. 없앨 수도 있어요. 딱 얘기를 안 됩니다, 여러분들.
3: 안 됩니다.
2: 네, 많이들 보내주세요. 아셨죠?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고민 사연 만나볼까요? 어느 분께서 보내주셨죠?
0: 네, 경남에서 이고민님께서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4: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코드가 잘 맞아서 친하게 지냈던 동기가 있어요. 애들 키우면서 안 입히는 옷이나 가방, 인형, 장난감이 생기면 서로 나눔도 해주면서 계속 친하게 지냈던 했죠. 그러던 어느 날
5: 자기야! 나 이번에 자기네 아파트로 이사가.
6: 어머 그게 정말이야? 웬일이니 너무 잘 됐다.
5: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진짜 인연인가 봐.
6: 내 말이 우리 자기.
4: 산후조리원 동기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요. 처음에는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0: 여보세요?
5: 자기야! 난데 나 지금 애들 데리고 자기네 집으로 가도 돼?
0: 그래 와. 근데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네.
5: 가서 얘기할게. 짜증나 진짜. 자기야 나 왔어.
0: 왜 그래? 무슨 일인데?
5: 아니 우리 아랫집 사람 너무너무 예민해. 애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시끄럽다고 난리라니까. 아 걸어 다니지도 말라는 거야 뭐야. 여기 아랫집도 그래?
0: 아니 뭐 우리 아랫집은 별 얘기 없긴 한데.
5: 진짜? 잘됐다. 그러면 나 자기네 집으로 자주 피신 와야 되겠다. 응? 얘들아 놀아
4: 이렇게 자기네 아랫집이 예민하다고 우리 집으로 자꾸 피신을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애들끼리 잘 놀고 친하니까 초반엔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랬는데
5: 자기야 오늘 저녁에 수익 안 됐지? 우리도 가도 되지? 자기야 내일 신랑 출장 간다고 했었나? 아우 심심하겠다. 내일 애들 데리고 같이 갈게. 자기야 친정 부모님 다녀가셨다면서 밑반찬 많이 오셨겠다. 나도 좀 줄 거지? 반찬통 넉넉하게 챙겨갈게.
4: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고 연락하고 반찬도 얻어가고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특히 주말에 찾아올 때는 정말
0: 자기야 집에 안 가? 벌써 저녁인데.
5: 아우 조금 있으면 주말 연속 할 시간이잖아. 우리 집 아랫집 예민해서 TV도 음속으로 본다니까. 자기야 우리 연속 같이 보자. TV는 같이 봐야 재밌어.
4: 한숨이 절로 납니다.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요? 우리 집에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살다시피 하는 조리원 동기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까요?

0: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1: 이고민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이거는 고민이 정말 맞죠. 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되나요? 그러니까요. 오빠 같아요. 네. 사연만 봐도.
1: 조리원에서 만나서 마음이 너무너무 잘 맞아서 행복했지만 네. 자기 집에 너무나 많이 찾아오네.
3: 네. 그리고 이 준상 아나운서가 여자 성대모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최준 같죠?
1: 제가 의도하는 게 아닌데 제가 톤을 높이면 비음이 섞여나와요.
3: 아, 그쵸 그쵸.
1: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비염이 있어가지고. 네, 비염 있으세요?
3: 비염 있었어요. 저 극복했어요.
1: 나중에 알려주세요.
3: 아, 네, 알겠습니다. 꿀팁 고민 상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1: 아무튼 다은 아나운서 어떻게 들었어요?
3: 아,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순절해요.
1: 아, 손절한다고?
3: 네.
1: 전화 이렇게 오고 산후조리원 동기인데.
3: 근데 이게 결국에는 선을 계속 이제 점점 넓혀가잖아요. 네. 저도 대학생 때는 거의 꽈방일 정도로 저희 집에 막 친구가 전화와서 너 어디냐고, 저 수업 듣고 있는데 나 너네 집인데 너 어디야 이런 정도로 진짜
1: 아, 정말로?
3: 진짜로
2: 함부로 돌아서 벌써
1: 그냥 번호를 알려줬었구나.
3: 가공이었구나.
1: 아, 남자친구한테.
3: 아니 그런 저는 아직 그 연애를 회사밖에 못해봐서 네, 여러분들 회사에 충성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근데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예. 애들이 열어놔서 막 냉장고에 예. 이름 적어놓고 이랬어요.
1: 와.
3: 근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혼자 있는 게 좀 필요하다 보니까
1: 예.
3: 그냥 저 혼자 티 안 내고 조용히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답이지 않을까.
1: 냉정하다.
2: 저도 예. 마찬가지로 거리를 둬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 어려우면
3: 맞아요.
2: 연락을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3: 아니면은 좀 불가피한 사정, 뭐 바빠서 그렇죠. 그렇다.
2: 약간 변명 아닌 변명.
3: 네, 그런 식으로. 네.
1: 왜냐면은 같은 동네로 이사를 같은 아파트로 심지어 왔으니까 어떻게 또 이게 마주칠 수도 있고 불편할 일도 너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은 손절까지는 바라지 않고 집에 좀 덜 찾아왔으면. 왜냐면 같은 라인에 살고 안 그래도 마주치는데. 약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3: 지금은 어찌됐든 계속 봤잖아요. 뭐 온다고 할 때마다 오케이 오케이 하니까 일주일에 뭐 세 번 온다고 할 때 한 한두 번 정도만 거절하면 되지 않을까.
1: 아, 집을 비워놓는다거나
3: 네,
1: 아니면 밖이라고
3: 뭐,
1: 거짓말을 하거나 네,
2: 핑계
3: 바쁘다든가
2: 다른 핑계를 댄다는
1: 집 찾아와서 벨 누르면 어떡해요?
2: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아, 이제 곤란하죠.
3: 이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싸기야 하면서 아, 그러면 이제 숨 죽이고 없는 척 해야죠.
1: 아, 근데 이게 저희는 이제 셋 다 산후조리원 동기가 없잖아요. 지금 변호사님도 그렇고.
2: 아, 저는 네. 있긴 해요.
1: 어, 있으세요? 어떻게 있으세요?
2: 저희 와이프, 이제 아내가.
1: 어, 예. 그냥 아내분이 있으시죠.
2: 예, 예. 그래서. 예. 조금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들도 있어요.
1: 아, 남편분하고 아~ 같이 친해지셔서. 예. 되게 친해진다면서요?
2: 되게 이제 같은 그거를 하니까
1: 그렇죠.
2: 나이도 같잖아요. 예, 아이 나이 같으니까.
1: 비슷하니까
2: 오래 갔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1: 야,
3: 아, 아니면 특별하구나, 진짜. 그런 건 어때요? 어, 우리 집 아랫집도 갑자기 컴플레인이 왔어.
1: 갑자기 아,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3: 네.
1: 너무 좋은 아이디어.
3: 그렇죠. 저도 괜찮네. 지금 방금 생각났는데 이게
2: 괜찮네.
3: 결국에는 완전 손절은 바라지 않고 말씀 들어보면 산후조리원 동기가 꽤나 가까운 사이니까 오히려 아예 야. 아랫집 핑계를 대는 건 어떨지.
1: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박지민 변호사님.
2: 저 좋은데 네. 이제 이분이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언제 들어오는 게 가장 싫은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과할 때 그런가 봐요.
1: 과할 때 막 수육 삶았는데
2: 그럴 때
1: 먹으러 갔는데
2: 그리고 저 주말에 와서 주말 연속까지 같이 보려고 할 때 이럴 때 과하거든요.
1: 네.
2: 그럴 때 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네. 뭐 저렇게 우리도 밑에 예민한 사람 왔다고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주말에는 좀 남편도 있고 좀 불편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3: 그러면
2: 싶거든요.
3: 그러면 아예 이게 자의보다는 타의가 나으니까 남편 예. 핑계 대는 건 어때요?
1: 그러니까.
3: 아, 주말에는 남편이 좀 일 끝나고 혼자 쉬고 싶다고 해서 아 미안해.
2: 그렇죠.
3: 내가
2: 선택해봤는데 아니면 남편한테 부탁해서 남편 연기하는 것도 방법이죠.
3: 아예 그냥.
2: 아니 뭐 집에 왜 토요일까지 있나? 이렇게 연기하는 것도.
3: 악역을 자처하네.
2: 악역. 남편이 야. 좀 대신해주면 토요일은 못 있죠.
3: 실제 아닙니까?
2: 아니 소육을 뭐 몇 명이 같이 먹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는 어떤 연기.
4: 수육이 없나
1: 네. 저 사람은 막 이렇게
2: 맨날 우리 집에서 먹나 이렇게 아니, 남편이 좀 역할을
1: 근데 저희가 이게 오늘 너무 청취자

0: 편만 드는 게 아니라 남의 편도 들어줘야 되는
1: 아,
0: 거잖아요.
1: 남편도.
0: 남의 편.
2: 사실은 네, 그 사람 편.
0: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2: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2: 정말 이렇게 나쁘게 보면 수육 먹고 싶어서 온 것처럼 네. 보이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즘 뭐 먹는 거 못해서 맞아요. 그런 사람 잘 없거든요. 네. 정말 사연자분이 좋은가 봐요.
1: 근데 이분께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 너무 가까워지면 서운한 일이 생겨요. 아. 이 조리원 동기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너무 가까워지는 거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0: 그래요? 네. 그 또 강다은 아나운서가 저희 MBC 아나운서고의 박소영 아나운서랑 네. 입사하기 전부터 절친이었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근데 어때요? 회사에 들어와서 너무 자주 보니까 네. 불편해졌어요?
1: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선배님.
0: 요즘 앞뒤가 안 맞잖아요.
1: 언니 사랑해요.
0: 앞뒤가 안 맞죠.
1: 아니 근데 어찌됐든 이거 이 고민의 결론 자의보단 타의로 조금 멀어지는 네, 게 낫다.
2: 그 방법 같아요.
1: 무엇이 네, 가장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둘의 관계도 조금 유지하면서, 멀어지지 않고 네. 유지하면서
2: 그렇죠. 어. 남편 핑계 대면 돼요. 네.
0: 네. 뭐 좋은 아이디어들 두 분께서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해결 방안을 주실지 궁금하네요. 이 고민님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의견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는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그동안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 린의
0: 이 노래죠.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듣고 오시죠. 사랑아

0: 린의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문자 좀 읽어주시죠.
1: 네, 김은경님께서 들어보니까 TMI를 너무 많이 공유하셨네요. 남편이 언제 출장 가는지, 친정 부모님 왔다 가셨는지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아까도 사연에 적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친해지고는, 그러니까 멀어지고 싶진 않다고. 서로 좋아하시네요, 역시.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범진호님.
2: 범진호님, 요즘 유명한 드라마 대사 있잖아요. 크, 우리 남편이 화가 많이 났어요. 크크크크.
0: 이거 무슨 대사인지 아세요?
2: 잘 몰라요.
0: 그 김부장들 거기.
2: 아 여기. 네. 아 그게 나와요 이게?
0: 그 얘기고요.
2: 제가 봤는데.
0: 그 아, 참고육 참 김부장이 아니라 그 참교육에서.
2: 아.
0: 우리 남편이
2: 아, 그거
0: 많이 났어요. 그거.
2: 아, 그것도 봤는데 제가.
0: 자, 김연수님.
1: 네, 김연수님께서는 남편 찬스를 쓰세요. 저희랑 같은 맞아요, 의견이시네요. 맞아요. 집에 남편이 있어 아니면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신고 들어왔다고 하얀 거짓말 정도쯤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셨네요.
2: 그러네요. 딱 맞네요. 3679님은 다운 아나운서가 이사 갈 게 아니라 이고민님이 이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1: 아, 아예 그냥 이사를.
2: 좀 선이 아, 거짓말을 하면 어떨까요? 고민님 아랫집에도 이번에 새로 이사를 왔는데 그 집 사람들이 무지 예민해서 이제 전처럼 자주 오면 안 될 것 같다고.
0: 야 이거 진짜 좋다. 선의의 거짓말.
1: 그렇죠, 그렇죠. 박종희님께서는 그 집으로 먼저 쳐들어가 보세요. 연락 오기 전에. 와 이거는 거울 치료 느낌으로.
0: 거울 치료. 근데 이제 밑에 집에서 전화가 올 거기 때문에.
1: 아.
2: 쿵쾅쿵쾅거린다고. 8134님은 인간관계는 소고삐만큼 유지해야 합니다.
0: 야.
2: 적당한 거리를 둬라 이 말이죠. 그렇죠?
1: 그쵸, 그쵸.
0: 이런 또 명언에
2: 딱 맞아요. 너무 가까워지면 좀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지만 멀어질 수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2: 딱 적당해야
1: 적당한
2: 돼요.
1: 거리.
0: 많이 그리고... 멀어지셨군요.
1: 아니요는 가깝습니다. 모두와 가깝습니다, 선배님. 네. 아니 근데 진짜 딱 결론이 그거네요. 선의의 거짓말로 남편 핑계 대든 우리 아랫집 핑계 대든 아니면은 뭐 아예 이사를 가시든 요것이 아마 정답이죠.
2: 그러면서 결국은 적당한 거리를 좀 둬야 된다.
1: 그쵸, 맞습니다. 그쵸.
0: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광고 듣고 와서 조금 더 함께 살펴볼게요.
3: 한낮의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네,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남의 편 박지훈 변호사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는데 야 앞에서 이 고민님의 사연 네. 산후조리원 동기가 너무나 친하게 지내는 바람에
2: 오래 가는 경우 많죠.
0: 네, 끝없이 자기 집에 찾아오고 이렇게 불편하게 했다는. 근데 산후조리원 친구가 진짜 친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1: 아니 아까 뭐
0: 제 얘기할까 하다가
1: 곧설 너무, 풀어주신다고 해서
0: 너무 제 말이
1: 길어져가지고
0: 그냥 넘어가려고요.
1: 스페셜 DJ의 덕목으로 한번 요약해서 10초 만에 말씀해 주시죠.
0: 딱 20초 만에 얘기를 하자면 초등학교 때 저를 좋아했던 그 시절에 여학생이랑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좋아했던 여학생이 어느 날 동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둘이 같이 있다.
2: 산후조리원에서 만나서?
0: 그런 거예요. 우와, 근데 왜냐면 그 초등학교 친구는 방화동 친구고 우와. 이 고등학교 친구는 반포 친구인데 둘이 우와. 같이 접점이 없는데 둘이 산후조리원 동기로 만나서 우와. 너 얘기를 하게 됐다고 거의 한 10년 만에 연락이 와서
2: 놀랍다.
0: 제가 만났던 적이 있어요.
2: 재밌네요.
0: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둘이 만나면 저한테 연락 와요. 저는 연락을 안 하거든요.
2: 같이 보자고.
0: 같이 보자고.
1: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끈끈한 인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김정호님께서 거짓말하면 귀신같이 알아챌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네요. 아 이러면은
2: 아 그 알아채도 그냥 밀어붙여야
6: 맞아요.
1: 아 그렇죠. 그냥 네. 인정만 하지 않으면은
0: 아니야 되네. 아니야 이렇게 좀 해주면 네. 괜찮지.
1: 오늘부터 딱 저희 코너 들으시면서 연기 연습 좀 하신 다음에
2: 남편 시켜요. 네. 남편
1: 네. 저희처럼 이제 열심히 아, 명연기 펼쳐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6: 맞아요. 남편. 연기 못하겠으면 남편 시키고
1: 남편 시키든지 네. 네.
2: 소육을 뭐 맨날 같이 먹나 이렇게 그러면서
1: 그 대사만 계속 연습하면 돼요.
2: 예, 이거 좋네요. 네.
6: 오늘 이 라디오를 녹음해 두셨다가 아, 그래. 남편분
2: 이거 이랬어요.
1: 들려주세요. 변호사님 멘트
2: 막 토요일에 밤늦게까지 누가 있노?
1: 좋아요, 좋아요. 이 이런 부분,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고민님 이 부분 드세요.
6: 어쨌든 오늘 나온 얘기들이 이고민님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보고요. 좋은 의견 보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고민 많이 많이 저희 보내주세요. 이 재미난 코너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1: 맞습니다.
6: 그렇죠? 네, 아, 두 분 오늘 너무나 즐거웠고요. 이 자리에 앉으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네요. 쉽지 않고 역시 재은 선배만큼 나는 할 수 없다.
2: 아, 아니,
6: 부족함을 또 많이 느낍니다.
2: 어울립니다.
1: 네.
6: 여기까지 하죠. 자, 그러면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토이의 노래인데요. 윤종신, 이장우, 조규찬, 김연우가 함께 듣고 함께 부른 노래죠. 그럴 때마다 들려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토이의 노래죠. 윤종신, 이장우, 조규찬, 김현우가 함께 부른 그럴 때마다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 목소리가 다들 너무 좋아서 아, 들으면 들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노래를 들을 때마다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7922님 좋은 노래 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네, 저도 오늘 이틀째인데 어떻습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긴장이 풀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그 느낌이 전해지는지 궁금하네요. 김윤희님, 아, 오늘은 일이 있어서 지각했는데 다은 아나가 이 코너 나오시는구나. 오늘만 나왔습니다. 아, 다은 아나운서 뭐 지금도 너무 재밌게 이야기하고 갔는데 MBC 아나운서국에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 또 라디오국에서 다은 아나운서를 정말 좋아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네. 우리 MBC 아나운서국의 막내입니다. 권재은님, 김준상 아나운서이신가요? 지라시 청취자인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반가워 미니 남겨요. 어, 재은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재은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휴가를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페셜 DJ로 목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내일도 모레도 놀라주세요. 신학규님, 우리는 부산에 거주하다가 1년 전에 물 좋고 산 좋은 경남 거창군 북상면 산골로 이사를 왔습니다. 야, 거창으로 가셨군요. 오, 산골이면 어디예요? 오당제는 늘 들었는데 오늘에야 미니에 가입해서 글을 남깁니다. 여기는 산골이라서 인터넷도 설치되지 않고 TV도 없어서 하루 종일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특히 저녁에 오당제는 아내와 늘 놓치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산골에서 나무 심고 노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송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미니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늘 들으면서 오늘에야 가입을 하셨대요. 오늘이라도 이렇게 가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나중에 젠디가 돌아왔을 때도 꼭 문자 전해주세요. 너무 반가워하고 기분 좋아할 것 같아요. 신학규님 아내분과 참 무더운 날씨인데 산골이면 좀 시원하려나요? 시원하게 수박 같은 거 드시면서 라디오 들으면 힐링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본인이 뭐 하고 계신지 이야기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은경님, 아까 낮에 주인과 산책하는 시베리안 허스키를 봤어요. 혀를 거의 다 내놓고 헥헥거리는데 사람도 픽픽 쓰러지는 더위에 털짐승은 얼마나 더울까 안쓰럽더라고요. 발바닥도 뜨거울 것 같아요. 야, 진짜. 게다가 이 시베리안 허스키는 원래 추운 지방에 사는 강아지잖아요. 야, 지금 이 우리나라의 무더위를 경험하고 아, 정말 얼마나 힘들까. 진짜 이 한반도 참 무서운 곳이지 않아요? 근데 또 겨울에는 그 정말 추운 러시아 시베리아만큼이나 또 추워지고 이 나라 뭐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말은 못하겠지만. 1876님, 저는 늦깎이 취업에 성공해서 울산에 있는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오, 축하드립니다. 행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를 무탈하게 지냈으니 이보다 더 좋은 행운이 있을까 싶습니다. 짬뽕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소소한 행복을 아주 잘 즐기고 계시군요. 저도 사실 대학도 삼수해서 늦게 들어갔고 그리고 또 이 아나운서 시험도 늦게 돼서 나이 30살에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30대에 취업한다 그러면 좀 늦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참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늦깎이 취업이 늦은 만큼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 감사함을 또 느끼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4873님, 오늘 새벽에 인천에서 출발해서 해남으로 왔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고즈넉한 마을에 오니 마음이 평온해지네요 하셨네요. 아, 해남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언제 갔었죠? 저 한 20년 전에 그 땅끝마을 갔었던 기억나는데 그때도 아까 삼수 얘기했는데 삼수생 그 수험생활 시작하기 전에 뭔가 이 대한민국의 땅끝에 가서 그 기운을 받고 오겠다 이러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도 아름다울지 아 갑자기 옛날 기억이 나네요. 막 밤에 그 딱 이 시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풀밭에 누워가지고 추운데 추운 겨울에 밤하늘의 별을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나의 미래도 언젠가 저렇게 빛날까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4873님 감사드립니다. 9254님, 여긴 세종시예요. 낮 동안 더워서 집에 있다가 대패 삼겹살로 저녁 먹고 지금은
천변 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 그 천 주변에서 운동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그나마 좀 시원하겠네요. 그죠? 2130님, 저는 닭을 키워요. 토종닭, 청개. 5월 10일 장날에 두 달 됐다고 사온 닭이 아예 초란을 나왔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예쁘고 맛이 고소하고 좋은지. 그 닭을 이 알 없어졌다고 찾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매일 아침 모이 주고 오전에 닭을 회수하는 게 큰 행복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이 초란 건강에 좋을까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야, 이 사진으로 봐도 이 알에 어떤 이 그 건강함, 이 탱탱함이 느껴져가지고 2130님 건강에 아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5125님, 이곳 쌍치는 쌍치가 어디예요? 강바닥이 보이고 녹조가 심한데 그리도 오지 않던 비가 오늘은 다행히도 내리고 있네요. 좀 더 많이 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검색해보니까 전북 순창이라고 나오는데 맞나요? 쌍치. 강바닥이 보이고 녹조가 심하면은 어떡해요 이거. 아, 그나마 오늘 비가 내려서 다행이라고는 하지만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폭염만 길고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내일이 수요일이죠. 한 주의 중간인데 수요일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저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이 아는 명곡을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000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곡은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입니다. 노래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달달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이게 아마 그 논스톱이었나요? 그 시트콤에서 한예슬 씨가 직접 불렀던 그 노래였던 것 같은데 저도 이 노래 좋아요. 한예슬 씨의 그 어린 시절에 뭔가 청아하고 그 예쁜 목소리가 상당히 그때도 좋아했고 맞아요. 이 노래 가끔 들으면 좋던데. 감사합니다. 공유해 주셔서. 김연수님은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이 두 분이 신청해 주신 이 노래 두 곡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3000님의 신청곡 한예슬의 그댄 날라요. 그리고 김연수님의 신청곡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까지 듣고 오시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얘기 소개해드릴게요. 5578님, 내일이 제 생일이라서 제가 먹고 싶은 메뉴를 골라서 외식하자고 했더니 가족들이 다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먹고 싶다고 예약하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다들 싫다는데 꼭 먹

가야겠냐며 그게 배려가 없는 거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요. 어쩌죠? 다른 날도 아니고 같이 욕 좀 해주세요. 흐흐라고 해주. 아니 아 너무 착하신가 보다. 마지막에도 같이 욕 좀 해주세요. 흐라고 히읗히읗 보내신 거 보니까 아니 평소에 가족들한테 다 맞춰주고 하니까 아니, 생일인데 당연히 생일인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럴 때는 그 한번 제대로 삐진 티를 한번 내보세요. 가끔씩 보면은 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 권리인 줄 안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아니, 생일인데 생일인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그죠? 예. 아, 예, 내일은 제대로 한번 삐진 척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다음에 야 그래 우리 엄마 생일에는 엄마 먹고 싶은 거 우리가 싫어도 먹어야겠다. 아빠가 좀 정신 차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072님 안녕하세요 준디님. 잠깐 잠깐 목소리 듣다가 2시간 들으니까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물놀이 가는데 친구들 휴가가 있대여서 연차 쓰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이 내일 갑자기 쉰다네요. 남편이랑은 이달 말에 양양 여행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친구들이랑 재미나게 놀고 오겠습니다.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 슬프신 거예요? 아니 남편이 내일 쉰다네요에서는 눈물을 보였거든요. 근데 눈 딱 감고 친구들이랑 재미나게 놀고 오겠습니다를 보면은 아, 또 기분이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은 좋지만 남편한테 살짝 그 미안함이 있으신 거죠. 괜찮아요. 아마 남편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8652님 전 내일 수요일까지 휴가인데 업체에서 일을 보내줘서 출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편하게 쉬면 좋지만 일도 중요하니까요. 아 그래요. 오늘도 오당제로 행복한 대구 사는 윤성배입니다. 아들이 훈련소 마치고 오늘 자대로 처음 갔는데 잘 적응하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6사단 윤준영 이병 파이팅 적어주셨는데요. 야,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갔을 때 이 정말 격려의 응원의 한마디 너무나 큰 힘이 되거든요. 글쎄요, 이 군인들 저 때만 해도 라디오 많이 들었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네요. 윤준영 이병이 못 듣고 있다면 선임이라도 듣고 있다면 꼭 전해주십시오. 6사단 윤준영 이병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발표할 시간인데요. 4067님이 골라주신 끝곡은 백예린의 산책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산책하는 날이 찾아오길 기대하며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백예린의 산책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돌아오도록 할게요. 내일도 당신 편 김준상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0: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ee。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서울에서 올해 여름 들어 가장 많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어제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3명으로 올해 최다 기록인 18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5월 15일부터 서울시 누적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209명입니다. 기상청은 서울 전역에 폭염 경보를 유지하다가 오늘 오전 11시 폭염 중대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지난 6월 1일 폭염중대경보제도 시행 이래 서울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오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동료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죄했습니다.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에서 오늘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 시작 전 제가 실언을 했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경기 가평군 북면의 한 계곡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30대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성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일부 부품의 수입 금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인공지능 AI 붐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신형 광트랜시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광트랜시버는 데이터 센터 간 정보 송수신을 위해 빛을 활용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무력 충돌을 이어온 미국과 이란이 중재자를 통해 접촉하고 있다고 중재국인 카타르가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당장 양국 간 직접 대화를 포함한 일정은 없다면서도 우리는 오만을 비롯한 영내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 협상에서 해협으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통제권과 해협을 빠져나가는 선박에 대한 감시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전주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8도, 광주 36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고강용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7: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야, 너! 심지어 임마 같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멸칭 대신 이름을 불러주자는 운동 덕분입니다. 본명이 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울 땐 본국에서 평소 쓰던 애칭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는데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시에서 그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 넘게 사는 대한민국,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중도 안전도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8: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대 초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안정성이 높은 국채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특히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투자해도 될지 망설이는 분들도 많은데요. 채권 투자, 지금이 적기일지 아닐지 잠시 후 구혜영 NH투자증권 채권상품부 차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샤브올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의 플러스, 채권 투자에서 무엇을 따져봐야 할지 짚어봅니다. 구혜영 NH투자증권 채권상품부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최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대 초중반까지 올라왔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아진 건지 일단 그거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예.
2: 일단 저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채권이 도대체 뭐지? 네. 금리가 4%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예. 라는 이해를 하시려면 예. 먼저 주식이랑 채권이 가진 약간 공통적인 특성을 좀 아시면 좋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 하루 중에는 낮과 밤이 있죠.
1: 그렇죠.
2: 계절에는 여름과 겨울이 있죠. 예. 채권은 예. 밤에 해당합니다.
1: 무슨 의미일까요?
2: 주식은 낮, 채권은 밤.
1: 밤.
2: 자, 하나 더 해보면 예. 주식은 여름, 네. 채권은 겨울이에요.
1: 겨울, 예.
2: 즉 주식이 좋을 때는 예. 보통 무언가 성장하고 네. 발전하고 끌어오르는 시기. 채권이 좋은 시기는 그것들이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안정을 요구하고 잠잠해지는 예.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1: 예.
2: 채권이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네. 거꾸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1: 예.
2: 투자자들의 관심사에서 채권보다는 다른 자산, 예를 들면 주식에 대한 관심, 주식에 대한 자금의 흐름들이 더 집중되고 있는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최근에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했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는 채권 가격은 떨어졌구나.
1: 예.
2: 아, 그러면 지금 계절로 봤을 때는 겨울보다는 여름에 가깝고 시기로 봤을 때는 밤보다는 아직은 뜨거운 낮이구나.
1: 네.
2: 자, 그러면 4%라는 수준은 어느 정도냐?
1: 네.
2: 딱 작년 5월 정도하고 비교해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1: 예.
2: 작년 5월이요. 우리나라가 이제 계엄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률 전망이 가장 바닥을 기었던 시기예요.
1: 예.
2: 2025년 5월 기준으로 한국의 성장률 전망이 예. 0.5%였거든요.
1: 야, 연간으로 극심한,
2: 예. 예, 연간으로 0.5%예요. 예,
1: 극심한 겨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현재 2026년 8월 기준에서 2026년도 성장률 전망이 얼마인지 아세요?
1: 얼마 정도 됩니까?
2: 3%를 넘습니다.
1: 야.
2: 지금 그러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뜨거워지고 지금 아주 햇빛이 쨍쨍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예.
2: 작년에 그 계엄 시기 성장률 전망이 0.5%였던 시기에 국고채 예. 10년 금리는 2.5%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4%를 넘어선 겁니다.
1: 네.
2: 그러니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배경에는 아, 지금 밤에서 다시 낮으로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성장, 발전, 혁신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심리, 돈의 흐름들이 아,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확연히 채권과 주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식시장과 비교 대조하는 흐름으로 채권을 이해하기보다는 뭐 물가라든가 금리를 기준, 특히 기준금리를 가지고 채권의 금리 형태를 진단하거나 파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의 물가 금리를 바탕으로 좀 전망하신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본질적으로 채권의 금리를 구성하는 일종의 함수를 예. 우리가 좀 알아보면 성장에 대한 전망, 물가에 대한 전망,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제 장기 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더 위험을 요구하는가,
1: 예.
2: 즉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뜯어볼 수 있는데 일단 성장률 전망,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까요?
1: 낮아지지 않을까요? 요즘 너무 대한민국의 전성기 아닙니까?
2: 지금이 매우 뜨겁다라고 볼 수도 있고
1: 네.
2: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내후년에는 조금씩 성장률이 둔화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 예.
2: 거기서 우리가 기준점을 한번 세워볼게요.
1: 네.
2: 기준점을 연간의 성장률 전망치를 한 2% 정도로 기준으로 세운다라고
1: 네.
2: 가정했을 때 올해가 만약 3%를 넘는다라고 하면 내년은 2%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1: 내년에는 2%보다 높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내후년에도 네. 한 2% 정도 수렴할 수 있다라고 전제할 수 있겠죠.
1: 네.
2: 그렇게 보면 성장률이라는 요소는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금리의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예.
2: 두 번째는 물가인데요.
1: 네.
2: 물가가 지금 소비자 물가가 대략 한 2.8% 정도 나와요.
1: 예.
2: 한국은행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1: 예.
2: 그리고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 수준은 한 2.0% 이 정도
1: 예.
2: 보시면 됩니다.
1: 예.
2: 2.0과 2.8.
1: 차이가 크죠.
2: 괴리가 크죠.
1: 예.
2: 그렇죠.

0: 그러면 한국은행 물가의 궤적들이 지금처럼 예를 들어 2.5보다 높은 수준 또는 2.8에 근접한 수준이 지속한다라고 하면 금리에는 역시 또 금리 상승 요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이 나오게 되는데요. 성장에 대한 전망이 크게 하락하지 않고 물가에 대한 전망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은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겠죠. 또 만약 여기서 물가라는 요인이 지금보다 조금 더 위로 향한다거나 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던가 하면 지금 최근에 기준금리를 한번 인상을 했는데요. 이 인상에 대한 기조나 또는 그 인상에 대한 어떤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대외적인 여건들을 보면 또 대내적인 경제적인 여건들을 보면 일단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금리는 당분간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2.75%인데요. 올해 연말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평균적으로 한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치도 최소한 내년에 한 차례 정도는 더 인상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해서 대략 한 3.2% 또는 3.25%보다는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마지막이 이제 텀 프리미엄인데요. 그럼 장기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기준금리에 그럼 만기가 길어질 때마다 얼마만큼 우리가 더좀 높은 위험을 더 요구를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요. 한 달짜리 대출받을 때랑 10년짜리 대출받을 때 가산금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큰 가산금리를 요구하게 되는데 지금 이 가산금리를 얼마나 요구해야 되지? 여기에는 이제 앞에 있었던 요소들의 플러스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정부가 앞으로 계속 빚을 더 늘릴까? 아니면 정부가 지금 돈을 우리 국세 많이 걷고 있으니까 빚을 계속 갚아갈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빚을 계속 좀 늘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프리미엄을 조금씩 더 높여서 받아야겠다. 그래서 텀 프리미엄도 지금은 약간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고채 10년 금리가 대략 한4.2% 정도 수준에 있는데요. 요 정도 수준이 일단은 현재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평균적인 값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야, 차장님 덕분에 오늘 많은 분들이 드디어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이 어떤 맥락에서 결정되고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많이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고민이 바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권에 투자한다는 건 정례적으로 주기로 확정되어 있는 이자, 그 이자가 올라가면 채권 투자하는데 유리한 것 같아 보이고, 근데 이자가 올라간다고 하면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으니 이거는 그러면 내가 투자한 상품 자체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 이게 유리한 건가 불리한 건가 고민하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채권으로 돈 버는 방법을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 상승한다더라, 금리 하락한다더라, 금리가 하락하면 뭐 주가는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얘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정작 그래서 채권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잘 모르세요.
1: 맞아요.
0: 첫 번째 채권으로 돈 버는 방법은요 자본 차익입니다. 우리 주식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것처럼 채권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이게 자본 차익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크게 하락할 것 같다.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이 지금은 내년 말까지 인상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트리거가 있어서 또는 경기에 변곡점이 생겨서 갑자기 경기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거나 물가에 대한 전망이 낮아지거나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되거나 그런 시기에는 채권 금리가 후두둑 떨어지거든요.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이고 고를 때는 자본 차익을 노려볼 수 있어요. 요게 첫 번째 돈 버는 방법. 두 번째는 이자 소득이에요. 저는 이제 이걸 현금 흐름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거는 따박따박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약속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채권이 매력이 있는 게 바로 딱 이 부분인 거죠. 얘는 뭐 중간에 금리가 뭐 2.5%에서 4%가 가든 4%에서 다시 2.5%가 가든 상관없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약속한 금액만큼 따박따박 줘요. 이게 현금 흐름이고 채권으로 돈 버는 두 번째 방법, 이자 소득인 거죠. 세 번째는 환차익입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국내 주식만 고집해서 하시는 분들 많지 않죠.
1: 네.
0: 해외 주식을 최소한 10% 정도라도 가지고 계시고 애플, 뭐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 한 번씩은 다 사보셨을 거예요.
1: 예.
0: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도 예. 요즘은 국고채 또는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회사채뿐만 아니라 브라질 국채 그리고 미 국채 대부분 한 번씩 다 사보셨어요. 즉 외화 자산으로 표시된 채권들을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 방법이 매우 쉬워진 거죠.
1: 네.
0: 그럼 여기서 이제 환 차익 또는 차 손이 생기는 겁니다.
1: 예.
0: 만약 우리가 미 국채를 샀는데 요건 이제 이자도 달러로 주고요. 만기 때 돈도 달러로 돌려받거든요.
1: 예.
0: 지난 한 1년 정도의 흐름을 살펴보면 원화 가치가 대략 한 1350원에서 한 1580원 정도까지 올랐었죠. 그 과정에서는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달러 가치는 높아졌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이 채권에서 평가되는 금액은 계속 금리가 설령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환 차익으로 인해서 네. 플러스가
1: 그렇네요.
0: 되고요. 또 최근에 한 한 달 정도를 생각해보면 환율이 한 1,950원대 있다가요. 지금 1,420원대로 떨어졌어요.
1: 예.
0: 그러면 금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환율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채권으로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 이자에 대한 얘기도 하고 금리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좀 분절해서 볼 필요가 있다. 투자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 요소들을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자본 차익을 목적으로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1: 네.
0: 하면 이거는 시장의 금리 변동을 보시면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시장의 금리가 상승했다더라 하락했다더라 보시면 되고
1: 예.
0: 이자 소득을 목적으로 보셨다고 하면 사실 이런 숫자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자율 몇 퍼센트야?
1: 네.
0: 나 이자 몇 퍼센트 받는 거야?
1: 예.
0: 몇월 며칠에 얼마 들어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차익을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플러스 이제 환율까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보시면 훨씬 더 채권에 대한 금리 여러 개의 숫자들이 있어서 복잡해 보이거든요.
1: 예.
0: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또 하나 숙제가 풀린 것 같습니다. 채권을 투자하는 목적이 뭐냐, 자본 차익이냐, 현금 수익이냐 이걸 분명히 하고 채권 흐름에 대해서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걸 막 동시에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렸던 부분이 많네요. 자 그러면 실제 뭐 지난주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 그 변동성이 커진 우리 증시에 이제 너무 깜짝 놀라서 아유 나 다시는 주식 투자 안 한다 이런 분들 중에는 정말 채권 투자를 통해서 왜냐하면 확정된 이자가 매번 나온다고 하니까요. 정말 월 현금 흐름 5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투자 이런 거 가능합니까? 라고 차장님께 여쭤본다면 뭐라고 답변하세요?
0: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1: 네.
0: 드리죠. 이게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일까? 그걸 좀 고민을 해봤어요.
1: 예.
0: 그래서 제가 통계청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4인 가족이요. 월에 평균적으로 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4인 가족이 월에 평균적으로 쓰는 금액이 대략 한 800만 원 정도 된대요.
1: 예.
0: 근데 여기에서 주거비, 그다음에 의료비, 교육비를 제외하면
1: 네.
0: 대략 한 월에 한 500만 원에서 540만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월에 5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주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해결을 하고 의료나 교육에 대한 비용이 해결됐을 때 즉 은퇴했을 이후의 시점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실 생계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예.
0: 그럼 이 500만 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역산을 해볼게요.
1: 예.
0: 월에 500만 원이 필요해요.
1: 네.
0: 그럼 연에 얼마가 필요하죠?
1: 연에 한 6천만 원 정도
0: 6천만 원이 거죠. 되죠.
1: 예.
0: 그렇죠? 그러면 6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1: 예.
0: 이제는 이자율을 보시면 됩니다.
1: 예.
0: 시장금리 말고요. 이자율.
1: 그렇네요.
0: 이자 얼마 주는 거야?
1: 예.
0: 그래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고쿠폰. 이제 우리가 이자를 쿠폰이라고
1: 예.
0: 표현을 하는데요. 고쿠폰, 쿠폰을 많이 주는 채권하고 그다음에 쿠폰을 적게 주는 채권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1: 네.
0: 자, 나는 지금 이 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많지가 않아.
1: 예.
0: 그래서 나는 이자가 높은 채권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 거야 라고
1: 예.
0: 하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또는 국가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런 채권들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월에 500만 원을 만들 수가 있고요.
1: 예.
0: 야, 근데 결국은 투자라는 게 안정성이고 나는 국가의 신용등급 또는 회사의 신용등급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예. 채권이 사실은 내가 현금으로만 만들고 지키려고 하는 투자인데 네. 중간에 빵꾸 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빵꾸 나는 게 신용 위험이라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높은 신용등급

0: 등급이나 또는 안정적인 기업, 안정적인 더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국가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자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쿠폰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것에 비례해서 역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채권 중에 하나가 브라질 헤알 채권이에요.
1: 네,
0: 브라질
1: 알죠.
0: 로컬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1: 이게 거의 사채금이더라고요.
0: 이게 정말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이자를 연에 10%를 줘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요, 비과세예요.
1: 네.
0: 우리가 이자에서 발생하는 소득, 배당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우리가 과세 대상이 되죠.
1: 네.
0: 그리고 여기 2천만 원이 넘어서면 이제 종합과세 소득이 돼서 5천만 원, 50% 정도까지도 세율이 높아질 수가
1: 네.
0: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세 전 소득도 중요하지만 세 후 소득도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특히 이 현금 흐름을 만들 때 이 현금 흐름에 월에 필요한 500만 원의 기준은 세 전이 아니라 전 세 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0: 그럼 세 후에 500만 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브라질 채권은 매우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한 6억 정도 투자하면 연에 6천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1: 그렇네요.
0: 세금을 안 내니까
1: 예.
0: 다른 사실 과표 대상인 자산들도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 같고 아니야 난 근데 브라질 너무 불안해.
1: 네.
0: 그리고 헤알로 이자 받는다고 헤알화 가치가 언제 폭락할지 어떻게 알아. 나는 변동성을 나는 감내하고 싶지 않아.
1: 예.
0: 이제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채를 투자할 수 있겠죠.
1: 네.
0: 동일한 만기에 미국채 투자한다고 하면 지금 미국도 금리가 많이 높아 졌으니까요.
1: 네.
0: 한 5% 정도 이자 받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예.
0: 그러면 여기서 뭐야? 아까 브라질 해외채는 6억 투자하면 되니까 이거는 12억인가? 이렇게 계산하실 텐데 아니에요. 왜냐면
1: 이자가 세금이 있으니까.
0: 그렇죠.
1: 예.
0: 미 국채 같은 경우는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1: 예.
0: 50%라고 가정해 볼게요.
1: 네.
0: 그럼 곱하기 또 입니다.
1: 아이고.
0: 그러니까 똑같은 현금 흐름을 월에 5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도
1: 예.
0: 어떤 자산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브라질 해외채를 활용하면 6억 정도면 충분하고 그리고 미국채를 활용한다고 하면 최소 24억 이상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 이제 또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세금까지 고려해야 되고 환차손까지 고려해야 되고 또 역산해서 계산하면 내가 월 현금 흐름을 얼만큼 만드는데 어디에 투자하면 될지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우리 차장님 덕분에 이제 채권 투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씩 이해가 되는데 그런 목돈 한 번에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매달 어떻게 보면 분납을 해서 뭔가 그런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 그나마 차선책일 텐데 매달 같은 금액을 가지고 언제 뭘 사면 좋을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할 것 같아요.
0: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1: 예.
0: 채권은요. 주식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1: 예.
0: 주식은 대부분 장내에서 거래가 되죠.
1: 네.
0: 그렇죠? 그래서 한 주씩 모을 수가 있어요.
1: 예.
0: 채권은 대부분 장외로 거래가 돼요. 거래 단위가 커요.
1: 그렇겠죠.
0: 그러다 보니 사실은 한 주씩 모은다. 매 월마다 뭐 10만 원씩 꾸준히 적립한다. 100만 원씩 적립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 말씀드렸던 브라질 해외 채권 같은
1: 예.
0: 경우는 거래 단위가 매우 작아요.
1: 네.
0: 한 계약당 쉽게 생각하시면 한 25만 원 정도면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예.
0: 그래서 월 현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시험 삼아 한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본다라고 하면 브라질 해외 채권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 네.
0: 근데 국고채?
1: 아.
0: 국고채는 장내로 거래되는 채권도 있지만 네. 장외로 거래되는 채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장내로 거래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소매시장이고요.
1: 네.
0: 장외로 거래되는 것은 도매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격도 차이가 조금 생겨요.
1: 네.
0: 또 유동성의 환경에 따라서도 또 가격이 또 좀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채권이라는 걸 분납해서 내가 분산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현물 채권으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ETF죠.
1: 네.
0: ETF는 현물 채권과 보유나 투자에 대한 목적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1: 네.
0: 현물 채권, 즉 우리가 뭐 국채, 만기 10년짜리 이렇게 사는 거는 만기를 사는 거예요.
1: 예.
0: 근데 ETF를 사는 건 듀레이션에 산다라고 해요.
1: 예, 기간을 산다. 예,
0: 맞습니다.
1: 예.
0: 여기서 듀레이션이란 말을 이따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1: 예.
0: 건데 쉽게 생각하면 ETF는 운용의 목적이 딱 어떻게 정해졌냐면 이 ETF는 만기가 평균 듀레이션이 또는 만기가 한 7년에서 10년 사이인 채권만 계속 삽니다. 만기가 그것보다 짧아지면 팔고요. 다시 긴 채권을 사서 계속 우리는 이 만기 구간을 우리는 계속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0: 채권은 듀레이션이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예. 만기가 정해져 그러니까 보유하는 목적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 사이에 현금 흐름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이라는 형태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채권처럼 만기가 되면 목돈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목적을 한번 나누어 보면 예. 채권은 우리가 안전자산으로서 또 만기가 되면 목돈을 다시 돌려받는 목적에서 그래서 현금의 순환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이자 현금 흐름이라는 게 발생한다면 사실 ETF 같은 경우는 자본 차익 쪽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가 있는 네. 거죠. 중간중간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겠지만 우리는 이 듀레이션을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결국은 차익을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분산해서 투자한다? 저는 요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런 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필수적으로 채권을 담아야 되는 계좌가 하나 있어요.
1: 예.
0: 퇴직연금 계좌요.
1: 예, 아 그렇네요.
0: 퇴직연금 DC 계좌는 무조건 30%는 안전자산에 담아야 예. 돼요. 그렇죠? 이런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매개체로 본다면 사실은 asset allocation, 즉 자산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채권을 보셔야 되고
1: 예.
0: 여기서 리밸런싱. 만약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면 거기서 다시 주식으로 이렇게 돌리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구혜영 NH투자증권 채권상품부 차장 모시고 포트폴리오에서 채권 투자를 어떻게 활용할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채권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개인이 알아야 될 A부터 Z까지 중에 상당 부분 기초적인 걸 다 커버해 주셨는데요. 이제 조금 이제 활용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채권 투자에 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 채권 투자의 목표도 뭐 현금 흐름인지 뭐 아니면 자본 차익인지 결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막 채권 가격이 막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자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뭐 그 중간에 더 높은 이자 준다는 아니면 수익률을 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채권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4: 현대 자본주의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3: 뭐예요?
4: 첫 번째는 불을 만드는 거고요.
3: 예.
4: 두 번째는 부러움을 만드는 거예요.
3: 예.
4: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런 상황은 사실 내가 만기까지 이 채권 보유해도 돼? 아, 내가 지금 잘하는 게 맞아? 라는 의구심이 들 때는 뭐냐면
3: 예.
4: 다른 자산에서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구간인 거죠.
3: 그렇네요.
4: 그러니 채권에서 얻는 현금 흐름 점점 작게 느껴지고
3: 예.
4: 아 내가 이 돈에 저 주식을 샀더라면 아 내가 그러면은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즉 부러움이 생기는 순간 나의 투자 전략은 잘못된 게 아닐까 꺾어야 되는 거 아닐까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고민을 만들게 되는 것
3: 그렇겠죠.
4: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이 투자 원칙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한 번씩 점검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 예.
4: 예를 들면 뭔가 우리가 어떤 기대 수익을 계속 높이는 자산 예를 들어 주식이라고 해볼게요. 주식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끊임없이 올랐어요.
3: 예.
4: 올해 연초도 마찬가지죠. 사실 저도 채권 시장에 있는데 포모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 부러움이라는 이 현대 자본주의가 만드는 이 부러움이라는 그 과정이 저한테도 엄청 깊숙하게 자리 잡았거든요.
3: 예.
4: 저희 회사의 고객들도 아마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고 청취자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원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라는 것을 점검을 하지 못하면
3: 네.
4: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저는 그래서 항상 투자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뭔가 좋은 것들은 천천히 쌓이고 오래 쌓이다가 끝에 폭발하거든요.
3: 네.
4: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포모를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변동성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느꼈던 사실 사이드카가 매수 매도가 계속 엇갈리는 시기가 지난 우리나라 경제 역사상 있었던 일이
3: 아니죠.
4: 없어요.
3: 네, 네. 처음이죠.
4: 네. 제 지인은 농담 삼아서 그러더라고요. 엄마보다 사이드카를 더 자주 본다. 근데 그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내가 믿었던 어떤 주식에 대한 믿음 또는 어떤 종목에 대한 전망에 대한 믿음들이 흔들렸을 때 그때 나를 지켜주는 건 무엇인가 결국은 또 현금 흐름이 됩니다.
3: 네.
4: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아 내가 지금은 저쪽으로 돈을 보내지 못한 게 기회비용으로 느껴지거나 아 이걸 만기까지 보유해 아니면 중간에 잠깐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라는 고민이 드신다면 만약 이 흐름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돌아왔을 때 되돌려졌을 때 나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처음 투자했었던 목적 현금 흐름 나를 지켜주는 어떤 방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이야, 이제 또 하나 저희가 고비를 넘어가서 이해도가 하나 더 높아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채권 상품 투자할 때 사람들 혼란스러워 하는 게 이 채권은 여러 가지 뭐 수익률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여러 가지 금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표면금리라고 해서 이거는 얼마의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확정되어 있는 이 금리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무슨 매수 수익률이 얼마가 돼요? 이렇게 참고 가면 뭐 또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 표면금리는 뭐고 매수 수익률 금리는 왜 다른 건지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4: 저도 사실 채권 공부할 때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요. 예. 아니 무슨 수익률 종류가 한 6개, 7개
3: 맞아요.
4: 돼요. 그리고 네. 다 종류, 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뭐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요건 요거다. 제 눈엔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아마 시청자들, 청취자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저희가 투자 목적에 따라서 채권을 고르는 방법도 다르고 또 보유하는 방법도 다르다 말씀드렸는데 금리를 보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3: 예.
4: 우리가 현금 흐름을 얻기 위한 거다.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표면금리, 즉 쿠폰일까요? 아니면 오늘, 어제, 내일 변동되는 시장금리일까요?
3: 저는 그냥 현금을 따박따박 받는다고 하면 그냥 표면금리를 더 중요시할 것 같은데요.
4: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을 목적으로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냥 다른 거 보지 마세요.
3: 표면금리만?
4: 네. 표면금리만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시장이 어떻게 변해도 그래서 채권도 사실 주식과 마찬가지로 평가 금액이 예. 잔고에 뜨거든요. 예. 평가 금액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 이 채권은 나한테 몇 년 동안 얼마의 현금 흐름을 주기로 약속한 친구 딱 그 정도로 그냥 끝내시면 예. 됩니다. 근데 만약 자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했다.
3: 네.
4: 야,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곧 인하한대.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 인상한다 그러지 요거 아니야 못해 인하할 거야 내년 상반기 되면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채권 가격이 쌀 때 천천히 매수해서 금리 하락기로 돌아섰을 때 크게 자본 차익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3: 예.
4: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표면금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일매일 움직이는 시장금리를 보시는 게 더 예. 중요한 거죠.
3: 네.
4: 그리고 그런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되었었던 기준금리에 대한 변동이라든가 또는 기준금리에 대한 중앙은행의 커멘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목적에 따라서 봐야 되는 금리도 서로 다르다.
3: 네. 이제 태권을 좀 더 깊이감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 맞닥뜨리는 장애물이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에요. 아까 잠깐 뒤에서도 한번 듀레이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말씀 주셨는데 이 듀레이션은 왜 채권에서 이렇게 중요하고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4: 듀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다.
3: 네.
4: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만기 10년짜리 국채 샀어요. 원금 10년 뒤에 주잖아요.
3: 네.
4: 그러면은 10년, 그게 끝 아닌가요?
3: 그 끝 아닌가요?
4: 그렇죠.
3: 예.
4: 그런데 이 채권이라는 애는 재미있게도 예. 중간에 이자를 줘요.
3: 예.
4: 이자를 많이 주면
3: 예.
4: 우리가 이 채권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이 점점 눈에 띄게 쌓이게 되고요.
3: 그렇죠.
4: 이자를 작게 주는
3: 예.
4: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는 거의 눈에 안 보여요.
3: 예.
4: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가중평균이라고 하는데요.
3: 예.
4: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에 대한 가중평균. 요거는 실제로 원금을 다 회수한 건 아니고
3: 네.
4: 우리가 한번 때려보자라는
3: 네.
4: 건데 만약에 이자를 연에 10%씩 주는 아까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 한번
3: 네.
4: 생각해 보시면 이자가 5년만 쌓여도 얼마죠?
3: 한 50%가 넘는데
4: 되는 거죠? 그렇죠?
3: 넘겠죠.
4: 원금의 50%는 회수를 하는 거죠.
3: 예.
4: 자, 그러면 만기가 10년짜리라고 해도 이 채권에 이자를 많이 주는 채권에서의 듀레이션, 즉 원금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 가중 평균 기간은 10년보다 짧겠죠.
3: 아, 예.
4: 그렇죠? 그래서 이자를 많이 줄수록 듀레이션은 만기보다 훨씬 더 짧아지게 돼요.
3: 예.
4: 반면에 만기가 10년짜리다. 근데 이자를요. 연에 0.25%씩 준대요.
3: 네.
4: 요거는
3: 거의 만기 때까지
4: 그쵸?
3: 돼야 원금 찾는 거예요.
4: 네. 그렇죠.
3: 아.
4: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3: 예.
4: 왜 중요하냐면 채권에서는 금리의 민감도라는 게 있어요.
3: 네.
4: 금리가 변하면 채권 가격이 변하거든요.
3: 네.
4: 우리가 아까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 떨어지고
3: 예.
4: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3: 네.
4: 얘가 또 직선 관계가 아니에요. 곽선의 관계입니다. 예. 공유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이 조금 들어갑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한테는 그러면 금리가 변동했을 때 나한테 얼마만큼의 이익과 손실이 나타나지라고 하는 것을 그 공면마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사실은 듀레이션이란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기간 동안 투자를 하는데 둘 다 채권의 만기가 10년이라고 하더라도 네. 듀레이션이 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공유를 훨씬 더 크게 타서 네. 쉽게 생각하면 레버리지 쓰는 겁니다. 레버리지가 커지는 거예요. 예, 예. 대신에 듀레이션이 똑같은 만기가 10년짜리라도 이자를 너무 많이 주는 채권이라서 듀레이션이 짧다. 그러면 얘는 레버리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3: 그렇군요.
4: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나는 지금 자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자본 차익에 대해서 금리가 변동하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1%가 변동하더라도 나는 조금 더 큰 수익을 얻을 거야.
3: 예.
4: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그냥 네. 나는 본주를 사지 않겠어. 두 배 레버리지, 세 배 레버리지 있겠어. 이런 마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만기 이내에 최대한의 현금으로 확보하고 듀레이션에 따른 어떤 금리 변동에 따른 어떤 그 수익률의 변화를 나는 조금 적게 가져가고 싶어. 나는 그것도 리스크라고 생각해. 예.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듀레이션을 상대적으로 짧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듀레이션 관리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아까 제가 ETF도 현물 채권은 만기를 사는 것이고 그다음에 ETF는 듀레이션을 산다 말씀드렸는데 이 듀레이션이 사실은 그런 식으로 관리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ETF가 듀레이션을 2.5년이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만기 2.5년짜리 채권 이렇게 딱 넣어놓는 게 아니라 네. 듀레이션을 계산해서 이표와 그런 만기 구간을 비교를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듀레이션이라는 개념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이거를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자산 배분할 때도 이 단어를 제가 종종 쓰는데 예. 고객들이 이제 저희 고객들이나 또는 투자자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그래서 언제 채권 사야 되고 언제 주식 사야 되는 거야. 예. 난 그거 너무 헷갈리던데 뭐 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듀레이션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가 좋은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3: 네.
4: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자산 전체를 100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듀레이션의 한 중심 정도를 그냥 그게 꼭 숫자가 아니더라도 좀 중심 정도를 머릿속으로 그린 다음에 주식과 채권의 듀레이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3: 네.
4: 여기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네. 주식에서 우리 아까 뭐 자산 배분할 때 주식과 채권 뭐 보통 뭐 7대 3, 6대 4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듀레이션이란 개념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장주 중심으로 주식을 투자를 한다.
3: 예.
4: 내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성장주야. 근데 얘는 수익을 언제 만들지 몰라. PR이 굉장히 높아. 이런 주식들은 채권에서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면
3: 네.
4: 듀레이션이 긴 자산이에요.
3: 그렇네요.
4: 그렇죠? 예. 원금 회수가 언제 될지 우린 불명확하잖아요. 예. 뒤로 갈수록 뒤로 시간을 많이 써야 되죠.
3: 네.
4: 그러면 주식에서 듀레이션이 긴 자산,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네. 채권은 듀레이션 짧게 가져가야 돼요.
3: 그렇게 보완제 해서 성격이군요.
4: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두 개 포트폴리오 맞추셔야 돼요. 예. 그리고 반대로 지금 성장주들이 점점 좀 흔들리는데 나 다시 현금 흐름 주는 이래서 배당주, 고배당 이런 주식들로 나는 갈아타고 싶어라고 하면 그건 주식에서 듀레이션을 점점 짧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3: 네.
4: 그럴 때는 채권을 듀레이션이 긴 자산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성장주 중심일 때는 경기가 여름 그렇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 한낮에 뜨거운 낮 이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의 시간이에요. 그럴 네. 때는 채권이 만기가 긴 거 또는 듀레이션이 긴 걸 가지고 가면 소위 말해 터집니다. 평가손이 계속 마이너스가 발생해요.
3: 네.
4: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 금리가 같이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 떨어지거든요.
3: 네.
4: 그럼 이 두 개가 보완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놈이 미운 놈이 됩니다.
3: 그렇네요.
4: 이럴 때는 고성장 시기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잘 주는 채권들을 빨리빨리 바꾸면 되거든요.
3: 예.
4: 그래서 만기를 짧게. 그리고 성장주에서의 가능성들보다는 이제는 주식에서도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경기의 온도가 여름에서 가을로 또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죠.
3: 예.
4: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예. 시간이 될 거고요. 그럴 때는 채권에서 우리가 충분히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듀레이션을 쭉 크게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 이 레버리지 이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아 그냥 채권에서 그냥 쓰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
5: 그게 아니네요.
4: 예, 자산 배분에서도 예. 주식과 채권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당연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절대적인 숫자가 많지만 채권도 같이 병행해서 투자하고 싶은데 이 두 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야 될지 고심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꿀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1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채권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들을 쭉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자신감들이 다 생겼습니다. 좀 방송 듣고. 그래서 이제 투자하려고 한다 하면 채권 투자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4: MTS를 키시면 됩니다.
5: 아 간단하군요.
4: MTS 키시면 금융상품 대부분 이제 증권사와 좀 다를 수 있는데 금융상품 안에 뭐 펀드도 있고 ETF도 있고 채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채권 섹션을 검색하시면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다 소규모로 다 장내로 거래하실 수 있는 상품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채권 시장은 사실은 장외 시장이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아 내가 소액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번 맛을 보기 위해서 투자 한다라고 하면 장내 채권 MTS로 거래하시면 되고 난 큰 자산 배분 안에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요만큼 나눠놨고 그래서 난 지금 채권 좀 요만큼 많이 사야 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장외로 지점을 통해서 저희 PB분들을 통해서 주문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장내 채권은 소매 채권이에요.
5: 예.
4: 그러니까 우리 소매시장인 거죠. 네. 소매시장은 보통 도매시장에서부터 생산자부터 해서 도매 그다음에 1차 소매 2차 소매 넘어오면서 마진이 계속 붙죠.
5: 그렇죠.
4: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네. 좀 비싸집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아 뭔가 가격이 조금 손해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손해라는 개념보다는 중간에 마진이 많이 붙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도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간 단계에 들어가는 거기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싼 가격으로 많이 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네. 도매로 저희가 뭔가 살려고 했었을 때 뭐 하우스마다 그러니까 지점마다 네. 최소 거래 금액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채권에 따라서 그걸 받아주는 금액이 다른
4: 건가요? 채권에 따라 달라요. 예. 채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국고채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뭐 지표물, 예. 비지표물 이런 게 있어요.
5: 예.
4: 그러니까 지금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올해 발행된 채권. 그다음에 발행된 지 좀 경과됐지만 그래도 거래할 수 있는 채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거래 단위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뭐 국채 같은 경우는 뭐 10억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보편적일 것 같고요.
5: 네.
4: 회사채도 비슷한 것 같고요.
5: 네.
4: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을 구매할 것이냐, 어느 정도 규모로 살 것이냐에 따라서 거래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5: 네. 자, 아마 채권들을 투자하거나 관심 두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채권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안전성 여기에 베팅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안정성의 정점에 있는 게 또 미국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채 같은 해외 투자, 해외 채권 투자할 때는 또 걱정이 되는 게 세상에 이 묵직한 환율이 너무 요즘 또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율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혹시 환해지 이런 것들은 뭐 해야 되는 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4: 최근에 보면 지난 연말에 정부에서 어떤 그 정책을 하나 발표한 게 있어요.
5: 네.
4: 우리가 워낙 서약개미가 너무 많다라고 하니까 서약개미 있는 계좌들 정리해가지고 국내 들어오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그런 것들이 예.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용 선물안. 매도 상품을 출시하는 거였어요.
5: 예.
4: 그래서 만약에 미국채를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1억까지는 환해지 할 수 있도록 열어줄게. 그리고 그중에서 그 환해지한

0: 투자할 때 해지 하나요 안 하나요?
1: 안 하나요?
0: 안 합니다. 어. 원래 원론은 네.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네. 에쿼티 자산은 특히 하지 않고요. 네. 채권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채권이라는 게 결국은 고정 수익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네.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어떤 투자 대상이 환해 가치 변동이 너무 큰 자산이다라고 하면 환해지를 감안한 예. 비용까지 생각해서 고정 수익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환해지까지 고려해가지고 투자 수익률을 픽스를 한다?
1: 쉽지 않군요.
0: 조금은 어려워요. 네. 변수가 너무 많아져요. 네. 그러면은 환해지할 때마다 그때그때 뭐 롤오버 비용 환해지 비용 이런 네. 것들도 다 계산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격 변화도 추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 내가 예상했던 기대 수익률과 이 환해지 비용에 따른 수익률 차이가 또 커질 수 있거든요.
1: 네.
0: 결론은 뭐냐면 웬만하면 환해지는 저는
1: 고려하지 마라.
0: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제도들을 활용을 해서 일부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채권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어디다가 쓸 건지를 미리 정해놓자.
1: 아, 예.
0: 예를 들어 나는 매 월마다 원화로 월에 500만 원이 필요해.
1: 네.
0: 근데 미국채를 투자했어. 자, 그러면 매 월마다 또는 사실 미국채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주지만 네. 이자를 받았을 때 그때그때마다 환전해야 된다.
1: 네.
0: 부담이 되나요? 안 되나요?
1: 부담이 되죠.
0: 그러면 이 방식은 좋은 방식일까요? 나쁜 방식일까요?
1: 당연히 안 좋은 거 아닌가요?
0: 변수를 내가 변동성에 네. 내가 리스크를 네. 안고 매번 거잖아요.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안할 수 있죠.
1: 네.
0: 만약 근데 나는 지금 미국 주식을 매년마다 따박따박 뭐 얼마씩 계속 더 늘릴 거야. 근데
1: 네.
0: 원화를 우리 근로소득을 통해서 얻은 월급을 가지고 매 월마다 환전해가지고 미국 주식 살라고 하니까 아, 이 환전하는 것도 보통 수수료가 아니야.
1: 네.
0: 그런 투자자들에게는 이를 미국 채권을 통해서 달러로 이자가 들어온다. 얘는 효자가 될 수 있죠.
1: 네.
0: 왜요? 그 달러 그대로 미국 주식 사면 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현금 흐름을 만들 때 그 돈이 가야 되는 길도 정해놓고 선택을 하자.
1: 그렇네요.
0: 미국 주식이나 또는 해외 자산으로 가야 되는 돈들은 해외 자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1: 예.
0: 툴을 활용하시고 원화로 써야 되는 돈들은 원화를 기준으로 하고 만약 원화를 기준으로 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다라고 하면 아까 뭐 브라질 채권처럼 비과세나 또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환 변동성이 크더라도 내가 다른 자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기대 수익률이 그래도 안전빵이야.
1: 네.
0: 요럴 때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것까지 좀 결정해 주시면
1: 네.
0: 이 환이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어떤 장애물이 아니라 보완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요즘 워낙 해외 투자 비중도 적지 않은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다음에 자금이 가야 될 경로까지 생각해봐라. 이야, 이것도 정말 꿀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걸 바탕으로 실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액 자산가들을 좀 따라하면 그게 또 뭔가 시행착오도 줄이고 적지 않은 성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실제 차장님은 고액 자산가들도 상담도 해주시고 관련해서 교육도 하시고 하실 텐데 이들은 채권 투자 어떻게 주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0: 교수님께서는 돈을 불리는 게 더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1: 요즘은요. 제가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사고 싶은 주식이 너무 많아져서요.
0: 네.
1: 사고 싶은 금융 상품도 많아져서 자꾸 뭘 더 살려고 합니다. 네.
0: 그 목적은?
1: 예, 나중에 이제 좀 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쵸? 싶죠.
0: 불리기 네. 위한 거죠.
1: 예.
0: 불리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정에서는 사실은 채권이라는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중요성이 적게 평가될 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저희 회사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산 채권이 있는데요.
1: 네.
0: 브라질 달러채입니다.
1: 아, 높은 이자를 하지만 걱정도 되는.
0: 왜 그런 줄 아세요?
1: 왜요?
0: 우리가 자산에 있어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불리고 불리고 불려서 덩어리를 키우는 게 저도 목적이에요.
1: 네.
0: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지키는 것에 따른 어떤 투자는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적게 두고 선택을 그쪽으로는 조금 자산 배분을 적게 하게 되죠.
1: 네.
0: 근데 고액 자산가들 또는 고액이 아니어도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나는 요 정도 이상부터는 지키는 것이 중요해라고 생각되는 그 레벨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키는 것에 대한 가중치가 점점 늘어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이

0: 있다 생각해 볼게요. 100억에서 주식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처럼 30%가 디스카운트 됐다. 얼마가 사라집니까?
1: 이야, 진짜 몇십억이 사라지네요.
0: 그게 네. 다시 원금으로 회복되려고 하면
1: 아, 그거에, 배 이상의.
0: 예. 그렇죠. 배 이상의 예. 모멘텀이 더 필요해요.
1: 그렇죠.
0: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견뎌야 할 이유가 있나.
1: 그렇죠.
0: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고액자산가들 또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기준선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돈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게 계속 생각나긴 하지만 부러움이라는 게 계속 마음에 느껴질 수 있는 네. 건 어쩔 수 없지만 예. 그래도 자산의 일부는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 지키는 것의 핵심이 사실은 고빈도 현금 흐름이었어요. 저희가 브라질 달러채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달러 현금 흐름이다.
1: 네.
0: 이건 브라질 헤알채랑 또 달라요. 네. 헤알채권은 헤알이라는 그 브라질의 자국 통화로 네. 우리가 이자를 받고 원금을 받는 거지만 브라질 달러 채권 같은 경우는 달러로 이자를 받고 달러로 원금을 받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이자율은 브라질보다는 낮은 한 5%에서 7% 정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연마다 비과세로 따박따박 5%에서 7%의 달러 현금이 들어온다.
1: 좋네요.
0: 그걸로 예. 계속 해외 자산 재투자하시면 되겠죠.
1: 예. 예.
0: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전체 자산 중에서 외화 자산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지? 머릿속에 계산해 보세요.
1: 네.
0: 아마 주식 계좌만 계산하실
1: 맞아요.
0: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전체 자산이라는 기준에서 부동산 넣어야 되지 않아요?
1: 그렇네요. 예.
0: 이게 월세 보증금이든 전세 보증금이든
1: 넣어야죠.
0: 자가 금액이든 이거 부동산 가격도 넣어야 돼요.
1: 예.
0: 그러면 전체 자산에서 압도적으로 원화 비중이 우리는 너무 높아요.
1: 그렇네요.
0: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자산의 일부는 사실은 외화 자산을 조금 분산시키는 게 사실 우리가 자산을 안정적으로 키워가는 데 있어서 지키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전략이 네.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지키는 전략으로 고액 자산가들은 브라질 달러채를 작년에 굉장히 많이 매수하셨고
1: 네.
0: 작년 말 올해 초에서 많이 매수하셨고 또 이 채권을 잘 활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권 하나를 사면
1: 예.
0: 이자를 6개월 한번 받거든요.
1: 네.
0: 약간 좀
1: 텀을 달리둬서
0: 그렇죠.
1: 아.
0: 띄엄띄엄 하니까 뭔가 맛이 안 나죠.
1: 예.
0: 만약에 채권을 2개를 붙이면
1: 예.
0: 그것보다 빈도를 줄일 수 있고 채권을 3개를 붙이면 2달에 한 번씩 현금 흐름 만들 수 있거든요.
1: 그렇네요.
0: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
1: 예.
0: 사이드카를 엄마보다 더 자주 보는 이런 장에서 두 달에 한 번씩 현금 흐름이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1: 그렇네요.
0: 매우 도움이 되고 이런 변동성이 큰 장에서 사실 심리적으로 우리가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산들 특히 지키는 것과 현금 흐름을 높이는 것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갔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개인들에게 정말 꿀팁이 되는 얘기 우리 차장님께서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혜영 NH투자증권 채권상품부 차장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지?

0: 사용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0: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정년 연장 역시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서해구 쿠팡 3위물류센터 화재로 마련된 주민 임시대피소 운영이 내일 종료됩니다. 인천 서해구청은 신현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마련된 임시대피소 운영을 내일 오전 10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서해구청은 불이 완전히 꺼진 지 2주 정도가 지나 분진 등 피해가 줄었고 대피소가 마련된 학교의 방과 후 교육활동 일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오 기준 3개 대피소에는 110세대 170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쿠팡 측은 분진 청소가 끝나지 않는 등 귀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인근 숙박업소 이용을 신청하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와 시세조종 전문가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3월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고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차명증권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5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프로야구 경기 도중 관중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응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천에서 열린 SSG와 LG의 경기 도중 9회 초 시작을 앞두고 1루 관중석에 있던 야구팬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응급조치가 이뤄지는 사이 심판진은 경기를 멈췄고 약 9분간 중단됐던 경기는 환자가 이송된 뒤 재개됐습니다. 인천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었던 만큼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면식 없는 외국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일 새벽 1시쯤 서울 성동구 상황심리역 근처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은 목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종일 계속되는 찜통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되겠습니다. 공항용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7: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올해 2분기 표준국어 대사전의 수정 내용 중에 봉사의 뜻풀이가 눈에 띄는데요. 봉사활동이라고 할 때 봉사. 그동안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씀이었다가 이제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힘을 바쳐 애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차이시옷 없이 한자 대신할 대, 갑가를 쓴 대가로 적어야 맞죠.
8: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미국의 소울 펑크 그룹 슬라이 앤더 패밀리 스톤이 1969년에 불렀던 이 여름 노래는 매년 여름이면 사람들이 자주 찾는 평범한 시즌송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속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60년대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미국의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릴리벨 알렌이라는 흑인 여성이 무장한 백인 조직에게 이유 없이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은 그녀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릴리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여름을 보내던 시절을 노래로 만들어냈고요. 그렇게 이 곡은 삶의 아름다웠던 순간과 여름날의 한 장면을 포착한 그런 음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슬라이 앤더 패밀리 스톤입니다. Have fun in the summertime.

0: 8월 4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의 Have Fun in the Summertime이었습니다. 김남형님 신청곡이었어요. 그냥 단순한 시즌송인 줄 알았던 음악 안에도 들춰보면 그 시대가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 사랑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기도 한데요.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의 Have Fun in the Summertime이 그런 노래였죠. 저는 음악이 누군가를 추억하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편인데 뭐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그 추억을 담아서 음악을 이제 창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처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 이 음악을 같이 들었던 사람, 이 음악이 나오던 시절에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무언가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음악들,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도 여러분들의 추억이 담긴 음악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 추억에 대한 이야기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안전하게 도착을 하고요. 또 그 외의 시간에 그냥 생각이 나서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남기고 싶으실 때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유로댄스 두 곡이었죠.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린 음악 발티모라 타선보이 0332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진 노래 모던 토킹이었습니다. In 100 years 진용섭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7673님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룬 지 오래 일렉트릭 라이드 오케스트라의 미드나잇 블루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유 큰일이네요. 저는 잠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올 때 이거 진짜 다 먹거든요. 체력이 같이 떨어지고 예민도는 더 높아지고 그러면 잠은 더 안 오고 그죠? 이 노래가 7673님의 걱정 자체를 아예 없애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예민도를 조금은 좀 떨어뜨려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렉트릭 라이드 오케스트라의 미드나잇 블루 이 노래와 함께 0305님이 Man I Trust의 Numb라는 노래 신청해 주셨거든요. 익숙하게 듣던 음악이 아니더라도 이 노래 역시 약간 사람을 좀 다운시키면서 이 모든 신경을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게 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Electric Light Orchestra, Midnight Blue, 그리고 Man I Trust입니다. Numb.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2012년에 데뷔한 미국의 락밴드 Imagine Dragons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Imagine Dragons는 팝적인 멜로디, 강렬한 리듬, 에너제틱한 보컬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이죠. 2012년에 It's Time이라는 노래로 빌보드에서 15위를 하면서 등장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히트곡 많았습니다. Radioactive, Demons, 또 Believer도 있었고 Thunder 같은 그런 노래들 발표하면서 동시대 미국을 대표하는 밴드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아, 그런 Imagine Dragons가 벌써 데뷔 14년이 됐군요. 예. 현재까지 6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그들의 가장 최근 싱글은 작년 2025년에 미국의 래퍼 NLE 초파와 함께 발표한 There You라는 곡입니다. 6집 활동 끝나고 발표한 싱글이고요. Imagine Dragons의 스타일이 랩을 만났을 때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음악인데요. 우리가 광고 전에 약간 좀 편안한 음악들로 이 예민도를 살짝 떨어뜨려놨는데 갑자기 또 다시 흥이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Imagine Dragons의 데뷔곡 It's Time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NLE 초파와 함께했습니다. There You 두 곡 이어서 들으시죠.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Imagine Dragons의 데뷔곡 2012년 작품 It's Time 그리고 2025년 작년에 발표된 싱글 에너지 트로파와 함께한 There You 였습니다. 국경근님, 좋아하는 형이 있어요. 늘 올드팝을 듣고 늘 책을 읽어요. 지적 호기심으로 빼곡히 채워진 머릿속의 소란을 하나씩 꺼내어 제자리에 찾아놓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겉을 화려하게 채우기보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생각의 결을 차분히 고르고 결국 남겨야 할 것만 남길 줄 아는 단정한 마음을 지닌 형이 좋아요. 아바의 Our Last Summer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그 형이라는 분도 되게 예, 이 표현하신 걸 보니까 뭔가 롤모델로 삼을 법한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형의 어떤 장점들 그리고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면모들을 이렇게 잘 캐치해내신 경근님도 안목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항상 국경근님이 진짜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런 언어로 한 인물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되게 그 사람이 예, 이 묘사하신 형님분이 진짜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고 만나보고 싶고 그런 마음도 드네요. 주변에 배울 점이 있는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건 진짜 큰 복이죠. 우리 국경근님을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골든디스크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보낸 여름이 어느 날 되돌아봤을 때 추억이 많이 남은 그런 여름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바예요. Our Last Summer.

0: 아바의 Our Last Summer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은 신지희님 신청곡이었어요. Betty Manilow, Can't Smile Without You. 그리고 2461님이 골라주신 음악까지 들었습니다. Air Supply, Two Less Lonely People in the World였어요.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음악은 영화 I Am Sam OST에서 비틀스의 골든 슬럼버스를 벤포스 5가 다시 불렀습니다. 벤포스 5, 골든 슬럼버스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인사드려야겠네요. 오늘 끝곡은 4565님이 신청해 주신 마이클 런스트락의 블루 나이트 준비했어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밤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0: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서히 그치 보여 너무너무 빨리빨리 와버렸어 시원하게 웃는 아무지 없는 너무나도 행복해 어쩔 줄 모르는 우리 둘이 이런 우리 사이 같이 영원히 누가 뭐라 해도 끝도 없이 주저할 것 없이

Radio 99. Here is Radio 99.

좋아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쭉쭉 간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뿡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떨어졌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아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영.

0: 한번 새로워진 더 뉴 클렌저.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여기는 가요 1999.

몹시 화가 나거나 흥분해 얼굴빛이 붉거나 푸르게 변하는 모양을 울그락불그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 바르지 않습니다. 표준어는 불그락푸르락으로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말을 안 듣는 동생 때문에 엄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뜻의 우리말로 누르락불그락 그리고 누르락푸르락이 있네요.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운데 어젯밤 전국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인천에선 프로야구 경기 도중 관중 20여 명이 온열 질환을 호소했고 2명이 쓰러져 한때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1: 호르무즈역 개방을 위한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는 5% 넘게 하락했습니다.
0: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0월부터 검찰청 대신 부패, 경제, 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되는 중수청의 인력 규모는 총 2,800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1: 약 40억 이상의 이른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서울 강남 일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8월 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밤사이 초열대야 수준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1: 냉방 전력 사용량이 몰리거나 전기 설비가 폭염을 이기지 못한 건데 전기가 끊긴 아파트마다 폭염 대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백성우 기자입니다.
2: 오늘 새벽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 건물 3개동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평소라면 잠들었을 시각이지만 주민들은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3: 한 7시 50분쯤 과부하러 올려가지고 아이고 소리 나는 거지. 이 북도이.
2: 아파트 변압기가 고장나 376세대의 전기 공급이 모두 끊긴 겁니다.
4: 아마 온도가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온도. 지금 부하 쓰는 것도 예년 같으면 뭐 문제가 없는데 주위 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2: 정전이 발생한 이 건물은 23층짜리 아파트인데요. 전기가 나가서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집에 있으면 너무 더워요. 이제는 에어컨 바람도 안 나오고 시원한 공기도 거의 다 빠져나가가지고.
2: 자정이 훌쩍 지났지만 체감온도는 여전히 32도에 달하는 상황. 관할구청은 급히 주민들에게 인근 도서관 등 무더위 쉼터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0: 그 제일 좋은 자리를 이제 골라서 조금 자야죠. 일단은 좀 눈을 조금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집에서 못 자죠.
1: 비슷한 시각 처녀 세대가 거주하는 경기 수원시 권성구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2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2: 우리 아파트 전기 사용량이 많아 과부 하루 정산되어 세대에서는 에어컨을 비롯하여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여
1: 주민들은 차량 에어컨을 켜고 피신하거나 근처 카페로 대피했습니다.
3: 너무 깜깜하기도 하고 에어컨이 꺼지니까 더워서 나왔어요.
1: 이웃한 수원 장안구의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저녁 한때 정전이 발생해 1시간 반 만에 복구됐고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한밤중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4: 어젯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프로야구 경기 도중 온열 질환자가 속출해 관중 2명이 쓰러지고 경기가 한때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전역에 사상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38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5: 어젯밤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SSG와 LG의 프로야구 경기. 폭염 경보가 내려진 야구장에서 선수들이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내는가 하면 더그아웃 한켠 냉풍기에 의지해 더위를 식힙니다. 경기가 한창이던 8회 말 갑자기 관중석에서 20대 남성이 쓰러지고 구급대원들이 급히 도착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심판은 결국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6: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열대 현상까지 겹치면서 선수들, 팬분들의 안전이 확실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해요.
5: 이 야구장에서만 관중 25명이 크고 작은 온열 질환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2명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 시작 당시 인천 지역의 기온은 33.7도, 체감 온도는 35.5도에 달했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시작 시각을 1시간 늦출 수 있지만 경기는 정시에 열렸습니다. 반면 서울 전 지역에는 사상 처음으로 최상위 경고 단계인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고 이 때문에 잠실 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경기는 아예 취소됐습니다. 어제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36.9도, 강남이 39.2도, 구로는 39도를 찍었습니다. 경기 양주 40.4, 하남 40.1 등 40도 안팎을 기록하는 지역이 속출했습니다. 오늘도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이 38도, 대전 광주가 37도로 예보되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를 넘겨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4: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각의 거부권 행사 요구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또 다른 권력 남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8: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7: 검찰개혁의 의미를 짚은 이 대통령은 야권의 제2요구권 행사 요구엔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며 국무회의 시작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권한이 크게 강화된 경찰을 향한 당부와 우려를 전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8: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한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7: 특히 보안수사권 논쟁에 불을 붙인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형소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비위 경찰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른다 그러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되지 않냐. 그 용구 배제 결정이라든지. 현재는 좀 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7: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치며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확정됐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의 진짜 성패는 경찰을 견제하고 수사 공백을 막을 보완 장치를 얼마나 촘촘히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4: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편됩니다. 대신 검찰이 하던 수사 기능은 10월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맡게 되는데요. 중수청의 직제와 정원은 어떻게 할지 첫 윤곽이 나왔습니다. 김재인 기자입니다.
9: 검사든 검찰 수사관이든 원하면 시험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 중수청 수사관으로 새로 임용됩니다. 지검장급 검사의 경우 1급, 차장 부장검사급은 2급, 평검사는 법조 경력 10년을 기준으로 3급과 4급 수사관 대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검찰 핵심 수사 역량을 이전하기 위해 현재보다 직급이나 보수가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특례는 내년 4월까지만 적용됩니다. 중수청은 수사관 2,500여 명 등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합니다. 오는 10월 개청 전까지 시간이 빠듯합니다. 이런 유인책에도 임용 희망자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 초기 인력 공백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됩니다.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범죄, 방위사업,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범죄, 법 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입니다. 경찰 등 다른 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 요청으로 보완 수사할 전담 조직인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조직도 설치됩니다. 청사는 민간 건물을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10: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존 검찰청 청사를 사용하는 대신 별도의 청사를 마련하여
9: 정부는 수사 기소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신뢰받는 수사 기관이 되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11: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걸로 보입니다. 이란의 통제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미국 측은 이 협상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며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12: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재 이란과 오만이 진행 중인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통항 관련 협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며 곧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장기화가 부담인 미국으로서는 이란의 비핵화 목표는 일단 밀어두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선박 통항을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3: 관련 협상에서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조만간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12: 당장 오늘이나 내일 중 해협을 개방하는 내용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해협에 들어갈 땐 이란 쪽 바다를, 나올 땐 오만 쪽 바다를 이용하고 해협 관리 서비스 이용료는 절반씩 나눠 갖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3: 이익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단일 중간 항로를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12: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일정 부분 인정받으면 향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이 가능하고 미국으로서는 통행료를 서비스 이용료 개념으로 바꾸고 이를 이란과 오만 간의 합의로 규정한다면 수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변수가 남아있지만 결국 협상의 성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의 참수를 언급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습니다.
13: 목이 잘리기 전에 마지막 기회란 기회는 다 주고 싶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2: 둘러싼 협상이 진전을 보였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는 5% 넘게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13: 스콧 베산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 엔화 부양에 따른 연쇄적 기대 효과를 언급하면서 한국 원화가 과도한 변동성을 보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베산트 장관은 현재 시간 4일 방송에 출연해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인다면 다른 통화들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통화당국은 미국이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려 이례적으로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에 현재 시간 4일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71% 오른 54,085.88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은 2.59% 오른 26,584.99에 마감했습니다.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9.36달러로 5.3% 하락했고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75.77달러로 5.7% 하락했습니다.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혜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추려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7월까지 법원 안팎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한 명을 선정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9.3도입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건강 수준이 100점 만점에 58.6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기나 생선, 달걀, 콩류 섭취는 잘 되는 편이지만 우유나 유제품, 잡곡, 그리고 과일 섭취가 좀 부족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연령별로는 20대의 건강 수준 점수가 50.3점으로 가장 낮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도 좀 높아졌습니다. 70대 이상이 66.1점이었네요. 여름이어서 더우니까 입맛도 없고 한 끼 대충 때우기가 쉬운데요. 여름이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있죠. 평양냉면, 콩국수, 삼계탕, 그리고 여름 제철 과일 등등 말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기운도 없는 계절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골고루 식사하시면서 영양소도 잘 챙기셔야겠네요. 8월 5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 29도, 부산 28도, 대구 26도고요. 대전 27도, 광주 27도, 강릉 26도, 제주는 28도입니다. 최상위 폭염 경보인 폭염 중대 경보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어제 강남구와 구로구는 무려 39도를 넘어갔고요. 경기 안산과 파주, 전북 전주 등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 당분간 수도권에는 극한의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8월 5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13호 태풍 돌핀이 강한 세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이번 주말 일본 오키나와 부근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경로는 유동적이지만 대다수 수치 예측 모델은 돌핀이 오키나와를 지난 뒤 중국 쪽으로 향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경로에 따라 우리나라 극한 폭염의 강도가 더 세지거나 반대로 누그러질 수도 있다며 세력과 경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기를 기대한다며 13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방침대로 13일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29년 전 중국에서 강도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던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 수사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전남 목포 거주지 인근에서 수일간 잠복한 끝에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1997년 중국 텐진에서 택시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 저항하는 기사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름철 다슬기 채취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전국에서 최소 7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슬기를 채취할 때 반드시 일행과 함께 활동하고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도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예고했다가 뭐 다시 말을 번복했는데 이번에는 참수를 언급했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대통령 표현입니다.
4: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참수 작전 전에 이란에게 모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란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 그리고 이란이 합의문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이란 지도부 제거를 포함한 고강도 공격에 나설 수 있다라고 위협을 한 거죠.
3: 네.
4: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는 해협을 4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그대로 두진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3: 네.
4: 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후에는 이란 비핵화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여러 가지 위협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위협이 이란한테 실제 타격감이 어떨까요?
4: 그렇게 세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이란에 대한 새 군사작전 승인을 하루 만에 철회를 하고 이란하고 협상 중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미국의 이런 압박이 이란에는 더는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3: 네.
4: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협상 등을 이유로 번복하는 것은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라고 진단했고 또 이란 관리들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쪽은 이란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본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3: 네.
4: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겁쟁이다라는 패턴을 이미 이란이 읽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5: 예.
4: 그리고 이란 지도부는 이미 세계의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을 이미 깨달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위협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5: 네, 호르무즈 해협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먹힌다라는 네. 뜻이고요. 실제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하고 홍해 인근까지도 통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4: 그렇죠. 이란은 영내 친이란 대리 세력과 함께 중요한 에너지 시설이나 해상 교통로 여러 곳을 위협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의 통제권을 노리고 있는 상태고
5: 네.
4: 양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이 어떻게 보면 시작과도 같았던 이유와도 같았던 이란 핵물질 제거보다
5: 네.
4: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지금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잖아요.
5: 네.
4: 이란의 이런 작전이 어떻게 보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5: 네.
4: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재개하지 않으면 발전소 같은 민간 시설에 대한 어떤 강력한 공격을 감행하겠다라고 경고도 했었지만 이란은 현재 미국이 합의했던 양해각서 MOU로 복귀하지 않는 한은 거부할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5: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4: 네, 이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호르무즈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는데
5: 네.
4: 당장 이번 주에도 오만 해역 인근에서 선박이 알 수 없는 발사체에 피격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이란은 오만과의 협상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서비스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또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5: 예.
4: 현재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구역으로 들어가게 하고 나올 때는 오만이 통제하는 수역에 가까운 경로를 따르게 하는 방안을 합의하고 있고 이 합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뉴욕타임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통행료 부분도 사실 이란과 오만이 말하는 건 서비스 이용료지만
5: 네.
4: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는 통행료에서 이름만 바꾼 셈이거든요.
5: 네.
4: 그래서 이 서비스 이용료를 이란과 오만이 각각 반씩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5: 네.
4: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격 철회를 이 계획을 철회하고 이란하고 협상 중이라고 하면서 호르무즈가 4일 혹은 5일에는 열릴 것이다 라고 굉장히 확고하게 말했었는데
5: 네.
4: 오히려 이란은 조금 반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5: 네. 통행료가 서비스 요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4: 네.
5: 사실 말장난인데요.
4: 맞습니다.
5: 휴전은 참 여전히 요원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한테 항의를 받았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4: 네,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홍보에 일본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 사용하다가 결국
5: 예.
4: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항의를 받았습니다.
5: 예.
4: 마이너티 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일본 애니메이션 무단 사용과 관련해서 일본 외무성이 지난 4월과 6월에 주일 미국 대사관에 우려를 전달했는데
5: 네.
4: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5: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홍보에 어떤 일본 캐릭터를 쓴 건가요?
4: 포켓몬스터도 있고요.
5: 예.
4: 드래곤볼도 있고 유희왕, 나루토 이런 인기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을 이런 인기 캐릭터랑 합성을 해서 만든
5: 아, 진짜요?
4: 네, 그런 영상이나 이제 사진을 계속해서 이제 AI 합성 이미지죠.
5: 이걸 이런, 미국 정부에서 했다고요?
4: 네, 정책 홍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 네.
4: 지난해 9월에는 그 포켓몬스터 주인공인 사토시, 우리나라에서는 지우라고 부르죠.
5: 네.
4: 이 사토시가 국토안보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 홍보 영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5: 실화군요, 이게?
4: 네, 당연히 제작사 허락은 없었고요.
5: 그리고
4: 이 영상에서 애니메이션 주제가가 영상 배경으로 깔리고 있는 상태였고
5: 네.
4: 그 체포된 이민자들이 그 포켓몬 카드처럼 이렇게 툭툭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5: 예.
4: 근데 일본 쪽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아랑곳하지 않고 멋대로 쓴 거죠. 그래서 일본
5: 그러니까, 예, 네. 그 사진을 잠깐 보니까
4: 네.
5: 그 캐릭터 지우 네. 캐릭터가 사토시 캐릭터가 얼굴만
4: 맞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처럼
4: 네.
5: 바뀌어 있어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이네요.
4: 네, 그거를 본인이 직접 트루스 소셜에 제작을 해서 올린 겁니다. 그 영상도 참. 다수가 있고요.
5: 예.
4: 백악관 공식 X에도 이렇게 이 X 영상이 이 공식 영상이 또 만화 유희왕을 이제 해서 만든 영상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5: 네.
4: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상당히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 미국은 그동안 지적재산권 보호에 엄청나게 강조를 해왔었는데
5: 그러니까요.
4: 이제는 정권 홍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5: 네. 이건 뭐 그냥 일반 사기업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를 미국 정부에서 거의 무개념에 가까운 네. 이런 정책 홍보를 했다는 게 참 믿기지가
4: 보통
5: 않네요.
4: 보통 사기업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굉장한 벌금 같은 것을 받았기

0: 있죠.
1: 네, 속된 말로 정말 난리가 났을 텐데요. 네. 자, 일본 소식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했군요.
0: 네, 22년째 이어지고 있는 망언이고요. 사실상 이제는 전통이 된 망언이기도 합니다.
1: 네.
0: 방위백서라는 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해서 이 내용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보고서입니다. 이번 방위백서는 다카이치 내각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거고요. 지난해와 똑같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난해랑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이제 안전보장 환경, 그러니까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죠. 이런 제목의 지도에서도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를 했고요.
1: 예.
0: 또 다른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쳐서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뭐 여러 서류에서 뭐 국제적으로도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되는 네.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건 저는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데 참 우습게도 이 방위백서에 일본이 한국을 중요한 안보 협력 파트너라고 또 명시를 했습니다.
0: 맞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건 또 원하는 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일본은 네. 독도를 일부 영토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한국을 중요한 안보 협력 파트너라고 명시한 게 지금 3년 연속입니다.
1: 네.
0: 이번에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의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고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테러나 해양 안 안전보장 같은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양국의 협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로 3년 연속 방위백서에 명시는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는 거고요.
1: 네.
0: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서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과제 대처에 중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1: 네, 이런 점을 알면서도 어쨌든 예민한 영토 문제는 여전히
0: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1: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최근 한국과 일본 국민들 사이 어떤 호감도가 좀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0: 네, 이번 방위백서가 발표되기 직전에 나온 이 조사였습니다.
1: 네.
0: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2013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양국의 민간 연구소인 동아시아 연구원과 일본 국제문화회관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이제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는 지난해보다 1.9% 포인트 오른 54.3%로 조사가 됐습니다.
1: 네.
0: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일본에 대해서 호감을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1: 예.
0: 호감도가 2020년 코로나 당시죠. 최저점 12.3%를 기록한 적도 있었는데 이후에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50%를 기록했습니다.
1: 네.
0: 일본 호감도 상승에는 여행이나 쇼핑, 음악, 그리고 대중문화, 또 민간 차원 교류 확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38.5%, 중립응답은 7.2%로 집계가 됐습니다.
1: 그러면 일본 국민들은 한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0: 일본 국민에 대한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큰 폭으로 회복은 됐습니다.
1: 네.
0: 근데 한국의 호감도보다는 조금 낮은 이제 수치가 나왔는데요.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는 지난해보다 10.5%포인트 급등한 35.3%로 조사가 됐습니다.
1: 네.
0: 결과적으로는 한국보다 조금 낮지만 호감도의 폭이 굉장히 크게 올랐죠. 한국 호감도가 올라간 원인으로는 한류 콘텐츠나 뭐 여행 식문화 같은 민간 교류 확대가 이제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또 한국의 전국이 또 안정화되기도 했고 한일 셔틀 외교를 통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상이 좀 좋아진 점 이런 정치 외교적 요인도 긍정적인 변수로 꼽혔습니다.
1: 네.
0: 부정적인 인상은 44.1%로 지난해 51%보다 대폭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1: 네,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뭐 최근 일본 여성들하고 또 젊은 한국 남성들 사이 교제도 많이 늘어나고 결혼도 네.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확실히 역사 인식하고는 또 조금 다른 방향의
0: 맞습니다.
1: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소식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을 향한 혐오 표출이 급증했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0: 네, 기독교 혐오를 감시하는 종교자유데이터센터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에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반기독교 사건이 107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1: 네.
0: 이게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일단 침을 뱉는 행위가 가장 많았어요.
1: 네.
0: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죽음을 이라는 증오 표현을 동원한 언어폭력도 많았습니다. 수도원에 쓰레기를 던지거나 외국인 성직자

0: 와 수녀를 모욕하고 위협하거나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일도 많았고요.
1: 아, 네.
0: 십자가와 성모상 등 기독교 상징물을 훼손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청년 수천 명이 지난 5월에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이제 예루살렘의 날 행사를 할 때
1: 네.
0: 현지 성당 주변에서만 최소 12건의 침뱉기 행동이 확인되기도 했고요. 현지의 한 수도원 원장은 이제 나에게 침을 뱉지 않는 날이 없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1: 이스라엘 일부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기독교를 혐오하는 배경은 뭘까요?
0: 일단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고 형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1: 네.
0: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또는 삼위일체 한 유격으로 믿고 십자가나 성모 마리아상이나 성인의 성상도 신앙생활에 많이 활용하죠.
1: 네.
0: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라고 해석하는 것들이 일단 가장 큰 문제로 해석이 되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적 민족주의와 초정당파 정당의 정치력이 커지면서 일부 예루살렘만의 유대인의 도시로 봐야 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1: 그렇군요. 아침에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4: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5: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6: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5: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봅니다.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5: 네, 어제 서울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정말 그냥 밖에 나가면 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우나 같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7: 네, 어제 오전 11시 서울 전역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폭염 중대경보는 지난 6월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요.
5: 네.
7: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된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아니면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가장 높은 단계의 폭염특보입니다.
5: 네.
7: 서울시는 이 폭염대응위기경보 경계단계를 유지하면서 이 종합지원상황실을 8개 반으로 확대하는데요. 대응원칙은 이른바 멈추고 시키고 살핀다 이 세 가지입니다.
5: 네.
7: 우선 서울시가 발주한 56개 공사장의 5개 작업과 어르신 일자리 야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을 했고요.
5: 네.
7: 9일까지 예정됐던 서울 광장과 한양 도성 등의 야외 문화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도로 물 청소는 하루 최대 6회로 늘리고 도로에 물을 뿌리는 이 쿨링로드 가동 시간도 2배로 확대를 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41만 가구에는 냉방비 5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 쪽방촌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부 확인도 강화했습니다.
5: 예. 근데 정작 전광판 오류 때문에 기온이 또 잘못 표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7: 네, 정작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날 서울 곳곳의 재난안전 전광판에 실제 기온과 동떨어진 숫자가 표시가 된 겁니다.
5: 네.
7: 어제 실제 오후 서울 기온은 37에서 39도 안팎까지 굉장히 높은 상태였는데
5: 네.
7: 일부 전광판에는 한 20도대 후반에서 30도 정도의 기온이 표시가 된 겁니다.
5: 딱 봐도 말도 안 되는데라는 생각들 하셨어요.
7: 네, 그러니까 홍대거리 전광판 다섯 곳 같은 경우에는요. 오후 4시쯤에 30도로 나왔고
5: 예.
7: 서대문구 일부 전광판에는 27도 혹은 29도로 표시된 사례도 확인이 됐습니다.
5: 네.
7: 문제는 이게 어제 처음 발생한 게 아니라 그제부터 계속 이어졌다라는 점인데요. 서울시는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기상청 자료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5: 네.
7: 오류가 발생해 실시간 기온이 정상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5: 예.
7: 서울시 자체 데이터는 긴급히 바로 잡았지만 일부 자치구 전광판에는 오류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5: 네.
7: 사실 폭염 재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광판인데 정작 최고 단계의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5: 이런 상황이면 사실상 없는 이만 못한 상황이었던 그쵸? 건데요.
7: 네.
5: 지금 전국에서 온열질환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186명이 온열질환 때문에 응급실을 찾았어요.
7: 네. 질병관리청 집계를 보면요. 그제 하루 전국 응급실 500여 곳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18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5: 네.
7: 올해 하루 발생 인원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하루에만 이만큼 발생한 거고요.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2명이 늘었는데요. 모두 전북 완주였습니다. 90대 여성은 논밭에서, 80대 남성은 길가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가 됐고요. 지난 5월 15일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한 이후 누적 환자는 2,221명, 누적 사망자는 19명으로 늘었습니다.
5: 네.
7: 환자 발생 장소는요. 실외 작업장이 25.4%로 가장 많았고 논밭 13.6%, 길가 12.3% 순이었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환자의 33.8%를 차지했습니다.
5: 네. 이제 농촌 같은 데 보면 비닐하우스가 정말 더운데
7: 그쵸, 네.
5: 거기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노동자분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하고 또 이 공사장 같은 데도 휴식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7: 네, 그러니까 날이 더우면은 저희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작업 중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자가
5: 네.
7: 본인의 안전을 위해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5: 네.
7: 이런 것도 유념하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5: 예, 8월 중순까지는 특히 어르신들이 좀 야외 활동을 삼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10월부터 경찰에만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7: 네, 검사의 직접 수사 그리고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공포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시점과 같은데요.
5: 네.
7: 앞으로 검사는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습니다. 고소, 고발도 대부분 경찰이 접수를 하게 되고요. 지금처럼 검찰청에 직접 고소, 고발장을 내서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는 사라집니다.
5: 네.
7: 중대범죄는 중수청과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대신 경찰이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처리 기한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5: 네.
7: 검찰도 사건을 넘겨받은 뒤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5: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형소법 관련해서 많은 발언들을 했는데요.
7: 네. 꽤 좀 긴 시간 할애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 형소법 개정에 대해서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 또 사필 규정에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5: 네.
7: 동시에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는 것 필요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우려한다라고 이제 공들여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5: 네.
7: 대통령은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가 수사에 대한 최종 종결권까지 갖게 된다라면서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했고요. 본인의 변호사 경험도 꺼내면서 네.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특히 수사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정직이나 감봉 몇 개월에 그치는 경우를 지적을 하면서 심각한 수사 비위에는 최소 해임, 파면하거나

0: 영구적으로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이런 정도의 책임은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런데 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 거부권 행사할 법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0: 네. 야권이 계속 요구했던 이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1: 네.
0: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입법 내용이 위헌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하고 또 국익에 중대한 손해를 주는 등 입법권 자체를 부정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이번 형소법에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고요.
1: 네.
0: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1: 네.
0: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는 예정대로 시행을 하고 부작용이 나올 경우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빠르게 해결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 네. 유재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했군요.
0: 네, 사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좀 우려를 했기 때문에
1: 네.
0: 이 직후에 경찰 지휘부에서도 전국 화상회의를 열었는데요.
1: 네.
0: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 보호와 함께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했고요.
1: 네.
0: 그래서 수사 과정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공소청 검사와의 협의도 강화를 하고 보완 수사 요구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특히 공소시효가 3개월 이내에 임박한 사건은 공소청과 의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고요. 외부 통제도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경찰관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에 관련된 사건은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강화하고 사건 문의는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원칙적으로 직무 고발하겠다라는 건데요.
1: 네.
0: 비위 전력 있는 경찰관의 수사 부서 근무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을 합니다.
1: 네, 아시다시피 야권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비판 목소리를 더 높인 것 같네요.
0: 네, 국무회의 의결 직후에 공세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장동욱 대표 어제 별도의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전시 원내대표도 퇴임 후 본인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라고 꼬집었고요. 공소기각 사유 확대와 보안수사권 폐지가 결국 정치적인 막교환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핀 겁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1: 네.
0: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왔던 개혁신당 마찬가지도 보안수사권 폐지 자체에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어제 한동훈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불러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근데 이 자리에서 좀 부적절한 농담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0: 네, 이제 한동훈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 가명입니다.
1: 네.
0: 김진주 씨를 초청을 해서 보안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는 제목의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간담회 시작 전에
1: 네.
0: 참석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된 발언이 나왔는데요. 피해자인 김 씨와 한동훈 의원이 회의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종우 의원에게 진종우 의원님 돌려차기 한번 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1: 예.
0: 진 의원은 웃으면서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건데.
1: 아 이게 뭡니까?
0: 네, 그러니까 피해자를 직접 초청을 해서 이 피해자 보호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1: 네.
0: 사건 자체를 농담소의 소재로 삼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보도를 통해 비판이 바로 나왔습니다.
1: 네.
0: 두 의원 모두 곧바로 사과를 했는데요. 서 의원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다 라면서 피해자가 허락한다면 직접 찾아가 사죄하겠다라고도 밝혔고요. 진종호 의원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가볍게 언급되거나 희화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1: 네. 뭐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0: 네. 뭐 근데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진주 씨는
1: 예.
0: 이제 언론에 본인은 이걸로 상처를 받지 않았고 중요한 거는 이게 정쟁적인 이 어떤 요소들보다는
1: 네.
0: 실제로 자신이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거기에 좀 집중해서 봐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2주도 안 남았는데 어제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호남으로 갔네요.
1: 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 모두 어제 일제히 호남으로 갔습니다. 이번 주말에 사실 제주, 인천과 강원, 대구, 경북 경선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호남인데 네. 벌써부터 좀 총력을 기울여서 호남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0: 네.
1: 호남이 아무래도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의 33%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0: 그렇죠.
1: 네, 지금 주말 경선이 치러지는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다 합쳐도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0: 네, 호남 경선이 사실상 최대 승부처에 되겠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15일 열리는 호남 경선이 사실상 최대 승부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김민석 후보는 전북 남원의 춘향골시장과 정읍 샘골시장을 방문하고 김제 부안 익산에서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그 1차 책임을 여당이 지고 있다라며 당정 호흡을 강조했는데요. 정청래 후보는 광주 말바오시장을 시작으로 장애인단체, 소방공무원, 개인택시조합 등을 만났고 본인은 당원 바람으로 승부하겠다라면서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 네.
1: 전남 고흥 출신인 송영길 후보는 화순 너리째를 찾고 화순 나주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경북 출신 이재명 대통령과 호남 출신 송영길 대표가 손을 잡는 것이 국민화합에 좋다라면서 본인이 호남 출신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고요.
0: 네.
1: 그와 별개로 당권 주자들 사이의 설전은 매일매일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민주당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후에 이제 당 내분이 더 걱정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1: 네, 누가 이기든지 간에 어떻게 통합할지가 또 관건입니다.
0: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5: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7: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8: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9: 네, 서울에는 벌써 2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을 시간대인데 서울의 체감온도가 벌써 31도 넘어 있습니다. 전국에 열대야 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무주군 안성면 17.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청주는 29도, 전주 제주 2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전주 광주가 38도,

님이 주신 문자 볼까요? 홀로 계신 94세 아버지 기력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서 배달로 삼계탕 보내드렸어요 하시면서 멀리 있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라는 말씀 주셨네요. 네. 어르신들이 여름에 특히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요즘 같은 때는 부모님 어르신들 건강도 좀 잘 챙겨드려야겠어요. 소란의 이 여름 썸머 보내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리스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재산권과 생명권이 충돌할 때 우리 사회는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해마다 여름이면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집안으로 폭우가 들이쳐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창가에 침수 방지 시설인 물막이판을 세우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물막이판 설치를 꺼리기도 합니다. 침수가 잦은 곳으로 소문이 나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죠. 세입자의 안전보다 경제적 손해를 더 걱정하는 듯한 모습. 과연 바람직한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인천에서 어젯밤 프로야구 경기 중 관중 2명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고 경기가 한때 중단됐습니다.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의 8회말 경기 중 1루 관중석에서 20대 남성이 쓰러져 구급대원들의 심폐소생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심판진은 경기를 약 9분간 멈춘 뒤 재개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도 20대 남성이 쓰러지는 등 인천 경기 중 중증 2건, 경증 23건의 온열질환이 접수됐습니다. 한편 그제 서울에서는 온열질환자 23명이 보고돼 올여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밤사이에도 무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 효성동 아파트 단지에 변압기 고장으로 전기 공급이 끊겨 370여 가구가 3시간 넘게 냉방기구를 쓰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천여 가구 규모 수원 권선구의 아파트 단지에도 2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수원 장안구의 아파트도 저녁 한때 정전돼 경찰과 관할구청이 주민들에게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대피를 권유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대구 복무동의 24층 규모 아파트 9층에 실외기실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어컨 실외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한 이란과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4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단기적으로 더 많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미국이 관여 중인 오만과 이란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에 진전이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합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베산트 재무장관은 오늘이나 내일 중 해협을 개방하고 분쟁을 좀 더 정상적 국면으로 이끌어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산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 엔화 부양의 연쇄 효과를 언급하면서 한국 원화가 과도한 변동성을 보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베산트 장관은 현지 시간 4일 방송에 출연해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인다면 다른 통화들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통화 당국은 미국이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려 외환 시장에 공동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전라권의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인천과 경기 남서부, 전북 서해안 등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전주 38도, 대전 37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고강용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부총장 정재민입니다.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좋아요, 별표, 스마트폰 세상은 철저히 설계된 유혹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탓하지만 말고 시스템을 재설계해 보세요. 스마트폰 첫 화면엔 목적이 분명한 앱만 두고 다른 앱은 폴더에 넣으세요. 알림은 내가 정한 시간에만 울리게 설정하고 자동 재생과 다음에 이어보기는 꺼두세요. 내가 지금 이걸 꼭 봐야 할까?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설계에 덧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3: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연일 재난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 야외에서 작업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과연 잘 챙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부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서미화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0: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1: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최윤식님이 종배 형님 안녕하세요. 미니로만 듣다가 처음으로 유튜브 라이브 시청합니다. 휴가 중인데 날씨가 너무 뜨겁고 노모께서 뇌경색 후유증에 치매가 있으셔서 어이구. 집에서 돌보는 방콕 휴가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정말 좋아하고 꼭 챙겨 듣는 프로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1: 우리 님도 그리고 어머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어떻게 유튜브 라이브로는 처음 시청이라고 하셨는데 미니로만 듣던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니까요. 시청 소감도 좀 남겨주시길 바라고 네. 리드 부사님은 지구가 아픈데 왜 우리의 노력은 없는 걸까요? 에어컨부터 줄입시다. 지하철 너무 추워요. 저는 에어컨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어, 어떻게 버티세요?
3: 뒷말은 제가 좀 삭제했는데 뒷말도 있었어요.
1: 그 역대 최대 폭염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2018년에 제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못 틀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3: 그러니까.
1: 네.
3: 진짜 대단하시죠. 리드 부사님.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뒤에 어떤 분이 JB도 에어컨을 끄고 방송하십시오. 지구 사랑에 동참하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1: 저 스튜디오는 껐어요. 저 금방 뭐 지구 환경 보호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비염이 심해가지고. 체온하고 네. 비염하고 좀 연관이 있었어요. 네, 뭐 거짓말을 못하게 과연 껐어요.
3: 네. 네.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좀 이 말은 동참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구가 아픈데 왜 우리의 노력은 없는 걸까요? 살짝 찔리면서 지구사랑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제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1: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4: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라고 해야 상대의 권한을,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1: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죠.
4: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네,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이고 해야 하는 얘기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 꼭 듣고 싶었던 한마디가 빠졌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 JB가 꼭 듣고 싶었던 한마디가 뭘까요?
1: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임견 안 한다 라는 말을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해외 순방 중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걸로 가름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연임 개헌을 안 한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선언과 그건 불가능하다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름하기에는 좀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대통령이 국회의장의 말에 맞대응하는 것에 대한 부담 혹시 이런 것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더 큰 건 오해에 따른 국정동력 감소가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부탁, 촉구, 요구를 하는 건데요. 연임견 안 한다라고 하는 명시적 선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어떤 걸까요?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5: 대통령은 장특공 등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에 팔았습니다. 그래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습니다.
3: 네, 이거 뭐 맞는 얘기인가요?
1: 맞지가 않으니까 제가 뽑았겠지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입한 게 언제입니까? 1998년입니다. 거의 30년, 정확히 하면 28년간 보유를 했고 그 가운데 상당 시간을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개편을 한다 하더라도 거주 기간이 10년이 훌쩍 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개편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하는 사실관계 확인을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장동혁 대표가 또 이 말도 한 게 있는데 이거 마저 들어보시죠.
5: 은퇴한 고령층이 수십 년간 성실하게 지켜온 하나 있는 집마저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제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1: 이 또한 맞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지켜왔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에도 해당 사항 없다. 왜? 계속 거주를 해왔으니까. 이 얘기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거주는 안 하고 보유만 해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지켜왔다면서요. 계속 거주해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번지수가 좀 약간 달라 틀렸다. 이 말씀까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법안에 대한 얘기들 좀 들려드렸더니 최장현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국회를 존중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보안책이 좀 촘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적토마님은 대통령님의 말은 조금 마음은 들지 않지만 국회를 존중한다. 이렇게 들리네요. 라는 평 올려주셨고요. JB가 연임은 없다. 이거를 밝히지 않은 것에 쪽매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쏠게요 님이 저는 JB가 자꾸 그 얘기하는 게 쪽매 그런데요.
1: 그렇습니까?
3: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1: 저는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와 공방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 네. 오늘 또 법무부 업무 보고가 있거든요. 여기서 네. 이제 정성호 장관이랑 대통령이 마주 앉을 텐데 혹시라도 관련 얘기나 또는 정성호 장관의 거취나 이런 거 얘기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더마카 픽으로 가겠습니다.
3: 아, 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토론회 시작 전에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서범수 의원이 진종호 의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6: 김종호 의원님, 네. 돌려차기 한번 하죠.
3: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마련한 자리에서 이 말이 나온 건데요. 서범수 의원의 이 농담에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종호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합니다. 라고 웃으면서 받아쳤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진종호 의원과 함께 모두 사과 입장을 각각 내기는 했는데요. 이런 실언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지? 라는 물음표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왜 모였는지 모르나? 뭐 시작 전에 이런 농담이 오고 가도 괜찮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JB 어떻게 보셨어요?
1: 왜 이런 실언이 이 자리에서 나왔는지는 저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헤아릴 수가 없느냐? 상식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헤아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헤아리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는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에도 제1조가 항상 뭡니까? 법률 제정의 취지가 가장 먼저 당깁니다. 그러면 자 보안수사권 유지를 그러니까 주장하기 위한 토론회였죠. 그럼 보안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취지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했던 게 뭡니까? 사회적 약자 보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약자, 대표적인 어떤 그 피해자를 모셔놓고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사실상 어떤 그 피해, 유형을 가지고 이렇게 농담거리로 삼는다? 그러면 아 저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보안수사권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라는 주장이 말빨이 서겠습니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네?
3: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서범수 의원이 나중에 이제 사죄문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있어요. 피해자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 드리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런 농담이 오고 간 뒤에 이제 피해자 김진주 씨가 등장을 해서 얘기를 한참 했거든요. 그러면 이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인지를 못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1: 언론 보도 이제 그 나온 다음에 아 내가 잘못했나? 하고 돌아보니까 이제 그 피해자분은 안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3: 그러니까요. 네. 그 피해자분께서 이런 말 한마디 이런 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간담회가 어떤 자리였는지 물으르지 않고 지금 토론 내용에 집중해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집중을 막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혹시 나온 입장이 있나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네. 김여운 대변인이 이렇게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수많은 취재진과 카메라 앞에서 흥분에 취해 던진 그 한마디는 정치적 성과에 눈이 멀어 피해자의 피눈물을 가십거리로 소비한 잔인한 2차 가해였다.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는 한 줄짜리 사과로 때워질 상처가 아니다. 이거 누가 지적한 거냐? 김용훈 국민의힘 대변인의 지적이었다는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같은 당이네요.
3: 네, 그렇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외벽 온도가 최대 15.3도 그리고 실내 온도는 1.6도가량 낮다고 합니다. 오. 비결이 있는데 차열, 그러니까 열을 차단하는 페인트를 아파트 외벽에 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페인트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어디냐. 황상 3주공 아파트 10개 동이라고 하는데 2024년에 구미시가 환경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지역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총사업비 4억 원을 받아갖고 차열 페인트를 칠해준 거라고 합니다.
3: 오호.
1: 제가 이 뉴스를 왜 골랐느냐. 며칠 전에 더마카가 픽한 게 있었습니다. 폭염에 더 취약한 빌라.
3: 그쵸.
1: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3: 네.
1: 해법이 뭐인가를 비전문가인 저한테 물어보는 폭거를 자행을 해서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물 뿌리거나 나무 심어야 되는데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로 아하. 가름을 했는데
3: 네, 이런 과학적인 방법이 있었군요.
1: 네, 역시 비전문가인 제 눈에는 안 보였던 과학적 방법이 있더라.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3: 네.
1: 황상주공 아파트만이 아니고 서울시 노원구가 최근에 공릉 1동과 상계 2동에 이 차열 페인트 특화지구를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뭐 여기에도 이제 이 차열 페인트를 칠해주는다라는 건데 이곳이 어디냐. 소규모 노후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자 아파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 폭염에 더 그러니까 훨씬 더 취약한 빌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있어서 하나의 과학적 해법이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네. 네. 이광님이 와 신기하네. 저런 게 다 있군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반면에 이사나님은 JB 그러면 혹시라도 겨울에는 태양열을 차단해서 더 추운 건 아닌지도 알려주세요.
1: 근데 차열이라고 하는 게 열은 어차피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는 안에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걸 차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3: 네.
1: 아니 그러면 따뜻한 저 햇볕을 차단하는 거지 대부분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살라고 여기서 차열을 그냥 단열로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3: 어, 아무튼 이런 걸 이제 정부가 조금 관심을 갖고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 이러려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1: 돈이 필요하겠죠.
3: 예산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지금 예산안 짜고 있잖아요. 내년 예산안.
1: 그렇습니다.
3: 내년은 더 더울 수도 있으니까 요 예산이 좀 늘어나면 좋겠다.
1: 사실 이런 거는 근데 자치단체에 아마 몫이 될 거예요. 근데 자치단체는 이제 재정 자립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느냐.
3: 네.
1: 이게 이제 관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3: 네. JB타임즈 함께 하고 계시고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1: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지난해 9월 출범을 해서 택배 노동자의 야간 새벽 배송 문제 등을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이 민주당의 이제 을지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3: 있죠.
1: 이 을지로위원회가 야간 배송 노동 시간을 주 46시간에서 48시간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었는데 택배 업계와 새벽 배송 기사들의 반발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4월 이후에 논의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후 을지로위원회가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시간 기준, 즉 새벽 배송 노동시간의 상한선을 정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는 몇 시간 이런 건 이제 정해져 있지 않고 이제

0: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다만 되어 있는데 대략 48시간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배송 시간 제한이 과연 해결책이 될까요?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택배 업계 그리고 노동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0: 그러니까 노동자는 택배 업체에서 반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노동자 같은 경우는 건강권보다 생계가 우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상한선을 둬버리면 일을 못하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일을 못하는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투잡을 뛰어야 된다. 이러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친다. 결과적으로 노동자한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택배업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배 사업자나 새벽 배송을 운영하는 택배 사업자가 위탁 배송 기사의 고용 보험료와 산재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이것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도 또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우리 비용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결국 당사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이 관건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궁금한데 마침 오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지금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가 되는 데에는 민주노총의 어떤 그 입장 요구도 좀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나란말사미님이 급여만 줄지 이게 잘 될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어요. 맡으신다고 전통시장 매출 안 올라가거나 매한가지 아닐까요? 라는 좀 부정적인 댓글 보내주셨고 AHJ님은 저는 새벽 배송 미안해서 못하겠더라고요. 라고 올려주셨고 반면에 파란대무님은 요즘 날씨에는 차라리 택배기사님들도 새벽 배송이 더 낫지 않을까요?
0: 제가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1: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0: 네.
1: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미국발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을 우리가 그 건조하는 이야기 계속 오가지 않았습니까?
1: 네.
0: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 좀 오간 게 있다고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를 한 게 있는데요.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있는데 이 예산관리국이 지난달 21일 이런 문서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2027년 국방수권법에 대한 행정부 정책 입장서라고 하는 문건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해군의 수상전투함 두 척과 비전투 지원함 두 척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부의 우선 입법 구상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마 그 처음으로 밝힌 것 아닌가 싶은데요. 각각 두 척씩 아예 지금 숫자까지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쇄빙선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핀란드 모델을 성공 사례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초기 물량은 해외에서 건조를 해서 전력 공백을 메우고 이후에 생산은 미국으로 이전해서 자국 조선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우선 급한 거는 해외에서 빨리 만들어서 투입시키고 그리고 그래서 시간을 번 다음에는 미국 현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이런 모델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지난달 21일 공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틀 후인 23일에 미 하원이 해외 조선소에서 만든 전투함 구매에 해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이거를 가결을 해버렸습니다.
1: 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0: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백악관하고 하원 입장이 지금 다른 것이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결국 하원이 이거를 좀 통과시켜버렸기 때문에 백악관 입장에서는 해외에 발주를 하고 싶어도 일단 당장은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미국은 양원제니까 상원을 거쳐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원 입장은 전투함을 해외 건조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근데 비전투 지원함 정도는 해외에서 건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함이 아니라 비전투함을 해외 건조하는 쪽으로 행정부하고 의회가 타협을 보는 방안이 유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 그 해외 조선소를 가로 열고 코리아라고 읽으면 됩니까?
0: 일순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버스버스님 등 많은 분들은 아니 뭐 의회 문제가 아니고요. 하루 다르게 말을 바꾸는 대통령 때문에 그 말을 어떻게 믿죠?
0: 그 말이 저도 적극 공감을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일관성이는 있는 게 좀 이 분야일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좀 다르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 자기들이 아쉽거든요.
1: 네.
0: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S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1.
2: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2: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0: 1588 9376.
1: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에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4: 네, 여러 노동계 현안이 있는데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5: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일단 지금 폭염 속 노동 문제부터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 네.
4: 고용노동부가 사흘 전에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조치 작업 이외의 5개 작업은 중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네. 이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5: 문제는 그게 이제 권고라는 거에 있는데요.
4: 권고, 예.
5: 예. 강제력이 없이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용자들이나 현장에서 그것을 이행할지 안 할지는 별도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예.
5: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군인들도 날이 너무 더우면 5개 작업을 5개 근무를 하지 않거나 지금 프로야구도 중단하는 정도 예. 수준의 폭염인데요.
4: 예.
5: 가장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노동 현장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좀 규제가 되어야 하는데 예. 현장의 판단에 여전히 맡기고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4: 그러면 건설 현장 뭐 대표적인 게 건설 현장일 텐데 이런 데는 뭐 이 네.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도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5: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대부분?
5: 네.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사실 일정 기온 이상이면 네. 특정 작업에 대해서 작업을 중지하게 하는 그런 규제들이 존재하거든요.
4: 예.
5: 우리는 이번에 이제 노동부가 발표한 것이 아예 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이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라 현장에 권고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워낙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또 공기 단축 문제가 이윤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4: 그렇죠, 그렇죠.
5: 그래서 아마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접근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4: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그늘도 별로 없어서 쉬고 싶어도 쉴 때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
5: 없지요. 그리고 하여튼 너무 덥고 바람도 안 통하고 냉방 조치나 이런 것도 좀 미비하고 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4: 근데 이게 그 며칠 전 발표한 뭐 그 대책 말고도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은 작업 중지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5: 네, 있습니다.
4: 급박한 위험일 때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지적은 좀 그 이전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5: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급박한 위험이라는 건 결국 주관적 판단이 선행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4: 네, 네, 네.
5: 노동자가 일하면서 아 이거 진짜 너무 위험한데 이런 마음이 들면 일을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위험 작업을 멈추는 순간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 작업을 멈췄을 때 내 임금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돼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또는 뭐 이것이 제대로 된 작업 중지가 아니었다고 했을 때 나한테 구상권이 손해배상이 온다거나 이런 두려움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4: 예.
5: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위험해도 아 내가 이 작업을 멈췄을 때 내 신체는 안전해질 수 있지만 내 삶은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작업을 멈출 수 없는 현실인 거죠.
4: 근데 이 작업 중지 요청이라고 하는 것의 그 주체가 저는 궁금한데 뭐 건설 현장 이런 데 노조가 거의 없고 누가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5: 개인에게 맡겨 있다 보니까 더더욱 열악한 겁니다. 노동조합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앞서 말씀드린 책임을 노동조합이 감내 한다는 것이 가능할 텐데 이것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개인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보니까
4: 그럼 안 되죠.
5: 실질적으로 예.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4: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회사 대 개인으로 해버리면 뭐 가벌이 분명한 거잖아요. 이때는.
5: 맞습니다.
4: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건설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도 야외에서 일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5: 많죠.
4: 이들은 아예 지금 있고. 적용 대상이 아니죠. 법적 적용 대상이
5: 맞습니다.
4: 아니죠.
5: 맞습니다. 네.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불리우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 네.
5: 배달 노동자들, 뭐 택배하시는 분들, 또 방문 점검하시는 분들, 건설 장비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부여받고 있지 못합니다.
4: 예.
5: 그러니까 산업안전법이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되고
4: 예.
5: 오히려 이런 분들이 이런 폭염 상황에서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든 노동을 감내하고 있는 조건이어서
4: 예.
5: 실제 도움을 받고 혜택을 보아야 할 사람들은 배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 그러니까요. 지금 이인수 님이 문자 주셨는데 현장에서 온열 질환이라고 하면은 증상이나 온도 사진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뭐 이렇게
5: 그러니까요.
4: 지금 얘기를 전해 주셨네요.
5: 아프고 뭐 몸이 안 좋고 하면 당장 쉴 수 있고 일을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4: 예.
5: 온도계로 체온 전압에 또 오고 어떤 증상이 있고 이것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개인에게 고스란히 부여되다 보니까
4: 예.
5: 아유 그냥 몸 안 좋아도 좀 참지 뭐 좀 물 한 잔 먹고 일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겁니다.
4: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지금 이게 정부가 권고만 할 수 있는 게 영업의 자유라고는 헌법적 가치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무관하게 정부가 작업 중지령을 혹시 내릴 수는 없는 겁니까?
5: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4: 예.
5: 예를 들면 태풍 같은 강력 태풍이 온다고 하면 일을 멈추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4: 예예예. 예, 예.
5: 폭염도 저는 그런 범주에 놓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폭염은 사실 재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 않습니까?
4: 네네네. 네, 네.
5: 건물이 붕괴 직전에 있는데 이것을 작업을 중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누군가는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그 작업을 재개하는 것은 노동부의 허가를 득해야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폭염 시에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가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그러니까 지금 여러 뉴스를 통해서 저도 간접적으로 접했지만 최근에 이제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뭐 그 방송사 뉴스에 이제 환경 미화원들도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기자가
5: 네네.
4: 이제 직접 환경 미화원 복을 입고 이제 일하면 체험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지금 이게 뭐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노동자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이게
5: 많습니다. 네.
4: 근데 문제는 그 이래서 공사가 중단되어 버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깎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네. 손해가 발생한다. 지금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5: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이
4: 예.
5: 예를 들면 이제 기후보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게 있거든요.
4: 제주도에서 이거 하고 있다면서요.
5: 네네. 예. 그래서 점차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좀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런 안전장치들을 마련하면 노동자들도
4: 예.
5: 작업 중지를 해도 사용자들도 일을 멈추어도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이제 기후보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 폭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작업이 중지가 되면은 일정 시간 소득 상실분을 보전을 해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5: 네, 현재는 지금 아마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 예.
5: 여기에 노동자들 임금 문제도 포함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화재보험 들면 불나서 뭐 건물이 타거나 이러면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4: 예, 네, 네.
5: 일정 정도 기온이라든지 천재지변이나 악천으로 인해서 일을 멈췄을 때 노동자 사용자들에게 모두 이것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대책을
4: 예.
5: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4: 예, 예.
5: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천덕현님이 지금 그 의견을 주셨는데 폭염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여름엔 두 달 폭염 기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저는 그런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좀 지혜를 모으고
1: 예.
0: 이 기후 이 폭염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1: 네네네.
0: 이에 대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좀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1: 그러면
0: 봅니다.
1: 그 민주노총 같은 경우 법적 제도적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을 요구하고 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0: 지속적으로 저희는 많이 요구를 해왔는데요.
1: 네.
0: 사실은 그 반영이나 내용이 충분치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예를 들면 작업중지권 같은 경우도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2월 달에 법사위를 통과했거든요.
1: 네, 네.
0: 근데 벌써 6개월째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요구,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꼈던 내용들을 법에 반영할 수 있고 이 법이 또 신속하게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좀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모신 김에 확인차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앞 네. 코너에서 전해드렸는데 새벽 배송 문제가 있었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게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노동시간의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0: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요.
1: 네.
0: 택배가 사회적 대화를 오랜 기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1차 합의, 2차 합의까지 있고 3차 합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1: 네.
0: 국민적 공분을 샀던 쿠팡이 여전히 택배에서도 그 1, 2차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3차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1: 네.
0: 사회적 합의 자체가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 이제 법으로 강제하겠다 이렇게 아마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1: 네네.
0: 일정 정도 제한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1: 아, 예, 예, 예, 예.
0: 네, 한편에서는 새벽 배송을 열어주고 한편에서는 규제한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서.
1: 아, 그렇네요. 예.
0: 네, 저는 오히려 새벽 배송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서 방송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임금 문제도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1: 예.
0: 저임금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노동자들의 총 노동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특히나 위험한 새벽 배송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1: 예.
0: 함께 고민하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 사회적 대화인데
1: 네.
0: 사회적 대화에서 쿠팡이 임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파행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물론 그 최선책은 뭐 합의를 도출을 하는 거겠죠. 그게 최선책인데
0: 네네.
1: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 이제 이 입법으로 이제 그냥 그 강제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0: 지금 이제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정도 수준이어서요.
1: 네.
0: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메가특구 특별법 안 있잖아요.
0: 네.
1: 일부 보도를 탔는데 지금
0: 네.
1: 노동계 입장이 좀 궁금한데 핵심 내용을 보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까지 확대를 하고 다만 단서가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는데
0: 네네.
1: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개별 노동자한테도 잘릴 거야 아니면 기간제로서 일할 거야 하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1: 예.
0: 저는 문제는 메가특구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반도체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0: 지금 1년에 몇백조 원의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기업들에게 더 장시간 노동, 간접 고용 노동, 비정규 노동에 혜택을 준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1: 예.
0: 오히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이윤이 많이 나는 기업들은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정부가 견인해야 될 텐데 그들에게 더 질낮은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법을 만든다는 건
1: 네.
0: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최대 4년까지 확대하는 안이 관철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말 그대로 메가 특구로 한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야금야금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0: 정부가 5극 3특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 예.
0: 전 국토에 다 걸쳐서 메가특구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메가특구에만 한정되리라는 보장이 없고요.
1: 예.
0: 당연히 저는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노동시간 규제 같은 경우도 이미 노동시간 특례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열려 있고
1: 네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곳은 한 3번 정도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1: 오.
0: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더 장시간 노동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경영계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도 반도체

0: 특별법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현재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서 부결되었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동일한 내용을 메가특구법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52시간 그거 얘기하는 거죠?
0: 맞습니다.
1: 그런데 네. 지금 업계에서 주장하는 건 연구개발직에 한해서는 좀 허용을 해달라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0: 말씀드렸던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통해서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그것을 더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노동시간을 늘려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늘려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1: 파견업종 확대 방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노동시간을 늘리고 파견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간접고용이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거든요.
1: 네네네.
0: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이 없어서 노동 고용보다는 노동 시간을 늘리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쓰고 해야 가능한 메가특구라고 한다면 좀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런데 이게 메가특구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혹시 협력업체를 고려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0: 글쎄요. 협력업체들은 이미 다 파견이나 간접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1: 네.
0: 그 존재 자체로 사실은 그 간접고용이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2단계, 3단계 하청을 보장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오히려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막대한 영업이윤이 하청업체까지 좀 낙수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정부가 견인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근데 지금 이 그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게 노동부가 아니라 산자부가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럼 노동부 입장은 뭐래요? 혹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0: 노동부는 곤란해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메가특구나 반도체는 절대 선처럼 이야기되고 있어서
1: 네.
0: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 국가 재건 성장에 반대하는 사람처럼 치부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문화 자체가 좀 먼저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노동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계하는 것이 국가의 전망이어야지
1: 네.
0: 몇 개 특정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국가의 전망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그럼 지금 노총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0: 저희는 그래서 메가특구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고 있고
1: 예.
0: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노총이 공동 대응하자 해서 어제는 저희가 성명서를 내기도 했고 조만간에 기자회견이나 대통령 면담, 뭐 노동부 장관 면담 이런 것들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네.
1: 그래요. 면담은 좀 어떻게 성사될 것 같습니까?
0: 조만간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1: 예.
0: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의 문제도 그렇고 AI나 산업전환의 문제도 그렇고 노동자들과 함께 기회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야 할 일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는 사회적 교섭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기도 하고 준비를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너무 거대 담론이긴 한데 초과 이윤 내지 초과 세수 문제가 이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쓸 네네. 것인가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이런 문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네. 그 사회적 교섭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초과 이윤의 문제가 성과급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는 소모적 논쟁이라고 보거든요.
1: 네.
0: 사실은 기업이 이윤에 대해서 성과급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는 노동자들과 쭉 논의해왔던 내용입니다.
1: 네네.
0: 오히려 사용자들이 그것을 먼저 제기하고 논의해왔던 것인데 지금 이것이 노사 논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1: 네.
0: 초과세수 같은 경우도 올해 내년에서 최소 100조 이상의 초과세수가 예정되어 있는데
1: 네.
0: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기존의 경제관료들의 손에 맡겨서는 올바른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1: 그래서
0: 국민들의 목소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반영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우선이다라고 봅니다.
1: 그걸 논의하기엔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
0: 네, 맞습니다.
1: 그럼 이게 뭐 정부가 잡고 있는 미래기금 조성한다 이런 걸로 지금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기금의 그러니까 사용처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0: 그러니까 형식도 방법도 저는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1: 예.
0: 정부가 미래기금을 만든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것이 함께 고민되고 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데 미래기금은 선한 것이야. 정부가 하는 것은 옳은 것이야. 이렇게 규정하고 따라오라는 건 일방통행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오히려 시간이 많이 아직 있으니까. 왜냐하면 메가투쿠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는 수년 후가 될 거
1: 그렇죠,
0: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논의할 시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지난달 초에 인천공항을 노숙자 아지트로 규정을 하면서 이 공항 노숙인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를 했던 보도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방송 이후에 보도 영상이 각종 소셜미디어와 유명 개인 채널에 이제 공유가 되면서 더 자극적으로 재가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방송을 보면서 함께 욕을 한다거나 장면을 잘라서 만든 혐오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노숙인들은 정작 그 취재를 당하는지 모른 채 영상에 등장을 했고 보도 이후에 이제 조롱이나 신상 노출 또 2차 피해 시달리고 있습니다.
1: 그래요?
4: 네, 덩달아 그 최근에 공항공사로부터 퇴거 압박까지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 공항 노숙인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활동가를 통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들어봤습니다. 주장욱 혼립생동의 활동가 이야기입니다.
5: 본인이 거기서 잔다는 사실을 알고 와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도 했고 본인들의 의복을 갈아입기 어려운 상황인 건데 방송에 찍힌 모습이 얼굴은 모자이크 됐다고 하더라도 복장이나 캐리어의 색깔 그것이 놓여있는 의자, 위치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피해온 사람들 그게 원가족일 수도 있고 채무가 있어서 나를 쫓아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들이 그 방송을 보고 찾아올까 하는 생각에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그것 자체가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후속으로 이어질 더 큰 혐오 다음에 더 큰 소외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근데 공항 쪽에서 지금 나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4: 네, 뭐 구두로도 여러 번 찾아와서 당장 짐을 빼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노숙인들의 짐마다 퇴거 명령서라는 게 붙었는데요. 개고장처럼.
1: 딱지를 붙였어요?
4: 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절차적인 정당성이 좀 생략된 개고장인 건데 현행법상 퇴거를 언제까지 이행을 해야 하는지 불응할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언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명시를 해야 하는 게 법적 의무인 건데 네. 이런 내용들은 다 생략이 되어 있고 대신에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경고만 담겨있는 상태입니다.
1: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4: 그게 사실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인데요. 보통 이 노숙인들의 복지나 자활에 대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데 예. 지금 몇몇 비영리단체들이 이걸 다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노숙인 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곳도 있죠?
4: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현재 그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긴급주거지원으로 한 명은 이주를 마친 상태고 한 명은 거처를 찾고 있는 상태고 예. 한 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 네. 예. 이 노숙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알코올 의존도라든가 정신건강 문제라든가 어떤 기간에 따라서 다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의료나 상담이나 숙식이나 자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건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타시군구 같은 경우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라는 기관입니다.
1: 네.
4: 근데 인천은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된 지 벌써 1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설치를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역시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의회 그 문화복지 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거리 현장 체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냐라는 시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현 보건복지국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6: 인천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7: 뭐 저희가 이제 거리 노숙인이 한 저희가 파악된 거는 한 98명 정도로 좀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거는 인천에 그만큼 노숙인이 없다는 건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은요.
1: 그러면 98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인천공항 노숙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4: 네. 포함되어 있는 숫자라는 거 어제 확인을 예. 했고요. 예. 그 현재 그 1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만 공항 같은 경우는 특성상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종합센터까지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현재 퇴거 명령이 내려진 것 자체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관할 지역이 영종구청인데 영종구청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입소를 전제로 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번 홈리스 행동의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은 노숙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설 입소를 한 차례 거부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조금 더 연계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안내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허점이 공백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시설 입소를 꺼린다는 얘기는 참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그냥 손 털어버린다는 겁니까?
4: 그 입소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네. 그 입소를 한 다음에는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자활을 하는 걸 기본 모델로 두고 있는데 현재 몸이 다쳤다거나 혹은 뭐 장기간 이제 사회와의 관계가

0: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내 눈에서 벗어날 경우 된다. 뭐 이런 그 심리로 지금 접근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됩니다.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0: 예.
1: 그러면 문제는 또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0: 네.
1: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맞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풀한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0: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2: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3: 삼산 현대백화점 울산 260-0003.
4: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5: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어제 서울은 36.9도, 구로구 강남구는 39도 넘겼습니다. 서울, 경기, 호남 지방으로는 폭염 중대 경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서울에는 지금 2주째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주 부산이 29도로 수도권은 초열대야 수준의 아침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쪽 지역 중심으로 오늘도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전주, 광주가 38도, 대구 36도, 부산 34도, 강릉 31도가 예상되고요. 서쪽 지역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곳곳으로 내리겠고,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바로 서미화 후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4: 기호 4번입니다.
1: 기호 4번이고
4: 네.
1: 누적 득표율로도 4위를 달리고 계시는데.
4: 네, 네. 그렇습니다.
1: 어떻게 지금의 성적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4: 너무 감사하죠. 저는 호남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호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한테는 상당히 좀 인지도도 부족하고 네. 어려운 지역이 이제 충청 쪽 또 부울경 쪽인데
1: 네.
4: 그쪽에서 이렇게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그러면 네. 만약에 호남 경선이 이루어지면 그냥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다 혹시 이렇게 기대 내지 자신감을 갖고 계실까요?
4: 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네. 왜 나왔는지 또 제가 도전하고 또 그것이 가능한 현실이 될 때 네. 우리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희망들을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 당원분들께 저를 알리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최민희 의원님이 지금 1위를 달리고 계시잖아요.
1: 네, 네, 네.
4: 인지도에서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도전한다고 하니까 안 될 네. 거라고 말리신 의원님들도 계셨고.
1: 아, 그랬어요?
4: 네. 인지도에서 좀 안 되겠다. 최민희 의원님이 먼저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하도 누가 안 나가 서로 좀 다른 분도 나가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나가셔서
1: 예, 예, 예.
4: 제가 고민 끝에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도전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인지도가 약해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 구독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미아 TV 구독 좀 많이 해주시라고 나간 데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2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1: 예.
4: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2년 네. 동안 의정 활동도.
1: 네. 네.
4: 그래서 그런 것도 봐주시고
1: 네.
4: 선미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도 보시면 엄청 많은 분들이 호감도 갖고
1: 네.
4: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1: 이따 가실 때 홍보비 내고 가세요.
4: 아, 그럴까요? 네.

0: 그럼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출마를 하셨어요 그러면?
1: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야당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러면 여당으로서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전에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난 1년 동안 이제 물론 내란 종식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네. 큰 슬로건을 걸고 우리 정청래 지도부가 열심히 애를 써주셨지만 민생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좀 가지 못한 점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네, 대한 네. 이런 정당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좀 소명감도 있고 또 하나는 중증장애인이 우리 민주당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표방하고 포용하는 정당이라고 하면서도 한 번도 최고위에 도전조차 안 해봤다고 합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예, 그래서 예. 제가 되게 이런 사회적 약자들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파악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면 항상 변방에서 이렇게 내다가 정치적 이슈에 다 덮여요.
0: 그렇죠. 저는 맞아요.
1: 이제 중심에 제가 지도부가 돼서 중심에서 내가 외치면 네. 훨씬 이분들을 위한 민주당이 적극적인 당론으로 채택해가지고 정책이나 입법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제가 기대하고 용감하게 도전을 한 겁니다.
0: 그러면 네. 지난 1년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민생개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당정 간에 약간 엇박자가 있었다 혹시 이런 평가실까요?
1: 지금 뭐 그 이미 그 입법을 법사위까지 통과된 입법들이 예. 계류돼 있는 법이 이제 여러 수십 개가 있었고요 이미
0: 예.
1: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추진을 좀 박차를 가해서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0: 예.
1: 검찰 개혁에 너무 이렇게 좀 몰입이 된 이게 좀 균형이 좀 안 맞는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비판을 할 수 있겠고
0: 예.
1: 또 지방 선거 과정에서 예. 이제 사실 시작할 때 국정 지지율이 65%가 넘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언론이나 여론에서나 또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우리 같은 의원들도 15대 1 정도로 이길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0: 네, 네, 네.
1: 그런데 결과는 12대 4였잖아요.
0: 예.
1: 그리고 정말 꼭 이겨야 될 서울이라든지 또 평택이라든지 또 지방의회들이 울산시장은 되고 부산시장 됐지만 거의 국힘당이 다 장악을 했거든요.
0: 여소야대가 됐죠.
1: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에 대한 좀 책임 있는 이런 좀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0: 그러니까 여기서 시각차가 네. 좀 많이 있는데.
1: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1: 입장차가 있습니다. 네.
0: 최민희 후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이겼다. 네. 외신 보도를 인용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어떤 시각, 주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1: 저는 이제 수치적으로 결과적 수치적으로 더 많이 광역으로 치면 12대 4니까 이겼다고 표면적으로는 할 수 있죠.
0: 네.
1: 그렇지만 선거에 대한 평가는 미래로 가기 위한 평가가 돼야 한다고 봐요.
0: 네.
1: 그러면 내용의 평가, 절차 과정에서 왜 우리가 15대 1로 예측했던 게 12대 4가 된 건가. 이것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평가가 있어야
0: 네.
1: 다음 총선을 준비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거 너무 잘했어. 이러면 이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총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0: 예, 예.
1: 저는 그런 우려, 염려가 큽니다.
0: 그래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2년 후에 총선은 둘째치고
1: 네.
0: 물론 이제 뭐 최종 판결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이제 1심에서
1: 그렇죠.
0: 당선 무효형을 받은.
1: 당장 내년 4월 보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예, 그렇죠.
1: 그것에 대한 준비나 승리를 위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냉정하고 냉철한 그런 평가 그리고 또 실제로 내용적인 승리가 됐다면 왜 잠이 안 올까? 난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갑니다. 오미오미 이것이 어떻게 이긴 선거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0: 네.
1: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왜 우리가 이런 결과밖에 낼 수 없었는가. 그것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해야 된다.
0: 그러면 낼 수 없었는가에 대한 그 평가에서 정청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평가십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지율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서. 네. 국정 지지율이. 네. 그것을 업고 당연히 지방선거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기기 위한 정말 치밀한 이런 계획과 작전이 전략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1: 네,
0: 좀
1: 그렇습니다.
0: 피해 있었다.
1: 네.
0: 그렇게 보시는 거고.
1: 네.
0: 그러면
1: 그래서 전북만 막 가고 서울은 그렇게 막 이길 줄 알고 그래서 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네. 자, 지금 당장 엊그제 이제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했잖아요.
1: 네.
0: 아마도 이제 그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게 아마 이 입법과제일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벌써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후보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개편안은?
1: 일단은 제가 이제 후에 우리 이제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있잖아요.
0: 네.
1: 뭐 청년이나 또 서민 이런 좀 이런 분들이 어떤 주택의 전월세 문제
0: 네.
1: 이런 것들이 좀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0: 네네네. 네, 네.
1: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분들에게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공공임대를 좀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0: 네.
1: 이런 것들이
0: 네.
1: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속도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입법이나 정책이.
0: 그렇죠.
1: 대통령은 잠을 두세 시까지 안 자고 일하는데 지도부는 잘 것 다 자고 자기 장치 할 것 다 하고 어떻게 발을 맞추겠어요? 저는 진짜 지도부도 똑같이 잠 덜 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같이 먼저 앞서가지 못하더라도 같이 속도를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입법, 거기에 필요한 정책을 같이 손바닥 딱 마치 듣기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민들이 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더 세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좀 더 심도 있게 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0: 그 말씀 하시니까 다시 지난 1년 돌아가면서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정부하고 당하고 나오는 목소리가 이렇게 일치가 안 되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는데 당에서 다른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 묻혀버리고 코스피 5천 돌파하는 날 합당 제안에서 묻혀버리고
1: 네.
0: 이런 일이 반복이 됐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1: 네.
0: 그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기에는 피치 못할 곡절 내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정청래 대표님의 그 리더십이 조금 여당의 대표로서
0: 예.
1: 사실 성과를 같이 나누고 같이 알리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0: 네.
1: 이런 문제의식이 있으셔야 되는데
0: 네.
1: 그게 아니라 각을 세우시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다 덮어버리는 것에 굉장히 능숙하시더라고요.
0: 능숙하다고?
1: 거의 능숙 수준이죠.
0: 네.
1: 에이펙 성공 첫 그 엇박자를 낸 게 에이펙 성공이 났는데 10월 말에 진짜 6월 4일 날 취임하시고 5개월밖에 준비가 안 남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하나도 안 해놔가지고
0: 네.
1: 너무 진짜 이 에이펙이 성공할 수 있을까 우려스러웠잖아요.
0: 아, 예.
1: 근데 그게 엄청난 성공을 가져왔어요.
0: 경주에서.
1: 그랬죠.
0: 예.
1: 근데 그때 끝나자마자 재판중지법 딱 발표해가지고 성과 인자 말할라 한 뒤 다 덮여버렸어요. 제가 국가 말란 뒤 너무 진짜 속이 상해가지고
0: 예.
1: 강훈식 비서실장 제가 국회 운영위원회 상임위를 또 제가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에이펙 성공 제가 질문을 막 해야 되는데 에이펙 성공이 어떻게 성공됐는지 말 좀 해보시오. 그랬더니 숨도 안 쉬고 말씀을 하셔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0도 인사받아 그랬잖아요. 근데
0: 예.
1: 거기서부터 시작하더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굵직굵직하게 그렇게 눈에 띄게 모든 국민이 알 정도로 엇박자가
0: 네.
1: 났거든요.
0: 예.
1: 그러면 진짜 우리가 모르는 엇박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0: 아.
1: 정부가 요청하고 하는 것들.
0: 공개 안 된.
1: 그렇죠.
0: 그러면서
1: 정말 의총도 너무 달라졌어요. 지난 1년 동안 정청래 대표님 하실 때 우리 의총한 거하고 그전에 바로 이재명 대표님 의총을 할 때 계셨잖아요.
0: 분위기가 달랐어요?
1: 너무 달랐죠.
0: 어떻게 달라요?
1: 저는 두 분밖에 모르잖아. 그 전에 네. 국회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예.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요. 의총 자체가 지도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원내가 주도하는.

0: 국회의원 총회예요. 그러면 원내 국회의원들이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의총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본회의 전에 30분 정도 하거든요. 주로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는 항상 원내 대표님이 이제 원내가 사회도 보고 하면은 의례적으로 대표님이 인사말 하실래 이렇게 물어봐요.
1: 예.
0: 그럼 이재명 대표님 거절하세요. 안 한다. 그냥 의원들 의견을 물어라.
1: 예.
0: 그럼 마무리 발언도 물어보면 안 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논쟁이 있거나 이럴 때만 살짝 얘기하시거든요.
1: 네.
0: 근데 정치인 대표님은 인사부터 자기가 나와서 하셔요. 거의 시간 다 써버려. 그러고는 우리한테 논의하라고 하니 본회의 시작된 게 이제 가야 돼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검찰 개혁도요 실제로 논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구청에서.
1: 아, 그래요?
0: 오히려 정청래 대표님 그만두고 최근에 그때도 저도 발언했는데 14명이 나와서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한
1: 네.
0: 이제 유지를 어떻게 할 거냐.
1: 예.
0: 이 논의를 정청래 대표님 사퇴하고 하셨다니까요. 정말 이런 속사정이 있습니다. 국회가.
1: 그러면 그 보안 수사권 관련 토론은 정청래 대표 재임 시절에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0: 거예요? 안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때는 진짜 그 간단하게 보고하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청래
1: 네.
0: 대표 나오셔가지고 혼자 자기 말 다 하시고 들어가시니까 시간이 다 써버리시니까 그 다음에는 논의할 시간의 여유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차이가 그거다라고 네. 제가 굉장히 느꼈습니다.
1: 그러면 정청래 네. 리더십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신다. 그럼 김민성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0: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제주도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정 네. 대표님은 투쟁을 너무 잘해. 잘 투쟁하고 싸우고
1: 예.
0: 국힘당 악수도 안 해불고 그러면서 또 지지층 직결 이렇게
1: 예.
0: 지지층이 온 그 지지층이 원하는 방향이나 발언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1: 네, 네.
0: 민주당이 지지층만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당이 아니잖아요. 여당이잖아. 그러면 지지층이 아닌 쪽도 합의하고 협력을 하고 설득을 해야 돼.
1: 네.
0: 그러면 폭을 넓혀야 되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협소해진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 여당의 대표로서 좀 포용하고 더 이렇게 크게 만드는 그리고 통합하는
1: 네.
0: 이런 게 굉장히 취약성을 갖고 계세요.
1: 그러니까
0: 투쟁성이나 지지층 직결성은 굉장히 좋으신데
1: 예.
0: 아까 금방 말한 통합성이나 그 포용,
1: 네.
0: 그다음에 확대 이런 게 취약한 거죠.
1: 네네.
0: 협의, 합의 이게 약해.
1: 어허.
0: 그러니까 독단적이시잖아. 독단적으로 조국 확대한다고 제안한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우리가 반대했다고 또 난리야. 반대가 아니거든요. 중단을 시킨 거예요. 추후에 하자. 선거 이후에 충분한 수기를 갖자 했는데 그거를 반대로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1: 네,
0: 이번에
1: 예.
0: 연설할 때 보니까.
1: 예.
0: 그것도 제가 엄청 비판했어요. 중단된 거라고. 사실 애고가지 마시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정을 같이 하셨잖아요.
1: 네.
0: 대통령하고.
1: 예.
0: 그리고 그 에이펙 성공 이런 것도 총리님이 엄청 주도적으로 실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1: 네.
0: 제가 느끼기에 대통령과 같이 일하면서 총리는 안 드러났습니다.
1: 네.
0: 그게 참모 역할이죠 사실은. 참모가 다 했지만 나타나고 드러나야 될 사람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1: 네.
0: 그리고 이 민주 근데 현재는 이제 대표로 나오셨잖아요.
1: 네.
0: 어찌 가면 대표로 나오셨을까? 총리가 더 하셔야 될 입장이셨을 텐데 그런 것을 저는 좀 감지가 됐고 총리는 강점이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쳐서 성공시키는 게 민주당의 성공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요구되고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으신 분은 총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1: 그렇게 보시는 거고.
0: 네.
1: 아까 이제 그 출마 네.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면서 사회적 네. 약자, 장애인들의 네. 목소리의 대변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주당을 향한 시민단체의 비판 가운데 하나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되게 미온적이다. 말로만 그러면서 막상 입법은 안 하고 있다. 이런 지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당은 권력을 쟁취하는 거.
1: 네.
0: 근데 이게 너무 다수의 종교 집단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수기를 할 수 있는 창이 열려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지금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1: 으흠.
0: 종교 집단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국회 그 차별금지법 다리는

0: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에 입법발이 같이 공동발의 하잖아요. 문자 폭탄이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너무 무서운 욕설부터 시작해서
1: 예, 예.
0: 그래서 이게 의원들도 이제 그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여러 번 당하다 보면 좀 방어 기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저는 정말 진짜 터놓고 얘기해 보자. 왜 기독교가 차별금지법 이렇게 반대하는 건가? 너무 왜곡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예. 그 왜곡된 걸 진짜 심도 있게 아까 보니까 사실을 넘어 진실을 말씀하시던데 과연 진실이 뭐야? 성경이 말하는 게 뭐야?
1: 예.
0: 또 정말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야. 이런 것들을 국회와 종교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설득과 합의 또 양보가 필요하면 양보.
1: 예.
0: 무조건 이것을 꼭 넣어야 돼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양보할 수 있다면 좀 조정을 하고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것도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차별금지법은 저는 사실 제정이 돼야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1: 예, 예.
0: 가장 좀 그 경제나 이런 건 선진적이라고 하는데 소수자의 권리가
1: 맞아요.
0: 직장도 못 들어가고
1: 맞아요.
0: 뭐 정말 너무너무 소외되고 차별되고 폭력 거의 폭력적이죠. 우리 사회가.
1: 그렇죠.
0: 사람이 아니야. 이거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1: 네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무언의 압박감을 느끼는 게 저희
0: 네.
1: 저희 모토까지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토론을 좀 조직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끼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좀 해주세요. 그리고 종교교회도 같이
1: 그러니까.
0: 완전히 분리돼서 다른 진영에서 이쪽에서 이 소리하고 이쪽에서 이 소리 하니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서.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서로 만나서
1: 네.
0: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인데 차별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1: 알겠습니다.
0: 봅니다.
1: 네. 다시 그 경선으로 돌아가서 많은 분석. 들이 결국은 그 호남 순회 경선 결과가 결국 이제 변곡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좀 많이 하는데 호남 권리 당원들의 분위기라든지 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0: 우리 호남은 예로부터 진짜 나라 일에 특히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1: 네.
0: 많이 살고 계십니다.
1: 예, 예, 예.
0: 그래서 우리 민주당원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의 민주당원들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누구보다도 정말 바라고 또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 예.
0: 그래서 1년에 이런 지금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과정을 보셨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러면 좀 판단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잘 뒷받칠 것인가. 어떻게 누가 지도부가 만들어져야
1: 네.
0: 지금처럼 시끄럽고 분열되고 막 껄핏하면 엇박자나고 껄핏하면 뒷북치고 이런 것들을 좀 감소시키고 보기 좋게 민주당도 좋고 정부도 좋고 대통령도 더 좋고 이렇게 열심히 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1: 그나저나 네. 전당대회는 8월 17일로 끝나잖아요.
0: 네.
1: 그 뒤에 지금 네. 과정이 너무 험해지던데 관계 잘 유지될 수 있겠어요?
0: 제가요 국회 네. 와서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1: 어떻게요?
0: 금방 싸마다고도 금방 밥 먹고.
1: 그래요?
0: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최민희 의원님이나 뭐 가방위 위원장 하실 때 너무 잘해 주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또 정청래 대표님도 제가 다 사람이 장점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럼요. 예.
0: 제가 국회 4층 같은 층이에요. 저라도 나서서
1: 예.
0: 좀 이제 냉각기를 좀 약간 시간을 두고
1: 네.
0: 또 찾아뵙고 같이 하자 하면 뭐 이런다고 국힘당 가시겠습니까? 우리 당이 이제 천상 그래서 같이
1: 예.
0: 제가 조정과
1: 예.
0: 협의를 통해서 같이 갈 수 있는 통합의 또 다리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게 분란이 발생하면서 계파로 나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좀 많이 있거든요.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0: 근데 이제 공통점은 이재명 대통령 잘 돼야 되고 이재명 정부 성공한다. 이거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 그렇죠. 예.
0: 지도부가 새로 꾸려지고 잘하면 다시 또 잘하면 잘

0: 사람들이 또 오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끌고 와야죠.
1: 네. 네. 그나저나 목표는 몇 위 당선이 목표십니까?
0: 저는 어떤 심정으로 도전을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도전조차 못 해본 이런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대표해서 도전해서 나는 잃을 게 하나도 없다. 성공 아니면 배움이 있을 뿐이다. 이 마음으로 도전을 했어요.
1: 성공 아니면 배움뿐이다.
0: 네. 예. 그랬는데 너무 치약근데서 4등을 한 겁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허남은
1: 알겠습니다.
0: 허남 메가포즈 성공해야 되잖아. 누가 네. 대변하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0: 내가 해야지. 저를 꼭 찍어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선미호와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5: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5: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6: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7: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8: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9: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오존주의보 발령 시

0: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1: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2: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3: 잠깐만.
1: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3: 아, 답답해.
2: 안 돼!
1: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2: 다이빙 해볼까?
3: 토끼야, 안 돼!
1: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2: 여기 재밌겠는데?
1: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3: 토끼야, 추워?
1: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어예진입니다. 기업들은 상속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주가를 낮추기도 합니다.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한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겼는데요. 다만 처음 발의된 내용보다 규제 강도가 약해지면서 법안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새로운 경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 재난 사태로 규정하며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지구촌 곳곳의 소비 문화도 바뀌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도 챙겨 들어보죠. 8월 5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손희의 경제뉴스 큐레이터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오늘 계신 분들은 성함이 여배우와 이름이 같은 분들이시네요. 네.
4: 여배우 특집.
1: 여배우 특집으로. 네. 자, 오늘 댓글은 안 보는 걸로. 네. 네. 자, 먼저 라예진 기자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중에서 대주주들이 이제 상속 증여를 할 때 세금 덜 내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추는 꼼수를 좀 막아보겠다.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법안을 두고 좀 시끄럽더라고요. 어떤 점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5: 네, 지난해부터 논의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인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겼습니다. 문제는 처음 발의했던 내용과는 다른 기준으로 정부안이 새롭게 꾸며졌다는 건데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편안을 처음 발의했는데 이 첫 발의안에서는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현저히 낮은 기업들은 이제 상속 증여 세금을 계산할 때 주가 기준이 아닌 순사 자산 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저평가시키는 지배주주의 편법 행위를 아예 의미 없도록 만들자는 취지였는데요.
1: 그러니까 회사가 사실은 알고 보면 10만 원짜리 물건인데 네. 시장에서 6만 원에 거래된다고 해서 세금을 매길 때도 6만 원으로 기준을 계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싸게 형성이 돼 있다면 실제로 회사가 가진 자산이나 뭐 돈 버는 능력 이런 거 제대로 따져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세금 매기자 이거군요.
5: 네.
1: 정부안은 뭐예요?
5: 이번 정부안은 기존 발의안보다 기준이 많이 완화된 것이 특징인데요. 먼저 기존 발의안 기준은 PBR 0.8배 미만인 기업, 즉 주식의 시가가 순자산 가치의 80% 미만인 경우였습니다.
1: 네.
5: 하지만 정부안에서는 이 PBR 0.8 미만 기준이 사라졌고요. 정부가 정한 일정 기간인 13반기 중에서 12반기 기간 동안 연속으로 PBR이 업종별 하위권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또 이외에도 1년간 중복 상장 또는 교환 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기업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가장 높았던 기업 가치보다 현재 평균 기업 가치가 30% 이상 낮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PBR 기준으로 보고 보면 첫 발의

0: 이 안에서는 상장된 모든 기업들이 평가 대상이었다면요. 정부 안에서는 업종별 PBR 하위권 기업들만 평가 대상으로 축소된 격입니다.
1: 그러니까 PB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 삼지는 않겠다.
0: 네.
1: 근데 13반기 중에서 12반기라고 하면 거의 뭐 6년 넘는 6년 기간이니까 의심적인 게 있으면 평소보다도 아주 긴 기간 동안 살펴보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그걸 잡겠다라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이제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던 이소영 의원이 안 그래도 이제 SNS에 이 정부가 내놓은 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라고 지적해요?
0: 네, 이 의원은 장문의 글로 정부안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해당 기준이라면 사실상 적용 대상이 없다라는 건데요. 정부안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6년 연속으로 PBR 하위권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위권을 연속으로 유지하는 기업은 현재 기준으로 100개 기업 남짓에 불과하거든요. 만약 하위권을 유지하다가도 또 두 번만 하위권을 벗어나면 이 기준에서도 쉽게 벗어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1: 그러니까 주가 누르기를 막겠다고 만들어놓고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놓으면 규제에 걸리는 회사가 너무 적어지지 않느냐.
0: 네.
1: 그리고요.
0: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정부안의 새 계산법이 최근 주가의 1.3배를 세금으로 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이 거의 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예를 들면 PBR이 0.1인 기업이라고 치면 기존 발의안에서는 세금을 PBR 0.8 수준으로 계산을 하지만요. 정부안에서는 현재 주가의 30%만 더한 0.13 수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회사 가치에 비해 주가가 아무리 낮아도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널티를 줘도 20억 세금 낼 거 26억 내게 하는 게 대주주한테 의미가 있다고 보냐 꿈쩍도 안 할 거다.
0: 네. 뭐
1: 그런 의미인가 보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0: 네, 마지막으로는 세금 산정 기준에서 6년 6개월까지 이제 기간별로 산출한 평균 주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누르기를 장기전으로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1: 아하.
0: 현행법상 상속 증여를 하는 거는 이제 평가 기준일로부터 앞뒤로 2개월, 총 4개월 주가만 낮으면 세금이 낮았는데 지금 정부안이라면 6년 6개월간 주가를 눌러야만 세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누르기가 더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기간을 늘리는 것이
1: 네.
0: 오히려 편법을 늘릴 수 있느냐 아니면 기업의 투명성을 더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갈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의원의 의견은 원래는 앞뒤에 두 달 보고 평균을 내서 하는 거니까 그 정도만 주가를 눌러주면 된다고 생각할 텐데
0: 네.
1: 아예 6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게 하면 애초에 그 염두에 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도움이 안 된다 뭐
0: 네.
1: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근데 이 의원 말만 들으면 이제 정부가 대주주들 세금 깎아주려고 법을 좀 헐겁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안을 내놨다는 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
0: 네.
1: 이렇게 기준을 바꾼 거예요?
0: 먼저 정부는 기존 정부안의 PBR 0.8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사실 PBR이 업종별로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예를 들면 구조적으로 자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금융업과 같은 전통 기업들 순자산 가치 자체가 높아서 PBR이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바이오와 IT 같은 미래 성장이 높은 이제 기대가 높은 업종은 주가가 비교적 높게 형성이 돼서 그만큼 PBR 역시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이제 기준을 업종별로 나누고 또 금융위원회라는 기관이 정한 저 PBR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기준의 타당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장기간 주식 누르기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평가 기준 앞뒤로 2개월, 즉 4개월만 주가를 올려두면 규제를 피할 수 있었으나 이제 정부안은 누적 12반기로 이제 기준을 늘렸기 때문에 오히려
1: 네.
0: 기존안보다 더 깐깐한 기준을 내세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속세 그 과표 자체는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거를 주가가 낮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산 기준으로 바꾸고 주가가 좀 오르면 다시 시총으로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네요.
0: 네.
1: 근본적으로 그 주가는 시장이 만드는 건데 이게 대주주가 누른 건지 아닌지 구별이 힘들지 않냐 뭐 이런 것 같은데 마치 뭐 이제 택시비 낼 때 서비스가 괜찮으면 미터기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 뭐 마음에 안 들면 휘발유 소모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겠다. 뭐 이런 개념인 건가 싶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0: 또 심의 과정에서도 이제 투명성을 설명을 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문제 기준에 걸리는 기업들은 이제 2차로 국세청 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 위원을 가반 이상 넣어서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사실 뭐 이제 자산 천억 회사를 상장해서 시총 100억을 만들면 50억만 상속세를 내고 비상장 회사는 500억을 내면 그건 사실 공정과세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 자체는 그 지적은 맞는 얘기라서 이걸 네. 해결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 손을 보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최종 입법 파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좀 있겠어요?
0: 네, 최종 입법화까지는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제 세제 개편안은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특히 이번처럼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이제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정부안을 비판을 하고 있는 만큼 적용 대상이나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고요. 결국 최종안이 지금보다 얼마나 보완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1: 11월까지 계속 의견이 네. 나올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손희 큐레이터가 준비한 소식 들어보죠. 요즘에 정말 더워요. 정말 그냥 이게 기온이 높은데 건조하면 그나마 그늘에 가면 조금 그래도 어떻게든 버틸만 한데 습도가 높으니까
0: 맞아요.
1: 너무 힘들더라고요. 환기한다고 잠깐 문만 열어도 금방 집이 사우나가 되니까 밖에서 일하셔야 하는 분들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래서 현재 폭염 상황을 국가 재난사태로 규정을 했죠. 그럼 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대책이 좀 나오고 있을 텐데 어때요?
2: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이 국무회의 통해서 이번 폭염을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국가 재난사태를 규정을 했고요. 총력 대응을 주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상관측 122년 만에 42.5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도 있고 또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서울 등 이례없는 극한 기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5월 중순 이후로 발생한 온열질 환자는 2,000명에 육박하고요. 또 사망자 19명 중에서 대다수가 8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축과 양식, 어류, 집단 폐사 등 재산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정부는 이 쪽방촌 주민 그리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특별 교부세를 투입하고 폭염 쉼터를 확충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월 셋째 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 전력 수요에 대비해서 107기가와트의 공급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기후위기 일상화에 대비해서 기존 대난 대응 시스템 이것도 그대로 가져가선 안 된다라고 보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방침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폭염을 이제 태풍이나 홍수처럼 이렇게 미리 대비하고 관리해야 하는 심각한 재난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쉼터, 뭐 전력뿐 아니라 뭐 야외 노동 같은 근로 관련 기준도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폭염이 심하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가축, 뭐 농산물에서 이어지는 그 밥상 물가까지도 바로 영향을 주잖아요. 실제로 채소 가격이 상당히 뛰었더라고요.
2: 맞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집중호우로 큰 상처 입은 산지에 쉴 틈 없이 폭염까지 덮치면서 특히 채소류의 생산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1: 네.
2: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이 되면 배추나 시금치 같은 잎 채소가 이제 타격이 큽니다. 뭐 잎이 타들어간다거나 녹아내리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 결과를 보면은 일주일 만에 오이의 소매 가격은 33%, 열무는 28%, 시금치가 31%나 껑충 뛰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도매 가격 오름세는 더 가팔라서 네. 애호박의 경우에는 1년 전이랑 비교하면 90%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1: 된장찌개 못 먹는 거 아니에요?
2: 비싸서 못 넣습니다.
1: 네.
2: 또 문제는 폭염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진다라는 건데요. 강수량이 부족했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농업용수 고갈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평균에 평년에 78% 그치고 있고요. 경남이랑 제주의 경우에는 39% 10%까지 떨어져서 바닥을 드러낸 곳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축사랑 비닐하우스는 내부 온도가 또 너무 높다 보니까 물을 뿌리고 그리고 냉방 연료 굉장히 아낌없이 쓰거든요. 이 비용까지 원가에 반영이 되면은 향후에 농축산물 전반의 물가 불안도 전부 다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겨울에는 폭설, 한파 때문에 비닐하우스 춥다고 난방비 걱정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비닐하우스를 시원하게 냉방해야 된다고 연료비 걱정까지 나오네요.

0: 모든 게 공급은 줄고 생산 비용은 오르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비닐하우스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일부 농촌 지역에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내는 비닐하우스 숙소 있잖아요. 법까지 고쳐진 걸로 아는데 지금은 어때요?
1: 네, 지금은 이제 외국인 고용법이 개정이 되면서 불법 가설 건축물을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엄격하게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런데 모든 것이 해결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현장에서 치명적인 제도적인 허점이 좀 발견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 자체는 제재를 할 수가 있지만
0: 네.
1: 지자체에 합법적으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이라면 여전히 숙소로 쓸 수 있기 때문이고요.
0: 아.
1: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상 살펴봤을 때 기숙사 기준에 면적이나 화재 대비 시설 등은 명시가 돼 있는데 폭염이나 혹한을 견딜 수 있는 단열 성능이라든지 뭐 실내 적정 온도가 몇 도 이상 혹은 몇 도 이하 이런 유지 의무는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언론이 취재한 결과를 보니까 적법하게 허가받은 비닐하우스 숙소 내부 온도가 46.7% 7도까지 치솟았고요. 또 컨테이너 구조상 에어컨을 틀어도 전혀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축물의 행정적 이 합법성만 따질 게 아니라 실제 기후 위기에 이제는 우리도 정말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거 성능 기준을 근로기준법에도 시급히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 이제 더우면 사람들의 동선 자체도 바뀌어요. 이제 본능적으로 시원한 곳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상권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극심한 더위를 피해서 냉방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이 대형 실내 유통시설에서 쇼핑 그리고 식사, 전시 관람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체류형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고요. 또 신조어로 몰캉스라는 말도 생겼더라고요.
0: 몰캉스?
1: 네. 우리가 호캉스라고 하는 걸 이제 몰에 가가지고 즐기는 거죠. 에어컨 즐기면서. 예, 지난 주말에 롯데월드 몰에는 직전 주말보다 크게 늘어난 45만 명이 방문을 했고요. 더현대서울과 신세계 백화점 역시 방문객과 식음료 매출이 15에서 20% 정도 훌쩍 뛰었습니다. 또 과거에는 아무래도 상권 중심으로 이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우리가 아, 여기는 장사가 잘 된다, 사람이 많다 이렇게 봤다면 그러니까 이제는 기후 위기 시대에는 뭐 어떤 어디가 발전했나 이거보다는 냉방 시설이 잘 돼 있는가
0: 네.
1: 이게 좀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0: 네.
1: 또 반면에 다들 야외 나가기 싫다 보니까 전통 시장은 유동 인구가 뚝 끊기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 1,400여 곳 중에서 냉방시설 갖춘 곳은 29%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손님의 발길을 뚝 끊기고 상품 관리비 부담만 커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다들 나가기 싫으니까 배달 앱 수요도 굉장히 폭증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집 앞에 편의점도 다들 나가기 싫다 보니까
0: 네.
1: 요즘은 편의점 근거리 배달이 좀 활성화돼 있거든요.
0: 네.
1: 이 근거리 배달 매출이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200%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0: 아, 이런 변화들이 있군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더운데 세계보건 기구가 40도가 넘는 폭염에는 선풍기 사용을 좀 자제하세요라는 말을 했다고요?
1: 네. 이게 좀 보도도 심지어 대대적으로 많이 됐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기온이 40도 미만일 때는 선풍기 하나만 사용하는 거 괜찮다. 그런데 40도를 넘는 정말 너무나도 더운 이 상황에서는 선풍기만 틀어놓으면 이거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풍이 부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체온을 높이고 이 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고 주의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밖에도 수분 섭취는 이제 갈증 느끼기 전에 내가 목 마르네 그때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규칙적으로 2에서 3리터 마셔야 된다고 당부를 했고요. 또 아이들 함께 있는 영유아 보호 관련해서는 유모차 덮개 꼭 사용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마른 담요나 천으로 유모차 덮으면 공기 순환이 막혀서 내부 온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 통풍이 잘 되네 얇고 젖은 천을 활용해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0: 폭염은 사실 전 세계적인 지금 현상이라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당연히 여겼던 일상의 모습, 뭐 생활 풍경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영국에서는 이 폭염 때문에 결혼식 풍경과 관련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나 봐요.
1: 맞습니다. 원래 유럽은 여름이 굉장히 비교적 선선했는데요.
0: 네.
1: 지금은 이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시달리면서 특히나 영국의 결혼식 문화가 급변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야외나 채광창이 많은 식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더위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뭐 신부들 화장 정말 진하게 하잖아요.
0: 네.
1: 이 화장이 녹아내린다거나 뭐 신랑도 옷이 다 땀범벅이 되는 등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식장들도 뭐 긴급 천막을 마련을 한다거나 에어컨을 대여한다거나 하객 등을 위해서 빙과류 트럭까지 부르면서 이제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0: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특히나 유럽은 케이크를 좀 이제 결혼식에 많이 활용하는데 네. 이 케이크도 막 녹아내려가지고 메뉴를 바꾼다거나 꽃이 피는 기간 자체가 짧아져가지고 이제 수급에 차질을 빚는 등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6월에서 9월에 집중이 됐던 이 예식 수요가 이제는 10월 이후로 많이 밀려나고 있다고 하고요. 드레스도 특히 굉장히 더운데요. 여기에다가 열을 식혀주는 아연 성분을 코팅하는 신기술까지 등장을 했고 전문가들은 유럽에서도 웨딩홀이나 이 업체들이 대비를 해야 이런 손님들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 산업의 성수기, 비수기도 바뀌고 재료도 다 바뀌고 있네요. 네, 라예진 기자 손희애 큐레이터였고요. 잠시 광고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6: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7: 오늘은 청취자 정은명 씨께서 휴가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차량 비용 자체는 저렴하지만 추가로 붙는 보험료가 꽤 비싸더라. 자칫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맞아요. 휴가철 제주도 같은 국내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예약하려고 보면 보험 몇 개만 추가해도 비용이 확확 올라가죠. 렌터카 요금에는 보험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여기에는 대물 대인만 보상해주고 정작 내가 빌린 차를 고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렌터카 업체에서 자차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느냐 마느냐를 소비자가 선택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자차 보험이 하루에 몇만 원씩 하다 보니 때로는 차량 렌트비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원데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보험사 앱으로 바로 가입이 가능하고 결제 즉시 보장이 시작되죠. 조건에 따라 하루 몇천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라 렌터카 업체를 통해서 가입하는 자차 보험보다 보험료가 훨씬 쌉니다. 파손된 차량이 수리되는 동안 렌터카 업체에서 우리 그 차 없어서 장사 못한 영업 손해를 보상하라 하는 휴차료 청구도 막상 사고가 나면 생각지 못한 복병인데요. 이 부분도 별도로 추가할 수 있죠. 다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데이 보험은 다른 차와 접촉해서 사고가 난 경우

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기둥에 차를 긁는 것 같은 단독 사고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은 서로 얼굴도 차도 안 보고 휴대폰도 안 보고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요즘은 렌터카 이용 시점에 맞춰 가입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하루 보험료가 원데이 보험처럼 몇천 원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혼자 낸 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이 특약이 어디까지 얼마나 보장해주는지는 운전자마다 보험사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빌린 렌터카가 수입차거나 11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일 경우에는 특약 적용이 안 되는 보험사도 있고요. 사고 났을 때 보상해주는 최대 한도가 집에 있는 내 차의 가치까지만 되는 곳도 있거든요. 정리하면 가장 저렴하면서도 단독 사고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건 기존 내 자동차 보험에서 가입하는 추가 특약이고요. 내 명의의 차 보험이 없다면 스마트폰 원데이 보험을 이용하시되 혼자 긁는 사고가 안 나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아이고 렌트카 회사도 먹고 살아야지 너도 나도 아끼고 살면 돈은 누가 쓰나 돈은 싶으신 분들은 그냥 렌트카 사무실에서 바로 가입하는 자차 보험을 쿨하게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 오늘 질문 보내주신 정은명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혜진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책상이 더러워서 닦습니다. 그러다 서랍 정리까지 하게 되고 급기야 온 방을 확 뒤집고 나죠. 냉장고도 비슷한데요. 처음엔 지저분한 달걀통 얼룩을 지우다가 하나 둘 내려와서 야채칸에서 썩고 있는 당근 양배추까지 싹 버리고 냉장고 전면 청소. 심리학 전문가들은 다른 큰일도 이렇게 하라고 말해줍니다. 처음부터 대청소를 하자고 맘먹으면 엄두가 안 나니까 작고 구체적인 걸로 쪼개서 하나씩 해결하자. 그래, 요것만 하자로 출발. 그럼 내 징임에 쭉 간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문이 열립니다.
4: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5: 예.
4: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2: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5: 아, 예, 안녕하세요.
2: 아, 몇 층 가세요?
5: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2: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5: 예.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2: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볼트 1932 프라이빗 멤버십 대여금고 볼트 1932 압도적인 보안 직접 확인하세요.
3: 1670-1932 볼트 1932
4: 한여름빵 B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 말게 했던 자두 90년

0: 빅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화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화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튜브, 수영복, 물안경 등 20개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어린이 물안경은 지퍼백에서 내분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25.1배, 카드뮴은 기준치의 3.8배를 넘었습니다. 물안경의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배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 효성동 아파트 단지에 변압기 고장으로 전기 공급이 끊겨 370여 가구가 3시간 넘게 냉방기구를 쓰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1000여 가구 규모의 수원 권성구의 아파트 단지에도 2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수원 장안구의 아파트도 저녁 한때 정전돼 관할구청이 주민들에게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대피를 권유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대구 봉무동의 24층 규모 아파트 9층 실외기실에 불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한 이란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4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더 많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미국이 관여 중인 오만과 이란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에 진전이 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다면서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오늘이라 내일 중에 해협을 개방하고 분쟁을 좀 더 정상적 국면으로 이끌어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요격 미사일 재고가 5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CNN은 현지 시간으로 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사드 미사일 재고가 감소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전라권의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 서울, 인천, 경기 남서부, 전북 서해안 등의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광주 38도, 대구 36도, 부산 33도 등 30도에서 38도로 예보됐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야, 너! 심지어 임마 같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멸칭 대신 이름을 불러주자는 운동 덕분입니다. 본명이 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울 땐 본국에서 평소 쓰던 애칭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는데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시에서 그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주 노동자가 110만 명 넘게 사는 대한민국,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중도, 안전도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